작은 모기 한 마리가 윙윙 지치지도 않고 맴도는 바람에 잠을 설쳤다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게 고장 모기라

6월 11일 목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친봉 오늘 첫 곡은요. 이승환 붉은 낙타였고요. 봉주로 저는 봉태규입니다. 이 노래 제가 괜히 기운 빠지거나 조금 뭔가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듣는 노래예요. 네, 아침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남미경님께서 헛! 안 그래도 모기 때문에 우리 집 두 남자 아침부터 엄청 힘들어했는데 봉디가 모기 얘기를 할 줄이야. 생각의 전환. 긍정맨 봉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생각을 조금만 각도를 뭐 많이도 아니고요. 한 2, 3도만 틀어서 생각하시면은

0: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김여원님이 저희 집은 8층인데 모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아들을 물었네요. 심하게 부어서 벅벅 긁으며 저를 깨우는데 저를 못 자게 하는 건 모기에 물린 아들이에요. 아이가 좀 아직 많이 어리죠? 그죠? 아 근데 진짜 모기들은 저도 예전에 아파트 살 때 느낀 건데 엘리베이터도 참 잘 타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집을 그렇게 쏙쏙 찾아오는지 말이에요. 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것, 뭐 빨간 수박도 있고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에어컨 바람이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모기의 등장. 이것만큼 강렬하고 확실한 시그널이 없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죠. 모기 때문에, 그 한 마리 때문에 잠을 설친 날이 있었다고요. 그래도요. 뭐 머리 아픈 고민이나 해결 못할 문제, 또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랑보다는 차라리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잔 게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숙면을 위해서는 모기 퇴치 잘하고 쾌적하게 침대에 눕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어쨌든 모기는 조금 모른 척하거나 우리가 손바닥으로 짝 하고 잡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7: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0: 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기다 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조화금님께서 봉주로 봉디 내일 드디어 체코전 경기가 있네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북중미 월드컵. 태극마크의 자부심으로 멋진 경기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네, 드디어 월드컵이 개막을 하죠. 내일 체코와 첫 경기가 있고요.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이 개막이고 내일이 첫 경기인 거죠. 네, 그럼 저희 뭐 다 같이 오랜만에 이 응원은 언제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최현정님께서 제 동생한테 봉디 닮았다고 했다가 혼났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도 현정님이 왜 이런 문자를 아침부터 보내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둘 다 이유를 모르겠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One Republic, Sunshine.

0: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요즘 남편 얼굴이 부쩍 어두워 보였어요. 회사 일이 힘든 건지 사람 관계가 어려운 건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지만 마음에 더 부담이 될까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지난 월요일에 남편 한숨이 더 깊어졌길래, 자기야, 오늘 저녁은 나가서 삼겹살 먹을까? 오랜만에 우리끼리 소주 한잔 어때?
1: 삼겹살? 그거 좋은데?
0: 다행히 남편은 흔쾌히 오케이를 외쳐줬고 그것만으로도 한숨 돌렸죠. 진짜 힘들면 식욕도 없을 텐데 그건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둘이 지글지글 삼겹살이 구워지는 불판 앞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요즘 통 자기 웃는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서. 왜? 일이 힘들어?
1: 내가 그랬나? 뭐 큰일은 아닌데 그냥 기운이 없는 시기 같아.
0: 그런 거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이야기해줘야 돼. 부부가 뭐야, 서로 힘든 거 아픈 거 다 나누는 사이잖아. 알았지? 제 이야기 덕분인지 아님 유난히 맛있었던 삼겹살 덕분인지 다행히 남편 얼굴에는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고, 둘이 슬슬 걸어서 집에 들어오다가 한 할아버지가 길을 물어보셔서 잠깐 멈춰 섰는데요.
2: 그래. 아이, 거기 맞아요. 아이고, 드디어 찾았네. 아이, 고마워요.
0: 아닙니다. 살펴가세요, 어르신.
2: 아이고. 이 남편이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참 좋네. 남편이 잘생겨서 좋겠어, 어? 아이고, 아주 잘생겼어.
0: 할아버지가 고마우셨는지 남편에게 이런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남편의 입꼬리가 정말 하늘까지 올라가더니 발걸음이 막 날아갈 듯 가벼워지더라고요. 얼씨구? 뭐야? 잘생겼다는 칭찬을 들어서 이런 거야? 싶었는데, 자기야, 우리 분리수거 안 했댔지? 내가 할게. 뭐죠? 기운 없던 남편은 어디 간 거죠? 그날 집에 와서 분리수거부터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준 남편은 요즘 출퇴근할 때마다 인사가 어떤지 아세요? 잘생긴 놈 회사 갑니다. 잘생긴 놈 퇴근했습니다. 이거예요. 센스 만점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아요. 근데 할아버지, 저도 길 같이 알려드렸는데 왜 저는 예쁘다는 칭찬을 안 하신 거예요? 저 안 예뻤나요? 네? 오늘 사연의 제목, 잘생겨서 좋겠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갈릭스의 잘생겼잖아 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3521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메시지가 왔네요. 0375님은 잘생긴 봉디만 이해하는 사연이라고 보내주셨고 전희경님은 봉디는 그 느낌 모르겠다 크크. 우선 희경님은 개인적으로 그냥 차단하고요. 네. 0375님은 아 글쎄요 저만 이해하는 사연은 아니고 저는 그냥 뭐 겸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뭐 막 잘생겼다 막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제 스스로는. 그리고 막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기는 해요. 네. 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굳이 뭐. 네. 막 주변에서 막 이런 얘기 하죠. 막 저는 동네 어르신들이 막 붙잡고 막 한마디 막 더 해주시려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너무 곱다고. 곱다는 얘기를 좀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특히 머리 길렀을 때 있죠. 막 어르신이 막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아유, 봉태규 씨? TV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어우 실제로 보니까 곱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네. 뭐 기본적으로 그냥 요런 얘기 정도만 살짝 운 띄워드리고요. 어우 다음 노래는 약간 이런 제 얘기를 이어받는 그런 선곡이네요. 네. 저희 제작진이 아니라고 막 손목을 흔들고 고개를 도리도리 돌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고운 봉디를 네. 이어받는 그런 노래요. 황 PD가 노래 취소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제가 소개해야겠네요.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아름다워.

0: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기 관리하는 거 있어요?
1: 네, 허약한 체질이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매일 축구도 하고 저녁엔 엄마랑 같이 공원에서 달리기도 해요. 체력을 키워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2: 저는 아토피가 있어서 인스턴트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밥 잘 챙겨 먹고요. 채소랑 과일을 더 많이 먹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군것질도 하고 싶지만 예쁜 피부를 위해서 참아요.
3: 자기관리의 첫걸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낯설게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 작은 하루하루가 나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오늘도 건강한 하루 이어가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샤이니 뷰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2992님께서 태규 씨 동네 어르신들의 꼼내를 곰내로 들은 거 아니에요? 형은 그냥 생겼어요. 그냥 생긴 태규 형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꼼내요? 어르신이 지나가는 나를 보고 아니 꼽네. 아 근데 형이라고 했잖아요. 2992님. 아 저는 뭐 그냥 충분히 이해해요. 네. 뭐 남자니까 오죽하겠어요. 저한테. 네. 2992님. 2992님은 저는 차단도 안 할게요. 네. 이해해요. 네. 김연정님이 봉디 헬스장에서 러닝 뛰고 있어요. 딱 10분만 더 뛸 수 있게 화이팅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10분 금방 가요. 혹시 TV 같은 거 보고

찍으신다면은 더 금방 가고요. 그다음에 화면은 무음으로 하고 방송은 귀로 듣는 이어폰은 아침봉을 듣는다면 더 금방 가요. 제가 화이팅을 드릴게요. 어떤 화이팅? 헛둘 헛둘 오른발 왼발 헛둘 헛둘. 네, 10분이 금방 갈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6029님께서 오늘 아이 어린이집에서 숲 체험 간다고 긴팔에 긴바지를 입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얇은 긴팔 티가 없어서 꽃무늬 내복을 입혀서 보냈거든요. 아이 친구 엄마가 보더니 어머 예쁘다 저도 하나 사서 입혀야겠어요 이래서 티가 안 나나 보네 하고 좋아했어요. 아이들 옷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의라고 해야 되나요? 내복 뭐 어쨌든 내의니까요. 그게 정말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입혀도 뭐 물론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본인이 이제 구분을 해서 그런 걸 입고 가지는 않는데 어릴 때는 사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이렇게 급할 때는 좀 입혀서 보내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수진님이 오늘 생일이라서 혼밥하러 뷔페 가고 있어요. 많이 먹을 생각에 너무 설레서 새벽 4시에 일어났답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어떤 뷔페 가시나요? 네, 한식 뷔페인가요? 아, 생일이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뷔페에 가실 것 같은데 디저트까지 해서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아시죠? 야채를 처음 시작해야지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대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고기라든지 약간 육류, 탄수화물보다는 야채로 시작하시는 게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선곡이 왜 이러죠? 약간 저를 위한 저희 제작진이 저를 위한 선곡을 계속 해주네요. 네, 부인하지 못하는군요. 네, 노래 들을게요. 토이 김현우 여전히 아름다운지. 네.

노래 듣고 왔고요. 김주희님께서 여전히 아름다운지 의문형 아닌가요?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렇게 물어보는 완전 느낌표. 의문형 말고 완전 느낌표 아니면 마침표. 여전히 아름다운지 마침표 아니면 느낌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동현님이 오늘 제작진들 선곡 실수를 많이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동현님,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름만 봤을 때는 남성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 이해해요. 네. 김서율님, DJ 너무 띄워준다 크크크라고 보내주셨는데 황PD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네요. 네, 아닙니다. 스스로 띄우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네, 오랜만에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잘 안 드리긴 하는데 방송, 특히 이제 생방송이잖아요. 오랜만에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작진을 차단해야겠네요. 네, 오늘은 해적 방송으로 가볼까요? 제작진을 차단하고 그냥 내가 조율하는 방송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뭔가 곱다와 아름답다. 이거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네요. 그러면은 저희 그냥 이렇게 합의 보기로 할까요? 저 봉디에 대해서 그냥 뭐 귀엽다 정도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든다. 오늘 네 많이 수근수근 되네요. 게시판도 그렇고요. 네,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를 만나봐도 될까요? 네, 9714님께서 봉디 내일 아들이요? 내일 아들 어린이집 복고데이가 있어요. 저도 아들도 복고 복장 입고 같이 등원해야 하는데요. 아들은 마이클 잭슨 복장, 저는 랄라 씨의 이명화 아줌마 스타일로 준비했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복장이 좋을까요? 베스트 드레스 시상도 있어서 욕심나네요. 봉대의 추천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면 아드님이랑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복장이니까 이명화 아줌마 스타일이면은 그 파마 머리를 준비하셨을까요? 가발을? 그러면 디스코로 이렇게 나팔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70년대 그때 그 디스코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노래 들을 텐데요. 아우, 저희 제작진이 또 이렇게 소심하게 또 약간 이 노래 선곡은 뭐라고 할까요? 네,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막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그걸 인정하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의 노래를 제목만 봤을 때요 선곡을 했어요. 네, 부활 김태원 씨 느낌으로 선곡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애써 막 이렇게 부인하는 거야. 이 노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뭔지 알죠, 여러분? 막 너무 막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떤 노래냐고요? 검정치마 뒷모습이 참 예쁘네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일어나.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0: 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잭 존슨 앤 프렌즈 업사이드 다운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

0: 비만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3년에 불시착한 태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다. 자기야, 타! 뭐야, 드라이브 하자며. 설마 이 자전거 말하는 거야? 멋있지? 아이, 빨리 타. 내가 드라이브 음악도 준비했어. 여자친구가 떨떠름하게 자전거에 타자 태규는 카세트를 틀었다. 드라이브 할 땐 이 노래지. 원숭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자기야, 창피하니까.

조용히 좀 해. 뭐라고? 너무 좋다고? 나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르르르. 히히히. 좋아 좋아 좋아. 야 봉태규, 입 다물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 그날도 여자친구에게

0: 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께는 기능성 베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이게 뭔 소리야?

신바람 이박사 몽키매직 듣고 왔고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정답은 이박사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차민경님, 이박사. 봉디,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주세요. 왜 당당하지 못해? 아, 제가 좀 부끄러워했나요? 네, 좀 약간 수줍어서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숭이 나무 위에 올라가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네, 이런 느낌일까요? 네, 8366님 이박사. 아, 드라이브 가고 싶네요. 테크노 트로트 휴게소에 들려오던 그 노래들 흥이 넘치죠. 네, 9399님 신바람 이박사. 근데 태균은 맨날 여친이 있어. 신기한단 말이지. 노래를 저렇게 부르는데. 아이, 9399님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노래를 좀 못해도 여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알잖아요. 네. 아, 진짜 뭘 좀 못해도 여친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엔 오답자예요. 이보미님, 웃음전도사 황수감 박사. 박희정님, 씨 없는 수박 우장춘 박사. 아유, 온갖 박사님들이 다 나오네요. 오정숙님, 나는 오늘 수박사.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기능성 베개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075 하나님께서 아내가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서 저에게 1박 2일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집안일이라는 미션과 함께 말이죠. 오랜만에 밖에서 술 한잔 할까 하다가 아내에게 영상통화가 와서 집안일 안 하고 혼자 즐기고 있다고 잔소리 들을까봐 겁먹고 못 나갔어요. 까비. 전 왜 이렇게 겁쟁이일까요? 아, 이거는 사실은 겁쟁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저라도 이런 표현을 해드려야 될 거예요. 사랑쟁이. 0751님 사랑쟁이다. 네. 아우, 사랑쟁이니까 못 나간 거죠.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누가 영상통화를 만들었을까요? 아니 사실 통화라는 건 음성으로 해야지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목소리만으로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상통화가 생기고 나서 어떨 때는 너무 음성에 뭔가 음성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우리가 잘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아 굳이 통화까지 영상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0751님 그래도 어쨌든 아내분에게 혼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고요한 시간 그걸 즐겼으니까요. 우리 이번에는 그걸로 만족할까요? 누구나 아 무서워 후덜덜 겁먹고 겁쟁이가 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는

합니다. 잘했나요? 나는 겁쟁이랍니다. 라는 주제로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내가 우주 최고 겁쟁이가 된 순간은 언제였는지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는요, 버즈 겁쟁이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1219님께서 진짜 궁금한데요. 노래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SBS 마이크가 이상해요. 네. 저는 제대로 부르는데 가끔 약간 통신 장비가 이상한 건지 노래가 이상하게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SBS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나는 겁쟁이랍니다. 네. 급하게 SBS 측에서 연락이 왔네요. 마이크 바꿔드려요? 라고. 네, 바꿔주세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다 같은 시기에 구매한 거라는 거. 네. 마이크가 이상해요. 진짜 SBS. 지금부터 나는 겁쟁이랍니다. 봉글에 여러분이 겁쟁이가 됐던 순간들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1730님.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는데요.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지신 부장님이 야자타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부장님 진짜 쿨하시고 뒤끝 없으신데 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 겁쟁이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겁쟁이라기보다는 센스쟁이. 네. 왜냐하면 진짜 쿨하고 뒤끝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특히 상사 중에는. 이럴 때는 적당히가 정말 중요한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저희가 적당히를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1730님 이건 겁쟁이인 게 아니라 센스쟁이였다. 아 이럴 때 우리가 막 불구덩이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872님께서 아내가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길래 몰래 낚싯대 산 거 얘기했는데 떠본 거였더라고요. 아내는 낚싯대가 그게 그거라 새로 산지 아닌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뒤로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저 겁쟁이 확정인가요? 저도 누군가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분들 중에 아내분께서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을 안 무서워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이 말을 몇 시에 듣는 거가 제일 무서우세요? 저는 제가 시간대를 이렇게 봤는데 저는 저녁보다는 낮에 네 낮에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는 문자로 그 다음에 더 무서울 때 뭔지 아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한 다음에 문자를 보냈는데 깨톡으로 만약에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내 문자를 읽었다라는 표시가 났는데 답장이 안 와. 오 그러면 미칠 것 같아. 오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 말이 낮 시간에 문자로 왔을 때 그때가 너무 무서워요. 네, 1872님 겁쟁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버텨요. 네, 근데 제가 또 낚시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네, 낚싯대는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네, 같이 아셨죠? 김병수님이 저는 아내가 여보하고 부르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내가 뭘 또... 어쩌면 좋죠. 우리 남편분들. 네. 사실 아내가 여보하고 부르기만 해도 겁이 난다라는 건 병수님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보 이것도 사실 톤이 있잖아요. 여보 이게 아니라 여보 이 톤이죠. 그죠 병수님. 여보 이게 아니라 여보 그죠. 이 턴도 근데 좀 무섭긴 해. 내가 아무 잘못 없어도 뭔가 여보. 이건 무서워. 그죠? 병수님. 약간 지금 트라우마 오죠? 여보. 이해해요. 네. 우리의 남편들 다 이해하고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노래.

부분에서 두려워 없이나 내가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 아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진행을 하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뭔가 가사를 떠올리기가 음정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노래는요 임창정 날 닮은 너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특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7954님께서 아내가 여보라고 불렀다고 겁먹지는 않죠. 이름을 성까지 붙여 말할 때가 진짜 긴

긴장되죠. 이름에 성까지 붙여 말했다면은 이건 긴장이 아니죠. 끝. 결론이 정해져 있다. 이건 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성까지 붙였다면은 그거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 데스. 이거는 겁이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끝이에요. 끝. 8488님. 더 무서운 거는 잠깐 나랑 얘기 좀 이럴 때입니다. 막. 지금 오늘 사연만 읽었을 뿐인데 PTSD라고 하나요? 잠깐 나랑 얘기 좀. 네. 4부에서도 봉그레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주차장 벽에 선 하나 그었을 뿐인데 화제가 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의 수직 주차선이죠. 주차선을 벽까지 길게 그어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였다는데요. 작은 불편함을 줄이는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약 정보가 적힌 약봉투도 그렇죠. 지금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인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포털에서 국민 생각함을 검색해 생활 속 불편함을 아이디어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나는 겁쟁이랍니다. 아, 마이크 너무 이상해. 네. 봉그레 여러분이 겁쟁이가 됐던 순간들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최현주님이 남편하고 쇼핑 가면 겁이 나요. 자기야, 자기야, 나 이거 어때? 자기야, 자기야, 나 이거 사도 돼? 자기야, 자기야, 나 이거 사주라. 쇼핑만 가면 눈 돌아가는 남편 때문에 쇼핑이 무섭네요. 옷장에 옷만.

많잖아. 하나만 사. 이래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하네요. 봉디, 이게 말이냐고요? 옷은 내가 진짜 없다고요. 이거는 집에 있는 저의 배우자가 보낸 건가요, 문자? 아니 근데 진짜 입을 옷 없지 않아요? 또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네. 매년 저희가 같은 계절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매년 저희가 맞이하는 계절은 다 다르고요. 네. 그때마다 또 필요한 옷들도 달라요, 현주님. 네. 아, 그리고 진짜 옷을 사긴 사지만 시즌이 바뀔 때마다 진짜 입을 옷이 없긴 하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현주님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소비에 대한 겁이 나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쯤은 좀 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듣고 있는데 누군가도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착하지 않나요, 남편이? 자기야, 나 이거 사도 돼?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잖아요. 네,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높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영덕님. 와이프가 애들 혼낼 때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같이 혼나는 것 같아요. 가끔 너무 심한 것 같으면 말리기는 하는데 솔직히 무서워서 말리기도 힘들어요. 애들아, 아빠도 무서워. 그러니 말 좀 잘 들어라. 그죠. 이제 진짜 무섭게 혼낼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희 그 첫째 아이가 만약에 혼이 나고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에게. 그럼 둘째 아이가 눈치 보다가 갑자기 책을 읽었거든요. 그때 둘째 아이가 한글도 모를 때였는데. 근데 최근에 아이들이 엄청 혼이 날 때 제가 그 둘째 아이가 했던 행동처럼 제가 이렇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 혼날 때 너무 무서워서 제가 핸드폰 본 적이 있는데 애들 혼날 때 핸드폰 본다고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네, 아, 화나면 무섭죠. 7140님께서 28개월 아이가 이제 말문이 터져서 질문이 장난 아니거든요. 산책 나가면 지나가는 모든 분들을 보며 이거 누구야? 라는 질문을 미친 듯이 합니다. 겁나서 산책을 못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시기는 사실은 거쳐야 돼요. 7140님. 그리고 이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금 귀찮다 하더라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나중에 그 유대관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 세례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좀 대화도 많아지고 그러거든요. 김명희님께서 친구랑 만나러 간 남편한테 전화오면 겁부터 납니다. 자기야, 이 차는 우리 집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영상통화로 물어봅니다. 영통이라 화낼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의 영통은 저에겐 공포예요. 야, 그럼 오라고 하시는 거죠, 명희님? 야, 이거 대단한데요? 네. 아, 이게 영통을 하게 되면 남편 친구분들까지 있고 하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단호하게 오지 마라고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오, 이거는 많은 남편분들에게 좋은 팁이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영통까지 했는데 아내님이 오지 마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진짜 남편 입장에서 너무 무섭겠다. 그죠? 네. 727 하나님께서 저는 182cm의 건장한 체격, 여자친구는 153cm의 여리여리한 체격이지만요. 제가 조류 공포증이 있어서 비둘기가 날아올 때 여자친구가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닭고기 회사 핫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뭔지 알아요. 저희 배우자가 그 조류 공포증인데 특히 비둘기를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매일 닭가슴살 먹거든요. 네. 그리고 제 배우자는 또 뭐가 있냐면 날려보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날려보내는 거 후다닥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것조차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격과 상관없이 그 727 하나님의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지금 이러고 계시는 핫땡 있죠?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닭가슴살도 잘 먹고 있고요. 네, 통닭 있죠? 그것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153cm의 여리여리한 체격의 여자친구분이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어서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최경란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띵동띵동 여러 번 울리는 문자 알람 소리에 깼어요. 타지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딸내미가 새벽 출근길에 또 엄마 먹을 간식이랑 과일을 주문했더라고요. 잘 먹을게 착한 딸아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런 문자 알림이면 몇 번을 들어도 기분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냥 저도 막연하게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뭔가 나를 챙겨주는 그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해주면 기분이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경란님. 최은주님께서 오늘 초딩 아들 졸업사진을 찍는데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더니 왜 나는 곱슬머리야? 나는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머리숱 많은 게

나중에 좋다는 걸 아들은 모르겠죠. 투덜대는 아들 머리 드라이해주고 학교 보냈어요. 아이들은 이걸 진짜 모르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이도 머리숱이 진짜 많은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머리숱이 조금만 적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좀 대머리셨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몰라 방심하지 마. 할아버지가 이랬거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보여줬는데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없으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은주님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좀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네. 원래 말보다는 이미지가 사실 아이들에겐 더 임팩트가 있거든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쇼리 실라!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6: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5: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5: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6: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0: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주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드림 시어터 Another Day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모두 모여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눴어. 모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눴어.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고 다정한 태도로 나직하게 말하는 모양을 표현할 때 오순도순과 오손도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오순도순만 표준어였고 오손도손은 잘못된 표현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두 단어를 골고루 쓰면서 복수 표준어로 인정받았습니다. 문맥에 어울리는 어감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겠죠. 한편 비슷한 단어로는 여럿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을 뜻하는 도란도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박하선의 시내 타운.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님 피셜 축구 전술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부잣집 박사장네 식구들 4명, 반지하 기택이네 가족 4명, 그리고 지하실 문광네 가족 2명 있잖아요. 이렇게 4-4-2 포메이션으로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축구의 4-4-2는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좋은 전술로 유명한데요. 이런 전략 덕분인지 기생충도 예술성과 대중성의 균형이 그 어떤 영화보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네요. 물론 축구를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님이 농담처럼 던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알게 모르게 본업을 빛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덕질이 세상을 진짜 이롭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영화 기생충에서 정재일의 짜파구리 듣고 왔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첫 곡이었고요. 축구를 사랑하는 봉준호 감독님이 축구 전술을 바탕으로 한 영화 기생충을 부잣집 4명, 가난한 집 4명, 지하실 2명 이렇게 사사히 포메이션으로 만들었단 네,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해봤어요. 영화 미키 세븐틴도 그래요. 봉준호 감독님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 케빈 데 브라이너가 맨시티에서 달았던 등번호 17번에서 붙였다는 농담도 하셨습니다. 와우 세상에. 봉 감독님은 축구를 볼 때 카메라가 선수를 어떻게 담아내는지에서 미학을 느낀다고 해요. 같은 골 장면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온다고요. 어허 와 또 다르네요 보는 눈이. 미완님이 오호라 영화와 축구가 이렇게 대입이 되네요. 0788님이 하선 덕질 가자 시내 덕질 가자 시내 덕질 가자 하셨고요. 우리 7315님은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기생충 지하실 얘기했어요. 근데 하선님이 기생충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고. 여름이니까요. 무섭지. 호정님은 시내타운에서 보내준 커피 마시면서 일하는 중이래요. 커피랑 영화 음악이 흐르는 라디오만 있으면 제 일상도 영화로운 것 같이 느껴진다고 고마워요 캔디 하셨습니다. 맞아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 그냥 지금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최고라고 막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얘기 쭉 듣다 보면 덕질이 본업까지 빛난다는 게 빛나게 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도 같죠? 뭐든지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은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듣고 싶은 영화 막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네, 1부 끝을 채울 수가 있어요. 2부엔 하나의 주제로 달려보는 영화 주제. 오늘의 주제는 여름하면 생각이 나는 작품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전 플립도 생각이 나고 남매의 여름밤도 생각이 나는데 뭐 리틀 포레스트도 그렇고 여름이 배경인 작품도 좋고 유독 여름에 봤던 기억 때문에 떠오르는 작품도 뭐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뭐 여름에 뭐 러브레터가 시원해서 좋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 이유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여름 추억을 불러오는 작품이라면 영화나 드라마 모두 환영하니까요.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름에 가위손 보면 참 시원하고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4: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신승환이 좋아하는
5: 배우 김호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1시엔 시네타운을 끌어

0: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이죠. 영화는 방울방울. 서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딸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윤수 엄마는요, 저와 달리 아들만 둘 키우는 엄마인데요. 우리는 아이들을 하원을 시키면서요, 얼굴을 익혔고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지 엄마, 우리 집에 맛있는 케이크 사뒀는데 먹고 가요. 하루는 윤수 엄마의 초대를 받고 윤수네 집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현관 복도부터는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복도엔 스파이더맨이 그려진 자전거 두 개가 놓여 있었고 야구배트에 커다란 거미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우, 어서와요. 우리 집이 좀 정신없지. 아들만 둘이라 그런가. 아우, 윤수야, 집에서 뛰지 말랬지. 윤수가 다다다다 뛰어간 방은 마치 스파이더맨 세트장 같았어요. 스파이더맨 포스터에 스파이더맨 시계, 담요까지도 스파이더맨. 윤수와 윤수 동생은 어느새 스파이더맨 쫄쫄이 옷으로 갈아입고 손목에는 거미줄 시계까지 팔찌를 차고 있더라고요. 이모 이모, 이거 봐요. 스파이더맨 거미줄 발사 쭝! 신나게 스파이더맨 퍼포먼스를 하는 두 아이 사이에서 우리 딸도 잠시 멍해진 것 같았습니다. 스파이더맨 방석이 깔려있는 식탁 의자에 앉은 윤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스파이더맨 영화 한번 보더니 저렇게 둘 다 빠져서 2년째 저러고 있어. 영화도 아무거나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윤수 엄마와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사이에도 두 아이들의 스파이더맨 텐션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을 갖고 따라다니던 우리 딸도 얼마 안 가 지쳤는지 제게 와서 귓속말로,
1: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자.
0: 그래서 결국 한 시간도 얘기 못하고 일어섰네요. 여러분, 영화가 이렇게 무서워요. 저는 아무래도 딸 엄마가 천상에 맞는 것 같다고. 윤수 엄마, 고생 많아.

네, 에어로스미스의 스파이더맨 테마 듣고 왔습니다. 7557님이 남자아이들 정신없죠. 여자아이들은 핫쇼핑 좋아한다고. 7195님이 역시 아들만 있는 집은 느낌부터가 다르죠. 장난감도 보면 로봇부터 자동차 공룡들까지. 엄마들도 아들들 돌보다 보면 성격이 강인해지더라고요. 모든 어머니들 응원합니다. 윤서님이 하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사춘기 아이는 정말 혈압 오른다고. 신화에서 보내신 사연인 거죠? 그쵸, 그쵸. 저도 아들 있는 집에 갔다가 뭐가 계속 날아다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또 딸은 딸 나름대로 좀 뭔가 섬세한 구석이 있어서 그걸로 뭔가 힘들 때가 또 있는 것 같고. 스파이더맨에 푹 빠진 두 아들을 둔 엄마의 애환을 목격한 우리 서연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영화역인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우리 2815님은 입원해서 듣고 있다고. 6인실인데 다행히 창가 쪽이라 덜 갑갑하다고. 아우 다행이네요. 아이고, 항암하고 수혈받고 하면 6시 정도 끝날 텐데 라디오 덕에 덜 지루하고 덜 힘이 든다고. 아유, 항암 중이시구나. 어여, 잘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바리로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서 When You Believe 듣고 싶어요 하셔서 요곡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주님이 머라이어 캐리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고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다고. 경림님은 시네타운에서 나오는 노래 너무 따라 부르고 싶었는데 대표님이 오셨어요. 아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는 중 입 밖으로 내뱉고 싶다 하셨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이렇게 몰래 듣고 계셨군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김재중 공성아 배우의 호러 영화 신사 악귀의 속삭임 예매권, DC 스튜디오의 신작 영화 슈퍼걸 예매권, 칸 영화제 이관왕 수상작 영화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 예매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정수님이 하산 언니 고릴라로 계속 들었는데 화면 나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목소리 감미로워서 항상 잘 듣고 있다고.

초코 감사합니다. 오늘 네 다음에 일이 있어서 화장을 또 했죠. 6130님이 오늘 목요일인데 어제와 같이 주문이 별로 없어요. 작은 주문들이지만 포장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해는 주문 많이 들어와서 바빠졌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주문 많이 들어와라. 얍! 6782님이요. 캔디 저 오늘 생일이에요. 86년 6월 11일. 생일날 미역국 못 먹은 지 7년째예요. 화물 운송업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거든요. 아유 많이 바쁘시구나. 오늘도 휴게소나 편의점 도시락 먹고 힘내봐야겠다고. 캔디 언제나 화이팅 하셨습니다. 우리 뭐 선물 하나 드리죠. 있나요? 선물 남아있는 거 있죠? 네. 네 선물 제가 생일 선물이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0008님이 시네타운 듣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 맞춰 드라이브 나왔습니다. 가끔 힘들 때 이런 시간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모두 행복해 보아요 하셨어요. 드라이브에 참 많이 들으시는데 드라이브에 그럼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까요? 영화 마이클에서 마이클 잭슨의 Love With You 요 곡 듣고 우리 2부에서 영화 주제 여름하면 생각이 나는 작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 공포영화도 좋을 것 같네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현재 전국의 하늘 맑거나 구름 많습니다. 오전까지는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는데요.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에 5에서 50, 이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전둥, 번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7도, 대구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경상권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하나의 주제로 달려보는 시간이죠. 영화 주제. 오늘의 주제는 여름하면 생각이 나는 작품입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2020년에 개봉한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 꼭 생각이 난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할아버지 집에서 왜 그 옛날 양옥집 있잖아요. 여름을 보내는 남매의 이야기인데 아, 그 여름 특유의 막 그런 냄새 아세요? 여름 냄새? 그런 게 막 스크린에서 느껴지는 그런 영화예요. 낮엔 매미가 울고 밤에 수박 먹고 자전거 타고 영화 속 그 모든 풍경이 정말 여름 그 자체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정말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배경인 작품을 보내주셔도 좋고 유독 여름에 봤던 기억 때문에 떠오르는 작품 보내주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영화 드라마 모두 환영합니다.

공포 영화 드라마 하니까 저는 옛날에 M이라는 심은하 선배님 나왔던 또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자, 우리 테리우스들 여름 추억을 자극하는 작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경희님은 아 이거 저 어제도 쇼츠 봤는데 수혜 이병헌 배우 주연의 그의 여름이요. 여자가 봐도 영화 속 수혜 씨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단순히 사랑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가슴 아픈 이별 이야기에 눈물 쏟았다고. 어제 그 쇼츠에서 봤는데 그 이병헌님의 그 눈빛에 수혜 씨가 진짜로 실제로 반했었다는 그 일화로 유명했던 그 신을 또 봤는데 아 진짜 예쁘더라고요. 8878님은 더티 댄싱이요. 여름 밤 냄새가 나는 영화라고. 우리 주인님은 전 드라마 여름향기 생각난대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있었지. 손예진 배우님 정말 예뻤죠. 풋풋한 사랑 이야기. 여름 느낌 가득 느껴진다고. 아, 그 패션들도 다 너무 예뻤어요. 1312님은 감기 걸려서 학교 못 가고 엄마랑 라디오 듣고 있는데 엄마가 사연 보내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여름 영화 소개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벼랑벼랑이의 포뇨라고. 사실 지브리 영화 다 좋아하지만 포뇨는 우리 아빠의 인생 영화라고 해서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쵸, 포뇨도 참 음악도 좋고 시원하죠. 미라님은 전 여름하면 생각이 나는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이에요. 아, 요 영화도 꼭 나오죠. 뭔가 어리숙하지만 아름다운 여름이 영화 속에 있거든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철없는 어른과 애 어른의 이야기인데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지고 청량한 느낌이었다고. 친구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걸 알려준 영화였고요. 저는 이 영화 보고 꼰대 마인드 내려놨다고. 오, 좋은 영화네. 그럼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에서 한 곡 들을까요? 히사이시조의 썸머 요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여러분 여름하면 생각이 나는 작품 짧은 건 50원 유료 문자는 샵1077 무료인 고릴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용수님이요, 저는 여름 영화 하면 청설이 생각난대요. 시원한 수영장이 배경이기도 하고 남주 여주가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땀이 송글송글 맺힌 모습이 이게 바로 청춘이다라는 느낌의 영화였다고. 그렇죠. 이 영화도 참 좋죠. 우리 하진님은 여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조스 아닐까요? 벌써 50년이 넘었는데도 작년에 재개봉을 할 정도로 명작이죠.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OST도 명곡인데 조금만 들어도 상어가 나올 것 같은 쫄깃함이 있다고. 아, 이런 영화도 여름에 참 좋죠. 예전에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을 때 이 조스 그 놀이기구 타는데도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니님이요. 캔디 여름하니 김다미 최우식 주연의 드라마 그의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아, 요 작품도 여름하면 나오죠. 두 남녀 주인공이 소나기를 피하는 숲속 나무들이 눈앞에 아른아른한다고. 아, 이 드라마 생각하니까 또 그 클래식의 그 장면도 생각나네요. 막 빗속 뛰어다니는 장면, 여주인공이. 우리 0455님은 500일의 썸머 생각나요? 주인공 이름이기도 한 여름 썸머. 풋풋했던 느낌도 좋았고 내용의 흐름도 좋았어서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요 다음에 바로 어텀 만났잖아요. 새로운 여자친구 가을 맞아. 어텀이 오는 마지막 장면까지 생각이 난다고. 미네님은요. 여름 영화는 뭐니뭐니 해도 콜미바이어네임이. 아, 또 나왔다. 이탈리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낮에 태양보다 더 뜨거웠던 그 여름의 엘리우 첫사랑 영화라고. 아, 여기 진짜 한번 언젠간 가보고 싶어요. 영화 Call Me By Your Name에서 미스터리 오브 러브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여름하면 생각이 나는 작품, 짧은 건 50원, 유료 문자 샵 1077로 보내주시고 아니면 무료인 고릴라로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3704님은요. 저는 여름 영화 하면 캐리비안의 해적이 생각이 난대요. 중학교 여름방학 때 조니 뎁에 푹 빠져서 영화 찾아보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바다도 시원하게 나와서 한참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네요 하셨고요. 1901님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비 오는 날 저녁에 보러 갔던 영화인데 그날 극장에 사람이 없어서 그게 더 무서웠다고. 자연님인 저는 드라마 전설의 고향이요. 여름밤이면 언니랑 TV 앞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보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아, 저도 여름에 동네 친구들이랑 집에서 보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절 에어컨도 집에 없을 텐데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다 못해 서늘했다고. 저 전설의 고향도 나왔었는데. 최신판에 나왔었거든요. 8380님은 드라마 파리의 연인이요. 여름에 나온 드라마인데 이때 배우 김정은 패션 보고 볼레로 입었었다고. 아, 생각나네. 프라우스도 생각난다. 네, 송혜교님도 입으셨잖아요. 지금은 오글거리는데 박신양 배우의 대사 애기야 가자 너무 멋졌다고. 5440님은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 요즘엔 보기 힘든 사진관을 배경으로 한여름 초록 잎처럼 싱그러운 사랑을 그린 영화죠. 아, 8월엔 제 생일도 있어요 하셨고요. 영화 그럼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한곡 들어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전화.
1: 여보, 이 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현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접경,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화 주제에 여름하면 생각이 나는 작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0848님은 여름하면 유승호 배우가 나오는 영화집으로 생각나요. 철없는 손자가 외할머니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때가 여름방학이었죠. 정겨운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영화라고. 물에 빠진 닭이 또 생각이 나네요. 1417님은 저는 미녀는 괴로워요. 영화를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여름엔 다이어트가 생각이 나서 그런지 김아중 씨가 예뻐져서 짠하고 나타날 때 너무 예뻐서 다이어트 의욕이 또 뿜뿜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옷이 다 짧았던 기억이 나네요. 9016님이 저는 영화 린다 린다 린다로 여름을 만끽해요. 아, 오랜만이다. 청춘의 계절은 여름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걸밴드 영화라서 좋아한다고. 배두나님의 해외 출연작이면서 앳된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고. 이 영화의 주제곡 더 블루아즈의 린다 린다 신청해요 하셨어요. 그럼 이 곡 듣고 이만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

0: 운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가장 도파민 터지는 순간 언제일까요? 바로 아, 졌네 싶었던 경기를 단번에 뒤집는 짜릿한 역전승의 순간.

경기 내내 끌려가고 있었어도요. 결정적인 한 골이 딱 들어가거나 홈런 한 방 시원하게 터지는 순간 선수들도 살아나고 관중석도 들썩들썩. 이 기세로 흐름 한번 타면 아무도 못 말린다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후반전 12시에니 주주님들의 텐션도 기세 좋게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전 드라마 시원하게 한번 써보자고요. 기세 좋은 오후의 출발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인피니트의 추격자 듣고 왔습니다. 축구나 야구, 농구 어떤 스포츠든 기세가 정말 중요하죠. 질 줄 알았던 팀이 결정적인 골을 넣거나 한 방을 터트린 뒤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잖아요. 또 여러분 내일부터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월드컵은 체감이 조금 덜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또 우리 SBS가 또 중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태극전사분들 모두 다치지 말고 파이팅입니다. 실시간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1104님도 바로 어제요. 야구 5대2로 지고 있었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만루 홈런을 쳐서 6대5로 역전했었어요.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고 야식으로 치킨도 시켰어요. 아, 아주 그냥 광란의 밤이었겠어요. 그쵸? 또 우리 김옥숙님은 주디 고마워요. 보내주신 커피 쿠폰 너무나도 잘 마셨습니다. 이곳 부산은 무지 더워서 아아로 시원하게 마셨네요. 주디도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잘 들을게요. 하투라고 보내주셨어요. 옥숙님 감사해요. 걱정해주셔서 하투. 옥숙님도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자, 잠시 후에는요.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재밌는 꽁트로 풀어드리는 시크릿 쭈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부에서는요.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진정한 아티스트분들이 나와주십니다. BMK 육중한 밴드와 함께하는 주터뷰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나도 이제 요즘 젠지 친구들이 쓰는 말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나마 우리 집에서는 내가 어린 편이라 그래도 유행어나 줄임말에 제일 빠삭한 편이거든. 언니, 우리 가족 외식하기로 한 날이 언제였지?
1: 아우, 기집애가 몇 번을 얘기하니? 다음 주 목요일 6시.
0: 아, 그래. 나도 요즘 자꾸 깜박깜박하네. 켈박해야겠다.
1: 켈박, 예, 그 뭐야, 현영아. 저 비박, 광박도 아니고 켈박은 뭐야?
0: 아, 캘린더 박제한다는 거야. 그 달력, 캘린더에다가 일정 박제한다고.
1: 아이, 요즘 애들 용어는 참 별스러워.
0: 아빠, 나도 이제 요즘 애들에 못 끼거든.
1: 어우야, 아무튼 그나저나 우리 이번에 제 여름휴가는 어디로 가니? 작년에 속초 갔었고 재작년에는 여수 갔었는데.
0: 아, 역시 요즘에는 거제지. 거제, 야호. 나갈 겸 거제 확 끌리네.
1: 그 거제도 현영이 받아보고 싶냐? 어? 근데 저기 그 나각경은 뭐여? 거제도 관광지 이름이요?
0: 아, 다들 요즘 난리난 거제 야호 이거 몰라? 아, 그리고 나각경은 나 같은 경우에 이거 줄여서 말하는 거라고. 아, 뭐야, 이거 또 나만 하는 거야?
1: 아이씨, 그 글자 몇 글자 된다고 그걸 줄여?
0: 그리고 세대별로 유행어도 다 다르잖아. 그래도 나랑 언니는 유행어가 좀 겹치는데 가끔 아빠 엄마가 쓰는 유행어는 영 낯설거나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
2: 파리 왕파리 희준이 파리 무서워요. 잡아주세요.
1: 아이고, 우리 희준이 무슨 사내놈이 이렇게 간이 자고. 파리, 저 조그만 파리 한 마리 아주 난리 부르스야, 부르스.
0: 아빠, 요즘은 난리 부르스 아니고 난리 자베스야. 우리 희준이 진짜 난리 자베스라니까 이렇게 해야 돼.
1: 어우, 현이야, 뭐 난리 자베. 아, 요즘 애들 유행어 따라가기 너무 벅차다.
0: 나이 들어가지고 안구에 습기 찬다. 이거 완전 안습. 와, 언니 그거 지상렬. 진짜 추억의 유행어다. 그럼 언니 그 기억나? 킹왕짱? 이것도 우리 어릴 때 엄청 썼잖아.
1: 오야, 대박사건. 킹왕짱 완전 알지. 흠 좀무.

갑분싸, 솔까말 이런 거 다 엄청 쓰고 놀았잖니. 아이고 무슨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세종대왕님 노하신다 바른 말 됐어. 그 세종대왕님 실례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

네,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정승희님께서 아 진짜 별다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고. 또 우리 양미진님은 오나전 짜증 지대로다 하셨고요. 또 우리 9691님은 실례합니다. 여기서 빵 터졌네요. 이게 나올 줄이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초등학교 2학년 딸이랑 얘기하다 보면 진짜 모르는 말들 천지예요. 그래서 딸한테 요즘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배우는데요. 딸이 하도 구박하길래 딸한테 그럼 너는 흠존무 알아? 물어봤더니 우리 딸도 대답 못하더라고요. 이어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까지 외쳐주니 우리 딸 저를 정말 조선시대 사람 보듯 하던데요. 크크크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의 지금 시대 지금 시대 태어난 아이였다면은요, 제가 젠지 세대였다면은 엄마가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알아? 라고 하면 전원일기 그런데 나오는 명대사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진짜 그 OTT에 땡플릭스에 있는 그거 순풍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진짜 모를만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 CF가 생생하긴 하거든요. 그 우리 신구 선생님이 그 배 타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게 정말 정말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또 모를만하죠. 자,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우리 이동욱님께서는 저희 아들도 게임방 가서 짜게치 먹는다고 하길래 또 새로운 먹거리가 나왔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짜장 라면에 치즈 얹어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줄임말 진짜 어려워요. 근데 동욱님, 이 짜게치는 그래도 꽤 레벨이 그렇게 높은 건도 아니에요. 짜장 라면에다가 계란하고 치즈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동욱님, 이건 너무 모르신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건 알고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진짜. 또 우리 신현진님은 우리 현영님 이지까까부로라는 말 아시려나? 일단 모르고요. 이지까까부로 까까는 과자겠죠? 뭐 진짜 어린 아이들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이지 까까부로? 아, 그러니까 이지, 쉬운, 까까, 과자, 브로. 과자 먹는 것만큼 쉽다, 식은 죽 먹기다 이런 뜻. 저희는 그냥 야, 식은 죽 먹기네 라고 하죠. 이지 까까부로 라고 안 하죠. 식은 죽 먹기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 글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며칠 뒤에 저 쓸 수도 있어요. 이지 까까부로 하면서. 또 우리 4988님은요. 주디 궁금하면 500원. 요즘 허경환 씨 덕에 다시 유행하네요. 다시 유행해요? 나 몰랐어요. 다시 유행하나요? 왜냐면 또 우리 경환 선배님 요즘에 그 너튜브로 또 활동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하고 계신가 봐요. 또 허경환 선배님이 또 이런 유행어 제조기로 또 유명하셨잖아요. 또 우리 6016님은 완전 추억 돋네요. 안습 외에도 완소, 완전 소중, 멍미, OTL 등등 한때 신조어로 문자 80자 꽉꽉 눌렀었는데 이제는 뭐가 뭔지 1도 모르는 아줌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저도 완소, 멍미, OTL, break 이런 말들 좀 자주 썼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정미선님은 12시엔 주현영 방송 시작했습니다. 모두 탑승하세요. 더 탑승하실 분 안 계시면 오라이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오라이가요. 처음에 그 버스 안내양 분들께서 이 오라이를 하셨던 거죠. 전 그런 거는 몰랐고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뒤로 오라고 할 때마다 저희 아빠께서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이거 후진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의미로 알았던 것 같은데 약간 가자 약간 이런 뜻인가 봐요. 오라이가 이게 또 홍진경 씨의 유행어라고 합니다. 이영자 선배님 같이 또 코너 하셨었고 또 우리 4988님은 고 이주일 선생님의 콩나물 팍팍 무쳤냐 주디 알려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각 12시 21분 48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7720님께서는 배고플 때 장 보면 안 되는데 배고플 때 갔다가 장 왕창 보고 왔어요. 오늘은 수육 삶고 내일은 닭볶음탕하고 그 다음날은 오리 주물럭 해 먹으려고요. 주디는 점심 드셨나요? 제 메뉴들 기가 막히죠? 수육이랑 닭볶음탕 오리 주물럭이면은 이게 뭔가 일상에서 먹는 건 또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특별한 날? 뭐 누구 생일이라고 하면은 내 생일이라고 하면 엄마가 해주는 그런 메뉴이기는 한데 기가 막히네요. 무슨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신 거죠? 또 우리 7842님은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큰맘 먹고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올 거거든요. 지금 삼겹살 구울 준비 중이에요. 오늘 제가 12시엔 주현영 라디오 너무 재밌다고 홍보 팍팍 하려고요. 주디도 우리 친구들 우정 영원하라고 힘 팍팍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다가 간만에 쉬는 날 정말 소중한 날일 텐데 이날 만나는 친구들은 진짜 우리 주주님의 찐친들일 거야. 그쵸? 우정 너무나도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우정 영원하시길 주디가 응원합니다. 또 우리 6767님도 주디 저는 내일 면접 있어요. 이번 면접이 세 번째 직장 도전인데요. 지금 많이 떨려요. 내일 떨리지 않게 면접 보기 위해서 주디의 응원송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세 번째. 그몇 번째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전을 또 많이 하고 실패를 겪은 사람일수록 그 경험치가 쌓이는 거니까. 그쵸?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미안해요. 내가 오늘 좀 자꾸 그 프로세스가 좀잘안 돌아가요. 그래서, 아, 좀 기대에 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요 정도로 좀 만족하셨으면, 만족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또 우리 0303님은요. 제 동생이 대학생인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계양구에 사는 김시은 학생인데요. 주디가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계양구에 사는 김시은 학생. 시험 기간에 다 이제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쵸? 그냥 뭐, 저는 대학교 때 사실 그렇게 막, 꾸준히 막 열심히 하진 않았었고, 뭐, 벼락치기로 늘 열심히 하곤 했었는데요. 우리 주주님은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좋은 성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준비한 시간들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시은님,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8420님은 쭈디가 보내준 호두과자 교환권이 왔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수령받을 수 있도록 보내드렸는데 이게 뭐냐며 이렇게 많이 주냐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세요. 쭈디 최고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또 문자를 또 정성껏 보내주시니까 저희가 또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다른 분들께서도 우리 다 주주님들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꼭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많이 가져가세요. 자, 잠시 후 2, 3부에서는요. 가수 BMK 육중한 밴드와 주터뷰 함께합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지소울의 멀리멀리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정우영 셰프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건강을 더 살피게 됐습니다. 체력이 올라오니 기분도 좋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히려 여유가 생긴 거죠. 오늘도 뛰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나를 돌보다 보면 좋아하는 일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정우영이었습니다.
2: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하하이.
2: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3: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2: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5: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0: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현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사람 냄새 나는 음악으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뮤지션 두 팀입니다. BMK 그리고 육중한 밴드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0: 자, 아니 정말 네. 12시엔 주현영이 이제 세 분 다 다 첫 출연이시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네
0: 사실 너무 지금 신기하기도 하고
1: 아 저도 신기해요. 오늘 처음 네. 뵀으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뭐 육중한 선배님 그 너튜브 최근에 하시는 것도 네네네. 가서 이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고
1: 감사합니다. 네, 아 감동이네요.
0: 오늘 너무 기대가 됐었고 네. 또 그래 또 BMK 선배님도 네. 사실 제가 그 어렸을 때 꽃피는 봄이 오면은 너무
1: 유치원 때 유치원 때
0: 아니에요 아니요
3: 20년 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0: 유치원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학창 시절에 네.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1: 맞아요.
3: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아니, 저도 너무 영광이에요.
3: 신기하게도 네.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네.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와, 꽃피는 봄이
0: 진짜 20년 전이라고 하니까
3: 네, 그러니까 충분히 유치원 때라고 해도 말이 돼요. 네.
0: 유치원 때 아마 뭐 시련의 슬픔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네, 맞아요.
3: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은지님께서는요 12시엔 주현영 정말로 최고다. 어젯밤에 BMK 연이 꽃피는 봄이 오면 노래 들으면서 울면서 퇴근했는데 이렇게 직접 나오시다니요. 오늘은 감동에 눈물이 난다. 쭈디 최고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3: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다들 우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또 그 이후에도 되게 커버를 또 많이 해주셨잖아요. 많은 가수분들이.
3: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0: 네, 또 우리 2979님 문자 또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채파타 장미살롱으로 입덕해서 육변 팬이 된 주주입니다. 제가 육변 노래를 하도 들었더니 이제 부모님도 육변 노래를 즐겨 들으세요. 이렇게 12시엔 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선배님. 네, 아 우리 PD님께서 여전히 못 읽으신다고.
1: 아 요즘 영어 공부 때문에.
0: 아 영어 네. 때문에 안 되시는
1: 네.
0: 거예요?
1: 네, 영어 공부. 네, 두 개의 언어가 자꾸 섞이니까. 네. 예, 네, 헷갈리긴 해요.
0: 아 그러면은 이게 국어를 하셔야 되는 건데. Hello? 그렇게 되면, hello, nice 네. to meet you.
1: 반가, 반가, 반가.
0: 영 거의 연계국어 같은데 지금. 또 아래 문자는 또 우리 준은
4: 네,
0: 알겠습니다.
4: 읽어주세요. 4171님께서 20년 네. 넘게 SBS 라디오 듣고 있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저 두 팀의 공통점이 떠올랐어요. BMK 씨도 육중한 밴드도 모두 최하정의 파워타임 고정 게스트셨죠.
0: 그러니까요.
4: 이 시간 라디오 최한 아주 익숙하실 듯 주디와의 개미도 기대해봅니다.
0: 어떠세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해보시니까
4: 좋죠. 네.
1: 그렇죠. 어색하긴 하죠. 맨날 최화정 네. 누나 있다가
0: 주현씨 그러니까 주디가 있어가지고
1: 근데 한껏 이... 네. 귀엽다.
0: 네. 아 그러니까
1: 그때보다
0: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3: 근데 이 장소가 네. 스튜디오가 네. 너무 익숙하니까 네. 뭐 어색하다는 사실 DJ는 바뀌었지만 어색하다는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3: 이 장소가 그대로고 또 네. 바깥에 이렇게 부스 바깥에서도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 굉장히 오랜만에 친정 온 듯한 느낌처럼
0: 정말요.
3: 아, 되게 좀 편하다. 오랜만에 오니까 그리고 또 PD님도 네. 저랑 또 오랜 또 친분이 있는 친구.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친구시라고.
0: 핑계 삼아 겸사겸사 오늘 놀러 왔어요.
1: 아유 진짜로 그래서 감사해요 또 와주셔가지고.
0: 네, 반갑습니다. 네.
1: 또 우리 이 희정님도 BMK 언니 오래된 팬인데 우리 언니 그 흔한 SNS를 안 해서 근황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랜만에 라디오 출연 너무 반가워요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0: 반갑습니다.
1: SNS를 아예 안 하세요?
0: 휴대폰이 이게
1: 네.
0: 아, 휴대폰이
2: 오? 야 이거 피처폰 아니에요? 피처폰?
3: 이거 시티폰인데?
1: 그냥. 네.
0: 리모컨보다 커요.
1: 요즘에 리모컨도 그거보다는 컴팩트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네.
0: 우와, 그래서
2: 야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1: 아 근데 선배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이런 폰을 또 고수하시는?
0: 따로 이유는 없었고요. 네. 그냥 계속 그냥 잘 통해서 전화가 잘 돼요. 그리고 전화가 안 되면 문자로 하면 다 되고 뭐
1: 그렇긴
0: 불편함이
1: 하죠.
0: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세컨폰으로 일하는 폰으로는 회사랑 이렇게 음원을 주고받을 때 쓰는 또 폰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1: 네.
0: 그냥 100%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폰은 무조건 이 폰으로만.
3: 아~ 이게 2G폰이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 인터넷 들어갈 때 막 유료로 전환되고 그래요?
0: 저는 안 돼요.
1: 아.
0: 유료 인터넷이 안 되는.
1: 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0: 네. 제가 차단을 아예 그냥.
1: 근데 뭐 안 쓰다 버릇하다 보면 사실 불편한 것도 못 느끼실 것 같아. 그렇죠?
0: 근데 뭐 이 폰으로 될 건 다 돼요.
1: 통화되고 네. 문자되고 하니까.
0: 네네네.
1: 네. 또 우리 4597님은요. 저 예전에 망원시장에서 육뱀 본 적 있어요.
2: 아 그렇죠.
1: 뭔가 이름처럼 존재감이 육중하신 분이 계셔서 봤더니 육중하 씨였어요.
2: 아, 네네네.
1: 아니 살집이 있으시단 게 아니라 그냥 존재감이 남다르세요. 그 나풀거리는 머리카락하며 풍채하며 진짜 조선시대 태어나셨으면 장군감이셨을 텐요.
2: 아,
1: 강준호 씨는 뭔가 귀여운 거대 불독상이라고 하셨는데.
2: 그렇죠.
1: 네. 네, 동의하세요. 네.
2: 아니 개가 키우면 주인 닮아 주인이 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2: 아, 불독
1: 있죠.
2: 키우고 나서는 네. 점점 얼굴이 늘어지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네.
0: 아니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마음이 편해요.
2: 왜요?
1: 진짜요?
0: 우리 두 친구들이.
2: 네.
0: 너무 이렇게 막 어색하게 와우 연예인이다 막 이런 느낌 아니고
1: 네.
0: 진짜 그냥 편한 동생들
3: 와 이 누나가 편한 동생 매기네 은근히 매기네 누나
0: 아니 아니 그래서 다음에 내가 무슨 방송을 할 때는 네. 꼭 자기들이랑 꼭 했으면 좋겠다
1: 앞으로는 꼭 묶어서 이렇게
0: 네. TV 출연할 때도
1: 네.
0: 자기들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면서
1: 아,
0: 왜냐하면 요즘에는 네. 아시잖아요 다 너무 나들 다 그
2: 멋지시죠
0: 네, 네. 너무 너무 다들 마르신 분들이 이렇게
3: 누나,
0: 뼈 말라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1: 오, 네.
3: 누나, 그냥 저희도 너무, 엄청 편해요.
0: 너무 편해.
1: 진짜 너무 편해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다 편해요. 네. 또 우리 BMK 씨가 또 이렇게 오늘 센터를 차지하셔가지고 오늘 약간 PD님도 BMK와 아이들 느낌으로 가자라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뭐 네. 어떠세요 오늘?
3: 아 든든하죠.
2: 좋죠. 네.
3: 아니 이제 누나보다 형님 같기도 하고.
0: 아니 그게 아니라
3: 네. 앞에 누가 딱 있으면 막아줄 것 같고.
0: 네. 아까 소개 든든하구나. 멘트를 BMK 그리고 육중한 밴드를 그리고 함께 하는 건데 BMK 육중한 밴드가 이게 한 단어인 것 같은 거야.
1: 한 팀처럼. 이렇게 또
0: 괜찮더라고요. 네.
1: 같이 뭔가 좀 결성해서 이런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3: 아, 저희는 영광이죠.
2: 너무 좋죠.
3: 정말 영광.
0: 아니 조금 전에 5분 전에 그 얘기 하고 들어왔어요. 네. 야 우리
1: 진짜?
0: BMK 육중한 밴드로 공연 한번 해야겠다.
1: 진짜 상상도 못한 사실 조합이긴 하거든요.
2: 그렇죠.
0: 네, 너무 재밌어요.
3: 건강한 공연.
1: 네, 네. 정말
3: 튼튼한 공연.
1: 튼튼하고 든든하고 편안하고.
3: 그렇죠. 지켜드립니다.
1: 네, 진짜 좀 나름 기대를 좀 해볼게요. 네. 우리 이성화님은 지금 자리 배치 혼성 그룹 아닌가요? 라고 또 이렇게
0: 혼성
1: 보내주셨어요.
0: 뭐 흔치 않잖아요.
2: 네. 그쵸,
0: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노래 볼만해요.
3: 거의 때 신지 같아요.
1: 그런 느낌으로다가
0: 반갑습니다.
1: 네. 또 우리 김윤정님도 전혀 이질감 없는 한 팀 같다고 하셨고 또 우리 6288님도 예전에 육중환님 지나가다 뵀는데 생각보다 날씬하시고 멋지세요.
3: 그렇죠. 그 생각이 잘못된 거지.
1: 그렇게요. 근데 왜 다들 잘못 생각을 하는
3: 그렇죠.
1: 걸까요? 진짜 다 이렇게 편견이고 선입견.
0: 저는 반대로 네. 뭐 제가 키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0: 168,
2: 저도
0: 170 이렇게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제가 진짜 키가 작아요. 제가 현영 씨보다 한참 작거든요.
2: 진짜요?
1: 진짜요? 혹시
0: 이해가 안 되시죠?
1: 이해가 지금은 잘 모르겠기는
0: 근데
1: 해요.
0: 근데 네. 키가 솔직히 공개해도 돼요?
1: 해주세요.
0: 아니 아니 키.
1: 저요? 저는 63입니다.
0: 63인 키보다 훨씬 작아요 제가.
2: 진짜.
1: 아 그럼 63보다는 작다.
0: 아니 근데 깜짝 놀랄 정도로 작아서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잘 못해요. 왜 TV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는데 그렇게
1: 키가.
0: 작냐. 제가 62하거든요.
1: 그거는 비율이 좋으시.

0: 진짜.
1: 아, 그러니까요.
2: 포스가 있으니까.
0: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게 안 보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3: 오늘 깜짝 이벤트로 네. 오늘 이 프로그램 다 끝나기 전에 한번 제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에서 우리 현영님과 저게 한번 주디랑 한번 제가 서봐드릴게요. 얼마나 제가.
2: 야, 주디 진짜 엄청난 혜택이에요.
0: 진짜로 흔치 네. 않는 기회잖아요. 네.
1: 그렇죠.
2: 너무 인생 짤 되는 거예요.
0: 오늘 이런 일이 생기날 줄은 몰랐어요. 진짜.
3: 아, 뭐라도 오늘 하고 갈게요. 네.
0: 끝나고 꼭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사연 지금 바로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목격담도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 목격담은 네. 뭐 다 뻔하지 않을까요?
0: 왜요? 어디서?
3: 뭐 식당.
0: 아.
1: 맛집에 줄 서는 거.
0: 우리 선배님들도 다 그렇죠. 또 우리 73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3: 제가 읽어드릴까요?
0: 네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아기 낳으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아이도 1.9kg로 아주 작게 태어났는데요. 니큐에서 치료 잘 받고 이제 11살 개구장이가 되어 있네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요.
0: 네.
1: 아, 감사합니다.
3: 준우 씨가 아기.
1: 네네.
0: 네네.
3: 아기 낳으셨다고 들었어요.
1: 네네네 맞습니다.
0: 맞아요. 우주죠.
1: 네, 우주. 맞습니다. 우주.
0: 우주가 세상에 태어나왔는데 네. 우주가 근데 세상에 좀 일찍 나와서 네. 초극소 미숙아로 맞아요, 맞아요. 태어났다고.
1: 690g으로.
0: 어때요? 네. 요즘에 우리 우주?
1: 지금은 이제 그 인큐베이터에 이제 뚜껑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그 뚜껑을 열었어요. 그
0: 뚜껑을 원래는 못 여는 건데
1: 네, 이제 좀 괜찮아져서 뚜껑도 열고 몸무게도 이제 1.8kg. 2kg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3: 이름만큼이나 우주의 기운을 모아 모아서 부쩍부쩍 크기를
0: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두 팀을 함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BMK 6중한밴드 두 팀 모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자, 먼저 BMK 씨 신곡부터 네. 얘기 나눠볼게요. 5월 11일에 발표가 네. 됐고요. 1년 만에 신곡 발표하셨는데 네. 제목이 선물이에요. 선물. 네. 네, 어떤 노래인지 또 소개 부탁드려요.
3: 가사를 이제 매드 소울 차일드 팀이랑 같이 이제 곡 작업을 했는데 네. 가사 내용이 너무 제가 이렇게 평상시 때 생각했던 그런 가사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평상시 때 생각했던 이 가사 내용이 꼭 선물 같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정말 선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곡이었기 때문에 네. 제목만 제가 썼어요. 선물이라고.
0: 아, 제목만. 네. 가사는 이제 다 이제 해주시고. 네, 근데 너무 제목이, 다행히도 잘 통했나 봐요.
3: 네, 그래서 그쵸? 와 이거는 어떤 느낌을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네. 정말 그대가 있어라는 게 당신이 나에게 선물이다. 이런 표현. 네, 좀 하고 싶어서. 네.
0: 선배님의 그 평소에 느꼈던 네. 당신은 나한테 선물이다 했던 그 상대가 이제 남편분이신 걸까요?
3: 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미가 이제 남편도 있고
0: 네.
3: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부모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쵸, 그쵸. 사실 그대라는 의미는 좀 많이 중의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좀 남편이긴 했죠.
0: 오, 네, 네 처음에는 네네 진짜
3: 왜냐면 그런 얘기를 저희가 평상시 때 좀 자주 하죠. 했었던 얘기였거든요. 아 정말 보내준 선물 같아.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0: 너무 달달하다.
3: 그런 얘기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고 세월이 지나서 이런 가사를 보니까 이거는 제목이 그냥 선물이다. 그런 생각으로 제목을 선물로 줬어요.
0: 아, 제가 방금 되게 마음이 놓였던 게 네. 혹시 남편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했는데 저도 모르게 뭐랄까 선배님의 이렇게 표정을 봤는데 네. 우리 중한 선배님께서 표정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 왜 안 좋아?
0: 아,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모르는 좋아요. 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이슈가 있었나.
2: 아니
0: 너무 없었어요. 잘 만나고 너무 잘
3: 살고 있죠.
0: 그렇죠. 네.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 아 나는
0: 혹시라도 네. 뭐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3: 사실은 네. 왜 작업이라는 게 처음에 애초에 그 메시지는 상대방을 두고 이제 그런 글과 제목이 나오긴 하지만 네. 이걸 막상 또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 보면 다른 느낌이 막 들어요.
1: 그렇죠. 네.
3: 부스에서 녹음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제 노래에 제가 이렇게 빠져들면서 의미를 좀 다르게 많이 해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다양하게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면서 녹음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배우들처럼 내가 어떤 계산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빠져들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요.

0: 롤스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0: 확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세계구나.
2: 그 감성의 확장의 의미로 제목이 네. 선물이
3: 이야기 아름다운데 오늘.
0: 너무 아름답죠.
3: 네. 아, 이거 진짜
0: 감동이에요.
3: 나는
0: 되게.
3: 개인적으로 누나 컨디션 괜찮으면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2: 네가 DJ야?
0: 저는 좋죠.
3: 뭐 한 소절 해주면 되지 뭐.

0: 갑자기 이렇게 또 요청해 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1: 가사 아름답네요.
2: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라디오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게스트를 정말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20년 맞아. 전부터. 그래서 네. 이 라디오에 이 습이 배어 있네요. 아. 중간에 오디오가 비면 안 되는 것 네. 같아서
0: 진짜 바로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2: 끝나자마자 바로 노래가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바로. 습관이야.
3: 이게 아. 최하정 누나한테 잘못 된 걸 배워가지고 누나가
4: 큐
3: 중환이 봉수이 큐 야 봉수가 아 이거 해야 돼? 아 이거 또 해야 돼? 중환이 준호 큐
4: 야 봉수가
2: 아 그래서 약간 네. 오디오가
0: 네.
2: 오디오가 네. 비는 게 좀 약간 방송사고라고 생각을 아~ 하던 시대에 라디오를 게스트를 오래 하다
0: 네.
2: 보니까
0: 네네네.
2: 얘기가 큐 나오면 바로 그냥 나오네요. 네.
0: 아 그래도 저희랑 저랑 이제 주주님들은 뭐 너무 지금 귀 호강한 거죠.
1: 아,
0: 사실
1: 그럼요.
0: 감사드려요.
4: 아, 아니 근데 항상 저 이제 녹음실에서 녹음 받을 때 중환이 형 목소리만 듣다가
0: 네.
4: 누나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네.
0: 아우 어떻게 오늘 힐링하고 가시겠다. 어, 그동안 못했던 거
4: 너무 네. 기분이 좋을 줄 몰랐어. 편안합니다 진짜.
2: 아니 그런 아, 아닌 게
3: 지긋지긋하다,
2: 아니라
3: 진짜. 진짜.
2: 녹음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네. 뭐, 소리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좀 욕심을 낼 때가 있잖아요.
5: 맞아요.
2: 그러면은 키를 좀 더 올려보자.
0: 네.
2: 아니면 이걸 좀 더 끌어보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물들어도 그 욕심 때문에 더 길어졌어요.
4: 아.
2: 그래서 원래 물들어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계속 끌었어요.
0: 물들어
2: 예 계속 쭉 아. 그 욕심이 있는데 네. 이 노래만큼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좀 아. 편안한 감정으로 부르자.
1: 아, 편안하십니다.
2: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예요.
3: 이러면 아, 네. 정말 가사 전달이 정말 제대로
4: 잘 되죠.
2: 네. 네.
0: 근데 물들어도 너무 좋았는데 그 길게 끈 것도 사실 너무 좋았어요.
2: 그 하다 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욕심이 나니까.
0: 아, 진짜. 네. 아무튼 또 이 노래도 선물도 여러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0211님은요. 질 수 없죠. 6밴 퇴근하겠습니다. 캬!

0: 이렇게 또 옆에서 하모니가 들리니까 좋구나.
1: 너무너무.
2: 아, 나 싫었는데 하모니 하는데 아, 거슬리더라고. 아,
3: 진짜. 아, 평소에 안 하면 혼내거든요. 네, 하라고.
1: 아니, 어떻게 네 해라. 네.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3: 아, 몰라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혼내.
1: 방금은 어땠어요? 솔직히.
4: 난 좋았죠.
1: 아니, 우리 박수희님은요, 저 노래방에서 BMK님 노래 부르다가 호흡 곤란해서 119 부를 뻔했어요.
2: 맞아요.
1: 이번 노래 선물은 저 같은 일반인도 노래방에서 도전해봐도 될까요? 라고.
0: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네, 노래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네. 아, 이거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1: 그 전에 이제 내셨던 다른 노래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0: 좀 가사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면은 충분히 아마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좋습니다. 자, 또 우리 1952님 문자는 우리 중환 씨가 한번 드려주세요.
2: 알겠습니다. BNK 씨 신곡 나왔다길래 바로 뮤직비디오 찾아봤어요. 영화 장면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드셨던데 비하인드 궁금합니다.
0: 우와. 이 사실 제가 뮤직비디오를 만들 생각이 원래는 좀 없었어요. 근데 네. 제 지인이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이원준 뮤직비디오 감독. 아, 이게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감독님이신데
1: 네.
0: 그 영화를 하룸이라는 영화를 만드셔서
1: 네.
0: 2025년에 그걸로 대상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1: 또 연기상도 그래서, 수상한 작품이라고.
0: 그래서 굉장히 영상미가 아름다운 그런 그 작품을 이제 그 이원진 감독님이 저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1: 네.
0: 너무 영상미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락을 하다가 이제 선물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2: 네.
0: 이 노래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욕심이 나셨나 봐요.
1: 네.
0: 이 노래를 좀 본인이 잘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좀 멋지게 그림을 쓰고 싶다. 근데 거기에 너무 아름다운 영상미가 있는
1: 네.
0: 하룸이라는 영화의 장면들을 같이 편집을 해주셔서 직접 뮤직비디오 찍어주시고 그 하룸이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같이 컷을 편집을 하셔서 비디오를 만들어 주셨어요.
1: 너무 감사하다.
0: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1: 네.
0: 본인의 그 작품이 아직 이렇게 대중들에게 아직 오픈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을 먼저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선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1: 와, 그럼 이렇게 평소에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걸로 또 해보신 적은 없는 거죠?
0: 아니요. 그전에는 그 독립영화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막 어떤 큰 대형 뭐 작품의 그 필름보다는 독립영화
1: 하는
0: 예, 예.
1: 네.
0: 그 내용과 제 음악이 이렇게 뭔가 코드가 맞는다 하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아예 그 작품을
1: 네.
0: 연출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준 건 처음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2: 선물,
0: 너무 감사했어요.
2: 선물 듣고
0: 진짜 선물을 받았어요.
2: 진짜 듣고 싶다,
1: 그러니까
2: 노래.
1: 듣고 싶어. 빨리 선물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선물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향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진솔한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뮤지션 BMK 육중한 밴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물 노래 아까 나왔잖아요.
2: 네네.
1: 제가 이게 저희 시간 때문에 좀 끊겨가지고 네. 뒤이어서 좀 가사를 더 이렇게 봐봤는데 네. 진짜 이 가사를 읽자마자 눈물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네. 약간 반려동물이 좀 생각나가지고
3: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확장된다니까요. 그대라는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애정하는 그 상대가 생기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다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3: 네 맞아요.
1: 진짜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노래를 또 만들어주셔서
3: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느껴주셔서
1: 자 오늘은 또 우리 이인성님께서 BMK와 육중한 밴드가 12시엔 주현영이 나온 게 그야말로 선물이네요. 진정한 아티스트 분들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현정님은요 중환님 모자 애플 수박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답해주세요.
4: 네. 어, 이거
3: 진짜 수박 같다.
4: 과일 싸는 망 있잖아요.
1: 네.
4: 어, 그거예요.
1: 에이
2: 직접 뜬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아, 직접 뜬 거예요.
1: 아, 뭐, 그렇죠. 아, 근데 실제로 근데 과일 저 정도면 약간 메론 정도인가?
4: 아니, 수박 맞아요. 수박 맞아요. 사이즈 수박.
1: 수박 사이즈 수박이에요?
4: 수박 정도.
1: 에이, 수박까지는 아니에요.
4: 수박이에요.
1: 멜론 정도예요.
4: 알겠어. 멜론으로 합시다.
1: 네.
3: 분위기가 원래 이래요.
4: 리액션 좀 해요.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3: 거짓말을 못 하겠어. 그냥 정확한 수박 사이즈야. 무슨 애플이야, 애플은.
1: 선배님, 근데 그걸 직접 뜨신 거예요?
4: 와이프가.
1: 아 진짜
4: 와이프가 뜨개질이 치매거든요 치매.
1: 와. 네. 근데 진짜 그런 맞아요. 모자가 사실 아무나 잘 어울릴 수 없는데.
4: 맞아요. 네.
3: 저도 뜨개질 한번 해보고 싶다.
4: 아 어울릴 것 같아.
3: 뜨개질 하고 싶다.
4: 네가 떠난 후.
1: 자, 또 우리 3922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왕 비키님, 저 속초여자고등학교 대송여고 후배예요. 속초 출신 연예인 중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대미녀 BMK, 소울공모 BMK 하셨는데, 와 반갑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까 또 그 얘기 한번 해주셨잖아요.
3: 네.
1: 속초 여고인데 이제 다른 분께서 이제 서초라고 이제 착각하셨었다고.
3: 아니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이게 누가 묻는
1: 네.
3: 거예요? 그래서 저 서초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서초요?
1: 저도 서초예요. 이런 식으로.
3: 서초가 어디예요? 아, 속초.
4: 그러니까.
1: 네. 속초랑 서초. 너무 다릅니다.
3: 네.
1: 네. 또 우리 0230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육통영 육중한.

0: 씨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알람 시간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부부 망원시장에서 생선 팔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오셨는데 기억하실까요?
1: 어머나.
0: 그 후로 저희 집 가게가 잘 되고 있어. 너무 감사드려요.
1: 너무 다행이다.
2: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너무 뿌듯할
3: 좋죠.
2: 것 같아요.
3: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망원...

0: 참 많았어요.
1: 핫해지기 전에.
0: 핫해지기 전에 빈각이 많아지고 진짜 아 뮤지션으로 대성이 안 되면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500에 30이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
1: 알아보셨구나.
0: 네 알아봤죠.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침 고민하는 찰나에 잘 됐어. 찰나에 잘 돼가지고.
2: 그래서 더 애정이 있겠다.
0: 맞아요. 그래서 이모들이랑 다 친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때 고생하신 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그런 거 보면 뿌듯하죠.
2: 그 힘들 때 같이 네. 이렇게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0: 맞아요.
2: 끈끈하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또 우리 강민정님 문자도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2: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노래 나오자마자 들었어요. 한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 가장의 무거운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육변의 아내분들은 이 노래 듣고 반응이 어떠셨어요? 저라면 진짜 펑펑 울었을 것 같은데.
1: 어때요? 또 오늠이 딸 이름도 오늠이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늠이에요.
1: 벌써 9살이 네. 됐다고 하는데.
0: 네 맞아요.
1: 노래를 벌써. 듣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주던가요?
0: 노래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3: 아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1: 아홉 살이
3: 엄마
1: 진정성이 있다.
0: 진정성이 있다. 네. 왜냐면 오늠이가 네. 그거 뭐냐 막 아이돌 음악을 막 좋아하는 건데 아빠 노래 나오면 듣거든요. 아빠 이 노래는 진정성이 좀 있네.
1: 요즘 노래하고는 다르게.
2: 그 유행어야 진정성이 이렇게 잘 알아? 그거 알기 힘든데.
0: 맞아요. 진정성이 있네. 요즘에도 엄청 성숙합니다.
1: 진짜로.
2: 아니 근데 악착같이 돈을 번다라는 그 노래 그 듣고 느낌을 네. 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악착같이 돈을 번다.
0: 아빠 보고 느끼는 거죠 아이가. 아빠가 느끼는 거죠.
1: 따님이랑 평소에 엄청 친하시죠?
0: 친하죠.
1: 그러니까.
0: 네, 엄청 친하죠.
1: 제가 처음에 네. 딱 이제 부스 밖에서 인사드렸는데 드리자마자 바로 선배님이 저한테 아유 귀여워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정말 아빠라고 할 뻔했어요. 진짜. 아빠. 아빠 할 뻔했어요. 아 정말로. 아,
0: 딸은 아니지 그래도.
1: 아니 근데 아니 진짜로 그 정도로.
0: 아, 그 정도로.
1: 그 정도로 너무 이 따뜻한 어떤 포근하고.
2: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왜 먼 후에 뭐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늘 이렇게 애기처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귀여워 보일 수 있지.
0: 에이, 아, 누나 귀여워.
1: 귀여워.
2: 난 공감해.
1: 아 진짜. 아 그리고요 우리 육중한 밴드가 버스킹을 연다고.
0: 맞아요.
1: 네, 6월 20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디서 맞습니다. 하죠?
4: 서울 동대문 DDP 광장에서 합니다.
1: 어머나 아니 네. 축제나 콘서트가 아니고 이런 또 길거리 버스킹은 좀 오랜만이실
4: 그렇죠,
1: 것 같은데.
4: 그렇죠 그렇죠 거의 처음이죠 저희.
1: 아 완전 처음이에요?
0: 네. 네. 아니 예전에 많이 했죠. 네, 네. 육중한 밴드로는 처음이에요. 육중한 밴드로는 네. 처음이에요.
1: 그럼 또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0: 진정성이죠.
1: 아, 진정성. 아, 우리 오늠이가 인정한
0: 아, 그럼요.
1: 그런 진정성을.
0: 사실 어떤 그 책임감을 갖고 무게를 갖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즐기면 관객도 즐길 것이다.
1: 네. 맞아. 네.
2: 근데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네. 사람들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장소에서 한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 특별할 것 같아. 왜냐하면 왜 누구나 다 차 안에서나 이렇게 음악을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내 귀에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달리 보이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그 똑같은 장소를 걸어다니는 분들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것도 라이브로 흘러나오는 그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정말로 많은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0: 아 즐겁게 가려고 했는데 부담되네.
4: 너무 진중하게 가시네요.
2: 아니 너무 즐겁다는 거지.
1: 아 근데 진정성 느껴져야 네. 되잖아요.
2: 너무 즐겁지. 너무 즐겁지.
4: 아니 이제 이게 저희 공연도 하고 저희 컨텐츠 촬영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가는 거라서
1: 겸사겸사. 네.
4: 너무 진중하게 안 가셔도
1: 아니 근데 네. 너무
2: 목표가 뭔지 알 것 같아.
1: 뭐. 왜냐면 거기 진짜 하루에 네. 지친 그 사람들이 그냥 맞아요. 이렇게 기계처럼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너무나 또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을 힐링 버스킹으로
1: 힐링 버스킹.
2: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힐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힐링 시켜줘야지.
1: 어? 파이팅!
0: 다 힐링 시켜줘야지.
1: 파이팅! 자 그럼 여기서 육중한 밴드 신곡도 한번 듣고 와야죠.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듣고 와서 얘기도 나눠볼게요.

0: 네, 육중화 밴드의 신곡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듣고 네. 왔는데요. 네. 야, 진짜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이거는 진짜 그 옷 제가 오토바이는 못 타지만 네. 오토바이를 타면서 달리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1: 그 느낌도 있네요.
2: 감성.
0: 하면서 뭔가 네. 네.
2: 인생을 좀 느껴보죠, 그죠? 네. 아니 사실 그리고 목소리가 네. 우리 또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것도 목소리가 너무 컬러가 좋지만 우리 네. 준우 씨가 네네네. 주로 이렇게 멜로디를 쫙 불러주시는데 네. 훨씬 더 이렇게 공감이 좀 더 잘 되는 느낌. 자기는 워낙 목소리가 독특하잖아. 네.
3: 근데 아 너무 독특하죠.
0: 네. 진짜 독특해요.
1: 아, 저는 너무 어? 독특해요.
2: 근데 우리 준우 씨 목소리를 네네. 듣고 이제 노래를 이렇게 듣자니까 마치 정말 내 가장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어떤 그냥 친한 동생이 이렇게 불러주는 것 같이 아주 오, 좀 평범한 네 그런 인생의 무게를 좀 더 잘 느끼는 그런 목소리여서 저는 좀 더 와닿았었어요.
0: 그래서 네. 이 노래가 이 가사들이 그냥 더 잘 와닿을 수 있나 네. 봐요. 뭔가 이런 또
4: 아니 근데 노래를 있어서. 듣는데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떠셨는데 네. 언제 이걸 다 들으셨

0: 어때요?
1: 직업병이죠.
2: 직업병이 라디오 게스트 선수라 봐야 돼.
3: 진짜 우리 화정 선배님께서 너무나도 잘 키워주신
4: 선수.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아까 내 처음 얘기 이거 자기가 부른 거지. 목소리 딱 바로 그냥 듣자마자
3: 바로 개최하시고 네.
4: 얘기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4116님께서 저랑 똑같은 느낌이셨나 봐요. 휴일에도 일하는 40대 가장 택배기사입니다.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코끝이 찡해지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거봐요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소리셨다니까요.
3: 네. 위로도 되고 네.
2: 힘내십시오.
3: 네. 네. 파이팅.
2: 파이팅.
3: 또 우리 1702님은요. 요새 몸과 정신 다 지쳐있는데 노래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왕창 나와버리는 바람에 급 사연 있는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아, 책임져! 라고.
4: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네. 이제 지하철을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지하철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컥할 때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눈물이 잘 나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막 휴지도 없고 그래서 막 손 그래. 이렇게 막 소매로 막 눈물을 닦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지만 왠지 괜시리 그냥 이렇게 눈물 닦는 게 좀 쑥스러울 때가 있는데 네.
3: 그렇죠.
4: 급 사연 있는 남자라고 느껴져도 괜찮아요. 우셔도 됩니다.
2: 이게 사실 맞아요. 사실 딱 지금 준우 씨랑 저랑 나이대가 네. 딱 이 때예요.
0: 네네, 맞아요.
2: 아이가 커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4: 가장의 무게,
2: 가장의 무게를 느끼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파하시고 이제 병원에 가시고 이런 정말 딱 이런 나이 때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3: 그러니까요. 지금 네네. 아까 우리 주주님은 책임지라고 하셨거든요.
2: 아, 너 책임질 사람 너무 많아요.
3: 그래요. 이미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합니다.
2: 각자 알아서 힘내야죠.
4: 사실, 네. 사실 눈물이 맞아. 나면 그냥 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4: 여기 김희정님께서 결혼한 지 별로 안 돼서 그런지 노래 듣는데 유독 더 아빠 생각나면서 울컥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눈이 그렁그렁해지네요.
3: 아 뭐야
4: 우셔도 돼요. 저 많이 닦아요. 저도 많이 닦습니다.
3: 저도 많이 닦고 지금 이따가도 이 노래 들으면서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지희님 며칠 전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일하기 싫었는데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네요. 가사가 너무 몰입돼서 정신 차리고 일했어요. 주디랑 BMK 육중한 밴드님 목소리 덕에 오늘 하루도 버텨봅니다.
2: 감사합니다. 아유,
4: 정말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가장 무거운 키워드가 네. 대출이거든요.
0: 그렇죠.
3: 아까 대출이 딱 꽂히더라고요.
4: 귀에 그냥 딱 꽂히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참고 회사를 다닌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한다.
3: 악착같이.
4: 그죠. 악착같이 내가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또 그런 게 있어야.
3: 진짜 생활 밀착형 가사였어요. 네. 정말.
2: 네. 2절의 가사가 와닿아요.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꿈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월급으론 병원비도 힘에 붙여요. 뭐 이런 내강이 있는데, 네. 노래 부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3: 그럴 것 같아. 듣는 사람 맞아요. 입장에서도.
2: 맞아요.
3: 뭐랄까 그냥 뭔가 어떤 작품을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몰입이 돼서 네네네네네. 이것 때문에
2: 맞아요.
4: 그래서 어떨 때는 녹음을 할 때 감정을 다스리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안 빠지려고 노력을 네네네.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2: 그때 어떻게 다스릴까요?
4: 저는 일부러 뭐 먹고 하자 그러죠.
3: 주로 뭐 드세요? 주로 뭐 드세요? 우리 선배님 최애 음식 알고 싶어요. 진짜? 녹음 중에 먹으면 좀 기분 나아지는 최애 음식.
4: 아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그때 다르고 녹음의 곡 분위기와 다르고.
0: 아 곡 분위기가 다르고.
4: 어떤 날은 뭐 양식으로 갈 때가 있고 어떤 날은
3: 분식으로.
4: 네 분식으로 갈 때가 있고. 그때 곡의 분위기, 날씨에 굉장히 좀 많이.
3: 아 날씨에.
0: 그 맞아요.
2: 날씨에 나는 누나가 진짜 복식호흡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폐를 이렇게 늘리신 줄 알았는데 네. 아 드셔서 이렇게.
4: 왜냐면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달리 체인지할 방법이 없는데 감정을
2: 달달한 거 매운 거
4: 전 일단은 단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많이 먹으려면 단 걸 못 먹어.
3: 맞아. 매콤한 그냥 매콤한 거. 매콤하고 탈탈한 거. 맞아. 아유. 자, 그리고 또 우리 선물 듣고 또 우리 5802님은요 한번 또 소개해주세요.
4: BNKC 신곡 선물 주디 얘기 듣고 가사 찾아보니까 작년에 긴 여행 떠나신 친정엄마 생각이 눈물이 났어요. 선물 같은 우리 엄마 그곳에선 평안하시겠죠? 정말

0: 어떤 상대를 대입해서 들어도 좋은 가사네요.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아이고. 그 어떤 키워드보다 그냥 엄마라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다 울릴 자신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0: 그냥 그냥 그래요. 강력한 키워드인 것 같아. 정말로.
2: 맞아요. 아유 우리 또 5802님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3: 화이팅.
2: 화이팅이에요. 또 우리 6331님께서도요.
1: 네, 네. 준우님 인별그램에서 실용음악 학원 어디로 열지 고민 중이라 하셨잖아요. 지하철역 위주로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위치 정해졌나요? 저는 공덕역 추천해봅니다. 제가 공덕 살거든요.
2: 아니 실용음악 학원 실제로 고민 중이신 거예요?
1: 아, 그럼요. 고민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임장도 다니고 여기저기 이제 부동산도 보러 갔는데 아 이게 위치가 좋으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2: 아 그렇긴 하죠.
3: 그렇지.
1: 그래서 아니, 근데 점점 하다 하다 보면 밀려나. 점점 밀려나서 이렇게 너무 고민이 돼요.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0: 근데 네. 제가 느껴지는 게 이렇게 네. 게스트나 DJ나 청취자분들이 네. 이렇게 한 가족 같아. 이분의
1: 개인 사정을 다 알고
0: 학원까지 걱정해 주시고
2: 저는 공덕 추천 드린다고 지금 공덕역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아니, 다들 이렇게 거구나. 진심이에요. 네. 야,
3: 진짜요.
1: 아, 공덕 좋은데 공덕 비싸.
2: 공덕 비싸.
0: 이미 보셨구나. 네. 생활 밀착형이다 여기. 비싸.
3: 아니 내가 볼 때 내가 저번에 얘기했거든요. 네. 신도시 네. 경기도 쪽.
2: 아 경기도 쪽에
3: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 많을 때 아이들 그거 그 교육에도 교양에도 좋고
2: 그쵸, 그렇죠.
3: 아니, 어머니 아버지들
1: 그런 데가
3: 부부 싸움하고 힐링하고 네.
1: 그래가지고 그걸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꼭 모여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가면 꼭 학원이 두 군데씩 있어요.
2: 아 그래도
1: 이미 좋은 곳은 다 들어가 있어.
3: 내가 볼 때 간판 이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 간판 이름
3: 누나 한번 빌려주시죠.
2: 어 그래요. 좋다.
1: BMK와 같이 라디오 했던 육중한 밴드가 하는 학원.
3: 아, 그렇지, 좋다. BMK와 라디오 한번 했던. 그렇게는 괜찮잖아요.
2: 괜찮아요.
3: 네, 같이 함께 옆에서 말을 섞은 육중한 밴드의 강준우가 하는 학원.
0: 네. 오 제목 좋다.
2: 지금 된다고는 안 하셨고 네. 그냥 제목 좋다고만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자 그러면 준우 씨 일단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글래요?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1: 맞습니다. 아니,
0: 지금 우리 준우 씨 실용음악학원 위치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진심이세요. 네, 본인 네. 동네로 오시라고
1: 그래.
0: 지금 수원 나왔고요. 화성, 네. 김포 이렇게 등등 막 추천해 주고 계셔요.
2: 다 좋은 곳이네요. 네. 제가 한 번씩 다 가봤던 곳입니다.
0: 아, 어떡해.
1: 사실 네. 이거는 검증이 된 게 준우가 네. 준우가 대충 네. 가로치면 SNS 올리면
2: 그러니까요.
1: 사건 나니까 어? 안전할 거예요.
0: 네. 네, 사건 난다고요?
1: 어쨌든 대충 가르치면
0: 아, 네. 그치.
1: 네,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3: 아니, 오늘 우지 씨가 가지고. 이렇게 보내셔서 오늘 라디오 너무 명절 같고 좀
2: 그랬네요. 그러네요.
1: 예, 누님 절 받으시죠?
3: 김호승 씨가 김호승 씨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모 조카 삼촌 모여서 얘기 나누다 울다 웃다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오늘 다 처음 저는 처음 뵙지만. 자,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3: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0: 너무 빨라요. 진짜 우리 준우 씨 꼭 실용음악학원 좋은 곳에다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모 삼촌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3: 반갑습니다.
0: 자, 그러면 3부 끝곡으로 꽃피는 봄이 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1: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0: 행복하세요.

0: 진딤삼촌은 라디오 DJ예요. 우리 진딤삼촌은 말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1: 매일 밤 11시 딘딘의 뮤직하이.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

0: 피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다이어트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식단 관리를 위해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무리하게 양을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한데요. 이럴 때 간편하게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이 많아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보충할 수 있고요. 특히 석유 3일 이내 냉장 유통되는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더욱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건강한 식단 관리,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5440님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젓가락질 교정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5440님은 매일 콩자반을 집으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는데요. 피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오늘 콩자반 5알 연속 집기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2365님의 외모가 리즈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수면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2365님은 요즘 잠을 잘 못 잤더니 쌍꺼풀이 진해지면서 미모에 물이 올랐다며 앞으로도 미모를 위해서라면 수면을 포기하겠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4779님이 동생 A씨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치약을 짤 때는 무조건 밑에서부터 짜라고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오늘도 또 치약을 위에서부터 짰다고 하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4779님은 동생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네 칫솔 변기에 담글 줄 알아!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 단위에 이어서 트와이스의 낙낙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은혜님께서 저 어제 직급 생겼어요. 3개월 수습 끝나고 개장 달았습니다. 여기는 커튼 인터넷 판매 및 제조하는 곳이거든요. 어제 커피 한 통 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후후! 은혜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5086님도 주디 오늘은 마트 행사하는 날이라 배달 맡기는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겠죠? 예쁜 목소리 들으며 힘내야겠습니다. 아자 아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는 거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잘해낼 수 있어요. 파이팅이고요. 저희가 또 시원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희님도 안녕하세요. 조리 일을 마치고 잠시 휴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바쁜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주디의 라디오를 들으며 힘을 얻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좋은 음악과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하루가 더 행복해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감사해요. 항상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미희님 예쁜 마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리하시면서 저희들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또 음식도 더 맛있게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저는 육중한 밴드가 또 아까 신청해 주셨는데요. 얘기 나누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들었던 바나나 먹고 싶다 들려드릴게요. I like bananas.

0: 바나나.
1: 육중한 밴드의 바나나 먹고 싶다 듣고 오셨어요. 와, 정말 누가 진짜 제발 우리 선배님들 페스티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여름밤에 맥주 마시면서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 노래를 듣다 보면은 뭐랄까 너무 자유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고 진짜 페스티벌 야외 페스티벌에서 너무 듣고 싶은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진짜 머릿속 그리고 엄청난 거의 뭐 지금 니가 좋아급으로 중독성이 있는 그런 가사나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3922님이 그래 육중한 밴드는 락밴드였어! 라고 보내주셨어요. 듣는데 진짜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또 우리 8259님은 저 정도면 제가 바나나 꼭 사드려야 하니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희 집에 저기 갈변해가지고 맨날 썩어 문드러지는 바나나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좀 굉장히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5416님은 김밥집에서 김밥 말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날이 더워지면서 손님이 조금 줄긴 했어요. 그래도 화이팅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5416님 파이팅이에요. 또 우리 0984님도 부산은 오늘 31도를 넘었어요. 더운데 입맛은 왜 이렇게 도는 걸까요? 주디 오늘 아버님이랑 추어탕 한 그릇씩 하고 왔어요. 올 여름 벌써부터 무서워요. 저도 얼마 전에 진짜 더운 날 이열치열로 추어탕 먹고 왔는데 약간 보양하려고 일부러 먹고 왔어요. 우리 다 몸을 단디 챙겨야 됩니다. 든든하게 먹고. 또 우리 8207님은 주디 미역국 맛있게 먹으려고 정성껏 끓였는데 왜 이렇게 느끼하고 맛이 없을까요? 나는 정말 요리 똥손인 걸까요? 아 결혼 7년 차인데 이럴 수가. 누가 비법 좀 알려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비법이요? 비법은 유튜브에 아주 깔렸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끓이셨죠? 사실은 이렇게 끓여야 됩니다. 하는 그런 쇼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미역국 하나에도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해본 레시피가 실패하셨다면 다른 또 너튜버, 요리 너튜버분이 올리신 걸 보고 따라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도 진짜 똥손이었는데 그래도 좀 잘하게 된 게 그 계량

컵 그리고 계량 스푼 이걸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우리 주주님도 한번 그 계량 컵이랑 계량 스푼 같은 걸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또 우리 621호님은 지금 딸 어린이집에 부모 참여 수업하러 가요. 우리 딸의 사회생활을 보게 되다니 설렘이 가득하네요.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뭔가 딸 입장에서는 좀 마냥 긴장되기만 하는데 떨리고. 또 우리 7905님은 어제 국토대장정 사연 소개됐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오늘 경기도에 진입했습니다. 오늘도 12시엔 주현영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덕분에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어제 천안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 만에 야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우리 7905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진짜 무사히 끝마치셔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실 때까지 계속 저희랑 함께 해주세요. 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또 우리 7288님은요. 주디 우리 남편 식단 열심히 하더니 몇 년 만에 간수치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중성지방수치랑 간수치가 너무 높아서 걱정했거든요. 노력이 결실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노력도 이 남편분 혼자였다면 아마 잘 못 이겨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분께서 같이 옆에서 뭐 실질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이 더 힘을 내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우리 8009님은 외근 가는 중인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어떡해 정신이 너무 혼미하네요. 점심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저 참을 수 있을까요 주디? 사실은요 뭐가 이렇게 좀 이게 나오려고 하는 거면은 그거를 막는 그런 지하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이 위치가 있어요. 여기 거기를 딱 막으면 이거를 꾹 눌러 지압을 해주면 그 신호가 좀 잠재워지는 그 신호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장문혈. 이 장문혈을 찾아서 꾹 누르셔야 되거든요. 이거 인터넷에 한번 꼭 쳐보세요. 이걸로 사람 여러 살렸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부디 화이팅 하세요 우리 8009님.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4: 코일메디. 코일메디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7: 시원한 잠, 누잠.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넌 대체 누구야?
6: 건방진 녀석 코코리.
7: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8: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7: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8: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7: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7: 실장 혜진초이,
9: 난 조디다 냐옹.
10: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0: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7: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1: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0: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0: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11: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7: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저 그 너무 걱정되는데 우리 외근 중인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힘들다고 한 주주님 있잖아요. 저도 같이 몰입해서 지금 식은땀이 날 것 같거든요. 그 장문열은요,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서 그 9cm 정도 떨어져 있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꾹꾹 누르면서 참아보시면 됩니다. 꼭 괜찮아지시기를 바래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나우와 임영 로얄포포의 키스 키스 키스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주안영.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이제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에드피아.
4: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우

0: 동안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0: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4: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3: 몸잘?
4: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5: 잘 만들었다. 몸잘.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7: 육수, 30가지
6: 소스, 90가지
7: 재료에
6: 봄을 담았다.
7: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10: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It's sprung.
1: 두시 다정
2: 화이트
1: 쇼! 소리 소리
2: 질러! 예예예예!
1: 와우 와! 그렇지 이거예요.
2: 야 오늘 유독 뜨거워요.
1: 아 오늘 이것이 바로 걸투쇼의 텐션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기운이에요.
2: 맞아요.
1: 하루에 딱 중간에 있는 2시부터 4시까지 이 기운을 가지고 네. 또 여러분들 이 시간을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좋은 기운을 쌍탁 쌓아드릴 테니까 정민의 유상현 균디와 함께 오늘 해피바이러스를 같이 쌓아줄 제 파트너는
2: 네 목요일마다 오고 있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곽범입니다. 소리 질러. 와, 목 상태가 좋네요 제가.
1: 와 좋네요 오늘. 아 뭐 요즘 들어 아주 살도 쭉 빠지고
2: 네.
1: 예.
2: 아우 너무 많이 빠져서 아파요 이제.
1: 예. 왜 이렇게 빼요?
2: 모르겠어요.
1: 아니 그냥 뭐 마라톤 준비한다고 열심히 달리고
2: 네.
1: 살이 쭉 빠지니까 입맛도 떨어졌다면서요?
2: 아 입맛은 저기 다른 약물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예. 마 맛이요 맛이?
2: 마 말을 하고 있어요. 마라톤 하면서 마.
1: 뭘? 예, 예. 그걸.
2: 나이는 40살.
1: 예예 예. 예, 예. 마흔 뭐 자로
2: 네.
1: 뭐
2: 마흔이 된 자가 맞는 거. 네.
1: 근데 요즘 진짜 바빠요 곽범 씨가. 우리 범이가 SBS에서 6월 23일 화요일부터 방송되는 산골 총각 영웅회.
2: 네 맞습니다. 요거를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찍고 온 것 같아요. 네네.
1: 와, 이거 이제 몇 회짜리입니까?
2: 요게 10회짜리.
1: 10회짜리. 네,
2: 영웅이랑 같이 뭐 이렇게 웃고 떠.
1: 영웅이랑
2: 웅이 웅이랑 웅이랑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예능이 힐링 예능입니다.
1: 다 찍었어요 이미?
2: 다 찍었죠.
1: 와 그러면 네네. 영웅이 한번 나와. 그렇지.
2: 영웅 한번 나와라.
1: 아 그건 나도 지금 할 수 있잖아.
2: 네네. 근데 직접 연락 드리긴 좀 부담돼서.
1: 네네. 아니 그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번호가 없어요?
2: 번호는 있는데 네. 직접 연락을 금지당한 상황이라.
1: 누구한테 금지를 당했어요?
2: 아 본인에게요.
1: 전화기
2: 아니 아니 농이고 제가 한번 김밀이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1: 진짜로.
2: 왜냐면 홍보도 해야 되고 사실.
1: 그러니까,
2: 영웅 씨 한번 나와서
1: 그래,
2: 재미난 근데, 얘기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1: 좀 멤버가 차승원 형도 나오고 허경환, 현봉식, 조재즈도 같이 나오네.
2: 조재즈,
1: 곽범 그리고 넉살, 로이킴. 김도훈, 시오리, 걸투쇼 멤버가 두 명이나 있네요.
2: 아 그렇습니다. 나와야 돼요.
1: 어째조와 넉살이 나오니까 영웅 씨가 나와서 홍보해야 되겠네.
2: 아 이게 해야 됩니다. 네네. 연락 한번 해놓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단 답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
1: 최선을 다해주세요.
2: 네,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1: 자, 걸투쇼는 계속 특집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텐션 높은 방송이 없잖아요. 자, 오늘 바쁩니다. 3, 4분은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한 번 더 사랑해 고스터 화요일 특선 라비에 다녀갔는데 오늘도 옵니다. 방청이 뜨거운 반응이 아주 뜨뜨미지근 하면 뭐라고 하시는 그 남자. 네. 자, 바로 프리시안 가수 김수찬.
2: 예!
1: 그리고 지난 2월에 출연했었을 때 코를 재수술했다는 얘기를 실컷 하다 갔는데
2: 네네.
1: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나 궁금하네요. 개그우먼 박세미!
2: 네! 수술 후기도 좀 담아보고 싶네요.
1: 네네.

네네. 1, 2부에는요 특별 초대석이 함께합니다. 이분들이 각자 활동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완전체로 모여있는 걸 쉽게 볼 수가 없는데, 얼마 전 저도 영상으로 확인해서 아 다시 모였구나. 근데 오늘 컬투쇼에 그분들이 옵니다. 생방송으로 생 라이브까지 해.

0: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샵에 1077 긴 문자
1: 100원.
0: 합쳐서
1: 100원.
0: 고릴라는
1: 무료.
2: 와우, 나이스. 잘했어요. 자, 이제 광고 듣고 2AM을 만납니다. 광고요. Here we go. Yeah.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환기 하면 하하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8: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퀴즈쇼 특별 초대석 프로듀서 박진영 씨는 이 그룹을 만들 때 그룹 노을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데뷔곡입니다. 직접 불러주시죠.
1: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0: 와, 와. 아카펠라. 나이스.
2: 와, 뭐야 뭐야.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라드 아이돌이라는 차별화된 컨셉으로 멤버 전원이 뛰어난 보컬 실력을 가진 그룹.
0: 나이스.
2: 시간이 흘러 현재 멤버 모두 소속사가 다른데도 다시 뭉쳐서 완전체 활동을 하는 그룹입니다. 이런 그룹은 없다. 평생 우리랑 함께 합시다. 죽어도 못 보내.
3: 뭐야, 내 거에 맞춰주는 거야?
2: 뭐야?
0: 아니, 얘들 말하는 거 네가 왜?
2: 뭐야, 아니. 아, 내 거 아니야. 아니, 나보고 하라며. 아니. 뭐, 내 거 해도 돼?

0: 네, 2AM!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AM입니다.
2: 자, 한 번씩 소개를 들어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2AM의 맏형 이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야, 네. 아, 반가워.
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AM 임소롱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
4: 네.
2: 소롱이. 아,
5: 네, 소롱이. 안녕하세요. 2AM의 리더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2AM의 막내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이게 가장 최근에 다녀간 게 우리 권희가 네. 아, 두 달 전에 다녀갔고요.
5: 아, 네, 두 달 전에.
2: 공사하고 네. 있어갖고 우리 11층 스튜디오에서.
5: 맞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아, 와요, 1층.
2: 그래서 이제 저희가 6주간의 공사를 마치고 2AM 온다 그래갖고 저희가 사운드도 다 체크를 해서
3: 아, 네, 말씀 한번 드리죠.
2: 네, 그리고 네. 저 영국에서 온 저 8억짜리 콘솔이.
3: 네네네.
2: 아, 제 8억짜리 콘솔이라 전에 왔을 때랑 아마 사운드가 달라질 거예요.
3: 네네. 근데 이 얘기를 정확히 며칠 전 그 비트박스 윙이 왔을 때 똑같이 하셨어요. 아, 네네. 윙 때문에 8억짜리를 바꿨다.
2: 윙이 리허설을 하고 왔어요, 당신들.
3: 근데 정확한 건 2AM을 위해서 영국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콘솔을 바꾼 상황입니다. 예. 오늘 두 곡의 라이브가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 기울여 주시고요.
2: 우리 장민이가 2024년이니까 2년 전에 네. 왔었고 임수용이 무려 2017년이에요.
4: 9년 전에 왔어.
2: 9년 전에 오고 지금 온 거야.
4: 저 왜 그랬죠?
3: 그리고 SBS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요?
4: 공격 시작하는 거야.
2: 더 중요한 건 진훈이가 10년 됐다는 겁니다. 와. 6년에 하고 와. 이제 왔어요.
6: 올해 10년 만에 온 거야.
3: 그러니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저 그때 바다
2: 그러니까.
3: 선배랑 네. 여기서 한창 난리 치고 갔을 때가
2: 들어 눕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네.
3: 와. 와. 해차로는 그렇게 되면 11년이에요. 네네. 와,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6: 아, 안 불러주셔서요.
2: 예?
3: 그치. 갑자기 저 나가겠습니다.
6: 안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2: 아니, 그러니까, 아니 뒤에 뭐 그래도 되지.
3: 아, 그래도 됩니다.
2: 나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전화해. 그러면 나오면 돼. 그런데 형이 오래 하니까 그런 일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오잖아. 네.
4: 맞아요.
3: 뭐 연락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6: 바로 옵니다.
2: 이번에 이 활동하는 동안에 유일하게 출연하는 라디오가 컬투쇼랍니다. 야! 와!
3: 감사합니다. 네.
2: 내부의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 않죠?
3: 맞습니다. 이게 네 명이 또 각자 또 자기 자리에서 너무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명이서 스케줄 맞추는 게 그게 제일 어렵고 막상 네. 스케줄이 들어가면 또 최선을 다해서
2: 그렇지.
3: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한 지금 데뷔 19년 차거든요.
2: 야.
3: 네, 그래서 눈빛만 봐도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네, 뭘 준비하고 있는지
2: 그래요?
3: 다 압니다.
2: 네. 눈빛만도 알아요?
3: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확인은
6: 눈빛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지
3: 원래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2: 우리 막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창민이?
3: 네.
2: 막내가 무슨 생각?
5: 한번 무슨 생각하고 있네요.
3: 막내요? 네. 형 제발 가만히 좀 있어줘.
2: 정답.
4: 나도 그렇게 봤는데. 나도 그렇게 봤는데.
3: 아니, 너는 눈을 안 봤는데 느껴졌어요.
6: 이런 그룹입니다.
5: 네, 이런 그룹에 저 19년 네네. 차 이런 그룹입니다.
6: 네네. 네. 눈빛을 심지어 안 봤는데도 마음으로.
2: 네네. 자. 데뷔를 우리 진훈이가 18에 했나요? 17에 했나요?
6: 18살에 했습니다.
3: 참 17살인가? 18?
2: 18에 하고 지금 18년 됐으니까?
6: 네.
2: 지금 36이네?
6: 네, 맞습니다.
2: 우와.
6: 어느새.
2: 고2 때 데뷔?
6: 네, 고2 때 데뷔했어요. 7월에.
2: 오야. 스케줄을 막 교복 입고 다닌 적도 있죠?
6: 네, 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리허설이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리허설 하고 이제 학교 갔다가 네, 다시 와서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3: 야. 교복 입고 리허설하고.
6: 맞아요.
2: 네. 그러네, 그러네. 네.
3: 그랬던 친구가 지금 1000만 영화의 배우가 됐죠.
2: 예. Yeah.
3: Yeah.
2: 왕가 사는 남자.
3: 왕가 사는 남자.
6: 너무 감사합니다.
3: 그 정확히 역할이 뭐 호위무사인가요? 뭐
5: 네. 지는 씨인 걸 모르더라고요.
3: 아, 근데 아니, 딱 보면 보이는데 모르고 지는
2: 난 알았어 바로
3: 꽤 있죠.
6: 이게 저를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네. 정준훈이 갑자기 나오네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를 인식하지 않으시고 사시다가 영화를 보셨을 때는 저를 닮은 사람 정도로
2: 아 그럴 수 있지
6: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동지 중추원사 조유래라는 인물로 나중에 이제 그 길죠
3: 무슨 원사요?
6: 동지
2: 중추원사요?
6: 동지 중추원사
3: 그냥 그의 동지 농담. 정도로 나왔죠 뭐
6: 네 뭐 뭐 네 동지 파티 좀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2: 그래.
6: 왕을 단종을 지키다가
3: 네네.
6: 하는 역할로 네, 출연을 했었죠.
3: 와.
2: 그게 그 농구 영화 출연했던 그 배우들이 다 나왔죠.
6: 많이 나왔어요.
3: 거의 많이 나왔어요.
6: 정도. 네. 그래서 장항준 감독님 이제 필두로 네, 많이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3: 네네.
2: 리바운드 영화.
3: 저도 네. 며칠 전.

0: 예전에 장영준 감독 한번 뵀는데 공항에서 우연히 인사를 드렸거든요.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감독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짐 찾으면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팬 한 명이 다가와서 그래서 저를 모르신 채 받아주는 느낌인데 혹시 확인되면 그 개그맨 곽범 씨가 인사했는데 혹시
1: 짐 찾다가 혹시
2: 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0: 안녕 감독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이거야. 이거야. 딱 이거죠. 저 몰랐던 거죠, 이거.
4: 몰랐던 거 같은데?
0: 저 몰랐던 거 같아요.
4: 네, 몰랐던 거 같아.
2: 이게 뭐냐면 굉장히 낯이 익은데 저희가 언제 만났었죠?
0: 시간대 한번 물어봐 주시고
2: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앞에 소개할 때 했던 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2AM을 만들 때 그룹 노을을 생각을 했다라는데 그래서인지 2AM이 2024년에 노을의 청혼을 리메이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려 17년 전인 2009년 컬트쇼에서 부른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지하 스튜디오로 기억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야 말하네
0: 유시씨다 유시씨
4: 소녀시대를 같이 출연했을 때
2: 저 위에 고릴라 보이세요? 고릴라
0: 그리고 화면 비율이 다르잖아요.
4: 행복만 줄게요. 머리 어린 거 봐요. 지은이 고등학생 때

0: 저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 거죠?
1: 와, 감사합니다. 와,
2: 저 UCC 시절이에요, 진짜.
1: 그러니까요.
3: 진짜 추억이다, 추억.
4: 와, 진짜 네. 추억이다.
5: 이 컬투쇼가 리메이크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3: 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저때 데뷔 얼마 안 됐을 텐데
5: 신인
3: 저 노래를 부르고 우리 형님들께서 너네 잘 되겠다.
5: 어, 그러니까 신인이었는데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3: 진지하게 정색을 딱 하시면 너네 진짜 잘 되겠다 이랬는데 그 이후로 너무 잘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저 노래 폼 그대로 저희가 리메이크를 해서 청혼이라는 음원을 네. 내게 되었어요. 와,
1: 저희 검색어 1위 했었어요 저 때.
5: 맞아 맞아.
1: 검색어 1위 했었고 그때 개인기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둘리 여자친구 공실이 했는데.
5: 아 그래 그래.
6: 한창할 때.
1: 공실이도 검색어 1등 해가지고 그때 형님들이 제발 공실 검색하지 말라.
2: 그러면 일단 오랜만에 공실부터 한번 볼까요?
5: 야, 야 추억이다 추억 이것도. 장민아. 아이.
1: 어느 카메라 봐야 돼? 어느 카메라? 이 카메라
5: 불러줘요
1: 되나?
5: 불러줘요.
1: 네 불러줘야 돼 이거.
5: 예 예.
1: 어디 어디?
5: 가운데
1: 여기?
5: 가운데.
1: 여기 네 불러줘야 돼요.
5: 자. 공실아
1: 둘리야
2: 공실이는 늙지 않네요. 네.
5: 아 똑같아.
2: 똑같네.
1: 아 바뀌면 안 돼요.
2: 와 근데 확실히 환해졌네 화면으로 보니까.
5: 화면이 또 좋아졌고.
2: 네.
5: 자 그러면 2026년 6월 11일 버전으로 2AM의 청혼을 라이브로 청해 보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실게요. 자 우리 쇼다런들 방청객들 듣고 계신 쇼다런들은 우리 2AM 오랜만에 컬투쇼에 완전체로 왔는데 라이브 어떻게 들으셨는지 후기 문자도 보내주시고
1: 네.
5: 질문들 목격담들 이딴 거 많이 보내주세요. 샤벨 네. 0750원 김은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2: 네 개인적으로 목격담이 많이 오면 재밌더라고요.
5: 그래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선물 네. 쏴드릴 테니까.
2: 거짓말로 지어내도 저는 믿습니다.
5: 아 좋아요. 네. 상관없어요. 보내기만 하세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준비됐나요?
2: 네.
5: 2AM의 청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야.
1: 브라비.
0: 야. 뭐 정말 모두 잘 될 것 같다.
1: 예. 브라비 브라비.
0: 모두 다 잘 될 것 같아 그냥.
1: 예.
0: 와.
1: 야, 감사합니다.
2: 아, 네. 고맙습니다.
0: 이거 니네 노래가 됐는데 그냥?
3: 어? 저희 야. 겁니다.
1: 어. 야, 약간 이거 뭐 감동 받았어요. 예. 어. 네, 결혼을 뭐 진짜 청혼을 받은 느낌으로.
0: 그러니까.
3: 어, 저 콘솔이 좋네요, 근데.
0: 그렇죠.
3: 네.
0: 사운드 괜찮죠?
4: 네. 어, 너무 좋아요. 어,
1: 너무 좋은데요.
4: 퀄리티가 네. 무슨? 아,
1: 네. 좋죠, 좋죠.
3: 너무 좋아요. 네.
1: 네. 자주 와주세요.
3: 아, 자주 불러주세요.
2: 아, 지른이 안 불렀는데 와도 된다니까.
4: 아, 그런 거예요.
2: 어, 이제 와도 된다니까.
0: 오겠다고 연락만 해.
4: 알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노래 한 곡 하고 그러고 네. 가겠습니다.
1: 아, 지금
0: 박범 자리에 앉으면 되니까.
1: 예, 뭐 제 자리가 제일 밑에 위치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네네. 뭐 시간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처럼 감동받으신 분들이 문자로 엄청 보내주시고 있는데
0: 하나씩 네.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2: 어, 임수빈 님이 와, 2AM 목청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흐흐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0: 그래, 얼굴은 변했다는 얘기죠.
3: 아, 얼굴은 변하는 거죠. 에이.
2: 목청 예, 그쵸, 이건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해야 되기에는 저희가 온 지가 18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변했죠.
0: 사이사이에 변천사가 있잖아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2AM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멋있어졌어.
1: 네. 어, 진짜 멋있어졌어.
5: 아, 멋있어. 감사합니다. 어, 활동 20년 했으면 좀 더 계속 멋있어져요.
0: 멋있어져야죠. 어,
2: 80이 기대되는 그룹. 얼마나 멋있어질까.
1: 네. 그게 낫지. 오래 활동하는 게 낫잖아요.
0: 아, 그럼요. 네. 자, 김현정 씨 문자 네. 우리
5: 8억짜리 콘솔을

0: 80억짜리로 만드는 고급집 감사합니다. 네.
1: 오, 감사합니다. 청혼,
0: 이게 뭐죠? 청혼 라이브 영상에서 바다에 점점 잠기는 스롱 시설. 나 뭐였지?
2: 우리 저희 라이브 클립을 해변에서 한번 찍었는데 아, 이게
3: 네. 인천 앞바다에서.
2: 인천 서해 쪽이라서 아, 조수 간만의 차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찍을 때 분명히 이 모래사장이었어요. 네. 근데 점점 물이 들어오는데
0: 제가 마지막 파트를 부르는데 제 왼발이 잠겨 있는 거예요.
2: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점점 스롱이가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0: 막 그래서 무대 막... 마지막에는 제가 오른쪽으로 좀 와 있어요. 네 명이 서 있는데 야,
4: 서해가 엄청 물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2: 맞아요. 네. 진짜 엄청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4: 네. 하나 더 읽어주시죠. 네, 진우 씨.
5: 124 하나님, 깍 노래 다 듣고 싶어서 초딩 딸 학원 가방 바꿔주러 가야 하는데 엄마 조금 늦는다고 문자 보냈어요.
2: 어머니 가셔야죠. 아이고,
5: 어머니 가셔야 됩니다.
1: 하나 가셔야 돼요.
5: 아이고
6: 딸도 기다리겠지 뭐.
2: 아니 따님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6: 그럴 수도 있죠.
5: 그러셨습니다.
4: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6: 잠시 깜짝이야.
4: 네, 놀라셨죠? 예. 죄송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2AM 신곡 얘기를 해볼 텐데요. 포털 사이트에 영화처럼 네 글자를 검색하면 앨범 커버 이미지가 뜹니다. 수영장에 하얀색 선베드가 놓여있는데 몇 개일까요? 문제입니다.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정답 맞춰주신 몇 분을 뽑아서 영화랑 잘 어울리는 전자레인지 팝콘 한 봉지 드립니다. 오, 한 봉지입니다.
1: 팝콘 준대. 와.
0: 아니 밑에 가격이 써있는데
4: 유명한 거.
0: 890원.
4: 890원. 근데 보통은 몇 봉지가 들어있는 걸 보내드리는데 저희는 딱 저거 한 봉지.
2: 심플하네요.
4: 네, 심플하네.
6: 한 봉지 착불로 갑니다.
2: 심플 이즈 베스트.
4: 아, 그리고 착불입니다.
0: 아, 근데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면 890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6: 그러니까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4: 자, 정답과 함께 2AM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목격담도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부탁도 좋습니다.
6: 그러니까 여기 히트곡들 중에 이렇게 살짝 들으면 좋잖아요. 네. 선베드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 네 개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4: 그렇게 뻔하게 안 갔겠죠. 네네네. 조건 씨 문자 하나만 또 읽어주시겠어요? 네.
7: 저 목격담인데요. 조건님 24년 11월에 시드니로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택스리폰 줄에서 뵀어요.
6: 택스리폰 줄에서
7: 연예인
6: 받아야지.
7: 택스리폰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라 피곤하실 것 같아 멀리서만 지켜봤는데 컬트쇼에서 보니 반갑네요. 응원할게요 2AM.
6: 아, 받아야지.
4: 네네, 뭐 샀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6: 세금 환급. 예, 받아야죠.
7: 뭐 샀지? 뭐 많이 샀는데 뭐 가족 선물, 제 선물, 지인들 선물
6: 이렇게 다 꼭 챙겨놔봐요. 택스리폰
7: 택스리폰을 예, 해요 항상.
6: 그렇죠.
0: 해야죠.
7: 항상 합니다. 예.
4: 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486님 저는 일본 가이드인데요 수학여행 온 친구들
6: 빨리
4: 끝까지 읽겠습니다. 친구들 데리고 일본 다녀오는 길에 진훈 씨를 후쿠오카 공항에서 만났는데 애들이 우르르 달려가니 도망가시다가 어디론가 숨으셨는데 화분 뒤에 숨어 계시더라고요. 연애인의 삶이란.
0: 이거 뭐야? 빨리 얘기해봐.
4: 왜 이렇게
0: 숨어요?
4: 큰 사람이
1: 숨어 힘들었나 봐.
0: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6: 어떤 화분인데 어떤 네가 화분 다 가려주니?
1: 난이었을 거야 난.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0: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나의 하루를 즐겁게 하는 거 뭐가 있나요?
2: 요리하는 시간이요. 요즘 저녁마다 요리를 배우는데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활력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는 시간만 기다려요.
3: 퇴근길에 듣는 라디오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을 라디오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좋아하는 노래라도 나오면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 나의 하루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사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자꾸 들여다보세요. 일상 곳곳에 특별함이 늘 함께할 테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0: 쇼. 자, 특별 초대석 2AM 완전 체험기 2부의 문을 엽니다.
1: 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진훈 씨 관련 기사가 떴습니다.
2: 뭐죠?
1: 네네네.
0: 자, 볼까요? 자, 진훈이의 기사가 떴는데요. 네. 정진훈 왕사람 출연했는데 사람들 몰라. 네. 나 닮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
3: 조건 씨 표정은
4: 조건 씨 표정이 왜 그러세요?
1: 아니, 너무 황당해하는 표정이 나.
2: 근데 나왔다. 표정을 좀 웃고 있는 걸 좀 써주시면.
1: 화가 좀 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2: 저 되게 만족하는데 화가 안 났어요. 저는 불가스러운 느낌이죠.
1: 김윤 씨는 화가 났고 조건 씨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에요. 왜 제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이런.
2: 저는 왕사람 덕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3: 조건 씨 저 표정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지금?
5: 저 표정이 뭐 어떻게 한 거야?
2: 어떻게 하는 거?
1: 화가 왜 이렇게 났어요?
0: 화가 아 웃긴다.
5: 아 우리 둘 다 화가 났네.
2: 그러니까 전 다시 한번 우리 왕사람 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네. 와
0: 네. 그리고 신영지 씨.
6: 조건 오빠 청바지 핏 너무 예뻐요. 정보 알고 싶어요. 인생 청바지 핏 부러워.
1: 네 정보 좀 주시죠. 예 네, 정보 좀 주시죠.
5: 아 그 얼마 지난주에 샀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0: 오. 아, 쇼핑몰. 네. 아, 가격이 어느 정도?
5: 가격이요? 한 5-6만 원?
0: 오 뭐 그냥 뭐 아
3: 예 일어나 보래요
5: 일어나 보라고?
1: 핏 한번 보게 형,
2: 빨리 저희 가서 런웨이 한번 하고 와요.
3: 자, 한번 자, 보여주세요.
0: 한번 워킹
3: 보여주세요.
0: 한번 하세요. 워킹.
1: 이쁘긴 네네. 이뻐.
3: 워킹 한번 해주세요.
0: 워킹
3: 여러분 밑에 그 자동 주문 전화 나가고 있으니까 매진 임박이에요.
0: 59,900원
1: 매진 임박입니다. 네. 자 하나 더 읽어주시죠. 네, 문자 보이시는 분 하나 읽어주시죠 편하게. 네.
7: 네, 1623님 여기서 깜짝 질문. 다른 멤버들은 여자 가수랑 듀엣을 하셨는데 왜 창민 씨만 남성 듀엣을 하셨나요?
0: 아 그래.
7: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네. 다 여성 듀엣을 했잖아요.
1: 네네.
4: 이거는 제가 물어보고 싶.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7: 밥만 잘 먹더라.
4: 네, 밥만 잘 먹더라.
0: 아니 씨라고. 한 번도 섭외가 온 적이 없나요? 같이 하자. 혹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어디를 누구를 섭외할 수도 있잖아요.
4: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4: 네, OST 정도 한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이 여성분과 듀엣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0: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분이 지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한 번을 꼽으라.
1: 실제로 요즘 조금 뭐
4: 요즘 네, 요즘에요.
1: 듣고 있다든지.
4: 머라이어 캐리.
0: 예.
3: 머라이어 캐리. 네. 갑자기
0: 야, 계속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네.
4: 아니 이왕할까 사람은 꿈을 크게.
0: 아 머라이어 캐리랑.
4: 아 머라이어 캐리. 그죠.
1: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4: 이왕 할 거면.
1: 네, 이왕 할 거면. 네. 머라이어 캐리도 뭐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0: 있어요.
4: 그럼요.
1: 연락 주세요.
0: 저 개인적으로 인별그램에 비욘세랑 저 친구거든요.
1: 네, 오 진짜. 맞아요.
0: DM을 저만 계속 보내고 있어요. 네.
1: 안 읽고 있대요.
4: 아, 한쪽으로 원사이드 친구인 거죠?
1: 자. 자 이제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영화처럼 네 글자를 검색하면 2AM 앨범 커버 이미지가 뜹니다.

0: 수영장에 선베드가 놓여있는데 몇 개인지 맞춰달라고 제가 퀴즈를 냈는데 자 이제 답이 오는 것 같아요. 이주희님 4개. 창민님 무명전설에서 보고 반갑고 놀랐는데 트로트도 잘 부르시는 거 보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1: 그래.
0: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어요. 한 소절. 아.
1: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제일 연장자 누님께서 네. 그거 보고 반해갖고 아유, 네. 예, 팬이 됐다고 사랑공주님이세요.
0: 사랑공주님께서 오셨어요.
2: 제가 처음으로 예선전 때 불렀던 네.

0: 야,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구나.
1: 잘해. 예. 다 잘한다.
0: 자, 그러면 이렇게 울지 말라고, 여러분들 울지 말라고 바로 퀴즈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요. 2AM이 4명인데 선배들과 4개라는 생각은 정말 아, 재미없는 생각이
0: 아니라죠. 예, 아니라고. 예, 많이 안 짰다라는 느낌 좀 나죠. 예. 정답은요. 선배드 4개.
2: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네. 못한 개수네요.
3: 아 근데 이 아. 사진을 진훈 군이 찍은 사진이에요.
1: 어 그래요?
3: 네, 직접 찍은 네네. 사진이 앨범 자켓으로 쓰인. 네.
1: 아, 작가의 의도는 뭔가요?
4: 아 그냥 그 평상시에 2M 앨범이 항상 어떤 그 감성적인 의도를 너무 깊게 담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듯이 이렇게 따뜻하지만 여유가 좀 넘치는 그런 사진이 됐으면 좋겠다. 네라는 의도에서.
1: 어디에요 여기 무슨 옥상 같아 보이고
4: 이거는 이제 그 LA의 한 어떤 수영장을 배경으로 아, 이제 찍은 LA. 사진이었습니다. 네.
0: 아니 의자 세 개는 조금 가까운데 하나가 좀 먼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3: 창민이 형 이제 여기 지금 창민
5: 내 자리다.
4: 이게 공교롭게도 하나가 좀 멀리 가 있음으로써 그런 네, 디테일이 생겼네요.
1: 리더의 자리다.
2: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끝에 앉아 있네요.
1: 리더의 네. 자리고 네 셋들과 나는 다르다 뭐 이런 느낌.
3: 아 근데 또 리더는 권입니다.
0: 맞아요.
1: 아, 네. 리더는 권이네.
3: 권이에요.
6: 제가 팀의 리더죠.
0: 네네네. 뭐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네요. 네.
4: 네 제가 또. 또 저기
6: 정해가 사실 LA인지 어딘지는
5: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0: 그냥 그렇죠.
3: 어디 영등포 뒤에 빌라
6: 모를 거예요.
0: 영등포 나왔거든요.
5: 아, 영등포
0: 영등포설이 제기가 되는데
5: 네. 영등포일 수도 있고
4: 동두천쯤으로 하시죠. 네.
1: 아니 벽에다가 창문이 있으니까 창살도 있고 네. 무슨 옥탑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4: 네네. 그래서 이게 수영장에 비친 색깔이 또 창문에도 껴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서 제가 하나 이렇게 찍어놓은 와. 그런
3: 저렇게 야, 말하니까 진짜 멋있다. 진짜, 예. 보인다.
1: 얘기 안 했어. 의도 얘기를 안 했으면 진짜 네. 네. 옥탑인 줄 알았겠어요.
4: 네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곡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월 4일에 발표된 A2AM의 신곡 영화처럼 와우.
0: 와우.
1: 어떤 노래입니까?
4: 네. 네, 이 밝고 아름다운 또 2AM이 불렀던 타이틀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경쾌한.
3: 아 또 이 곡도 진훈 군이 썼어요.
1: 오,
6: 노래 잘 써. 진훈 씨가 다 했죠.
1: 뭘 많이 사부작 많이 하네.
0: 노래 잘 써, 노래 잘 써.
4: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련된 시티팝 사운드로 2AM이 꼭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장르의 특성을 잔뜩 담은 그런 곡입니다. 네.
1: 아, 뭐 이것도 네네. 약간 뭐 축가로도 좋겠네.
4: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이벤트 노래라든지 축가 이외에도 사랑이 가득한 그런 자리에는 언제든지 어울릴 만한 그런 노래죠.
0: 네네. 네. 2AM 노래 부르기는 어려우니까 트는 것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3: 이번에 네. 저희가 진훈 군이 영화 두 개가 잘 되면서
1: 그래서 영화처럼이구나.
3: 기운.
6: 네. 진짜.
3: 맞아.
1: 그래서 영화처럼이구나.
6: 맞는데요?
1: 그러네.
6: 리바운드부터 해서
0: 본인이 내려고 썼던 곡이에요.
5: 아, 그러니까 드라마처럼도 아니고.
1: 그러니까 영화처럼이네.
5: 그렇잖아요.
0: 영화처럼도 뭔가 천만 영화처럼이었죠 원래.
3: 1600만 영화처럼.
4: 아니요. 왕사남처럼이요.
3: 우리가
6: 신의 악단처럼.
4: 신의 악단처럼.
3: 지금 2AM을 사용한 거잖아요.
6: 여기 똑똑해요.
3: 본인 프로모션에.
4: 이게 왜 제목을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 제 가사들은 항상 좀 장면이 보이는 가사들이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쓸 때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좀 이게 영화의 어떤 장면처럼 막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사진들도 보시면 이제 영화 포스터처럼 주로 많이 찍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드라마처럼보다는 영화처럼이 정진훈이 뭔가 쓰기에 더 잘 어울리지 않나.
1: 영화 배우다.
3: 그렇죠. 결론적으로.
5: 그렇죠. 본인이 만화 영화에 출연했으면.

0: 만화처럼 읽을 거 아니에요.
1: 만화처럼.
2: 오늘 이제 라디오 나왔으니까 라디오처럼
0: 한번 라디오처럼 해도 되고요. OTT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3: OTT처럼. OTT처럼.
4: 네. 프로듀싱은 임수용 씨가 했네요.
0: 예예. 예. 제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4: 야, 계속
0: 하고 있고. 네네. 네.
4: 아니 이게 지금 뭐 물어보는데 네. 녹음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0: 녹음할 때 저희
4: 따로따로 녹음해요?
0: 저희 네 명이서 한 곡 하는데 빠르면 2시간?
4: 오, 금방 오네.
0: 네, 길어도 4시간 안에 다 끝나요.
2: 네, 4시 합쳐서 2시간이요?
0: 4시 합쳐서.
2: 네네. 네, 네.
0: 저희는 그냥 빨리빨리 타타타타닥 하고 끝내면은
4: 아, 노래가 실력
0: 텐션 있을 때 딱 집중도 있을 때 다들 한 30분씩 하면은 너무 잘 나와가지고
4: 각자 디렉을 봐주는 거야 그러면?
0: 어, 각자 디렉을 봐주기도 하고 이번 곡은 이제 진훈
2: 씨가
0: 메인 곡이었으니까 진훈이가 세 명 디렉을 보고 들어가서 저희가 그냥 응원해주고 이랬었던.
2: 아, 진짜? 근데 이게 본인이 잘하는 게 뭔지 멤버들이 잘하는 게 뭔지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다 보니까 애초에 파트를 나눌 때부터 그 멤버가 잘하는 파트를 또 분배를 해주기도 하고 네, 진훈 씨가 이번에는 또 파트 분배가 너무
4: 분별을 잘했어.
2: 네네네, 잘해서.
4: 이 앨범은 이제 각자 사무실 다른데 제작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 아, 그게 이제 프로듀싱 영역에서 제
2: 여기서
0: 네, 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진훈이가 잘 해줘가지고 이런 앨범 자켓
4: 그 와, 그렇게 가성비 좋게
3: 잘, 여러분들 잘 관리해줬다는 가성비 좋게
0: 네, 아 근데 너무 잘해줬는데 좋은 퀄리티의 곡들과 이런 자켓들을 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번 상반기에 진훈이에게 감사하단 말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5: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3: 와. 네, 사실 제가 영광이죠, 사실.
2: 맞아요, 진짜로 그 앨범 표지에 쓴 이 사진 있잖아요. 진훈 씨가 사진전을 개인전을 그래, 하는 하잖아요. 친구인데 네.
5: 가셨어요?
2: 저 갔어요. 가서 저는 구매를 했어요.
5: 오, 진짜? 아,
2: 네. 저는 사진을 구매를 해서 집에 한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와,
2: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게 알려져서 좀 금액이 올라야 돼요.
4: 아니 저 컬투쇼 스튜디오도 세 단장 했는데 사진 한 작품 하나 여기다
0: 이렇게 여기 하나 걸어
4: 하나 걸어 걸어놓은 거 어때요? 네, 아무래도 컬투쇼 스튜디오에다가
3: 네 기업이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들어 농담입니다. 농담. 아 진짜 여기 제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영광이겠네요. 네.
4: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이렇게
3: 알겠습니다.
4: 예, 예. 오,
0: 진짜
4: 나이스. 자 이제 영화처럼 라이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2AM의 완전체 새 음원 영화처럼 신곡입니다.
2: 네.
4: 우리 정진훈이 노래를 만들고 제작을 임수롱. 예. 가성비 좋은 그룹이에요.
2: 예. 예.
4: 그 안에 제작자도 있고 그룹 안에
2: 네네 다 알아서
4: 사진 작가도 있고
2: 예. 금액적으로 뭐 별 문제는 없었고 아. 잘 마무리했고 두 시간 만에 녹음이 끝난 그 노래.
4: 그 노래. 네. 자 그러면 아. 노래 들으면서 후기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4: 자 가볼까요?
2: 네.
4: 2AM의 영화처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3: 신나게 가보시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땡큐.
3: 감사합니다.
1: 야!
4: 너무 좋다.
1: 와, 노래 너무 좋다.
4: 아니, 이 펑키한 박자 이거 뭐예요? 와, 이거 너무 신나는데?
1: 와, 아니, 노래 들으니까 앨범이 눈에 들어온다. 이게
4: 그래, 그래,
1: 앨범
4: 그래.
1: 표지가 여기 있는 것 같다.
3: 아,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1: 이 노래 듣고 형,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면 될 것 같은데요?
3: 그렇죠. 딱 네. 저런 어떤
1: 왕속에 네. 아, 거기는
4: 그게 거기를 누가 그렇게 들린대요?
1: 왕 사람 속에 그대가 있다. 누가 지금 근데 또 댓글 온 게 OTT 소개로 들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각자 소개.
3: 어디서 뭐 하여튼 뭐처럼 다 들리면 좋겠어.
1: 네네네.
3: 이거처럼 저거처럼 다.
4: 박자가 네. 너무 좋고 멜로디도 너무 중독성 있고.
3: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4: 저는 약간 음악이 얼스 윈드 파이어 느낌이 좀 생각났어요.
1: 오, 네.
4: 느낌이 이 펑키한 느낌이.
3: 맞아요.
4: 자 0537님 어 이거지 살랑살랑 드라이브 노래로 딱이나 이렇게 하셨네. 아, 드라이브 노래 너무 좋겠다.
1: 난다. 갑자기 심장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늙어서 그런가. 한혜주 씨, 와 20년 짬은 무시 못하네요. 지하철에서 듣는데 콘서트장이 따로 없네요. 음색이 다 그대로예요라고 해주셨습니다.
4: 자, 왜 안 늙냐고 그런 문자가 되게 많이 온대요.
0: 감사합니다. 네. 또 목격담이 네. 하나 있는 것 같은데.
4: 아, 읽어보실래요?
0: 네, 9690님, 2011년 제1기획 밤샘 촬영에 친구 따라 구경 갔다가 2AM이랑 같이 사진 찍었던 팬입니다. 당시 정말 지치고 힘든 현장이었을 텐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사진 찍어주시던 다정함에 감동해서 그날 바로 입덕했습니다.
4: 오.
0: 여전한, 네, 여전한 가창력 볼 때마다 늘 감탄하고 있어요. 이때 찍은 사진 아끼고 아끼다. 화이트쇼에!
1: 전부
3: 이거 뭐지? 진짜?
1: 어 치킨 치킨
0: 치킨 치킨 치킨
1: 치킨
0: 치킨
1: 치킨
0: 아, 치킨,
4: 치킨, 치킨 치킨 CF 찍을 때
1: 비 땡땡 진훈이 머리 봐.
4: 진훈이 머리
1: 머리 무슨 머리 어디서부터 끌어온 거야?
0: 진훈이 머리가 후라이드 같고
3: 옆에
0: 종현 씨가 양념
3: 아니 왼쪽 구렛나루가 오른쪽 구렛나루에 닿았어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으로 따져 있어요.
0: 그러니까.
4: 아, 그래요. 네. 아, 이쪽에 큰 닭다리가 하나 있는 것 같잖아요.
3: 아, 저게 닭다리 컷을 형상화한 거구나. 진훈이 참 대박이다. 많은 걸 했네요.
6: 대박이다.
4: 네. 어, 진훈이가 이거 하나 읽어볼까요?
6: 네, 2918님 2007년쯤 청담동 엘루땡 호텔 근처 횡단보도에서 조건 씨랑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하, 맞아요 저 가수예요.
3: 어 뭐야 갑자기?
1: 뭐야?
6: 제가
3: 갑자기?
6: 제가 전 요리사예요. 호텔로 식사하러 오세요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셨네요.
0: 2007년 갑자기
4: 본인의 직업을 샤라웃한 거예요.
5: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저를 이제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눈이 마주치잖아요.
4: 긴가민가 하는.
5: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3: 맞죠? 맞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1: 아, 조건이에요? 이게 아니야, 이거는 가수예요라고 한다고요?
5: 이거는 아니고 네. 뭐 아, 사진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거나 아, 사인 제가 해드릴까요? 예의다. 이렇게 네.
4: 이것도 가수예요 한 거 같은데
1: 아, 근데 왜 그러냐면 공신력이 2000... 있는 게 저 가수예요 했기 때문에 어? 저는 요리사예요 라고 나왔겠죠.
5: 2007년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3: 아니 근데 이게 조건 씨처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이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5: 근데 모르겠어요 2007년이요?
1: 예. 네.
5: 2008년에 데뷔했는데 모르겠어. 네.
1: 그 전에 조금 이제 데뷔가 확정이
3: 아,
1: 되고
3: 연습생
5: 살짝 나 이제 가수 됐다 이랬나.

0: 아니 근데 또 어릴 때부터 TV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예.
1: 이분이 발음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
2: 그리고
3: 저 가수예요가 아니라 저 가수 돼요.
0: 아, 해요. 가수 돼요.
4: 근데 이 행동이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 게 예전에 저희 얼마 전에 해외 갔을 때 저희가 이렇게 메이크업도 안 하고 이제 네. 공항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이제 팬분께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뒤에 있는
1: 셀카 모드로
4: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아 좀 화장 안 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셀카를 찍고 계셔서 아직도
0: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찍고 심지어. 계셨어 이렇게 찍고 계셨는데 지은이가 꽃보기 인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갔는데도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4: 있었던 거죠.
1: 셀카였던 거야.
0: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알고. 있는데 지은이가 꽃보기 인사를 했는데 우리 계속 지나갔는데 계속 이러고 계신 거죠.
5: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연예인 미소 있어요.
6: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5: 안녕하세요. 이 연애 이 약간 연예인 미소 그거 자신 있게 했는데 그냥 네네네. 셀카를 찍으신.
1: 아 좋다.
0: 일단
1: 보니까.
0: 인사를 하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4: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저희가 민망하면 어때요?
0: 네, 맞아요.
1: 아 투애임이 내일부터 3일 동안 콘서트를 합니다.
4: 네, 맞습니다.
0: 네. 콘서트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아, 와
0: 여기도 나무가 네 그루네요. 네. 근데 또 이상한 건
7: 이것도 진우
0: 한 그루만 좀 떨어져 있는 건 또 뭐죠 이거?
4: 근데 또 이 네. 사진을 정진훈이 찍었어요.
0: 왜 이렇게 아니 왜
4: 저거를 조금만 각도를 틀어도
7: 떨어져 있지?
4: 일부러 창민이 형을 떨어뜨리는 건가요?
0: 이게 아니고 요즘에 AI도 좋은데 잠깐 옮겨도 옮겨도 되는데
5: 아니 저것도 이게
0: 굳이 저 자리에
5: 구도를 조금 옮기면 약간 붙어 있게 찍을 수가 있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게 사진 이게 어떤 어쨌든 지금 작업을 하는 거니까
0: 네네네.
5: 넷이 똑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0: 맞아요. 맞아요.
4: 아니 무슨 그 편의점 가면 세 개 사면 한 개 더불어 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5: 그런 거죠.
4: 옆에 야. 살짝 튀어나와 있네요. 네.
0: 혹시나 이런 의도를 밝혀주실 거라면 콘서트에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1: 네네. 네. 합정동에 있는 놀시어터 네. 놀시어터 합정입니다. 네. 동양생명홀이라는데 다 매진됐죠?
4: 네, 매진 네.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서 이렇게 홍보에 네. 열을 안 올리셔.
4: 그러니까.
0: 아니
4: 저희가 왜 그러세요? 또 이렇게
5: 토요일 일요일 매진이 먼저 됐었고 네. 그리고 네. 추가로 이제 금요일 저녁도
1: 네. 오픈한
5: 네 오픈을
0: 아.
5: 네.
0: 아직 그거는 표가 조금
1: 살짝
4: 한 뭐 한 한 8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0: 아, 진짜요? 네. 네. 그럼 마저 홍보 살짝 해주시죠.
1: 8장 마저 팔아야죠.
4: 리더님.
7: 아 저희가 맞아요. 주말 이번 주 이제 내일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네. 금토일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놀시어터 합정 동양 생명홀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게 되어서 금요일 티켓은 조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1: 네,
7: 서둘러서 예. 2AM에 또 명품 발라드 한번 들으러 오세요.
4: 여러분 매진 시켜 주세요.
5: 네, 저희가 이번 콘서트 기획을 할 때 우리 팬들을 좀 가까이서 보자 그래서 아마 정말 가까이서 보실 수 있어요.
0: 네. 네,
4: 맞아요.
1: 약간 중국장 정도 되는 건가요?
5: 네네네네.
1: 야 기대됩니다.
0: 진짜 몇 장 없다라는 얘기가 진짜 실제 몇 장 안 남았대요. 네, 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1: 자, 네.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0: Here we go.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가격이 착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닷코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코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르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르피아.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자, 오랜만에 2AM 완전차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40초가량 남았거든요. 다 쓰세요, 그냥. 그냥 가시면서.
1: 네.
0: 예, 예.
1: 네,
0: 예.
1: 네, 저희 2AM 정말 오랜만에 완전체로 이렇게 컬트쇼 찾아왔는데요. 항상 컬트쇼는 오면 너무나 기운 많이 받아가는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 그리고 현장에 같이 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덕분에 저희도 내일 공연 정말 잘할 것 같고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진훈이가 만든 영화처럼 2AM 신곡이니까 정말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많이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0: 네네.
2: 네, 내일부터입니다. 예.
0: 네, 아직 몇 장 남아 있다 그랬죠?
1: 네.
2: 네, 정말 몇 장.
3: 네. 7장 남았다고 하네요. 빨리 서둘러. 한 장을 사 주셨나.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0: 잠.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자, 여러분 친구들 찬스를 컨트쇼 3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우리 창민이의 가장 연장자 누님 팬 사랑공주님과의 대담이
1: 네네 토크 콘서트가 있었죠.
0: 광고 나갈 때 있었습니다.
1: 네네.
0: 예, 현장용으로
1: 네네. 예. 아 근데 에너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참 문제가 이 에너지가 앉아있는 쇼다운들에게 전달이 좀 안 되면서 네. 세 분 정도가 하품을 하는 사태가 네네. 좀 벌어지면서 네, 좀 중간에 좀 끊 네, 좀 끊긴 했어요. 네.
0: 우리 정진훈 군이랑 각범 씨랑 월드컵송을 낸 적 있잖아요.
1: 네네,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을 기념해서 코미디로 만든 그 응원가가 있어요. 저희 나름 그냥 국가대표 지정곡이라고.
0: 왜 너랑 둘이 한 거예요 그걸?
1: 아 그 창호랑 해가지고 같이 밴드를 잠깐 하면서.
0: 아 예, 두루마리 밴드.
1: 네, 두루마리. 전설의 두루마리 밴드의 곡인데 작곡을 진훈 씨가 하고 노래는 창호 씨가 하고 중간 랩 부분은 제가 또 했는데 이게 밴드 메탈 곡입니다.
0: 우리나라 이겨라라는 곡이에요.
1: 노래 좋죠? 진훈이가 작곡한 겁니다.
0: 너희 나라는 쥐나라.
1: 너희 기뻐 다 놓쳐라. 가사가 이런 응원곡이 없어. 이렇게 원색적인 곡이.
0: 그렇지. 완전 네. 편향적인.
1: 뒤로 가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음식 텔라라. 락커룸 가서 감독한테 혼나서 의기소침해져라. 뭐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데. 되게 좋은 곡입니다. 네. 공식 지정은 안 되겠죠, 올해도.
0: 예. 네.
1: 내일 당장 경기인데. 급하죠?
0: 오늘 하다가 시간이 조금 뭐 괜찮으면 마지막 곡으로 한번.
1: 그래요?
0: 네.
1: 네네. 아, 이 곡을 조금 보태기 설명을 하자면 다 마음속에 어떻게든 이겼으면 하는 그 가사를 다 넣었어요.
0: 간절함이 있는 거죠.
1: 네, 막 그냥 니들은 계속 오프사이드 되고 네, 우리만 심판이 좀 봐주고 네.
0: 아 내일부터 당장 경기니까
1: 네네.
0: 첫 경기 체코와의 경기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방청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먼저 안내해드리고 나서 상품 안내하고 광고 듣겠습니다.
1: 네, 문자는요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 소개 적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방청 오니까 즐겁죠? 예! 신청을 안 하면 못 와요. 가만 앉았으면 저희가 전화해서 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1: 예.
0: 네, 자 많이 신청해주시고 현장에서 생동감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갈 때 자 이쯤 되면 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똥꼬가 처참하게 급똥한테 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잘 근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따라하세요.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하면
1: 진짜 하세요.
0: 네, 똥꼬 힘을 주면 엉덩이 힘이 들어가면서 살짝 올라갑니다. 빼면 내려가고요. 자, 다 같이 하세요.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0: 편안하게 긴 시간 참아내게 해드립니다. 가게요. 이거 하면서 사본 소개하겠습니다.
1: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0: 똥꼬의 힘을 줬다,
1: 뺐다.
0: 줬다,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1: 뺐다가
0: 조조
1: 빼빼.
0: 자, 박자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 주문 타성 자동문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림에서 기능성 베개,
0: 나미섬에서 스카이라인 지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시자트웨어,
1: 베베스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에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해
1: 세탁

0: 대성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2: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다
1: 뺐다.
0: 방어요. Here we go.
1: Here we go.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2: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주사.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거룩하고 가슴 벅차게 맞이해버린 컬투쇼 만 20주년. 강산이 두 번 변했고 어린아이가 성이 되는 무려 20년 동안 수많은 코너들이 생겼다가 사라져갔다.
1: 역사를 기억하는 저만이 푸른 미래가 있을지니 그동안 문 닫고 세상을 등진 역대 컬투쇼 코너를 관짝에서 꺼내본다.
2: 컬투쇼 20주년 특별 기획
3: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이번엔 이 코너다. 한 번 더 사랑해.
2: 고스터.
0: 컬투쇼 역사 속에 머물러 있던 코너들을 관짝에서 꺼내갖고는 그냥 다시 재개발해버린 곧단 코너입니다. 제가 재개발 조합장이고요. 곽범이 행동대장이 되시겠습니다. 예. 오늘 열심히 일해줄 조합원 두 분을 소개해 올립니다.
1: 소개해 올립니다. 이번 주는 컬투쇼에 무려 2회 출연.
0: 2회 출연.
1: 네, 화요일 특선 라이브에 선배 가수 린이랑 출연했는데 최초로 팔 직권 라이브를 했거든요.
4: 네.
1: 보면 내 가사지를 올려놨는데도 가사를 온팡지게 틀렸습니다.
4: 그런 걸 보고 두 글자를 바보라 그러죠.
1: 네. 네. 네. 어떻게 예. 뭐
0: 모르는 글자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야, 아직 한글을 떼지 않았지만 노래 실력은 뭐 출중하기 때문에
4: 그 부분 가사를 제가 썼는데도 접질렀다는 건 굉장히 네, 통탄스럽죠.
1: 야, 이렇게 되면 본인이 쓴 게 맞는지부터 의심을 할 수 있는
4: 상황. 네, 마음껏 하세요. 왜냐면 틀렸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1: 좋습니다. 이분이 K본부 가요 무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원로 가수들을 위해서 모니터에 띄워주는 가사의 글자가 주먹만 하대요. 예. 가사는

0: 잘 까먹어도 컷쇼 오는 건 안 까먹는 남자 프린스장 김소철.
1: 반갑습니다. 김소철입니다. 아
2: 어느 부분에 가사였죠?
1: 그 그늘진 내 인생의 해뜰나르고 네 인생의 정답을 알아가고 그 부분이었는데 네, 네 까먹어버렸죠. 그 어. 놓쳤죠 그 가사를 이게 읽다가 네. 놓쳐가지고 네 그래도 뭐 돈 안 까먹는 게 어딥니까?
3: 네네네.
1: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0: 아니 근데 뭐 일단 멜로디 네. 자체를 잘 소화해냈고 했으니까 별 문제 없었겠죠.
1: 아니 그 부분을 안 불렀어요 아예.
2: 아예 안 불렀다니까.
1: 네, 아예 묵음 처리해가지고 네. 그 부분 가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음원을 통해서 네네 들어주셨을 거라 네,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그래서 그만큼은 안 불러갖고 네. 이게 린 노래인 줄 알았어요.
1: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네 뭐 어떻게라도 들어주세요. 네.
2: 자 컬투스 2월에 출연을 했었을 때는 여기 1층 스튜디오가 공사 중이라서 11층에서 만났었다. 아이 그래서 여기서 만나니까 더 좋다는 한창 살이 쪘을 때보다 20kg을 감량한 의지의 행운. 사랑과 연애 앞에서는 더더더 솔직해지는 여자. 이 코너의 딱이죠. 개그우먼 박세민.
4: 네 반갑습니다. 제가 또 20kg를 감량하고 가벼운 몸으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3: 예. 아 유지를 잘해요.
4: 네 전 그렇죠. 유지어터죠.
3: 아니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조금 어 좀 감량했다가 네. 반등이 금방 오거든요.
1: 요요가 오죠.
4: 네. 아 이게 다이어트 방법은 진짜 흔히들 아는 겁니다.
1: 뭐죠?
4: 안 먹고 운동하기.
2: 아하 제일 힘든 거죠.
3: 요즘 네. 네. 어떤 운동이에요? 그때 한창 뭐 테니스 치고
4: 막. 아 맞아요. 그때는 이제 썸남 때문에 테니스를 쳤었어요.
1: 근데
4: 같이
3: 썸남이랑
4: 아니, 뭘 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예 이제 끝이 나버려가지고 테니스도 끝을 냈고요.
3: 이게 보통은 썸을 따라서 운동을 선택하는 스타일인가요?
4: 네 뭐 승마도 한번 해보고
1: 우와 뭐 제주도 쪽 남자였나 보다.
4: 네, 뭐 다 남자가 원한다면 아, 왜냐면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건 너무 좋은
3: 아,
4: 일이니까.
3: 좋은 거니까.
2: 와, 말도 타보고.
4: 네, 그래서 지금은 썸남이 없는 관계로
3: 네네,
4: 그냥 헬스.
3: 그냥 헬스.
4: 네, 재미없게 아. 헬스 하고 있습니다.
3: 네네. 또 거기서 또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4: 어, 그럼요. 근데 네네네. 만약에 또 만났다면 그때부터 이제 바디 프로필을 도전하는 거죠.
3: 또 이제.
4: 네.
3: 아, 이게 뭐 그, 확실히 주변에 썸남이 있어야 뭔가 2, 3kg 왔다 갔다 하네요.
4: 이 썸남이 있으면 여기서 5kg 더 빠졌죠.
2: 와, 아이고야.
1: 트레이너 만나시면 되겠다. 트레이너. 헬스장에 트레이너.
4: 아, 연락 주세요.
2: 연락 주세요.
1: 어, 열려 있네요.
4: 아, 무조건 네. 있어.
1: 열려 있어.
2: 우리 수철 씨가 린이랑 라이브를 그때 하고 가서
1: 네.
2: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되게 친해 보여서 난 너무 좋았는데 끝나고 그냥 헤어졌어요? 밥 먹고 헤어졌어요?
1: 아니, 따로 또 가가지고 저희 또 린 누나도 좋아하시고 저도 또 좋아하는 주현미 선생님하고 셋이서 중국집 가서
2: 어우,
1: 먹었어요.
2: 너무
1: 좋겠다. 네, 간단하게
3: 아니,
1: 또 먹고.
3: 한 잔 했어요?
1: 아 간단하게 또 주현미 선생님도 이게 간단하게만 이게 다음날 라디오가 있으셔가지고 아침에 네, 고량주 간단하게 아,
3: 네네네 네.
1: 아, 간단하게 아니, 간단하게 셋이서 한 병 쬐깐 하잖아요.
2: 아유 고량주. 고량도 간단하지.
1: 네, 또 중국집 가서는 고량주 안 먹으면 또 서운하니까
2: 너무 간단하게 먹었다.
1: 네, 간단하게 꼬이지 않을 정도로 네네. 먹었습니다.
3: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미 씨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4: 네.
3: 최근에 악플에 분노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이게 아, 뭔
4: 예전에
3: 일이에요?
4: 그 인별그램에 DM이 하나 왔었거든요.
3: 네.
4: 성괴 들창코 뭐 이런 뭐 욕이었어요. 아, 뭐 이렇게 막 시원하게 풀 수 없는
3: 그런... 다 얘기하셨잖아요 방금 본인이 뭐.
4: 정말 100% 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코 재건을 했거든요.
3: 네네.
4: 근데 이번에 온 악플은
3: 뭐래?
4: 이쁜 척 좀 그만해라.
2: 어...
4: 아... 저는 이쁜 척을 아예 하지 않거든요.
3: 안 해요. 예. 네.
4: 그래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또 뭘 더 수술해야 하나.
2: 어...
3: 코를 자꾸 이게 넣다 뺐다 할 수 없잖아요 이게.
4: 아니 근데 조립이 가능한
1: 그 게 토이 스토리도 아니고.
4: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귀 연골 넣었다가 이제 뭐 갈비뼈 넣었다가 왔다 갔다는 가능은 하더라고요.
2: 네. 무렁뼈를.
4: 네.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마음은 아예 없고요.
3: 네네.
4: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3: 아 지금은 코가 진짜 자리를 잘 잡은 상황.
4: 아 그쵸.
2: 지금 괜찮은 거예요?
4: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2: 넣다 뺐다를 몇 번 하신 거예요?
4: 넣다 뺐다 딱 세 번 했습니다.
2: 세 번. 아. 네.
3: 세 번이면은 되게 적게 한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되게 많이 하신 거잖아요.
1: 뺄 거 다 빼신 거예요?
4: 아, 왜냐면 적은 게 뭐냐면
2: 어느 쪽이 그럼 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 연골.
4: 오른쪽 갈비가 없습니다.
3: 그래서 저희 그 같은 회사잖아요, 세미 씨랑.
1: 네.
3: 근데 그 저희 회사 주차장에서 한쪽으로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길을 아, 그리고 지금 앉은 자세도 약간 이쪽이 약간 내려가요.
4: 삐뚤어요. 네. 살짝.
3: 이게 주가 달라가지고 한쪽으로 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4: 그래서
3: 사실
4: 최근에
3: 아닌 걸로.
4: 네. 그 경락 샵을 원래 다녔었는데
3: 네네.
4: 거기서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 왜?
2: 위험하니까.
4: 내가 갈비뼈도 누르지 말라더라고요.
2: 코
4: 주변도 만지면 안 된다. 뭐 눈 주변도 안 된다. 막 다 안 된다고 하니까
1: 하체 쪽으로 좀 받으시면 되잖아 또.
4: 아 조심스럽게.
1: 아 그냥 아예.
4: 네. 네네.

0: 세민 씨 그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저는 싫어합니다.
1: 저는 똥꼬 힘을 줬다 뺐다 하고 여기는 코를 넣었다 뺐다.
0: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1: 넣었다가 뺐다가.
2: 또 저기는 가사를 넣었다 뺐다 또 하니까요.
1: 가사를 넣었다가 뺐다가.
2: 제자리도 지금 위태위태 하거든요. 누가 넣었다 뺐다 하니까. 다 같은 한통 속입니다.
3: 네. 네. 같은 맥락이에요.
0: 가족이네요. 네네.
1: 자, 한 번 더 사랑의 고스도 코너 소개 간단하게 해볼게요.
2: 네. 자, 사랑의 고스도 기본 룰은 이렇습니다. 사랑, 연애 관련 고민사연을 소개하고 고할지 스톱할지 정해드립니다. 단, 김태균 조합장님은 고혈압 스톱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 없고요.
1: 없어.
2: 투표권은 행동대장 곽범, 조합원 김수찬, 박세미한테만 있습니다.
3: 네, 컬트쇼 청취자, 쇼 단원들은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이 OX판으로 고스톱을 정할 거고요. 스톱이 나온 사연은 나가리 사연이 되고 오늘 방송되는 사연이 전부 고가 나오면 사연이 소개만 돼도 드리는 기본 선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1: 나이스.
3: 20만 원이 되는 거죠.
0: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룰! 사랑의 고스톱이니까 흔들기가 있는데요. 고가 나온 사연이든 스탑이 나온 사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연자한테는 선물을 두 배로 주고 싶다 결정을 하면 흔들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사연자한테 생방송 실시간으로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받았다 그럼 바로 흔들기 성공으로 선물이 두 배가 되고요. 전화를 안 받았다 그렇다면 흔들기 실패가 되는 겁니다.
2: 네, 자, 음성 변조를 해드립니다. 흔들고 싶으면 전화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2: 음악.
3: 저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여자친구랑은 1년 정도 만났고요.
0: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무조건 된다니까. 내가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어줄게. 라짜짜짜짜짜짜 다 이루어져. 무조건이야.
3: 밝고 긍정적이고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매력적이라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히 하는 대상이 저 말고도 많다는 거예요. 오.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운동을 좋아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운동은 기본이고 취미가 끝도 없더라고요. 월요일은 뭐해?
0: 필라테스.
3: 화요일은?
0: 통기타 레슨.
3: 그
0: 러닝 모임 간다.
3: 그럼 뭐?
0: 베이킹 클래스.
3: 금요일.
0: 원투 차차차 댄스.
3: 그럼 주말은?
0: 등산 가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이번 주는 없네? 그럼 만나든가.
3: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쩐 일로 평일 저녁에 데이트를 할 수 있다길래 2주일 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저녁에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건가 기대에 부풀었는데 당일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0: 오빠 미안, 댄스 학원 발표회 연습이 갑자기 잡혔어. 미안.
3: 그날 저는 혼자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계란찜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여자친구가 직접 만든 쿠키를 준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 했어요. 나를 생각하면서 구운 건가? 사랑의 맛이 나려나? 근데 쿠키를 주면서 이러더군요.
0: 오빠 맛평가 좀 해줘. 다음 주에 제빵 자격증 실기 준비 중이거든. 어때? 어때?
3: 저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제품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미리 사용해보는 베타 테스터가 된 기분이었어요. 쿠키를 먹고 식감, 단맛의 정도, 촉촉함의 정도까지 세세하게 적어서 평가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캠핑 사건인데요. 어렵게! 아주 어렵게 꾸역꾸역 주말에 시간을 맞춰서 둘이 캠핑을 갔는데 글쎄 여자친구가
0: 몇 분이서 오셨어요? 어머어머어머 부대찌개 만드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보단 자 파부터 볶는 게 더 맛이 깊어요. 됐고 이리 줘보세요. 제가 할게요.
3: 옆 텐트에 가서 요리 강습을 하더라고요. 저는 불을 피우고 둘이 먹을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5명이 우리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0: 오빠 이분들도 같이 먹자.
3: 결국 저는 연인이랑 캠핑을 간 건지 동호회 정모를 간 건지 헷갈리는 상태로 설거지까지 하고 왔습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취미만 챙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힘들 때 위로도 많이 해주고 든든한 사람인 건 맞는데 어렵게 시간을 맞춰서 만나도 대화의 주제의 절반은 새로운 취미 이야기고 주말 일정도 취미 활동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서로 우선순위가 다르다 보니까 전 계속 서운한 마음이 들고 사실 결혼까지 생각

0: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취미 부자 여자친구랑 계속 고할까요? 아님 진지하게 스톱을 고민해볼까요?
1: 네. 자, 사랑의 모습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 소개가 됐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드려버릴게요.
2: 네, 우리 쇼다운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시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최순영 씨가 크크크크 세미 씨 연기 너무 잘한다.
0: 진짜
2: 잘하더라고.
3: 연기 잘하니 잘하고 우리 또 약간 좀 가족 같지 않아요?
2: 네, 왜 계속 가족설을 제기하시죠?
0: 고정 고정.
3: 이제 이 자리가 제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2: 이 자리가 지금 약간 공석이잖아요. 지금. 보라 씨가 출산 때문에 지금 빠져서
3: 이 자리에 앉으면은
0: 비정규직 느낌.
3: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1: 예예예 그럴 수 있어요.
3: 소문이 많이 났어요. 예,
2: 맞아요 기운 좋은 자리예요.
3: 맞죠. 그래서 예, 저도 이제 37이니까 임신을 노려야 되거든요.
0: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임신부터.
2: 아니 일단 그냥. 중요한 거 썸남도 없는데 임신부터 생각하시는.
3: 아 근데 제가 또 이제 급하니까.
2: 네 급하긴 하죠. 네네네.
1: 자 아니 뭐 우리 세미 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썸남의 취미를 따라간다 그러는데 본인 취미는 그냥 따로 없어요?
3: 아 제 취미 저도 캠핑 좋아하거든요.
2: 캠핑. 네.
3: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낚시하자 그러면 낚시하죠.
2: 아, 좀 따라가는
0: 스타일이요? 안 좋아하는 그런데도
2: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운동 얘기도 보니까 남자친구가 하는 걸 먼저 물어보고 그걸 네. 따라가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3: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는 거는 좀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그 사람을 따라하고 뭐 맞춰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취미를 공유하고 그리고 배워간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취미가 맞다는 건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뭐 좋죠. 아무래도 네. 같은 거를 하면 진짜 좋죠.
0: 약간 아니, 그 위험한 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원하시면 막
1: 익스트림
0: 등산인데 막 에베레스트 같은데 난 제2의 어몽길이 되고 싶어 막 이러면서
3: 저는 코 실리콘만 멀쩡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2: 에베레스트는 조금
0: 힘들어요.
2: 아비 오면 조금 눌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0: 그건 저도 힘들고 다 힘들어.
3: 그럼 못 가요.
1: 저도 힘들고도 네,
0: 저도 힘들어요.
2: 아니 근데 태균이 형 같은 경우는 골프를 또 형수랑 같이
1: 하죠.
2: 같이 하잖아요.
1: 이거 진짜 제가 연습 시켜갖고 같이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본인도 좋아하고 일단은 옷을 다양하게 이렇게 사니까 예쁜 옷들을
2: 그것도 좋아하시죠.
1: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안 나오고 제가 나갈 때만 같이 나.
2: 네, 취미를 같이 하면 좋은데 저는 바이크를 한 번씩 타거든요.
3: 네. 네. 네.
2: 근데 그거를 같이 하고 싶어서 와이프랑 소형 면허를 같이 땄어요.
1: 그래 땄잖아. 그래.
2: 같이 따고 바이크를 제 거 한 대, 와이프가 한 대를 했는데 와이프가 혼자 타고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게 이제 제가 나가야 나갈 수 있는데 또 이거를 또 약간 겁이 나잖아요. 큰 바이크니까. 천시 씨가 넘는 바이크다 보니까.
1: 근데 그럼 꼭 같이 가.
2: 그래서 두 번 탔어요 와이프가 지금까지. 못 탔어요 같이.
3: 무섭죠.
2: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강요를 할 수는 없더라고. 이게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내가 좋아하니까.
1: 너도 혼자라도
2: 내 취미 같이 해. 저는 혼자 타요. 네. 그래서 이게 와이프가 또 클라이밍 좋아하는데 처음 같이 하려고 해봤거든요. 안 맞아요.
3: 네,
1: 그래서 이게 재미없어?
2: 안 맞더라고.
0: 힘들지.
1: 힘들어.
2: 재미가 없어요.
1: 벽을 계속 올라가니까.
2: 예, 네, 그 집에서나 이렇게 겨 올라가는 게 낫지.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취미 강요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연인 간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1: 네. 굳이 또 취미를 같이 하다가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3: 맞아. 네.
1: 야, 넌 몇 번을 가르쳐도 못 하냐? 뭐 이러면서 괜히 또 그냥 틀어지게 될 수도 있고.
3: 떨어져 있는 게 낫나?
2: 저는... 근데 또 잘 맞으면 같이 하면 좋은데 너무 안 맞는데 같이 하는 것도.
1: 수찬이는 따로 취미 없죠?
0: 저는 취미가 그냥 영화 보는 거 그 정도인데 이제 최근에 골프를 배워보라고 해가지고
1: 배우고 있어?
0: 아 주현미쌤도 그렇고 린나도 그렇고 이제 계속 만나가지고 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또 걸으면서 운동 겸 명랑 골프 치자 그래. 그래서 수찬이 저만 유일하게 못 치거든요. 다들 치시는데 그래서 배우려고 지금 끊어놨어요.
3: 오와
1: 배워.
0: 근데 진짜 이것도 몇 년 미루다가 진짜 참다가 이제
1: 그런 걸 또 이렇게 그 우리 컬투쇼 패밀리가 또 몇 팀 잡아서 가면 되니까.
2: 맞아요.
1: 재밌지.
2: 진짜 배워놓으면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1: 0537님 의견입니다. 코고 결혼 후에는 바쁜 아내 참 좋습니다. 집을 나가니까요.
2: 네, 굉장히 많은 공감수가 눌릴 댓글이었죠. 네네. 자 임다은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3: 네. 스톱 취미는 혼자 살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여자친구분은 취미랑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조금 손을 들어드리고 싶은 게 여자친구분이 약간 취미 수집욕 같은 게 좀 이분을 조금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0: 크다.
1: 인플루언서.
2: 어 맞아. 네. 여기 티를 내야 되거든요. 네,
1: 티를 내려고 등록한 것도 2억에는 있을 것이다.
3: 근데 네. 이게 또 결혼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이 장비빨을 채우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 취미마다 장비를 다 사서 쟁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2: 비싼데.
3: 아. 자주 하지 않으면서 다 쌓여 있는 거야. 네. 텐트도 몇 개 있고 뭐또 있고 막 낚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장비 때문에 그냥 집안에 수납 공간이 없죠.
0: 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1: 어떤 취미가 있는데요, 수찬?
4: 아니요, 저 취미가 아니고 그 친구랑 이제 어디 뭐 밖에 멀리를 갈 수 없으니까 당구장을 한번 친구가 잘 쳐가지고 당구를 당구장 갔는데 저 솔직히 잘 못 치거든요. 근데 저만 당구채를 샀어요.
2: 에?
1: 야, 그거는
3: 당구를 못 치는데?
4: 아, 그럼 잘 못 치는데.
2: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4: 잘 맞을 것 같아서.
1: 야, 근데 수찬 씨가 네. 당구를 많이 안 쳤죠?
4: 많이 안 쳤죠.
1: 이게 큐대를 사는 거는 네. 그 저희 때는 약 약간 금지 목록 중에
4: 아 그래요?
1: 있었어요. 뭐 300 이하는 갖고 다니면 약간 꺼들어.
4: 아 그래서 요즘 그냥 잘 묵혀놓고 있어요 그거 채를 네. 못 쓰고.
1: 원래는 거기 있는 채로 치는 게
4: 맞아요, 맞아요.
1: 더 잘 쳐 보이는 거.
3: 원래 당구장 가면 선수들이 자기 채가 있어갖고 거의 잘 친 사람들이 거기에 보관해내잖아.
1: 걸어놓잖아.
3: 가게에 보관해놓고 다녀요.
4: 전 그래서 그 채 가져가서 한 두세 번 쳐봤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약간 좀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서 안 치고 좀 구석탱이 가서
1: 약간 좀 그렇게 돌려서 끽끽끽끽 칠 때 네. 어떤 느낌이냐면
4: 네, 야 이런 느낌이군요. 네.
1: 아.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 김 빠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4: 이런 느낌이구나.
3: 자, 저희는 4부로 넘어갈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데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실라.

0: 탈지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비 오는 날 오히려 거리가 더 화사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0: 베트남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 우산 대신 몸 전체를 덮는 긴 우비를 입는다고 합니다. 특히 빨강, 노랑, 파랑 등 선명한 색의 우비를 많이 입어서 비 오는 날이면 베트남 거리 자체가 형형색색 화려한 풍경으로 변신하는 거죠. 또 갑작스러운 스콜성 비가 자주 내리는 베트남에서는 우비는 늘 가방 속에 넣어 다니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여행 중에 비를 맞이하게 된다면 평소 우중충하게만 느껴졌던 비 오는 날의 풍경이 알록달록한 우비들처럼 생기 있고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컬트쇼 20주년 특별기획 한 번 더 살아있고 또 4부의 문을 열었고요. 네. 자, 김수찬, 곽범, 박쌤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결정해볼까요?
1: 네. 자, 이제 뭐...
0: 자, 취미 부자인 돼요. 여자친구 때문에 이야, 이걸 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 아, 이게 취미 부자... 뭐 상관이 없는데 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2: 어, 뭐죠?
1: 어, 약속을 잡았다가 오빠 미안. 댄스 학원 발표회 연습이 갑자기 잡혔어.
3: 아, 취소.
1: 어, 요것은 요 태도는 남자 친구를 그렇게 자기 인생에 중점에 두지 않는 이 자세.
3: 네.
1: 요 포인트에 꽂혀서 스탑.
2: 어.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발표회도 아니고 발표회 연습 때문에 그러시는
3: 거면. 그렇죠.
0: 그리고 뭐 춤도 그렇게 잘 추지 않는 것 같아요.
1: 네, 제가 봐서 100% 잘 추지 않아요.
0: 만약에 본인이
1: 네.
0: 잘 추잖아요. 그러면 네. 혼자 또 개인 연습하고 하면 되거든요.
3: 네.
1: 이건 그냥 그 모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3: 아, 네. 놀고 싶고.
1: 네.
3: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왜 합니까? 외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우리 사연자분을 외롭게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스탑입니다.
1: 아, 날카로웠어.
0: 외롭게 만들기 때문에. 자, 우리 김수찬.
2: 저도 일단은 이 남성분이 서운함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만약 그냥 너 취미생활 알아서 해도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도 좋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게 계속 안 빠그러지고 갈 수 있는데 이 여성분이 많은 취미로 인해서 본인 서운함을 느꼈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기에는 약간의 부대끼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스톱 가겠습니다.
1: 올스톱.
2: 올스톱. 괜히 갔다가 이거는 엉망될 수 있어요, 결혼 생활.
0: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남자가 뒷전에 있으니까.
2: 맞아요.
0: 자신의 취미보다.
3: 맞아.
1: 그러니까 이게 취미가 이렇게 많은데 그 끝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취미가 6개거든요. 그럼 남자친구가 인생 7번이에요.
0: 예, 7위예요, 7위.
1: 7위.
0: 예, 7위입니다. 예. 자, 이렇게 3대 0으로 스톱으로 결정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몇 주 전에 김수찬 씨 신곡 발표 기념으로 남자다 하고 지팔직고을 음원 사이트에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시면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김수찬 씨가 사비로 1등에게 금 한 돈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물론 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뭐 이미 다 쐈죠.
2: 네, 그건 다 쐈습니다.
0: 이미 다 쐈는데 금 한 돈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1: 와 있어요?
3: 부러워.
1: 지금 현재 금 한 돈 값이 얼마죠?
3: 80만 원.
0: 지금 더 되죠. 80만 원.
2: 계속 오르니까.
1: 와.
0: 90만 원.
3: 90만 원이에요?
1: 90만 원.
0: 아,
3: 너무 부럽다.
0: 그때 당시에 80몇만 원, 7만 원인가 8만 원. 네, 그랬는데 올랐어.
2: 그새 또 올랐나 봐요.
1: 또 올랐어.
3: 아, 금테크 해야 돼.
0: 정다운 씨입니다. 어디 계세요? 정다운 씨.
1: 와, 뭐야. 축하드려요.
3: 축하드립니다.
0: 계속 그 플레이리스트에 있나요?
4: 네. 오늘도 듣고 왔어요.
0: 오늘 지팔직권
4: 네, 듣고 왔어요.
0: 남자다?
2: 네. 감사합니다.
4: 그래도 제가 더 감사합니다.
2: 축하드립니다. 제가
1: 전달식을 그럼 진행을 할까요?
2: 네, 이게 또 이게 보기에는 작은데 어때 CG로라도 좀 크게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1: 와, 금 한 돈이에요.
3: 신나다, 진짜.
0: 금 한 돈이에요. 네. 수찬이가 사비로 직접 구매한.
1: 와.
3: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생겼냐, 금 한 돈은. 한 번만.

0: 보여주시면 안 돼? 이렇게 우와
1: 약간 USB처럼 그만한 크기 정도의
2: 네 그래서 뱀의 해라 그래서 뱀도 이렇게 각인돼 있어.
0: 야, 이 박스에 비해서는 다소 좀 작긴 하네요.
2: 네 한돈이 뭐 얇게 핀 것도 아니고
1: 한돈이 이제 막 반지 네. 하나 정도 할 만한 정도니까
2: 앙증 맞죠?
1: 예예 예. 이렇게 이렇게 잘 간직하시고
3: 귀엽다 사실.
1: 예, 예. 수차 씨한테 한마디 하시죠.
4: 직발직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또 이 응원을 박구윤 형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하시겠네요.
1: 아, 남자다를
2: 잠깐. 하여튼 겸사겸사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0: 감사합니다.
1: 자, 마이크. 예, 예.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음악 줘버려.
5: 제 나이는 31. 남자친구 나이는 39입니다. 20살 때부터 10년 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와. 사실 남자친구랑요 5년 정도 동거를 했어요. 그런데
6: 월세 나가는 거 너무 아깝지 않냐?
5: 아니 뭐 그렇긴 한데
6: 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자.
1: 에? 동거면
6: 아 월세도 안 내도 되고 얼마나 좋아.
2: 사고다.
6: 우리 본가 2층 집인 거 알지? 2층은 부모님이 쓰시고 1층은 여동생이랑 우리가 살면 되니까 어때?
1: 와 시월드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5: 와 고민이 많긴 했는데 남친이 자꾸 설득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1: 아하
5: 2년째
6: 와
5: 남친의 가족들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6: 와 대단하다. 일단 대단하다
5: 네,
6: 이분.
5: 지금 살고 있습니다.
1: 와 이런 경우가 있구나.
6: 와 대단하다.
2: 진짜.
5: 아무래도 남친이랑 싸우는 날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거야 그렇다 치고 최근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딱히 취미는 없는데 다 있는 거기 다이땡이랑 다양한 화장품들을 파는 올리브땡에서 쫌쫌다리로 쇼핑하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리고 옷도 비싼 건 아니고 저렴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택배가 종종 오잖아요. 그랬더니 남친 아버지가
7: 뭐고? 또 택배가? 아이고 생각이 있는 기가 없는 기가 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갖고 먹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내가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진다 가잉해. 에휴 뭐하노.
5: 원래 대구분이라 말을 세게 하시는 편인데 특히 돈에 예민하십니다.
7: 엥
5: 그랬더니 덩달아 남친까지 잔소리가 어마어마해요.
6: 아 세미야 너는 미래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
5: 아니 이게 그 비싼 것도 아니고
6: 아, 만 원씩 쓰는 게 모여서 1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야. 나는 저 택배 박스만 보잖아. 막 또 세미가 뭘 시켰구나. 어우 가족들한테 창피해 죽겠네. 아 막 가슴이 막 쿵쿵 뛰고 그래요. 안 아낄 거야?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쓰고 살 거야?
5: 아니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고 저거 다
6: 세미야 세미야
5: 왜?
6: 아껴야 잘 산다는 말 몰라? 너는 평생 연애만 할 거야? 돈을 모아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어? 세미야
5: 아 그만
6: 세미야
5: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엄청 아끼는 스타일이긴 해요. 유일하게 쓰는 게 취미로 하는 뭐 기타 레슨 비용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는 돈도
1: 아이스크림 사
5: 그러다 보니까 더 잔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인 게 최근에 남친의 남동생이 이혼을 하게 되는 바람에 아이 둘이랑 같이
6: 어이
5: 부모님이 사신의 2층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6: 주작 아니야? 주작 아니야? 아유 아 세미야 오늘 동생이 좀 바쁘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카들 데리고 키즈카페 좀 가자.
5: 또? 아 이게 몇 번째야?
6: 아 세미야 우리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5: 아 우리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당연한 게 어디?
6: 아 세미야
2: 그만 불러.
5: 아...
6: 세미야 결혼한 건 아니야. 아니 대본이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2: 너무 잘해서 그래. 너무 잘 연기를.
5: 너무 싫다, 진짜.
1: 아니 왜 세 번씩 불러 이름을.
6: 아 그러니까 세 번씩 해놨어. 아 결혼한 건 아닌데 같은 집에 살잖아.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0: 자신이 성격이 좀 불같아서 싸우는 일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도 유머 코드가 워낙 잘 맞고 돈 관련해서 잔소리가 심한 거랑 가족들이랑 같은 집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소소하게 부딪히는 거 외에는 무난하게 잘 지내는 편이긴 해요.
1: 아하.
0: 또 제가 많이 좋아하니까
1: 아하.
0: 남친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많아지네요.
1: 뒤통수가 나왔어요.
0: 네, 지금 다 뒷목을 잡고 계시는데 소비 관련해서 남친은 계속 잔소리를 할 텐데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연애 고할까요? 스탑할까요?
1: 아하.
2: 근데
1: 자, 두 번째 사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립니다.
3: 예, 우리 쇼다운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보내주시고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라는 무료입니다.
1: 허연지 씨 웃기네. 이게 말로만 듣던 지팔지권입니다.
0: 네. 맞네.
1: 지팔자 지갑 공고 아니에요.
0: 예. 왜 들어갔어?
3: 그러니까 야, 그리고
4: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힘들지 않아요?
3: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거야?
4: 인가 하시기도.
3: 김동준님께서 연기라고 치고 곽범 뺨 한 대만 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세미 씨라고 하셨는데.
4: 아, 근데 네. 그러기엔 좀 힘들다고 이게 김동준님께 말씀드린 게 또 곽범 형님이 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또 변호사님을 괜찮은 분을 섭외를 해놓으셔가지고 항상 네, 방패막이로
0: 무서워가지고 네.
3: 치아를 지금 가짜 치아로 지금 네. 바꾸고 있어요.
4: 함부로 저희가 네. 손찌검을 할 수 없습니다.
0: 틀릴 수가 있기
3: 혹시나
0: 때문에.
3: 손찌검하면은 세 배로 물 수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대본이 정확히 왜 저한테만 매주 이렇게 이렇게 올까요?
4: 근데 이런 거 잘 살리시.
0: 네, 보통 이제 어울리는 거 주시니까.
1: 그렇게 재수 없는 역할이 잘 어울리나 봐.
3: 그러니까 매주 이래요. 이러니까.
0: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 불렀던 것 중에 이렇게 쫙쫙 막 맛있고 달라붙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세미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3: 아, 세미야. 아 근데 저도 이 메소드를 하다 보면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을 지금 생방이잖아요. 금요일까지 네. 좀 힘들어요, 저도. 연기에서 빠져나온
4: 마음 약해서.
3: 네.
1: 야, 근데 진짜로 주변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어, 이렇게 남자친구 동거해서 부모님 살고 계신 집에 어? 남동생도 있고 조카도 있고.
4: 이걸 천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0: 근데 이거는 돈은 아낄 수
1: 여동생이
0: 있겠다.
1: 있고, 와.
4: 남동생까지 들어와서
3: 여자분이 성격이 일단 너무 좋고 좀 이렇게 커요. 그릇이 좀 커. 제가 느끼기에 포용력도 좀 크고. 야, 근데 이게 참. 그리고 여자분이 엄청 과소비를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택배 올 때마다 남친 부모님이 이렇게 남친이 잔소리를 심하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요? 세미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되지, 완전 되지.
0: 아, 저도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네. 저 그리고 제가 또 쇼핑할 만큼 뭐 돈을 벌고 있잖아요.
3: 네.
0: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내 돈 내가 못 써?
3: 이게 택배 이 정도면 다른 거에도 엄청나게 지금 잔소리가 있을 거 같아요.
4: 사사건건 네. 이제 들어가는
0: 택배. 그리고 공감하시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쇼핑을 더 합니다.
3: 아, 그래서 더 샀나?
0: 그 반복이에요.
1: 아, 이게 이제 약간은 아끼는 것도 구두쇠처럼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깔끔까지 떨어버리면 남자가
4: 재앙입니다.
1: 그래 버리면 진짜 힘들어 버리죠. 근데 다른 거는 그런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진 않은가 봐요.
4: 다행이네.
3: 아니 이게 이렇게 살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고마워서 이게 약간 쉴드를 남자친구가 나서서 쳐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4: 그죠.
3: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0: 맞아. 가운데서
3: 그리고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이 사겠다는데 아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같이 보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이미 아까 내린 상황입니다.
4: 네. 이런 경우가 근데 드물죠.
3: 없죠.
4: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거기 굳이 못 오라고 들어가.
1: 네.
0: 그러니까.
1: 못 오라고 들어가.
3: 못 오라고 들어갔냐.
0: 진짜 지팔지권이에요. 네.
3: 문자나 한 번씩 읽어보게요.
0: 네, 제가 손미영 씨 거. 손미영 님께서 그 집에서 나와요. 결혼하기도 전에 시집살이라 하다니.
3: 네. 아유.
1: 자, 5787 스탑. 아껴 사는 것도 좋지만 돈 거리면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으면 더 해요. 애한테 쓰는 돈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0: 아.
3: 네.
4: 조미건 님께서는요. 지금부터 저라면 결혼하면 대우 더 못 받음. 무조건 반대.
0: 아.
3: 와, 진짜로. 진짜로 이게 지금 아직 우리 집 사람이 아닌데도 이 정도인데
0: 네.
3: 우리 집 사람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순간 아,
1: 더 들어가지 더 들어가.
0: 네. 아니 부과를 해야죠.
3: 예. 깊게 들어가죠. 결정할 시간인가 벌써?
1: 네, 결정해야죠.
3: 이거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네. 것 같은 어떤 이야기라 이거는 조금 세상을 거기서 나와서 좀 넓은 세상을

0: 보시면 또 네. 새로운 사람들 보일 거거든요. 금방
1: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전화를
0: 아, 이거는 전화로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탑. 네.
2: 겁나 잘생겼나?
1: 어? 아 그래도요. 아,
0: 너무... 매력이 말도 안 되나?
2: 아,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막.
0: 아 근데 그러면 또 고긴 해요.
1: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0: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와 버리면.
3: 네, 아니 저도
0: 스톱.
3: 스톱 들라고 했다가 잘생겼나 해서 살짝 돌아갔다가 말았거든요. 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잔소리 들을 나이는 지났습니다. 그거 해방되고 싶어서 우리 어른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무조건 스탑입니다.
4: 아
2: 보안이 이게 지금 2층쯤이거든요? 그 방이 몇 개 있으기 있어. 그럼 그 좀 평수가 있는
1: 집이 좀
3: 집이 아, 좀 살잖아.
2: 단독 주택인 아니, 것 같아. 그 집이 이제 결혼하면 그쪽으로 돌아오고 명의가 돌아가고 아, 그럴 수 있어.
3: 저 바꿔도 돼.
0: 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같이 있는 본가기 때문에.
1: 그래도 예. 그건 아니고 저는 그냥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 고를 한다면은 그 집이 화장실 한 8개 달린 대저택이면은
3: 아~
1: 1층 2층 있는 그러니까 대저택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위층에 또 남동생까지 들어와서 사는 거는 이제 선을 너무 넘어버렸다. 찌개 아, 넘었기 때문에 저는 스톱하겠습니다.
2: 다 올 스톱이에요.
0: 아 집이 진짜 막 대저택에 말도 안 되는 부잣집에 막 들어가서 사는 거면
1: 화장실 8개.
2: 남자친구 엄나 잘생기고.
0: 네, 진짜 그러면 아 저 그 중학교 때 동창 중에 진짜 전주에서 의리의리한 부자가 있어요. 그 집이 딱 그랬어. 2층 집인데 2층에 있거든요 친구가. 동생들은 다 유학 가 있고. 1층에서 그 음식 해주시는 분이 방송을 해요.
1: 야 신세계다.
0: 그럼 2층에 그 스피커에
5: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0: 이게 방송이 나오면 친구랑 놀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밥을 먹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3: 우와.
0: 그런 친구 그 정도면 인정. 예. 근데 그 친구는 조금 얼굴이.
2: 예.
1: 네 안타깝네요.
2: 예. 자 이렇게 해서 3대 0으로 나가리 스톱. 자 잠시 후에 흔들 수 있는 기회를 가는데 저희가 이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자 그리고 광고 전에 긴급 이벤트가 있네요.
0: 오. 자 이벤트 공지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수찬 씨랑 라이브 코너에 나온 가수 린 이대에서 열리는 린의 트로트 콘서트 퀸 오브 세레나데 6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 공연 티켓을 1인 2매 5분께 드립니다.
2: 와.
0: 자 광고 나오는 동안 잘 드세요. 광고 나오는 동안 말머리 린 달고 신청 문자 보내주세요.
2: 린 달고 나 가고 싶어요. 나 우리 엄마 데리고 갈게요. 뭐 이런 거 빨리빨리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1077입니다. 퀸 오브 세레나데 27일 토요일 저녁 6시 공연 티켓입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0: Here we go. 소리 질러!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0: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0: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0: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3: 자, 이제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 사연자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남친 집에 들어가서 동거를 하고 있어요. 시부모님, 네. 아, 시부모님 아니잖아요. 남친의 부모님과 여동생, 그 남동생의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네,
4: 뭐 시부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네, 뭐 근데 뭐 일단 전화를 걸어서 조금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걸었고요. 받으시면 네, 두 배입니다. 좀 받으시면 좀 혼나실게요.
5: 고객께서 전화를 받았어.
6: 아, 돌렸다.
3: 돌려버렸어요.
6: 이거 돌린 거예요.
7: 돌렸다고 하니까 바로 돌렸네요.
3: 전화를 돌렸네요. 실패를 해버렸는데, 아, 일단은 뭐 실패입니다만은 첫 번째 거 전화 한번 해볼까요?
4: 어, 다시 한번 해보시죠.
7: 네.
4: 첫 번째 거.
6: 첫 번째
4: 거. 취미 부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도록.
6: 어떤 취미까지 하시는지.
4: 근데 궁금한... 두 번째 분도 지금 본인도 느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3: 네,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6: 지금 그러면... 짐 싸고 계실 수도 있어요.
4: 네, 벌써?
6: 어, 벌써 그냥 나갈 줄 아, 안 되겠구나.
3: 아, 올스톱이다.
6: 빠른데, 그럼. 아... 택배 온 거 안 뜯고 바로 다 짐 싸서.
3: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나 네. 걸러 들으면 어, 누가 들었을 수도 있잖아.
4: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6: 맞아.
3: 첫 번째 분입니다. 취미 부자 여자친구와 예, 사귀고 있어서 자기는 뒷전인 남자. 아, 이분도
4: 아, 이러면 안
3: 받지를 않습니다.
7: 아, 너무 아쉽네요.
4: 아, 회피형이세요? 회피형이세요? 받으세요.
6: 아, 이것도 본인의 의견을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어필하실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3: 예, 그래서 네. 흔들기는 실패입니다.
4: 네, 아우 아쉽네요.
3: 그러니까요. 어, 세미 씨가 또 이렇게 맛깔스럽게 잘 또 살려주시니까.
7: 네. 네.
3: 좋네요.
4: 네네.
7: 어떻게 뭐 가족으로서 합격입니까?
4: 네네.
3: 예, 뭐 아, 한
4: 번. 가족과 같이 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7: 아, 들었다. 그 얘기 들었다.
6: 가족 들었다.
3: 예.
4: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3: 너무 잘했어요.
4: 네.
3: 가족이 뭐 패밀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7: 네.
3: 이 여자분 동거도 이제 가족. 한때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4: 네네.
3: 힘들어하시는 분처럼 천천히 이제 시작하시죠. 아니, 너무 급하게.
7: 되게 싸늘하네요. 네.
4: 아니 근데 저는 그 세미 씨 연기도 좋은데 그 한마디 얘기하고 아까 그 첨언을 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7: 아, 네. 제가 또 이런 거 냉철하게 네. 잘 보기 때문에 네. 특히 연애에 좀 강합니다.
4: 그러니까 이 호처럼 날카로웠어요.
7: 네. 그래서 제가 날카롭게 한 겁니다.
3: 아 좋아요. 자, 세미 씨는 다음 주에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네.
3: 자, 요즘에 아주 핫한 영화죠. 와일드 싱의 OST를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다 따라 부르고 난리더라고요. 이거.
4: 너무 좋아요.
3: 오정세 씨가 뭐
6: 맞아요. 거기,
4: 맞아요. 최성곤 씨.
6: 최성곤 씨.
3: 최성곤이죠.
6: 최성곤. 네.
3: 야, 네가 좋아하는 노래 흘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찬이 수고했어요.
8: 감사합니다.
3: 세미 고생했어요.
7: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어미 수고했어요.
4: 네가 좋아.
3: 균디 수고했어. 나 고생했어.
4: 네가 좋아.
3: 자, 들어주신 분들, 여기 와주신 분들, 방송 놈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나만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실게요. Thank you.
4: Thank you. 감사합니다.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4: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6: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6: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6: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7: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9: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8: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9: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10: 잘 만들었다, 몽잘.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3: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에 힘이 생긴다고 하죠. 인디언들은 어떤 말을 만 번 이상 되풀이하다 보면 반드시 미래의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어떤 말을 자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신난다, 맛있겠다, 와 너무 좋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로 채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어

뭐니 뭐니 해도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는 말,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황제펑의 끝인사죠. 신맛탱.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인생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은 특별히 오프닝과 클로징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신맛탱.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우주소녀 이루리 듣고 오셨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 말 진짜 맞는 것

0: 없죠. 힘든데 그걸 잊게 하는 이제 도파민들의 축제가 열렸었다. 라는 말씀. 도파민의 축제가. 도파민이 있어버리면은 뭐랄까요? 견뎌버리죠, 우린 또. 네, 덜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동요가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인디언 분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만 번 이상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루어진다. 의도적인 긍정의 말. 요거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끝날 때 외치는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네, 신맛탱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하루가 신나고 하루가 맛있고 행복하면 끝 아닙니까? 이 이상이 뭐가 있어? 돈? 돈? 전? 신맛탱 전? 네, 돈까지 뭐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전신맛탱으로.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이 돈을 갈고 하시는 분들에게 황제의 선물을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비행기인가요? 헬리콥터인가요? 1번 비행기, 2번 헬리콥터.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바로 이어갈게요. 광고 이츠 까고.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밀키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제.

0: 황제 파워. W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check.
1: 오늘도 황제 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려버립니다. 출석 체크. 다이나믹 듀오 출첵으로 출첵을 해버리니깨니 기분이가 참 좋아버리죠.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주룡님, 이미희님, 한영성님,

성지현님 왕재성씨 팬이에요. 저 입장합니다. 네, 왕재성이고 황재성이고 황 죄송이고 그냥 들어와주신 거 자체로 감사.

0: 기자님, 오늘따라 빵디 목소리가 더 좋네요. 왜냐면 저 내일 연차거든요. 아, 이럴 수가. 금요일부터 그럼 금토일? 우리의 일주일은 월화수 목 금금금인데 선지님은 우리의 일주일은 월화수 목목목이네. 그렇다면 연차는 제가 꼭 이걸 외쳐드리죠. 자, 연차 잘 보내세요.
1: 연차!
0: 내 문자 읽어주기 진행시켜. 7369님 어서오세요.

0: 장국입니다.
1: Everything okay, my man?
0: 목동에서 제일 핫한 스팟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목동 11층 SBS 11층 황제파워 분홍이 반응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린 핫스팟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비행기일까요? 헬리콥터일까요? 1번 비행기, 2번 헬리콥터.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우리 집 애들은 뭘 해줘도 잘 먹어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유 말을 말자. 남편 왜요? 남편 왜? 궁금해.

0: 테러리스트인데 옷차림은 팁 좀 알려줘요. 빵디도 모르나?
1: 네.
0: 제가 지금 최악. 네. 뭐만 입고 오면 아시죠? 제 옷이건 사람이건 너덜너덜해진다는 거. 자, 오늘은 이 러시아워가 없기를 여러분들이 집까지 빨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립니다. 크러쉬 제이콥 러시아워.

0: 근데 이 언니가 또 가니까는 얼마나 슬퍼요. 우리 뭐 먹을 거라도 있으면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식권 같은 거 없습니까? 김치전 외에는 없어요? I'm sorry. 어?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이 원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이거 같이 드세요. 원희님 좋아하는 언니랑 집에서 자 이 원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이 원희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기가 막혀버리죠. 좋아하는 언니랑 집에서
1: 여기까지
0: 집에서 요거 김치전 부쳐 먹으면서 막걸리에다가 혹은 맥주에다가 먹어버리면 아주 기분이가
2: 언니 보고 싶을 거야
0: 하면서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거 뭐냐 문제 내드렸죠. 1번 비행기 2번 헬리콥터 정답은 1번 비행기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이름 확인하시고 기다리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김은겸님 우리 딸이 오늘은 빨리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시원아 기다려. 이런 거 이제 약간 공포스럽기는 하죠. 아이가 끝날 시간 됐는데 조금 부모님이 늦었을 때 애가 혹시 어디로 가지 않을까? 저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가보면 아이가 본인과 부모님이 헤어졌던 자리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유치원이라든지 어디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데 이 말을 깜빡 잊고 안 했다. 라고 하면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엄마가 늦더라도 여기서 기다려라는 약속 장소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너 혹시 길에 가다가 엄마 아빠 손을 놓거나 잊어버리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진짜예요? 이광옥님 일찍 퇴근합니다. 빵디보다 빨리 퇴근해서 너무 좋아요. 벌써? 우리는 이런 게 없죠 이제 광웅님 조기 퇴근 지난번에 맛있는 녀석들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뽑기 잘해가지고 조기 퇴근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촬영 시간은 비슷하게 끝났는데 이제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좀 빨리 끝났다 그런 느낌스.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겠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미스 A의 터치 준비했습니다. 요거 듣고 우리 2부에서 봐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아 쓰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4: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김희정님, 빵디, 제 친구가 다른 친구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아, 찰지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선배였어요. 분위기 어쩌죠? 진짜 이거 여성분들끼리도 이렇게 때립니까? 남자끼리도 엉덩이 때리거든요. 가 하면서 이렇게 때리든지. 반가워 하면서 엉덩이 때려. 여자분들 때려요? 잘못 때린 적 없어요, 임팔라 PD는? 없어요? 선배나 저기 뭐야, 센터장님 엉덩이. 뭐해, 여기서. 아, 진짜 최악이다, 최악. 뭐래요, 선배님이? 아니, 희정씨. 선배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야? 이거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엉덩이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겼으니까 때리면 칭찬인가? 아니 그래도 후배가 때렸으면은 이제 보통은 친하니까. 그런데 지금 안 친한 상황이잖아요. 선배님을 이렇게 때린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대체? 그때 잘 둘러대. 선배님 너무 죄송합니다. 몸매가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선배님이
5: 그래? 기집애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안 칼지 내미나이?
4: 라고 하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진짜 너무 재밌네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시츄에이션 코미디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권아람님, 빵디 오늘

반반차 쓰고 퇴근하는데 신호가 이거 반반차 반차가 몇 개까지 쪼갤 수 있습니까? 반반반차도 있습니까? 반반차까지 있어요? 머리 아프다. 오늘 반반차 쓰고 퇴근하는데 신호가 너무 잘 받아서 30분 걸릴 집을 1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기가 막힌 팡타스틱 타이밍. 아, 팡타스틱. 우리 황제 파워를 여기다 섞어놓으셨죠. 팡디니까 팡타스틱 타이밍. 이 기세로 복권 사러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항상 좋은 일 있으면 복권을 사십니까, 여러분? 음? 복권은 우리 이런 행운으로는 몇 번 모아야 돼요, 이런 행운들을. 그래서 한 방에 사지 마시고 이런 걸 좀 모아서 다른 데 이 행운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팡타스틱 이거 어감이 좋은데요? 코너 이름으로 너무 괜찮은데. 아람님 일단 그래도 신호 잘 떨어지고 집까지 빨리 도착하면 기분이 뭐 안 좋을 리는 없죠. 근데 복권도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당첨빔 쏴드릴게요. 네, 왜냐면 진짜로 이게 당첨되면 우리도 생색을 좀 내야 되니까 복권 당첨빔 쏩니다. 당첨빔 여기까지. 자, 2부 빵집이 플러스 준비되어 있고요. 김원준 너 없는 동안 듣고 바로 출발합니다.

0: 원작을 뛰어넘는 감동, OTT를 넘어서는 스릴과 서스펜스. 이제 우리는 영화 드라마 그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빵지브이 플러스
1: 빵휘.
0: 어떤 역을 맡든 그 자체로 캐릭터가 되는 압도적인 소화력. 단 한순간도 한눈 팔 수 없는 코를 찌르는 마성의 묵은지 연기가 펼쳐집니다. 빵지브이 플러스 줄여서 빵풀 2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변질 숙성 썩기 바로 직전에 그 연기 아주 감칠맛 나겠죠. 저 혼자 다 해먹겠습니다. 차무식, 황경영, 엄태구, 시크릿 방주, 한석규, 손흥정 감독님, 이순재 선생님, 구교환, 석봉 어머니, 자이언티, 그리고 애겐이어 팡까지 화려한 라인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연기가 어떤 작품의 연기인지 알겠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은 2000년대 안방을 아주 그냥 뒤집어 놓았던 레전드 시트콤을 준비했습니다. 갑니다. 레디 액션.

0: 긴장하지 말고 그 벨트를 매고. 안녕하세요, 석봉 어머니입니다.
1: 예? 예? 시크릿 빵주, 시크릿 빵주예요?
0: 잘하네, 잘해.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너무 긴장하지 말라니까. 좌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을 하다고.
1: 왜 핸들을 못 꺾겠어요? 무서워요.
0: 아니, 그 직진밖에 못해. 어디까지 갈 거예요? 자, 천천히 우측에 좀 붙여봐요. 내가 할 테니. 아니, 좀 옆으로 붙이라. 으아!
1: 뒤에 차가 오잖아요.
0: 아니, 지금 미쳤어요? 고속도로까지 들어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1: 그럼 어떡해요? 옆에 차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0: 조금만 더 가면 부산이에요. 제발, 제발 우회전 좀 보세요. 알았지? 카토!
2: 지금 제작진의 평이 도착을 했고요. 지금까지 팡지브이 중에 제일 멀쩡하게 잘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대사를 사람들이 알아먹었다는 거 이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대사를 그냥 아예 다 뭉개서 그냥 막 신음소리 같은 것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직진밖에 못해. 어디까지 갈 겁니까? 저 우주에 붙여버려. 내가 옆으로 붙이라. 이게 변질과 숙성이에요. 이렇게 대사를 지금 오늘 제가 캐릭터를 너무 또박또박한 걸 잡아가지고, 아,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이 정도. 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 연수를 시켜주다가 결국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장면. 처음엔 세상 상냥하게 잘하네 하다가 나중엔 결국 버럭 화를 내고 마는 의사 역할의 정웅인 씨와 그를 짝사랑하는 안문숙 씨의 환상적인 코믹 케미가 킬포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부산이야. 제발 우회전 좀 해. 벌써 재밌죠, 여러분. 자, 이 시트콤 제목은 주인공들의 관계를 아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세 글자. 그 시트콤의 전성기 때 진짜 한 획을 그은 작품이기는 하죠. 오늘 제가 연기한 장면이 어떤 시트콤의 한 장면인지 작품 제목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알려드릴게요. 노래는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0: 빵지브이 플러스 줄여서 빵풀. 오늘은 핸들 한번 꺾지 못하는 초보 운전자와 조금만 더 가면 부산이라며 제발 우회전 좀 하라는 울부짖는 전설의 그 장면을 연기해봤는데 실제 시트콤의 장면을 저희가 또 감상을 해봐야죠. 자 보시죠. 큐.
1: 긴장하지 말고 틀매고 틀매고 잘하네. 깜빡이 켜고 우회전. 너무 긴장하지 말라니까. 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2: 핸들을 못 꺾겠어요. 무서워서요.
1: 집신밖에 못해. 어디까지 갈 거예요? 자 천천히 우측에 좀 붙여봐요. 내가 할 테니까. 아니 앞으로 좀 붙이라니까.
2: 뒤에 차가 오잖아요.
1: 아 지금 미쳤어요. 고속도로까지 들어오면 어떡해요.
2: 그러면 어떡해요. 옆에 차 밀고 들어오는데.
1: 조금만 더 가면 부산이야. 해발 우회전 좀 해.
0: 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연기한 작품 새 친구였습니다. 아 보니까 마지막 장면이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아 정웅인 시간은 대사였네요. 조금만 더 가면 부산이야. 제발 우회전 좀. 우회전을 끝까지 못하다가 결국에 부산까지 진짜 거의 도착하는. 네. 방영 당시 시청률이 여러분 30%를 돌파했고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웅인, 박상면, 윤다운 씨의 미친 코믹 호흡으로 방영 내내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얼마 전에 그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저 K본부의 해피투게더에 이 비하인드 새 친구 팀들이 나온 편을 제가 봤거든요. 예능을. 근데 그때 윤다운 씨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윤다운 씨의 역할이 신동엽 씨였대요. 그래가지고 정웅인, 박상면, 신동엽 이렇게 세 친구고 윤다운 씨가 원래 주변 인물이었는데 이 친구들의 친구였는데 갑자기 신동엽 선배님의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는데 바로 윤다운 씨한테 전화가 또 가가지고 주변인 친구에서 그냥 너가 친구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 세 팀이 완성됐다고. 이야 진짜 이 셋의 케미도 엄청났죠. 근데 여기 신동엽 선배님이 들어가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넷다 너무 내 친구로 그냥 네 명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방금 본 장면 들으신 장면은 정웅인 씨와 안문숙 씨의 운전 연수 씬을 예, 시청자들이 뽑은 새 친구 최고의 명장면에서 빠지지 않는 레전드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추억의 새 친구네요. 추억의 새 친구. 5233님. 자, 이 에피소드의 결말은 화장실이 급했던 정웅인 씨가 바지에 대해 참사를 맞지 않은 거였죠. 아 역시 결말은 원초적인 게 짱이네요. 자 새 친구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방지 V플러스까지 저는 캐릭터 연구를 더 열심히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 나왔으니까 이 노래 들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조PD 인순이 친구에 듣고 올게요.

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빵디. 저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요정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로 행복하게 일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번아웃이 찾아오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욕 없이 지냈던 저에게 남편은 당신이 잘하는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면 어떨까? 라며 용기를 주었고 그 응원 덕분에 지금은 조리사라는 직업으로 다시 아이들 곁에 서게 되었어요. 급식 시간에 아이들과 선생님께서 선생님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큰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시기에 제 손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준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빵디, 앞으로도 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빈 딱딱 보내주세요. 전국의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조리사 선생님들께도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YB의 나는 나비 신청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일이 좀 많이 고되고 그랬죠? 우리 요리요정님. 아, 이 번아웃이 제가 저도 좀 와봐가지고 아는데 주변에 혹시 누군가 번아웃이 온 사람이 있다면 그 네가 아직 먹고 살만해서 그런가 보다. 응?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지. 뭐

0: 느끼면은 번아웃이 이제 안 올 겁니다 아마. 네, 우리 의료정이 진로를 지금 교사에서 조리사로 이제 살짝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잘하셨고, 우리 남편분이 응원한 것처럼 우리 황제 파워도 요리요정님을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그 힘들지 마시고 즐겁게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응원 빔. 네, 여기까지 만나보겠고요. 3부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제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코너 터치 바이 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제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만져라, 설명하라,
1: 그리고 맞춰라.
0: 그래야만 간식을 먹을 수 있다. 터치바이 터치.
1: 방송 중에 간식을 걸고 한판 붙는 코너입니다. 문제를 맞힌 자에게만 음식이 허락되죠. 터치바이터치, 줄여서 터바터. 자, 잠시 후에 제가 빵댕이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서 30초 동안 설명을 할 겁니다. 빵댕이가 제가 하는 설명만 잘 듣고 물건을 맞히면 제가 간식을 먹고 못 맞히면 못 먹는다. 전화 연결.

된 빵댕이가 정답을 맞히면 큰 선물 보내드리고요. 틀리면 막대사탕 하나를 딸랑 보내드립니다. 선물을 얻어서 명예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저 빵디를 쫄쫄 굶길 것이냐. 제 운명이 달려있죠. 저 굶겨서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물 가져가셔야죠. 굳이 문제를 막 의도적으로 틀려서 그거 그냥 웃기겠다고. 그 웃기는 게 뭐라고. 저도 먹고 여러분 선물도 가져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보고 싶지만 네. 이미 작정한 사람들은 일단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 일단 어떤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들어올 때부터 설렜고요. 오늘 간식 뭘까요? 바로 컵빙수입니다. 아직 이 컵빙수 네 아직까지 냄새도 맡아보지 못했고요. 한번 팥들이 아주 한 주먹씩 이렇게 듬뿍 들어가 있는 것이 아주 처음에 버블티인 줄 알았어요. 그득 담겨 있는 게 아주 제 스타일이다. 어휴 냄새도 못 맡게 아주 밀봉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야흐로 차갑게 먹으라는 뜻이겠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여름 치트키. 일단 빙수는 지난달에 제가 게시를 했고요. 지금 이걸 먹으면 두 번째 빙수를 먹게 되는 건데 말모 하얗게 갈린 얼음 위로 달콤한 단팥이 한 바가지 올라가 있는. 저는 사실 그 얼음과 팥이 따로 공존해 있는 처음 상태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혼돈의 카오스죠. 적당히 얼음이 녹아서 국물이 고여 있고 팥이 네 이게 뒤엉켜 있는 이런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칩니다. 보니까 안에 크런키 같은 토핑과 찰떡 젤리들이 이 막 컵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네요. 빨리 먹어서 없애줘야죠. 공간을 만들어줘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선물을 가져가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간식 컵빙수 빵디가 먹는다 아니다 못 먹는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샵 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취자가 문제를 맞춘다 못 맞춘다 맞추면 먹고 못 맞추면 못 먹는 거니까 저 빵디가 간식 먹는다 아니다 못 먹는다 둘 중에 하나만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녹기 전에 풀고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 팥빙수 듣고 올게요.

0: 빨리 음악 빨리 들어요. 빨리 다 들었어요? 자, 오늘 퀴즈를 맞춰줄 방댕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그만.
1: 저는 군포시에 살고 있는 빵댕이 뚱커벨입니다.
0: 아, 군포요?
1: 네.
0: 아, 뚱커벨이에요?
1: 네.
0: 누가 지어줬어요?
1: 제가요.
0: 아, 왜 뚱커벨입니까?
1: 아, 제가 키가 많이 작은데.
0: 네.
1: 날씬할 때는 별명이 팅커벨이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좀 많이 거대해져가지고 아, 뚱커벨로 이제.
0: 출산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1: 네.
0: 아, 분명히 아이가 몸 밖으로 나갔잖아요.
1: 나갔는데.
0: 네.
1: 나가지 않더라고요.
0: 아, 나갔는데?
1: 그대로더라고요.
0: 그 왜 그럴까요, 대체? 아니, 대체 왜 그럴까? 분명히 아이가 빠져나갔는데 왜 몸무게가 그대로일까요?
1: 엄마는 진화했습니다.
0: 아, 근데 그 아이가
1: 네.
0: 몸 밖으로 빠져나간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어, 6년 됐어요.
0: 아, 6년이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법도 한데. 아, 일단 그 규칙은 아시죠?
1: 네, 알고 있습니다.
0: 네, 정답 맞히면 큰 선물, 못 맞히면 막대살랑 진짜 딱 하나 보내드리거든요, 막대사탕.
1: 네.
0: 어떤 마음으로 좀 오셨습니까?
1: 어, 우리 빵디 그 컵빙수.
0: 네.
1: 더운 날씨에.
0: 네.
1: 먹게 하고 싶어요.
0: 바로 이겁니다. 좋았어!
1: 좋았어!
0: 저도 파이팅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빙수 진짜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 뚱커벨님은 네. 컵빙수 개시하셨습니까? 빙수?
1: 어, 아직 저 안 했어요.
0: 일단 오늘 이거 문제 맞히면 선물 가져가시는 거니까 기념으로 가족끼리 빙수 하나 드십시오. 아셨죠?
1: 아, 감사합니다.
0: 우리 잘해보자고요.
1: 파이팅!
0: 갑니다.
1: 파이팅!
0: 준비! 시작! 뭐야? 어? 아, 지금? 아주 길쭉한데 무슨 알갱이가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어, 색깔이 노랄 것 같고요. 어, 이걸로 뭐 하모니카도 분다고 하죠. 어, 이거 알갱이가 붙어있는 아주 긴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이게 구황작물에 속하거든요. 어, 응용으로는 꼴보기 싫게 웃는 친구한테 너 이거 털어줄까? 라고. 네, 이 강냉이로도 변질되는 이것. 여기까지. 자, 어, 냄새가 아주 고소한데요. 자, 우리 뚱커벨님.
1: 네.
0: 저는 그 설명을 열심히 하고 우리 빵댕이들이 말이 없을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어, 이거를 이제 중간에 밀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잠깐만 일단 커핑스를 좀 내려놓고 어, 뚱커벨님이 웃음소리가 굉장히 지금 방정맞거든요.
1: 네.
0: 네, 근데 이게 어, 배신의 웃음인지 아닌지. 아이, 웃음소리가 지금 너무 불길한데 원래 웃음소리가 그러신가요?
1: 아니, 원래
0: 원래 그렇습니까?
1: 네, 원래 좀.
0: 아, 얼마 전에 악당이 그렇게 웃는 걸 한번 봐가지고. 아니, 웃음소리가 진짜 왜. 아니, 웃음소리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의심받을 웃음소리를 갖고 계시는데요? 자, 뚱커벨리.
1: 네.
0: 지금 정답 까먹으신 거 아니죠?
1: 까먹었습니다.
0: 안 까먹었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자, 정답은요?
1: 옥수수!
0: 성공! 아, 뚱커벨리.
1: 네.
0: 아, 너무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아, 웃음소리가 약간 얼마 전에 진짜 공교롭게 봤던 그 악당과 좀 비슷해져가지고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 몸에서 빠져나간 아이가 6년 됐으니까 그 친구 이름은 뭔가요?
1: 어, 은우예요. 윤은우.
0: 은우?
1: 네.
0: 아, 얘는 지금 둘째입니까? 첫째입니까?
1: 아, 첫째예요.
0: 아, 첫째예요. 아직.
1: 네.
0: 아, 한 명밖에 없군요.
1: 네, 네.
0: 아, 그러면은 우리 황제 파워의 저기 가족들에게 한 말씀 남기시죠.
1: 황제 파워 가족분들에게요?
0: 아니요. 황제 파워의
1: 네.
0: 그 가족
1: 아, 우리 아, 가족들에게
0: 우리 뚱커벨님 말고 다른 분들은 안 들으시나요? 어, 방금은
1: 좋아요.
0: 약간
1: 남편이 팬이에요.
0: 아, 남편이요?
1: 네.
0: 아, 그럼 남편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은우랑 나중에 다시 듣기로 같이 들으시라고 가족들에게 한 말씀 남기시죠.
1: 네. 어, 남편, 우리 은우, 우리 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쾌하게 살자. 사랑해.
0: 아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뚱커벨리.
1: 네, 감사합니다.
0: 잘 먹겠습니다.
1: 네, 사랑해요.
0: 저도요.
1: 네.
0: 네. 합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2: 그러니까 후루룩 후루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상태가 제일 좋은 이유는 보세요. 와, 그득그득하네요. 아, 그리고 이게 얼음이 다르네. 빙질이 하나는 그냥 얼음이고 하나는 약간 모카가 좀 섞여 있네요. 팥이랑 모카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고요. 안에 콘후레이크가 같이 있어가지고 식감 또한 놓치지 않았다. 이 집 잘한다. 자, 오늘도 제가 간식을 먹게 됐고요. 요즘에 먹을 복이 터졌습니다. 지금 터치바이터치에서 간식을 놓친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정답 먹는다에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을 거고요. 5133님, 컵빙수 살짝 녹았을 때 바나나 우유나 초코우유 부어 먹어봐요. 와, 진짜 입안 가득 무릉도원이 펼쳐진 압류. 안 먹어봐도 지금 이거 꿀팁 감사. 이한준이, 빵디 빙수 최애 토핑 뭐예요? 전 은근히 호불호 갈리는 그 오색빛깔 옛날 젤리요. 아, 저도 이거 사실 살짝 안 좋아합니다. 그 옛날 젤리 그 알아요? 새끼손톱만한 거. 아, 임팔라는 좋아해요? 저는 그 이거 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따로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래서 빙수 시키면은 좀 더 뿌려가지고 먹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추신 분 중에 당첨자 저희가 추첨했다 그랬죠? 황제의 전당에 올려놨다고. 4414님, 처음에 신나서 위쪽 토핑만 호로록 파먹다간 나중에 무맛 얼음만 남죠. 숟가락 씻을 때 고도의 분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거의 땅 따먹기 수준이에요. 맞아요. 아주 꿀팁입니다. 자, 저희는 빙수 먹으면서 4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바이터치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 거고요. 끝곡으로 이명희님께서 신청해주신 볼빨간사춘기 여행 들으면서 4부로 갑니다. 이어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못 살래요.
3: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4: 지구가 푸른빛을 잃는다면 아픈 건 지구가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도 때마다 돌아오는 계절도 전부 잃어버리게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지구를 아껴주세요. 지구를 위한 노력이 아닌 우리를 위한 노력입니다. SBS.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약 600년 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생명의 물, 무엇일까요? 그 답은 뜻밖에도 40도가 넘는 술, 위스키입니다. 당시 중세 유럽에선 수도승들이 약초로 술을 만들었는데요. 알코올이 상처 소독과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생명의 물이라 불렀다고 해요. 이후 생명의 물은 스코틀랜드로 전해져 우스케 베아다가 됐고 지금의 위스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MZ세대가 하이볼로 즐긴다는 위스키. 지금은 분위기를 즐기는 술이지만 그 시작은 사람을 살리던 약처럼 쓰였던 거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7: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11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냉장고 문 열고 뭐가 있나 5분째 멍하니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냉장고로 들어가시겠어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이창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고양이 두 마리를 모시는 집사입니다. 그중 한 마리가 좀 아파서 아침 저녁으로 밥에 물약을 섞어 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요, 동그란 얼굴에 큰 눈이 빵디랑 완전 판박이거든요. 닮아서 그런가 먹는 것도 빵디처럼 참 좋아해요. 약이 맛없을 법도 한데 원래 아침 7시에 알람 맞춰놓고 챙겨주던 걸 두 달 전부터는 아침 6시에 밥 달라고 저를 깨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했는데 글쎄 이제는 새벽 4시 반에 모닝콜을 때립니다. 하하, 이거 배고프다는데 어쩌겠어요. 모셔야죠. 그냥 여기서 시간이 더 빨라지지만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빵디, 솔직히 말해봐요. 빵디도 배고파서 새벽에 번쩍 눈 떠진 적 있죠? 아니, 많죠. 고양이 밥을 새벽에 챙기는 이창호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4시 반이면은 일어날 때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창호님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이 집사의 사명이죠. 의무죠. 고양이 밥 주는 거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은 저 매일 거의 그렇고요. 새벽에 배고파서 일어난 적이 진짜 많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에 먹는 간식이 또 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롯땡 샌드라고, 그거 아시죠? 초록색 깍대기에 네모난 그 쿠키에 하얀색 잼. 네. 새벽에 그걸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이문세의 조조할인 선곡을 해놨고요. 새벽에 또 얘가 4시에 밥을 먹었으면 아침, 네, 아침은 조금 조조 할인, 좀 할인해서 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을 좀 조절해야지 이게 또 뚱냥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창원님과 두 마리의 고양이들을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문세 조조 할인.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성준 DJ 때문에 미쳐버려. 네, 여러분 미치라고 이러는 겁니다. 다음 곡입니다. 이오키스 만만하니. 오늘 저 매출도 바로 외치겠습니다. 가꼬치의

얘들아, 이제 퇴근할 시간이다. 어? 오늘은 칼퇴 진행시켜.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콤 새 친구 윤다운 씨가 맡았던 역대급 바람둥이 역할, 사실 이분이 먼저 캐스팅이 됐죠. 과연 누구일까요? 힌트는 안녕하시렵니까? 그리고 짠 안녕 여기까지.

0603님 실험실에서 수질 분석하고 있습니다. 퇴근 진행시켜. 오늘은 수질 분석을 끝내고 맥주 분석으로 진행시켜.

생겼는데 일주일째 혼자 점심 먹고 있어요. 아니 왜요? 아니 왜? 팀원들이랑 같이 먹지. 아 이게 또 가슴이 너무 짠하잖니. 약간 내성적이어서 그런가? 아 이거 혼자 이거 좀 서러운 일인데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반강제로 혼자 식사를 하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이 인간관계도 의도적인 게 필요합니다. 한 30%만 일부러 노력을 하세요. 알아.

0: 작은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너무 좋아요.
1: 한 분 지금 생존 신고 들어왔습니다. 야근에서 부장님이 야근하라고 했는데 네,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서 일단 다행입니다. 네. 다음번에도 부장님이 시키면 몰래 잘 빠져나오세요.

다음곡 티아라의 러비더비로 오늘 월드패 끝까지 달려봅니다. 준비 됐어요? 빵냉이들 팬들 준비가 됐냐고요? 대답해.

아니 진짜 이거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이거 뭐야? 이종숙님 빵지 칼퇴하는 이 기분 너무 행복하다요. 아니 고위 관련분들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겁니까? 고위 관련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팥빙수의 힘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짝 혈당 습...

0: 여기까지.
1: 아 이거.

0: 아 이제 진짜 여길까.
1: 아 죄송합니다. 오늘 그 팥빙수가 다 녹을까봐 네 좀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급했네요. 네, 자 퀴즈 정답 발표드리겠습니다. 시트콤 새 친구 윤다운 씨가 맡았던 역대급 캐릭터 이분이 먼저 캐스팅됐는데 이분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신동엽 씨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아 오늘 목요일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행복한 퇴근길 되시고 집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어여 돌아가십시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두 번 외쳤습니다. 신맛탱을 두 번 외쳤으니까 무조건 신나고 맛있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끝곡은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퇴근해요.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몸잘?
7: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몸잘.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창문을 열면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고 보면 1년 중에 이렇게 맘 놓고 창문 활짝 열어둘 날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봄에는 황사, 한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안 되고요. 그나마 가을 잠깐, 겨울은 춥죠. 시원한 바람에 감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귀한 날입니다. 복잡한 머리도 응어리진 마음도 환기 한번 싹 해주면 좋겠네요.

0: 우크렐레 피크닉의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기분 좋은 곡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김수진님, 첫 곡이 너무 신나네요. 여행 가고 싶어지는 노래.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 휴가인데 집에서 보내야 해서 속상합니다. 근데 집에서 진정한 휴가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집에서 휴가를 보내면 이렇게 잘 쉬는구나, 이런 휴가가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김수진님. 8585님, 지금 선선해서 딱 좋아요. 창문 활짝 열고 저녁 준비 중입니다. 좀 지나면 미니 선풍기 틀고 음식 해야겠죠. 제 생각에 한 2, 3주만 지나도 여러분이 선풍기를, 요즘에는 막 붙이는 선풍기, 주방에 다 붙이는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소형 미니 선풍기로. 그래서 아마 다 선풍기를 켜셔야 될 것 같은데, 창문 열면 오, 시원한 바람, 이런 날씨 지금이 정말 최고, 너무나 귀한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 창문 열고 예, 집안 환기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도 안 막히면 창문 열고 쫙 달려주면 좋은데 이 시간에는 차가 좀 막히겠죠. 오늘의 영수증은 기분 환기 겸 쓴 영수증. 기분이 꿀꿀해서, 짜증나서, 내 기분이 우울해서 빵 사신 분들, 아니면 뭐 기분 전환 해보려고 소비하신 것들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기분 환기 겸 쓴 여러분의 영수증 받아보겠습니다. 인증샷 환영합니다. 오늘 3, 4부에는 네버엔딩 뮤직 함께 하는데요. 마마무 데칼코마니 곡부터 시작할 거예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 4부에도 여러분의 좋은 선곡 기대하고 있을게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우와!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Brown my mind, brown my mind, brown eyed soul 이었습니다. 매일 왕복 110km 인천에서 화성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오늘 엄청 떨리는 출근길이었어요. 전기차 타는데요. 어제 충전을 못해서 회사 도착까지 차 배터리 1%, 주행거리 8km 남기고 겨우 도착. 에어컨도 못 켜고 그나마 아침에 시원해서 다행이었어요. 회사 도착하자마자 부랴부랴 충전. 지금은 100%로 퇴근길 출발합니다. 5534님. 이런 글은 읽으면서도 심장이 막 조여와요. 이게 이제 내 차가 아니어도 엄청 다 이런 경험이 있죠. 기름도 막 달랑달랑 해가지고 막 조마조마조마. 참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꼭 한두 번씩 하게 됩니다. 5534님 오늘 정말 행운의 하루였네요. 선물 갑니다.

행동경제학으로 보는 지출의 3대 공식.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난다는 한계 소비 성향, 꽁돈은 쉽게 쓴다는 심적 회계, 비쌀수록 더 사고 싶은 베블런 효과. 다 모르겠고요. 그냥 오늘은 쓰고 싶은 날이었어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기분 환기 영수증. 9882님, 저 진짜 우울해서 방금 빵 사고 나왔는데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걸까요? 안 펴펴도 좋은 일만 가득한 오후 되세요. 와, 러브게임을 또 듣고 계셨네요. 예, 보통 우울해서 빵 샀어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피디님도 오늘 빵을 한가득 사가지고 오늘 출근을 하셨던데 우리 피디님도 아, 뭐가 우울했나? 예. 그냥 빵을 좋아하는 여자랍니다. 예, 우울과 상관없이. 9882님 선물 갈 거예요. 뭐 많이 사셨네. 페퍼로니 치아바타, 올리브 치즈 치아바타. 예,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은 저녁으로 마무리되기 바라면서 선물 갑니다. 7245님 아침마다 출근하기 너무 싫어서 맛있는 커피라도 내려가면 기분이 좋아질까 하고 캡슐커피 주문했습니다. 무려 13줄 캡슐커피가 아침을 깨워주고 힘도 준답니다. 이거 이제 드시던 분들은 이걸 안 먹으면 이제 정신이 몽롱해서 늘 또 드시게 되죠. 138,400원. 아이고, 13줄에 큰돈 쓰셨네요. 예. 5341님 경복궁 야간 개장 가는 길입니다. 소나기 예보 때문에 표가 풀렸는지 정말 운이 좋게 표를 구했어요. 다행히 비까지 사라졌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제 생일 선물이라 생각하려고요. 와, 어제가 생일이셨군요. 근데 생일 다음날 이렇게 또 기분 좋은 행운이 선물처럼 왔네요. 러브게임에서도 선물 갑니다. 축하 축하. 5341님 3249님 기분 전환으로 창문 닫기 청소기 샀어요. 집 창문 오랜만에 닫고 깨끗한 창 보니 마음도 기분도 상쾌해진 듯합니다. 사실 요런 날씨에 좀

청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울 때는 문 못 열고 더울 때도 못 열고 황사 때도 못 여니까. 8086님 아 아들이랑 한판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주문했네요. 아우 화가 아직도 주체가 안 돼요. 제가 이 인증샷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권투펀치 샌드백 글러브까지 아, 여기도 129,700원 이 가격을 아니 뭐 아들하고 한판하고 어떻게 화를 좀 주체를 하셔야지 어머니 여기서 지금 권투펀치 샌드백을 사시면 이 어찌시겠다는 건지 너무 무섭습니다. 아들아 도망쳐 도망가 에픽하이 업 피처링은 박봄.

에픽 하이 업 피처링은 박봄이었습니다. 8884님 라송 러브게임 인별그램에 누구에게 사랑의 하트를 그렇게 사정없이 날리는 건가요? 여러분 요즘에 그거 알아요?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이 챌린지 이걸 제가 예 올려봤습니다. 망간부 이게 이제 윈터 씨가 한 게 영상이 너무 예쁘고요. 또 우리 보넥도 태산 씨, 뭐 트와이스 나영 씨 정말 많은 나연 씨도 하고 많이 했는데 집에 아기들 키우시는 분은 아기들 영상 찍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좋아. 노래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챌린지 여러분 꼭 봐주시고 많이 많이 영상 촬영해 주세요. 예, 박선의 러브게임 인별그램

팔로우 안 하신 분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러브게임 1077입니다. 박선의 러브게임 인별그램에 많이 많이 와주세요. 4466님 아직은 30대 3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저 갱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30대요? 울그락불락 울컥하고 식은땀도 나고 얘기 나눌 사람 없다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무거운 감정들 아직 못 버리고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고 5분 뒤에 바로 5분 뒤에 또 다시 문자를 주셨어요. 저 방금 문자 보내고 나서 주유하러 들어왔는데요. 주유소 아저씨가 남자들보다 운전을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갑자기 제 얼굴에 웃음이 확 번지네요. 눈물까지 날 것 같아요. 아, 눈물이 나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이렇게 또 웃음이 번져서 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30대면은 갱년기는 한 20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머니 예 수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4466님 러브게임에서 선물 갈 거예요. 선물 가면 지금은 또 기쁨의 눈물 흘리시나요? 예. 리쌍 정인이 함께한 사랑은 김은경님의 신청곡 바로 나가요.

E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아기들의 생애 첫 식사.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게 쌀 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렇지. 2002년 6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던 그 시절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 당시 제 관물대엔 이런 문구를 적어뒀습니다. 월드컵이 폐막하면 내 군생활도 폐막한다. 그러다 정말 운이 좋게도 딱 우리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에 맞춰 말년휴가를 나가게 됐습니다. 으이구, 그렇게 그냥 월드컵 월드컵 노래라더니 아유, 나 이탈리아전 때 교회 사람들이랑 거리응원 갈 건데 같이 갈래? 어, 누나, 갈래. 나 무조건 갈래. 그렇게 친누나를 따라 나선 거리응원.

0: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은 수만 명의 붉은 물결로 가득했고요. 그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 감동이 벅차오르던 그 순간. 인사해. 저 내 교회 동생. 저 둘이 동갑이야.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누가 누군지 응원 분위기에 정신이 팔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리고
1: 이영표에게 문전으로 올릴 필요가 그렇죠. 올린다. 안동환 헤딩! 골! 골!
0: 안정환의 골든골이 터지면서 그 순간 처음 보는 그녀와 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그녀와 저는 아주 친해졌습니다. 얼마 안 있어 제가 제대를 했고 우리는 서로의 친구를 소개해주기로 했죠. 저는 제 주위에서 제일 잘생긴 친구를 그녀에게 소개해줬고 그녀는 같이 일하는 병원 후배를 소개해줬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분위기도 좋았고 애프터도 신청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 이후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지? 이유도 못 듣고 끝. 야, 뭐냐 그 사람. 아, 분명 나한테 관심 있어 보였거든. 근데 갑자기 뭐... 아니 왜? 아 진짜 어이없어. 실은 내가 네 험담을 좀 했어.
2: 뭐? 험담? 왜? 아 네가 소개해줘 놓고 왜?
0: 이상하게 너한테 다른 사람 소개해주기 싫더라고. 알고 보니 소개팅녀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 그 오빠 좋아하죠? 난 자연스럽게 빠질게요. 언니가 잘해봐요. 그제야 그녀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그날 밤 제 인생 첫 키스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어느새 24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우리 다섯 식구는 2016 북중미 월드컵 응원 준비에 한창입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2002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문구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는 축구 얘긴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첫 키스의 꿈도 따뜻한 가정을 갖고 싶단 꿈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고요. 사랑하는 내 아내도 만세 만만세입니다.

챔피언스 조수미. 오늘 황상우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요. 이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6863님이 라송 이거 듀엣구에서 귀신 소리로 불렀던 노래 아닌가요? 기억이 아, 또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네. 이렇게 했죠 제가. 귀신 소리로. 예, 맞습니다. 그 곡이 맞습니다. 챔피언스 이어드렸고요. 한정은님, 와 오늘 사연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 생각나네요. 2002년 월드컵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축제였죠. 그 아까 그 효과음을 들으니까 너무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죠? 음악도 그렇고 함성 소리 막 나니까 저도 24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때는 여러분 정말 아무나 붙잡고 포옹을 해도 괜찮았던 그 때가 바로 2002년이었어요. 요즘에는 예, 큰일 나죠. 예, 처음 보는 사람하고 그렇게 포옹하면은 예, 경찰 신고당합니다. 근데 그때는 온 국민 전체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 막 포옹을 해도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그 사실 지금 32강 우리 선수들 가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액을 주시는데 그때는 4강을 갔으니 뭐 나라 분위기가 어땠겠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커플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연애하셔가지고 2003년생, 2004년생 이렇게 낳은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 23살, 22살 막 이렇게 됐습니다. 0717님, 저희도 2002년에 만나 거리 응원하며 사랑을 키웠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여유 되시면 여러분 그 월드컵 때 연애하신 분들은 러브스토리 좀 보내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2002년에 만난 분들 예, 러브스토리 이제 또 축구 얘기 좀 앞으로 할 것 같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예, 만들어 볼게요. 보내주세요. 황상우님이 우리 사연자가 문자 주셨습니다. 인생 처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데 이렇게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일이 될 것 같네요. 우리 와이프 유미애한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네요. 유미애 우리 마눌님 수술하고 두 달 동안 많이 고생했는데 사랑해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건강이 좀 좋아지셨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월드컵 응원 준비 한창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상우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내일 11시에요, 여러분. 뭐 광화문이나 한강, 예, 거리 응원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뭐 거리 응원까지 못 나가시더라도 마음으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재 손을 잡는다더.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이어집니다.

0: 이효리, 윤건이 함께한 이뻐요. 장세정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네요. 라는 글을 김효민님이 주셨고요. 저랑 이름이 같은 소현님인데 이분은 안소현이에요. 저는 박소현인데 안소현님이 언니 요즘 맨날 맨날 야근하다가 오랜만에 칼퇴하고 언니 목소리 들으며 퇴근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비 온다더니 날씨도 파란 하늘이고 최고야. 오늘 비 예보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행복하다는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까지도 하늘이 아직도 환해요. 예, 그래서 어제도 8시에 끝나고 나가도 여러분 아직도 괜찮아서 그런 게 참 행복하고 날씨도 좋은데 우리 행복이 참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에 정말 좋은 6월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소연님께는 선물 갈 거예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0: 있지?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3: 여름이에요 이제. 이런 곡들이 신청곡으로 옵니다. 또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성시경 흐르고 있고요. 4190님 생일이라 남편이랑 휴가 쓰고 맛있는 장어덮밥 먹고 좋아하는 그 시절 야채빵 사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구름이 너무 예뻐서 한참 보면서 가는 중. 역시 쉬는 날에도 퇴근길엔 러브게임.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도 러브게임 들어주셔서. 신청곡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축하 축하. 잠시 후 박소현의 러브게임 3, 4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히읗 디귿.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IT 거물 젠슨 황, 그가 가는 곳 먹는 것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한 시민에게 이것이 들어간 과자를 받고 환하게 웃는 영상이 무려 400만 뷰를 넘기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의 뇌 모양을 닮아서 기억력과 두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 휴게소 대표 간식의 핵심 재료,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히읗 디귿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양파 본 아페띠였고요. 피처링은 윤두준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호두였는데요. 이승희님 그리고 3120님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제가 자라난 천안이라서 그런가 우듯하고 저까지 기운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호두 과자하면 또 천안이죠. 그죠? 6771님 골프대회를 앞둔 20살 골프선수인데요. 연습 끝나는 길에 라디오 잘 듣고 갑니다. 호두 보내주셨는데 골프대회 예,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세 분께 선물 가고요. 히읗 디귿으로 헤딩 9023님이 조규성 선수의 헤딩 골을 내일 기대해 본다며 헤딩 그리고 하드가 왔어요. 0089님 예전에는 아이스크림을 하드라고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죠? 요즘 친구들도 알 거예요. 예, 그 딱딱한 거 여러분 샤벳 같은 거. 예, 9942님 홍도야 이건가? 예, 홍도가 왔습니다.

홍도, 예. 히읗디귿 홍도, 허당, 3877님, 그리고 김정헌님이 혼닭, 혼자서 닭 먹는 게 혼닭,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9023님, 김정헌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0: 먼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탄탄 켈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고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땅.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오직 의식의 흐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노래를 이어가 봅니다. 네버 엔딩 뮤직. 끝없이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는 시간. 이유 큰 의미 없고요. 맥락 딱히 필요 없습니다. 선곡의 포인트는 오직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계속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 부탁드립니다. 마마무 데칼코마니부터 시작할 텐데요. 한유나님이 데칼코마니를 만들려면 종이를 정확히 반으로 접어야죠. 그래서 반, 이정현의 반을 연결하셨습니다. 김보영님이 마마무 마마 하니까 아빠가 또 생각나서 파파, 예, 그래서 에스파파의 음악 참 다행이야를 연결해 주셨어요. 3699님은 데칼코마니 하면요 미술 시간이 생각나죠. 그래서 팔레트. 예, 미술 시간 하면 또 팔레트죠. 아이유 팔레트 이분께 선물 가고요. 자, 아이유 하면 떠오르는 것, 팔레트 하면 떠오르는 것 곡으로 보내주세요. 선곡해서 보내주시면 바로 이어드립니다.

팔레트 아이유입니다. 4818님이 팔레트? 팔레트는 그림 그릴 때 쓰죠 라는 글과 함께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을 연결하셨습니다. 이상우 슬픈 그림 같은 사랑. 그리고 박혜은님은 팔레트를 줄이면 팔렛 빨래 그래서 이적의 빨래에 연결하셨고요. 7529님은 아이유니까 어른유. 예, 아이에서 어른으로 어른유 성인식 박지윤의 성인식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1244님 팔레트 하면 미술을 너무 못했던 제가 생각나네요. 미술은 못했지만 술은 잘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바이브의 술이야 연결하셨습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자, 의식의 흐름대로 바이브의 수리아에 이어질 다음 곡을 보내주세요. 제목이든 가수 이름이든 가사든 예,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선곡해 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입술이야 바이브입니다. 술 중에 최고는 입술. 오설아님이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연결하셨고요. 8620님은 술이야 술 마시고 전 남친에게 수없이 보낸 문자들 후회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잔이, 예, 이렇게 많이 보내셨군요. 남친한테 잔이 프라이머리. 3670님 술이야 술이야 술이 술이 마술이야 이래가지고 아브라카다브라 주문으로 연결을 하셨습니다. 부하걸 아브라카다브라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자, 아브라카다브라 주문하면 떠오르는 거, 브라운 아이드 걸스 하면 떠오르는 거 선곡으로 나타내 주세요.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브라운헤드걸스입니다. 조원우님 주문하면 역시 뭐니뭐니 해도 동방신기 주문이죠. 아, 그래서 주문에서 동방신기 주문으로 4382님 아브라카다브라 하니까 코브라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뱀, 예, 모모랜드의 뱀을 신청해 주셨고요. 박영호님 아 보라카드라 에 보라카드라고 손자 예 손잡아줘요 라는 글과 함께 손잡아줘요 이하이 이분께 선물 가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다음 곡을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이 아이 손잡아줘요.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잡아줘요를 손잡아주면 자유를 잃는다면서 자유시대 네일해님이 모자이크 자유시대를 연결해 주셨고요. 손잡아줘요. 손잡고 데이트하러 가야지요. 그래서 이소라 데이트 김혜정님 선곡입니다. 비니님 갑자기 손을 잡으면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날 텐데 갑자기 해서 아이오아이 갑자기를 보내주셨습니다. 0472님이 손 띠로리 스킨십이라니 근데 깜짝 놀라긴 하죠. 예, 미아오의 띠로리 요즘 난리 났어요 이 노래.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미아오 띠로리 뒤에 이어질 다음 곡을 보내주세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 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친구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준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개그맨 다음으로 꿈꿨던 게 바로 밴드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형 동생들과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본다는 게 괜히 가슴 뭉클하고 또 한편으론 신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할 수 있다는 용기도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오래 묵혀둔 꿈 있으신가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용기를 가져보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까지 김준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맥락보다는 스피드, 긴 설명보다는 직감이 빛을 발합니다. 네버 엔딩 뮤직. 계속해서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 볼게요. 3부 끝곡으로 미아오 띠루리를 이어드렸습니다. 김시연님이 띠루리 말고요. 따르릉 따르릉. 예, 김영철의 따르릉 연결해 주셨습니다. 9131님이 미아오 하니까 무야오가 떠오릅니다. 무한도전. 그래서 무한도전의 대표곡 압구정 날라리 신청합니다. 라는 글을 주셨어요. 무야오. 예, 무한도전 또 생각나네요. 8884님 띠루리 하니까요.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자동차 뒤로 후진할 때 나는 소리가 생각난다면서 아, 운전만 해 브레이브걸스를 연결하셨습니다. 정소희님 띠로리 다음에는 샤랄랄라로 이어가야죠. 별빛이 내린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샤랄랄라 안녕바다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별빛이 내린다 뒤에 어떤 곡을 이으면 좋을지 의식의 흐름대로 재미있게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별빛이 내린다. 안녕 바다입니다. 9476님이 안녕 바다, 바다 하면 매드죠. 그래서 I'm so mad, 매드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박혜림님, 별빛이 내린다, 나는 커피를 내린다 해서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 연결하셨습니다. 4286님이 별빛이 내린다, 별빛 따라가다 보니 사건의 지평선까지 와버렸네요. 그래서 윤하 사건의 지평선을 선곡해 주셨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제목이든 가수 이름이든 가사든 의식의 흐름대로 연결되는 곡 다음 곡으로 지금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사건의 지평선 윤하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지평선 말고 호남선 어때요? 비 내리는 호남선. 그래서 제목이 남행열차. 예, 남행열차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9476님이 지평선 하니까 지평, 다음은 태평. 그래서 현빈 그 남자를 연결하셨습니다. 현빈 씨의 본명이 김태평이군요. 그래서 지평에서 김태평, 거기서 현빈으로 연결합니다. 9236님, 사건의 지평선, 사건. 사건 현장에는 셜록이 와야죠. 그래서 샤이니의 셜록.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셜록 다음 곡을 선곡해 주세요.

0: 사라져.
1: 셜록. 샤이니입니다. 김혜정님이 셜록 나왔으면 루팡이 나와야죠. 그래서 카라의 루팡 연결하셨고요. 서혜선님이 셜록 하면 홈즈가 생각났죠. 셜록 홈즈. 홈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자. 2PM 우리 집 선곡해 주셨습니다. 박혜은님이 샤이니 음악을 들으면서 샤이니 너랑 나는 무슨 샤이니? 사랑과 우정 사이라며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이분께 선물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사랑과 우정 사이 하면 떠오르는 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피노키오 하면 떠오르는 곡 보내주세요.

사랑과 우정 사이 피노키오입니다. 2768님이 사랑과 우정 사이 딱 부러지게 말해. 네가 좋아. 최성권의 네가 좋아로 연결을 해주셨고요. 배현우님,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헤매는 당신은 겁쟁이. 그래서 버즈의 겁쟁이 선곡돼 있고요. 김채연님, 사랑이냐 우정이냐 고민하지 말고 고 하세요. 고민보다 고. BTS 고민보다 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떠오르는 노래 간단한 이유와 함께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세탁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니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니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넷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민보다 고! BTS 음악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고민보다 고! 그럼요. 고! 해야죠. 고! 해! 임재범의 고! 해! 고윤정님 주셨고요. BTS면 보라, 지금은 밤. 아! 보랏빛밤! 선미! 1007님이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지창구님이 고민하던 주식에 고했다가 파래졌습니다. 아이고야, 다이나믹 듀오 블루를 연결하셨고요. 이은주님이 이번 월드컵 때 BTS가 무대를 한다죠. 우리 선수들 아자아자 파이팅 하면서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를 이은주님이 연결해주셨어요. BTS 음악이니까 이제 또 내일 결승전 하프타임에 쇼 하는데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슈퍼볼 스타일의 대형 축하 공연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은주님의 신청곡 트랜스픽션 승리를 위하여 이 곡 듣고 다음 주 네버엔딩 뮤직은 이 곡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생방송에 선곡해주신 많은 솔방울 감사합니다.

0: 편한 편한 사모네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사모네드 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사모네드 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할 때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동시키면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속도가 느려지거나 갑자기 화면이 멈출 때가 있잖아요. 영스 가족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의 머릿속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고민과 걱정을 한꺼번에 하면 생각이 나지 않거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잠시 잊을 때도 있죠. 어느덧 피곤한 목요일입니다. 지금도 아마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켜져 있을 텐데요. 영수와 함께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하나 종료시켜보도록 하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김현철 피처링 아이유의 Everything's Alright이었습니다. 기계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껐다가 켜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양한 걸 다 해봅니다. 모든 것들 최대한 해보고 근데 건들면 건들수록 더 먹통이 될 때가 많아서 아무것도 내가 어떠한 시도도 못 해볼 때가 되면 그때는 그냥 껐다가 키고요. 재부팅을 좀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4018님께서 이어폰이 고장났는지 볼륨을 최고 높게 해도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요. 지금 노트북도 간당간당한데 왜 기계는 한꺼번에 고장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아니에요, 저. 네. 저는 이제 줄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은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줄 이어폰을 선호하는데 줄 이어폰을 쓸 때마다 그 약간 스파크가 귀가 전기가 올라가지고 너무 오래 썼나 봐요 이제. 그리고 노트북도 배터리가 너무 오래, 그러니까 노트북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충전선을 안 꽂으면 켜지질 않아요. 충전선을 빼면은 이제 다시 잠들어버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기계는 한꺼번에 다들 떠나가는 걸까요? 저 마음의 준비를 하나하나씩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가격도 한두 푼이 아닌 아이들이잖아요. 기계는 뭐 편의점 가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좀 마음의 준비를 한 몇 년 동안 할 수 있게 좀 해주지. 너무 한꺼번에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노래 듣다가.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엔 웬일이야. 연극 렁스의 두 주인공 배우 김경남, 전소미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과의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8: 든든하게
7: 집에서도
9: 간편하게
7: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9: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7: 오딸.
9: 와, 건강한데 맛있네.
10: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9: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2: 리아야, 놀러 갈게.
1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2: 리아야, 함께하자.
1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3: 비다샵!
1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3: 비다이렉트샵!
1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장시영님, 아침에 이어폰 안 가지고 나온 걸 알고 너무 슬펐는데 야근까지 당첨입니다. 안 풀리는 날인가 봐요. 휴.

이런 날들이 있죠. 네, 신호도 계속 막힌다던가 핸드폰을 떨군다던가 뭔가 안 좋은 일이 하나가 생기면 계속 건망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깜빡깜빡하고 놓치게 되는 거라던가 아니면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긴다던가. 근데 이런 날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은 또 좋은 날들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은 또 행복한 날이 되실 겁니다. 완소들은 뭘 하며 영수와 함께하고 있나요? 지금 있는 장소나 뭘 하며 라디오를 청취 중이었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구화 숫자들의 높은 마음.

구화 숫자들의 높은 마음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한다은님, 퇴근하고 약속이 급 잡혀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친구가 길이 밀려서 조금 늦는다고 하네요. 마침 근처에 쇼핑할 데가 있어서 영스 들으면서 옷 구경 중입니다. 오히려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막 약속 장소 근처에 어딘가를 볼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손이 또 무거우면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 적당히 또 내 마음 드는 걸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377님, 하루 종일 면접 결과 기다리며 핸드폰만 확인했어요.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네요. 차라리 빨리 발표가 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결과들은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결과가 있을 테고, 아니면은 직접 문자로 또 이렇게 결과를 보내주시는 곳들도 있잖아요. 1분마다 확인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내 하루를 제대로 보내지 못할 것만 같은? 그래서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빨리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2903님, 엄마 아빠랑 저녁 먹고 집 가고 있습니다. 차에서 영스를 틀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연 보내요. 요즘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든데 힘내라고 한 번만 외쳐주세요 라고 보내.

보내주셨는데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뭐 학업부터 뭐 학원 숙제, 학교 일 뭐 등등 다양하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여유 있는 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웃고 떠드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밥 먹을 때라도 잠시나마 이런 공부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걸 조금 놓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03님 화이팅!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며 영스를 듣고 있는지 보내주세요. 사자보이즈의 소라팝.

사자보이스의 소다팝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완소들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4323님, 야근하다가 지금 퇴근하고 있어요. 지치고 힘들지만 헬스장을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완디의 선택은?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가라고 추천드리겠지만 요새 저는 안 갈 것 같긴 집이 너무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야근을 하셨잖아요. 네. 뭐 일이 끝나서 좀 가려고 합니다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오늘 목요일이고 주말이 곧 다가오니 주말에 좀 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미리 또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막상 힘들 때 운동하면은 그 에너지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민님, 누나가 이번에 출산했어요. 좀 전에 영상통화로 조카를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얼른 보러 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 좋겠다. 네. 제 이제 스텝 친구의 친언니 분께서도 최근에 출산을 하셔서 이제 그 친구가 항상 제가 샵에 갈 때마다 이제 사진을, 애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조카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조카가 생긴다면 저도 시간 될 때마다 보러 갈 것만 같습니다. 네. 또 1548님, 정확히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깜빡 졸았나 봐요. 엄청 달게 잔 느낌인데 문제는 이 시간에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새벽까지 못 자는 거 아닐지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낮잠이 뭐 한 20, 30분의 낮잠은 되게 좋다. 건강에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엄청 달게 잔 느낌이라는 거는 20, 30분 이상을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몸이 고되고 힘들면 이제 새벽에 잠이 오실 겁니다. 가끔 저는 그 너튜브에 잠 잘 오는 그런 주파수나 이런 소리들 그 댓글 보면은 효과 없을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 나중에 눈 떠보니 벌써 자고서 일어났었던 상태였어요.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시면서 주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덕, 지우미 사연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영센 웬일이야. 연극 렁스의 배우 김경남, 전소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송지은 그리고 슬리피의 쿨밤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서울과 경기에서는 올갱이, 강원도에서는 꼴팽이, 경상도에서는 고디, 모두 다슬기를 부르는 이름이죠.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서 유배된 단종의 밥상에 올라 어린 왕의 마음을 달랬던 음식도 다슬기국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다슬기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다슬기는 선사시대 유적에서 껍데기가 발견될 만큼 채취의 역사가 깊은데요. 정조 때 편찬된 백과사전 재물보에는 농우렁보다 크기가 작고 삶아먹는데 아이들이 즐겨 먹는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예로부터 된장과 채소를 넣고 푹 끓여내 서민들의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다슬기국.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여름 입맛을 지켜준 셈이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은 연극 렁스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배우 김경남이라고 하고요. 연극 렁스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전소민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오늘 또 영세는 처음 놀러 오시는 네. 건데요. 저는 이제 또 처음 뵙기도 네. 하고 화면으로만 두 분을 네,
2: 저도
0: 그래서 저도, 익숙합니다.
1: 예, 목소리 듣고
2: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뵈니까 네. 더 아름다워.
0: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거의 스토크 시작인가요?
2: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네.
0: 경남님께서 지금 당황을 하셔가지고.
1: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0: 아, 예, 같이 너무 함께 하실래요? 이 대화의 참여를.
1: 아름다우시네요.
0: 네.
1: 모두.
0: 우리 9932님께서 소민 언니 노잼 경남 배우랑 영수까지 나오다니 함께 출연한 소감 궁금해요. 두 분 조합 응원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이게 제가 네. 사실 조금 가까워지기 전에 이런 네네네.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 요즘 좀 차이가 많이 가까워졌어요. 예전보다. 아. 그러다 보니까 경남 씨가 생각보다 굉장한 개그캐라는 거.
0: 아, 그래요? 네,
2: 지금 느끼고 뭐 있거든요.
1: 굉장할 것까지는 아니고.
0: 오, 예. 어떤 부분에서
2: 자부심이 있어요, 본인이.
0: 아 그래요?
1: 네.
0: 아하.
1: 노잼은 아니다.
0: 아, 네. 노잼까지는
1: 아니다.
0: 아하. 네네.
2: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었나 봐요. 아하. 노잼이라는 이야기에.
1: 긁혔었어요.
0: 네. 아유, 경남 씨

0: 경란 씨는 보통 평소 주변에서 어떤 얘기 좀 들으시나요? 재밌다는 얘기를 좀.
1: 근데 제가 그 인간 관계가 네. 어떤 친구들이 좀 그 좁고 깊은 편이라 오. 이제 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뭐 동네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너무 네네. 편하고 이렇게 네네네네. 재밌고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일할 때 만나거나 그런 관계에서는 좀 그쵸, 그쵸. 낯가림도 있고
0: 아 그쵸 그쵸
1: 좀 진지한 면이라 네네네. 편이라 네. 그래서 누나가 좀 노잼이다 노잼이다
2: 아, 어느 정도로 낯을 가리냐면요 아,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아, 이야기할 때 어.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좀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0: 아, 불편한가? 약간 이런
2: 내가 게? 불편한가?
0: 아, 그쵸.
2: 내가 싫은가?
1: 뭐 어, 전혀
2: 했었는데 그냥 낯을 가려서 아,
0: 네. 지금은 또 눈을 또 자주 네.
2: 너무 귀여워요. 아, 네.
0: 그럼 두 분 얼마만에 친해지신 건가요?
2: 한 저희가
1: 우리가 서로 느끼는 그 친해지기 시작한 게 다른 거 아닌가요?
2: 전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1: 아 일주일이요?
0: 일주일 만에 아. 경란 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저희가 이제 연극 공연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그래도 2주 지났나?
0: 네.
1: 근데 어떻게 일주 전에 친해졌다고 아, 할 수 있어요?
2: 제가 말한 건 저희가 지금 연습한 건 세 달 전이죠?
1: 예, 그렇죠. 네. 안 이제 그렇죠.
2: 제가 친해졌다고 느꼈던 게 일주일 전이요.
0: 아, 그러니까 일주일 전
2: 일주일 전부터 제가 경남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1: 아~
2: 만난 지 일주일이 아니고
1: 아~
2: 네. 불과 일주일 전
0: 아, 불과 일주일
2: 전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아니요. 네,
2: 어, 이거 봐 눈 또
0: 계속 바닷만 아니요, 바라보고 아니요. 계신데.
2: 그쵸.
0: 네, 그럼 경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 전 누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누나를 훨씬 더 편하게 생각했고 아~ 누나 워낙 또 재밌고 네, 이렇게 막 네, 네. 하니까
0: 편하게 해주니까. 네, 네, 네.
1: 저는 사실 큰 불편한 게 없었는데.
0: 네.
1: 저는 연습하면서 한 한두 달 전부터 누나랑 친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2: 저희가 함께 코인 노래방 간
1: 코인 노래방도 갔잖아요.
0: 오!
1: 맞아 그날이에요 그날. 네.
0: 어. 아 진짜요? 그날, 코인 그날. 노래방 진짜 친한 사람들만 가는데.
1: 맞아요,
2: 저도
1: 맞아요.
2: 처음 가봤 가봤어요.
1: 아, 처음 가봤고.
0: 아 진짜요?
1: 아, 저랑? 아니 뭐가?
0: 코인 노래방이라는 곳을?
2: 혼자만 가봤고
0: 아,
2: 친구랑
0: 오,
2: 남자인 오. 친구랑 처음 가봤어요.
1: 아 진짜요?
0: 우와.
1: 생각해본 저도 그런 것 같기도
2: 그쵸,
1: 하고
2: 그쵸.
0: 진짜요? 누가 먼저 가자고 그러면은
2: 다른 신윤지 배우라고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함께 가자고 해서 셋이 갔어요.
1: 셋이 갔어요. 네. 셋이.
2: 둘이 좀
1: 둘이 가는 건 좀 네. 이상했겠다.
2: 그건 좀
0: 친하신 거 맞으시죠? 네, 두 분 또 친해지셨다고 하시니까 오늘 또 유잼 경남 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영세 출연한 이유가 있죠. 3연으로 돌아온 연극 렁스로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 연극 렁스는 남자 여자 이 두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남자 여자 두 명이서 90분이라는 러닝 타임 동안 퇴장 없이 이 빈 무대에서
0: 네.
1: 뭐 딱히 음향 뭐 특별한 조명 이런 거 없이 오로지 대화로 한 일생을 다 보여줘요. 90분 동안 그게 장면 장면마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지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연극입니다.
2: 그렇죠. 예, 좀 덧붙이자면 이제 뭐 90분의 토론 같은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와 환경과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일까라는 이제 이야기로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근데 일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고 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고 나서 저희 눈물바다예요.
0: 진짜 네. 계속
2: 다 눈이 아주 빨갛게 충혈이 되셔가지고 나가세요 관객분들이. 그래서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관극하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쵸?
1: 맞습니다.
0: 네. 가족들이랑 보는 거 너무 좋죠.
1: 네,
0: 너무 좋죠. 네. 하여튼 이 어디서 언제까지 하는지 또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 연극 렁스는 충무 아트 센터 8월 2일까지 네 공연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2952님께서 렁스 극중 이름이 남자랑 또 여자더라고요. 네. 어떤 성격이 어떤 역할일지 상상이 안 가서 궁금해지는데 각자 맡은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사 연기로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혹시 대사 한 줄과 함께 가능하실까요?
2: 제가 좋아하는 네. 대사는
0: 네.
2: 얼마나 필요할까? 나무 말이야. 네가 몇 주 전에 나무 심겠다고 했잖아. 기억나? 난 기억해. 나무를 몇 그루쯤 심어야 아기 가는 곳에 대응할 수 있을지. 비행으로 치면 런던에서 뉴욕까지 몇 번을 왕복해야 그만큼 탄소량이 발생하는지 계산해봤어.

0: 250.
1: 2500.
0: 내가 매일같이 7년간 뉴욕을 왔다 갔다 해도 아기 갖는 것보다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이 적어. 만 톤이야. 이산화탄소가 만 톤. 에펠탑 무게야. 에펠탑을 낳는 거라니까. 우리가 둘째 갔잖아. 그러면 그 수치가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애가 자식 낳고 그 애 자식의 자식이 몇 명 낳는지, 그 애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 몇 명 낳는지에 따라서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간다니까. 재활용이니 전기차니 에너지 효율 전구도 소용없어. 애 낳는 거 멈추지 않으면 이 세상 완전히 개판되는 거야. 하면서 쭉 계속 네.
2: 와! 와! 지쳤다.
3: 야. 와! 아 여기 분명 대사 한 줄과 함께 가능할까요?
2: 아 이게 한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0: 네. 이야. 이 여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사를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 부분이 생각났네요.
3: 멋있다.
2: 와, 지금 어. 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확 와닿았어요, 지금. 와, 대박.
4: 제가 끊은 건 아니죠?
3: 아니요. 사실 아. 요 뒤에 더 있어요.
0: 네, 더 엄청난 게 있는데.
3: 더 있어, 더.
2: 그러니까 제가 끊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서 안돼 벌써 충분히 찢은 느낌. 아.
0: 저희 와. 사실 둘이서 여기서 90분 동안 지금 공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3: 그럼요.
0: 저희 그게 뭐 가능합니다.
3: 준비가 되어 있죠.
2: 네. 우와 네. 너무 멋있어요.
0: 저희 그건 이런 포인트를 한번 네
3: 누나가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우와. 그 여자 캐릭터와 우리 네. 공연의 어떤 성격과
0: 아, 그쵸. 네.
3: 이런 톤이다 뭐 이런 네.
2: 와, 저 라디오 안 하고 연극을 지금 보고 싶을 정도로 확 와닿았는데 우리 경남 씨 부담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사 네. 한 줄 방금 들으셔서 이게 한 줄이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5: 우리가 대화할 때 난 너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네가 너무 솔직해서 가끔 상처 주지만 네가 날 믿어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 널 지탱해주는 닷 양성자의 핵 그런 게 나니까, 그치? 가끔 넌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내가 네 말을 알아듣고 반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사실 이 남자 대사도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3: 시작에 불과하고 뒤에 더 대사들이 있습니다.
0: 네, 경남 씨가 이 대사를 할 때 전 자고 있어요. 근데 진짜 슬퍼요. 이 부분 정말 남성분들이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고
3: 공감이 많이 되는 대사들이 네. 있어요. 예.
2: 아니 두 분 다 이게 캐릭터들이 다 성향이 엄청 좀 다른 느낌이 확 지금 달라요. 대사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너무 멋있습니다. 또 문자 하나가 와 있는데 우리 소민 씨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3922님 안녕하세요. 네, 저 공연 보고 왔는데 진짜 말로 사람을 질리게 할 수 있구나 느꼈거든요. 그 평소 말이 많은 소민 배우님도 대사량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많은 대사들을 어떻게 소화하시는지 보면서도 신기했어요.
2: 오, 아니 우리 소민 씨 같은 경우는 쉴 새 없이 말을 하셔서 또 앵무새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시는데
0: 그쵸. 네, 제가 네. 대화를 좋아해요. 이야기꾼이긴 한데 아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그렇게 말수가 많진 않아요. 아~ 저도 좀 충전의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번 공연을 하면서 아 정말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다라는 아~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이 네. 여자가 정말 말이 많아요. 아~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너무 불안하고 늘 항상 끊임없는 생각에 연결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격이라 네. 아, 전 정말 강적을 만났어요.
2: 아니 아까 잠깐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대사를 통해서. 네. 대사랑은 조금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이렇게 말 많은 게 이번 연극할 때 좀 도움이 됐는지.
0: 조금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일단 저도 예전에 진짜 숨도 안 쉬고 말해본 적도 있거든요. 제발 숨 좀 쉬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훈련이 좀 잘 돼서 이 저희 그게 또 좀 스피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좀 도움을 받은 게 아닐까. 평소에 그 말했던 폐활량이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의 숨으로 많은 대사량을 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2: 도움이 되었다.
0: 네,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아니 우리 경남 씨 같은 분도 어떠세요? 말이 좀 많은 평소에 좀 많으신 편이신가요?
3: 말 많이 안 하죠?
0: 없어요. 잘, 없고. 경남 씨는 말수가 거의 없고 연습할 때 말이 제일 많죠. 왜냐면 그때가 가장 경남 씨 입에서 소리가 많이 나오는 때인데 아~ 그 외에는 묵묵하고 과묵하고.
3: 그래도 우리 같이 뭐 이렇게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또 잘 얘기하잖아요. 아닌가?
0: 경남 씨 일단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신비롭고.
3: 뭘 또 신비롭다까지.
0: 되게 신비로워요. 친해지고 싶은 막 그런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이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이 문은 언제 열릴까? 뭐 이런 게 되게 노크해보고 싶은 그런 남자.

0: 남자예요.
1: 오.
2: 기 그 뭐랄까 아니 그 말을 네. 조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성격 자체가 조금 어, 신중한 편인 것 같아서
0: 네.
2: 말을 좀 이렇게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조금 밴 느낌이라 제가 그래서 좀 그렇지 않나.
1: 네. 어, 오늘 매력을 한번 샅샅이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90분 동안 퇴장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또 만반의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 상상이 안 가가지고.
2: 이게 어 근데 배우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어. 근데 소민 누나 같은 경우는 어, 워낙 제가 이번에 사실 같이 공연하면서 놀란 게 너무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성실하고 진짜 진지하고
1: 네.
2: 이 연극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멋있고 그 공연이 90분이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끼리 공연 전에 한 60분 정도로 그러니까 좀 빠르게 어, 처음부터 네네. 끝까지 다 하고 올라가요. 소민 누나 같은 경우는 같이.
0: 왜냐면 제가 여기 함께하는 배우들 중에 가장 무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전 사실 열심히 해야만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아주 이 팀 안에서 가장 FM이자 가장 모범생인 경남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너무 인정받은 것 같아서
2: 아, 기분이 진짜 진심입니다.
0: 정말 이런 모범생을 저는 정말 간만에 봐요.
1: 어, 뭐예요 모범생 두 분께서 지금 이런 말씀 서로
2: 그래서 누나랑 공연할 때 우리 진짜 실수 같은 건 거의 없었죠.
0: 그쵸. 네, 저희 돌발상
2: 돌발상황 같은 거 없었고
0: 어젠가 엊그제 공연 때 제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경남 씨 그 셔츠를 제가 뒤로 벗겼어요. 안에 나시를 입고 있었어요.
1: 아, 원래 그런 씬이 아닌
0: 그냥
2: 아니,
0: 말
2: 할 수 있는
0: 네,
2: 할 수
0: 뭐
1: 네네네네
0: 뭐 아 이게 몇 세죠? 이 라디오가 저희가 이제 그 부부가
1: 네네네네
0: 부부가 아 내가 긴장해서 그래 미안해 어 네 탓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하면서 제가 셔츠를 이렇게 제쳤는데
1: 네.
0: 놀라가지고 경남 씨가
1: 아~ 네. 네
0: 그게 정말 정말 오랜만에 나온 돌발 상황이었는데.
1: 어~
0: 아차 싶은 거죠.
2: 아니. 되게 기분 좋은 놀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약속되지 않은 어떤 누나의 애드립 같은
1: 네,
2: 어떤
1: 네,
2: 그런
1: 네,
2: 거였는데
1: 네, 네, 네.
2: 충분히 허용 가능한.
1: 어.
2: 제가 너무 그게 웃겨서 재미있어서 잠깐 대사를 한 1초 2초 정도의
1: 맞아요.
2: 정적이 좀 있었긴 했는데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니, 이런 상황들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무 당황해서 약간 못 이어가는 그런 게 또 있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또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주셨네요. 이번이 또 두 번째 호흡을 맞추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라서 조금 잘 맞던가요? 아니면 연기 호흡 어떠세요?
0: 저는 경남 씨랑 무대에서 정말 호흡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1: 네네네.
0: 즐겁거든요. 근데
1: 네.
0: 그 첫 번째 저희가 드라마에서 만났죠.
2: 맞아. 근데 언제요? 한 거의 6년
0: 3부작인가 4부작인가 그죠?
2: 6년 7년 전에
0: 무슨 특집극이었어요.
1: 아, 네네네.
0: 근데 그때 기억이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처음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2: 맞아요.
1: 그러면은 이 감정을 그대로 살려서 연기학 점수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대답해보도록 하고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하나, 둘, 셋!
0: 90점! 아니, 이건요. 오해예요, 경남씨. 이거는
1: 네, 일단
2: 90점은 아유, 훌륭하죠.
1: 우리 경남씨 먼저 들어볼까요? 100점 이유! 네.
2: 보통 이런 데 나와서 하면 다 100점이라고 해야 돼. 아니 100점이라 하지 않아요?
1: 아
2: 90점인 이유가 궁금하네요.
0: 앞으로
2: 애가 있다.
1: 우리가 남은 회차.
0: 앞으로, 네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인생의 한 3분의 2 지점에서 만났잖아요.
2: 맞아요.
0: 살면서
2: 맞아요,
0: 앞으로의 우리 인연을 생각해 본다면 그 10점은 이제 차차 채워가기로.
2: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더 열어두는 쪽으로.
0: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뭐 한 60, 70에도 작품 할 수도 있잖아요.
2: 그럼요.
0: 만날
2: 그럼요.
0: 수도 있으니까.
1: 그때 또 이제 100점이
2: 네.
1: 또 되는.
2: 네.
1: 어허 좋습니다. 네 뭐 서로가 생각하는 서로의 장점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본다면요.
0: 저는 경남 씨 같은 아들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1: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0: 맞아요. 너무 반듯하고
1: 어머.
0: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생활을 보면 루틴도 아주 잘 짜여져 있고 그걸 또 성실히 해내는 그 끈기도 그러며 그 근면 성실이 없어요 요즘 이런
1: 그쵸,
0: 친구가
1: 그쵸.
0: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진짜 여동생 있거나 누구 있으면 너무 소개해주고 싶고
1: 최고 칭찬인데
0: 너무 너랑 결혼시키고 싶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그 정도로 반듯합니다.
1: 와 이거 네.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최고의 칭찬대로 우리 경남 씨 네 장점
2: 너무 많아요. 누나의 장점 너무 많고

0: 100점이에요, 100점. 네. 그러니까
1: 그래서 장점은? 네.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너무 성실하고 네. 그리고 누나 워낙 센스도 있고 순발력도 너무 좋고 네, 네. 연기 무대에서 우리 공연할 네, 네. 때 느끼는 거. 그리고 워낙 또 재밌잖아요. 유잼 인간이잖아요. 재밌는 거 같은.
1: 그렇죠.
0: 밝고.
2: 네. 경남 씨가 사실 저의 개그를 좀 이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소스라치고 많이 절레절레하고
1: 약간 당황하시고
2: 네, 이 재밌고 맛있고 수준 높은 개그를 경남 씨가 못 받아들여서 사실 저는 노잼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네요.
0: 인정
2: 네.
0: 인정.
1: 네. 아 좋습니다. 또 다음 문자 하나 우리 경남 씨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마인님 극 중에서 갑자기 무반주 댄스를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안무는 즉흥 애드립인가요? 아니면 미리 맞추고 올라가는 건가요?
1: 오, 이 무반주 댄스가 어떤 춤을 추는 건가요?
2: 사실 다 달라요. 배우마다. 그리고 매회 공연마다 저는 다르거든요.
1: 아 진짜요?
2: 네. 우와. 경남 씨는 어때요?
0: 저도 달라요. 매번 공연마다. 그리고 사실 이 장면이 저한테는 큰 숙제입니다. 매 회차.
1: 다르게 해야 되니까 또.
0: 아니, 뭐 다르게 할 필요라기보다는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뭔가 의식을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한다고 재밌는 신이라기보다는
1: 자연스럽게 나와야지만
0: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이 다가올수록 그 마음 한구석에서 그 부담감이
1: 된다.
0: 계속 이제 조금씩 그쵸. 오는 그 압박감을
2: 얼마 전에 무대 위에서 연습하는 게 목격됐다라고 거든요.
1: 연습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2: 아니, 혼자서 아무도 없는 객석 채워지지 않은 그 빈 무대에서 혼자 외롭게 조명도 없는데 연습을 막 누가 팔딱팔딱 하고 있다는
0: 아니,
2: 거예요.
0: 아니 그렇게 팔딱팔딱 안 했어요.
1: 팔딱팔딱
0: 안 했다니까.
1: 근데 너무 궁금하거든요. 혹시
2: 경남 씨 춤 잘 쳐요.
1: 경남 씨 그러면 그때 무대 위에 조명이 꺼졌을 때 혼자서 연습하셨던 그게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0: 아니요. 팔딱팔딱이 아니라
2: 요새 마이클 잭슨 춤 추잖아요.
0: 아이고, 아니요.
1: 아, 저 영화가 또 나왔잖아요.
0: 영화를 얼마 전에 보고 와가지고
2: 의상도 오늘 또 딱 하필
1: 오늘 뭐 문워크 봅니까?
0: 아니 그냥 그 뭐 네. 무대에서 네. 그 마이클 뭐 이런 춤들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2: 잘 쳐요.
0: 이런 거랑.
1: 제가 좀 느꼈어요.
2: 그쵸. 네. 그러고 있죠.
1: 보였습니다.
2: 그쵸.
1: 이런 걸 지금 조명이 꺼진 그 무대 위에서 혼자 연습을 또 하고
2: 혼자.
0: 저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저희가 분장실마다 그 무대 모니터가 있거든요.
1: 아, 네. 이제 그걸로 보신 거구나.
0: 그걸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그래서.
1: 이런 춤들을 이제 매번 또 다양하게 또 보여주시는군요. 두 분의 제대로 된 이 춤은 또 공연에서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됐고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치킨.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5: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8: 웬게이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고요. 3부에서도 계속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경남씨 문제 내주시죠.
9: 영국 극작가 던컨 맥밀란의 대표작이자 저희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 연극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영스, 2번 렁스.
8: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소민씨?
10: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8: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9: 네.
8: 저희는 잠시 후에
10: 만나요.
1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인싸.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연극 렁스의 주연 배우 전소민 씨 그리고 김경남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희님께서 주말에 TV 보다가 런닝맨에서 두 분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출연이었는데 어땠나요? 후기 궁금해요. 소민 언니 예능 자주 나와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런닝맨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2: 역시 뭐 친정이죠. 친정감 그렇죠. 기분이었고요. 네네. 제가 평소에는 이제 게임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또 오랜만에 가서 신나게 게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또 많은 해소를 했답니다.
1: 아, 아니 우리 경남 씨, 네. 우리 소민 씨께서 선배로서 또 도움을 주셨나요? 네네. 예능 관련해서?
3: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봤는데 네. 아주 노잼 노잼 인간이라는 그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자막으로 아~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 잘 챙겨줬고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예능 나가서 또 열심히 잘 즐기고 왔습니다. 예.
1: 아까 또 시작에 예, 말씀하셨잖아요. 노잼이 아니라 유잼.
2: 네.
1: 네 유잼이라고.
2: 유잼.
1: 네. 오랜만에 출연해도 완벽한 예능감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예능에서만 나오는 그런 자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은 born to be. 예, 약간 원래 타고나신 건지.
2: 약간 재밌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평소에. 그리고 전 이제 주변에 정말 그런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을 또 많이 두고 있어요. 매력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근데 희한하게 뭐 그냥 예능이 아니라 런닝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주는 자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런닝맨 자아. 그게 아마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면 잡혀가겠죠? 당근되거나? 네, 저는.
3: 우리 연습할 때도 종종 봤어요 누나의
1: 있어요.
3: 그런
1: 거
3: 있어요 있어.
1: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3: 있어,
1: 그게
3: 있어.
1: 나올 수가 없거든요. 타고 나신 것 같습니다. 경남 씨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예능에서랑 현실이랑 좀 비슷하신지.
3: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능이라고 해서 뭔가를
1: 보여주려고 하는
3: 보여주려고
1: 것보다.
3: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1: 아 그냥 그러니까, 나를 네. 그냥 보여주는 게 편하지.
3: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낫다.
2: 맞아요. 경남 씨는 예능에서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1: 오
2: 더 그 볼 수 없는 그 흐트러짐이 좀 매력적이에요. 아~ 예능에서.
3: 평소에도 제가 막 이렇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2: 아, 되게 근데 완벽해 보여요 평소에.
3: 아니에요, 저 진짜 빈틈 많고 그런 애인데 약간 이미지가 좀 이렇게 일할 때는 그런 좀 보나 봐요 저를 사람들이.
1: 되게 완벽해 보이세요.
3: 이렇게. 아, 아닌데.
2: 그쵸.
3: 예.
1: 정직 딱 완벽? 완벽주의자 이런 느낌.
3: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1: 또 문자 하나가 와있는데요. 경남 씨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진희님. 추석 특집 극으로도 함께 호흡을 맞춘 두 배우님. 다른 작품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장르를 연기해보고 싶으신가요?
1: 오.

0: 좀 궁금합니다.
1: 전 누나랑 시트콤 같은 아~ 코미디 같이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 저도 저는
1: 남매
2: 남매였으면 좋겠어요. 맞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남매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1: 재밌을 것 같아.
0: 멜로는 왜 두 분 다 왜 똑같은 반응을?
1: 아니요 이게 생각 지금 상상해본 거
2: 지금 하고 있으니까
1: 너무 네, 뜨거워 뭐야 이렇게 진한 멜로죠. 그럼요. 저희가 지금 하는 공연도 어허.
2: 그래서 충분히 됐고요. 지금 앞으로 한 20번 더 해야 돼서 아~ 됐고요. 남매 한번 해보고 싶네요.
0: 시트콤으로 재밌는 네. 네. 지금부터는 그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
2: 와, 자신 없는데.
1: 좀 해보겠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모르셔도 대답을 어떤 대답이든 해주셔야 하고요. 빠르게 대답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는 그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먼저 경남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크기로 유명한 소민 씨의 눈 세로 길이는 몇 센치일까요? 하나, 둘,
1: 3cm?
0: 셋! 다음은 소민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씨는 이거 울렁증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어떤 울렁증일까요? 하나, 둘, 셋!
2: 술?
0: 다음은 다시 경남 씨. 소민 씨는 2020년 작가로 변신해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 책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1: 사랑에
0: 셋!
1: 사랑에 대하여?
0: 마지막으로 소민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씨의 인생 첫 광고는 고든 램지와 함께 찍은 이것 광고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2: 고든 경남?
1: 아니,
2: 뭐예요? 나 몰라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
0: 아, 네. 이렇게 퀴즈 풀어봤고요. 정답! 빵개.
1: 아, 네. 쉽지 않네.
2: 어렵다.
1: 아, 1.9cm. 네. 3cm라고.
0: 네, 첫 번째 문제였죠. 눈 세로 길이 1.9cm. 3cm면 거의 뭐.
1: 그러게요. 너무 대작.
0: 요 정도.
1: 감각이 없었네.
0: 네네네. 혹시 서민 씨 눈이 커서 좀 불편한 점 있으신가요? 눈이 뭐 시린다던가.
2: 너무 많아요. 저 날파리가 자주 들어가요.
0: 우와.
2: 그리고 모기에 많이 물려요. 눈두덩이.
0: 아, 진짜요?
2: 네. 진짜
0: 한 번도 불편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2: 근데 웬지 씨도 눈이 크신데
0: 아닌 것 같아요. 1.9cm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가로랑 세로로 다 이렇게 크신 것 같아요. 네.
2: 뷰러가 그래서 맞아 안 맞아요. 아! 한 번에 안 집혀요.
0: 아, 해외 걸 쓰셔야 되나
2: 네,
0: 보다.
2: 맞아요.
0: 이야, 전 무조건 국내 걸로. 근데 반대로 또 이상형은 눈이 좀 작으신 분이라고.
2: 외적으로 굉장히 경남 씨가
0: 오!
1: 이상형에 가깝습니까?
2: 이상형에 가까워. 네. 좋아하는 이 무드예요.
0: 오!
2: 눈, 코, 뭐 피부색 하며 다
1: 영광입니다.
0: 네. 와!
1: 저도 눈이 작은 편 아닌데.
0: 크세요. 엄청 크세요.
2: 그렇지만 외꺼풀이잖아요.
1: 맞아요. 쌍꺼풀은 네. 없어요.
0: 근데 엄청 크신 편. 그 혹시 경남 씨 같은 경우는 이상형이 왜 아니 잠깐만요 왜 소민 씨의 눈치를 보시는 걸까요?
1: 저는 근데 사실 어떤 외적 이상형은 따로 없는 편이라 항상 이 내면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잼이다 이런 것도.
2: 야 그럼 나는 뭐? 나는 갑자기 뭐 내가 뭐 아니, 내면이 안 중요해.
1: 그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2: 이야기했어?
1: 사람마다.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외모가 그렇게 막 뭔가를 특출나게 뭘 본다 이런 거는 좀 없는 편이라.
2: 눈 길이가 1.9cm.
1: 좋아요. 아유, 좋죠. 너무 예쁘죠. 예쁘죠. 1.9cm. 근데 2cm면 2cm, 진짜 재본 거예요? 1.9라고 딱?
2: 그러게 이거 어디 프로그램에서 됐나봐요.
1: 진짜?
0: 런닝맨에서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경남 씨는 얼굴에서 좀 자신 있는 곳이 있나요?
1: 얼굴에서요?
0: 네. 나의 매력 포인트.
1: 아 글쎄요 뭐
0: 다?
1: 이런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제 입으로 뭐 하기가 좀 그런데
0: 다여서
1: 아니에요. 아니 눈이 저기 좋다고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눈이 좀 쌍꺼풀 없는데 눈이 되게 크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0: 네네네.
1: 그리고 미세하게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
0: 네네네네.
1: 다 다르죠. 그래서 왼쪽은 조금 선하 왼쪽만 보면 좀 선할 때도 있고 오른쪽은 좀 날카로울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예. 언제 한번 소민 씨처럼 세로 길이 한번.
1: 알겠습니다.
0: 네. 네. 또 다음 경남 씨 울렁증은 바로 유명인 울렁증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또 그러신지.
1: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 7년 전에 런닝맨 나갔을 때

0: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아마.
1: 아~
0: 유재석 선배님이랑 막 그때 처음 뵙니까 그때부터 완전 신인이었고 그래서
1: 쑥스러움을 많이 타나 봐요.
2: 혹시 경남 씨가 생각하기에 살면서 만난 분들 중에 제일 유명인은 누구였는지?

0: 있으세요?
1: 울렁증이요? 저는 저는 무대 울렁증 있어요.
0: 그래요?
1: 네, 저 사실 생각보다 이제 뭐 그냥 남 앞에 서는 직업인데도 아직까지 좀 저는 익숙치가 않아요. 환경이 바뀌거나 무대라든지 카메라든지 다 아직까지 좀 적응이 필요해요.
0: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계속 또 연습을 또 하고 또
1: 분위기를 한번 좀 익히려고.
0: 와, 대단하시죠. 그럼 무대 올라가시기 전에 긴장 푸는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나만의 그런 방법?
1: 숨을 쉽니다. 벽을 밀고. 제가 그걸 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손바닥을 벽에다 대고 온 힘을 다해서 벽을 밀면 온몸의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2: 해봐야겠다.
0: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소민 씨가 2020년에 작가로 변신해 출판한 책의 이름은? 술 먹고 전화해도 되는데.
1: 맞아요. 네, 이런 것이 있었죠.
2: 와, 몰랐어요.
0: 근데 이게 또 일기에서 시작된 거라고 해요.
1: 맞아요. 제가 20대 때 썼던 일기를 엮어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에 저렇게 출판을 하게 됐는데 요즘은 사실 또 좀 글을 잘 안 쓰게 돼서.
0: 근데 이게 또 다른 것 같아요. 나이 때마다 또 뭔가 취미가 있고 열심히 또 하게 되는 게 또 있고 달라지는데. 근데 요때 기분이 안 좋을 때만 써서 요 일기에 대부분 또 욕이 들어가 있다고 맞아요. 하는데.
1: 제가 일기를 중단하게 된 게 좀 행복했던 기억을 남겨야 되는데 이제 기록을 좀 슬플 때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일기장을 펼쳤을 때 내 삶은 대체적으로 다 우울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쓰는 동안에는 좀 배출을 하면서 해소가 되는데 모아놓으니까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안 좋은 기억은 빨리빨리 없애야 하는데.
0: 그러다 보니까 일기를 또 그만 쓰시게 된 것도 있으시겠네요. 어허. 경남 씨 같은 경우도 일기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2: 네네.
0: 요즘도 쓰세요?
3: 요즘도 써요.
0: 우와!
3: 저도 제법 됐어요, 일기를 쓴 지가. 그래서 근데 또 매일 쓸 때는 매일 쓰는데 놓치면은 좀 몰아서 쓰기도 하고. 약간 진짜 20대 때는 감정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느낀 어떤 그 생각들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좀 기록 그냥
0: 내가 하루에
3: 뭐 했다 정도 그냥 기억하기 위한 그런 거를 씁니다.
0: 어허. 혹시 오늘을 일기로 기록한다면 어떤 내용을 쓰고 싶으신지. 오늘도 아니면 영스 이렇게 기록이니까
3: 소민 누나랑 영스 가서 렁스 홍보하고 뭐
1: 그리고 나 오늘 좀 재밌었다.
3: 아니야.
0: 오늘 유잼 성공 이런 거.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는 램즈와 함께 찍은 경남 씨의 인생 첫 광고는 맥주 광고였습니다. 와.
1: 야, 멋있다. 경남이. 우와.
0: 멋있어.
3: 운이 좋았죠. 이때 진짜 아니 심지어 이 로케이션이 LA였어요.
0: 우와, 더 멋있어.
3: 이게 뭐 아니,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그 고든 램지님을 위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비행기도 해주시고 가서 숙소도 하고 막.
0: 혹시 그때도 6년 7년 전이라고 하죠? 언제?
3: 그건 언제지? 거의 네, 한 8년 전인 거.
0: 8년. 그때도 그럼 유명인 울렁증이 좀 있으셨는지.
3: 그때는 유명인 같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신기했다?
0: 예.
3: 너무 떨리고 재미있는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0: 너무 멋있어요.
3: 네네네.
0: 혹시 소민 씨 같은 경우도 인생 첫 광고 기억나세요?
1: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인 모델로 광고를 했었거든요. 첫 광고가 그렇게 갔다가 제가 그 중에서 한 컷을 좀 메인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게 스피드 011 이라는 광고였어요.
0: 네네.
1: 카운트다운을 하는 그 마지막 31일 날 뭐 10, 9, 8, 7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친구가 저기서 잠깐 나도 이제 011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이었거든요.
3: 011은 너무 옛날이긴 하다.
1: 너무 옛날이죠. 그 광고가 기억에 남아요. 그게 첫 메인은 아니지만 메인 같은 느낌으로 광고 촬영을 해봤던.
0: 그래도 그 씬을 가져가신 게.
1: 네, 가져갔어요. 갑자기 감독님이 이렇게 친구들이 한 10명 모였는데 잠깐만 거기 그 친구 일로 와볼래요?
0: 우와, 10명
1: 요거 한번 해볼래요?
3: 그 자리에서 캐스팅이 됐고.
1: 네.
0: 우와, 멋있어.
1: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0: 혹시 두 분 다 찍어보고 싶은 또 광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눈독을 들이고 있는.
3: 아유, 뭐든 뭐. 모든 감사하죠.
1: 사실 감사하죠. 화장품 해보고 싶네요.
0: 화장품도 여러 개잖아요. 뭐 색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고.
1: 옛날 그 전지현 송혜교 선배님이 하셨던 그 화장품 있잖아요.
0: 네네네네네.
1: 저는 네, 색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어, 색조.

0: 그렇죠. 아, 색조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킨케어 제품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서 뽀얗고 스킨케어 제품 하면 이렇게 얼굴에서 광 나가지고 이렇게 톡톡 치면서 뭔지 아시죠?
1: 아, 근데 제가 보기엔 오늘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날. 점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찾아주세요. 오늘이에요. 어,
0: 우리 경남 씨도 콕 집어서 하나 그래도.
2: 운동복 같은 거?
0: 어, 운동복. 오. 그러니까
2: 뭐 운동화, 뭐 러닝화 이런 거.
0: 오, 네네. 이렇게 뛰면서 또 이런 거. 네네네.
2: 그런 광고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오, 약간 네. 그런 것도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
2: 어, 차도 뭐 아유 그건 모든 남성들의 어떤 또 로망이죠 뭔가.
0: 약간 차 한 손을 딱 운전하고 딱 앞에 서가지고 차 이렇게 돌아가고 막 뭔지 아세요? 360도 돌아가면서. 잘 어울리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이렇게 또 서로에 대한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분 앞으로 문자 조금 더 만나볼게요. 9009님, 경남 배우님 예능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입덕했어요. 요즘에 어떤 노래 즐겨 부르시나요? 애창곡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아, 저는 사실 노래를요 잘 못해요. 노래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랑 네. 친한 사람들이랑
0: 코인 노래방
2: 가볍게 이렇게 뭐 맥주 한잔 하고 네. 노래방 가서 그냥 이렇게 즐기는 정도지.
0: 근데 노래를 못 부르시는 분들은 딱히 이렇게 코인 노래방 자체를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웬만큼 좀 하시다
2: 그쵸?
0: 보니 노래방을 간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2: 같이 해요, 뭐. 우리 하던 거.
1: 경남 씨는 정말 목소리가 거. 좋아서 노래를 잘해요. 제가 듣기에 제가 정말 노래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2: 잘해요.
0: 근데 저희가 그 아까 대사 하실 때도 느끼셨지만 노래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에코를 빵빵하게 또 넣어드립니다. 네.
2: 아, 우리 하던 거, 우리 했던
1: 가사가 뭐였죠?
2: 그대 안에 블루.
1: 그대 안에 블루.
0: 오, 바로 띄워드릴게요.
1: 아니 가수 앞에서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0: 아닙니다.
2: 귀엽게 봐주십시오. 오, 한 소절, 아, 한 소절 짧게. 소절.
1: 제가 병이 있어요. 화음을 못 넣는데 화음을 넣고 싶어하는 거.
2: 아니 잘 넣어요. 잘 넣어.

0: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떻게 더 잘해요?
1: 염소가 한 마리 왔다 갔네.
2: 아니요. 와. 아, 근데 두 분 목소리 합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
0: 코인 노래방에서 이걸 불렀답니다. 같이.
2: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목소리 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3: 아, 그때는 더 잘 부르는 것처럼 들렸는데.
0: 그때 우리 취해서 그래요.
2: 네. 이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에코가 들어갔지만 생이어서 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0: 아, 네. 손에 땀이 나네요.
2: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마침 또 이런 문자가 와 있습니다. 8823님께서 세 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나 애인 친구 셋이서 노래방에 갔는데 내 애인과 친구가 커플 듀엣곡을 불러도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0: 된다. 된다. 된다인데 나는 솔직히 굳이야. 굳이
2: 왜? 굳이
0: 아니 뭐 안 된
2: 그 안 된다 하시네요.
0: 안 돼. 아니 안 되진 않는데 굳이 왜?
2: 대답이 되게 애매하신데 안 된다 아닌가요?
0: 아니 된다. 된다로 가겠습니다. 된다.
2: 된다. 예, 예.
3: 전 그냥 다 돼요. 노래 정도야 뭐.
2: 예, 노래는 뭐. 네.
3: 근데 만약에 내 애인과 내 친구가 뭔가 추억을 공유한 것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곡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 근데 커플 듀엣곡들은 거의 다 약간 추억을 공유한 듯한 그런 노래들 아닌가요?
3: 뭔가 둘이 약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공감하는 곡이라면 저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것 같긴 해요. 어떤 곡이냐에 따라서.
2: 그럼 약간 발라드 말고, 발라드는 조금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곡이잖아요. 네 개의 캔디.
3: 아, 이거 춤 춥니까? 혹시?
2: 네, 춤을 춰요.
3: 안 돼요.
2: 춤을?
0: 안 돼, 더 안 되지.
2: 내 기회로 말하면 춤추고.
1: 거기다가 막 속삭이잖아요.
0: 아, 더 안 되죠, 더 안 돼.
2: 눈빛도 주고받고.
3: 부비부비 하잖아요, 안 돼요. 그쵸, 그쵸. 네,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0: 안 돼, 안 돼.
2: 근데 아까 무조건 다 된다고 하셔가지고 또.
3: 아, 이걸 만약에 내 옆에서 부른다면 됩니다.
0: 아, 지금 그 말이에요.
3: 의자에 앉아서.
0: 아, 앉아서.
2: 앉아서요. 아, 앉아서.

0: 둘이 서가지고 뭐 이렇게
1: 안무 없이
0: 네 안무를 하는 건 안 돼요.
2: 근데 안무나 하지 않지만 서로 눈빛은 주고받으면서 불러요.
0: 아 그거 괜찮아요.
2: 아 그거 괜찮아요?
0: 네, 네. 눈빛 아~ 눈빛 정도.
1: 아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난 이런 질문들이 사실 크게 이해가 안 돼요.
2: 원래 이런 질문들을 아, 네. 제일 재밌어 하십니다. 끝도 없죠.
0: 너무 재밌네요.
2: 두 번 그럼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남사친 여사친 가능 불가능? 하나 둘 셋 가능.
1: 가능.
2: 아 잠깐만요. 경남씨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의 아니, 대답들이 아니.
1: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제가 여사친이 좀 없는 사람이라
0: 이게
1: 원치 않는다기보다는 그냥 없어요. 이 인생에.
2: 그러면 네. 남사친 여사친 둘이 단둘이 술 가능?
1: 가능.
0: 와 이것도 좀 심도 있게 들어가 봐야 하는데.
1: 그래요? 누나 네. 누나는 많지 않아요? 그게?
0: 가능하긴 한데
2: 밤에 단둘이.
0: 단둘인데 시간과 장소가 좀 중요해요.
2: 밤 한 12시 이후.
0: 안 새벽. 돼요. 새벽 아, 안 돼요.
2: 몇 시까지 괜찮으십니까?
0: 12시.
2: 딱 12시 전까지.
0: 그리고 술집 가능. 아. 그리고 룸 안 돼요.
2: 아.
0: 그리고 술집에 둘만 있는 것도 안 돼요. 사람 많고.
2: 아, 북적북적.
0: 네, 북적북적하고.
2: 다 보이는 곳에서.
0: 네, 그래야지 가능이고. 친구, 남사친, 여사친도 사실 저는 뭐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하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나 이러면 인정 안 해요. 그냥 마음으로 연결된 친구 있잖아요.
2: 아, 연락만 살짝
0: 네, 살짝 하고. 연락 가끔 하고 어허. 가끔 만나고 뭐 이래야지. 안 그러면 이거 수상해요.
2: 그럼 혹시 경남 씨는요? 다 가능? 밤 12시 넘어서
1: 단둘이?
2: 룸? 네 단둘이
1: 룸. 아니 단둘이 뭘 할 리가 그렇게 있어요?
2: 아까 가능하시다고.
1: 아니 가능한데
2: 네.
1: 술집에서?
2: 네
1: 뭐 연락만 된다면
2: 연락만 네. 된다면?
1: 오, 그리고 뭐.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0: 네. 아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데
2: 그렇죠 10년지기 네. 친구인데 막 단둘이 막
1: 코인 노래방은 안 돼요.
0: 안 돼요.
2: 아 코인 노래방은 안 돼요?
0: 둘이는 안 돼요.
1: 코인 노래방은 아니야 솔직히.
0: 아, 안 돼. 너무 좁아.
2: 궁금한 게 코인 노래방과 술집과 뭐가 다른가요?
1: 너무 밀폐됐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같이 노래하면서 뭔가 그 분위기 싫어요.
1: 그래.
2: 아 눈빛은 주고받지 않고 그냥 서로 노래만 부르고 나와요.
1: 그걸
2: 아,
1: 어떻게 믿습니까?
0: 그러면 그걸. 각자 다른
1: 그걸 어떻게
0: 다른
1: 믿어요?
0: 방으로, 다른 방으로 가면 되지. 한 명씩.
1: 그치. 아, 각 방으로 가서 노래 한 곡씩 하고 나오면
2: 끝내는. 그냥 안 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안 돼 안 돼.
2: 네.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딱보리 인어앤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든든하게
1: 집에서도
2: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1: 오뎅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Young Street.
1: 웬디 영 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 낸 퀴즈의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영국 극작가 덩컨 맥밀란의 대표작이자 두 분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연극의 제목은요.
2: 2번 렁스였습니다.
1: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한 영스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영스 첫 출연이셨는데 어떠셨나요?
3: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위기네요.
2: 벌써 끝이 끝이. 네.
3: 웬디 씨도 너무 밝고 너무 재밌고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2: 저도 너무 노잼 많이 했죠 오늘.
1: 유잼 호소인으로서
2: 예 오늘 그래도 열심히 너무 즐겁게 또 편하게 너무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수다 떨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유 좋습니다. 저도 오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또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았고 또 처음 이렇게 또 만나뵙고 네. 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아까 또 대사. 연극을 미리 보기를 또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연극 렁스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또 마치시길 응원하고요. 저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조심히 가세요.
2: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치복스 바겐보디 랜드로버
1: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샘플에.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여름밤 축구 팬들을 잠 못 이루게 할 2026 피파 월드컵이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현지 기준 6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는데요. 세 나라가 함께 여는 월드컵은 역사상 최초로 이번 월드컵에선 참가국 역시 48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이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경기를 펼칠 예정인데요. 각국의 축구 선수들이 모여 펼치는 뜨거운 승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함께 응원해보면 어떨까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2365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친구야, 뭐하니?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나 밥 먹으려고 해? 우리 집 와서 같이 먹자. 내가 살게. 선뜻 밥을 산다는 말에 의아하긴 했지만 나도 혼자 먹는 것보단 둘이 좋으니 친구네 집으로 갔다. 너가 무슨 일이냐? 먼저 밥을 다 산다고 하고. 아이, 같이 먹으면 좋잖아. 떡볶이랑 치킨 어때? 콜? 좋지. 그렇게 배달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데 친구가 나를 보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뭐? 왜 그렇게 보는데?
1: 아이, 집에 온 김에 말이야. 이것 좀 고쳐주면 안 돼?
0: 친구는 나에게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고쳐달라고 한 이것은? 영스 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의 친구분이 고쳐달라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문고리, 2번 저고리.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방 문고리가 고장났는데 이것 좀 고쳐주면 안 돼? 너 이런 거 잘하잖아. 아 어쩐지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더라니 너 이것 때문에 부른 거지? 아니 겸사겸사 같이 밥 먹은 지도 오래됐고 친구도 머쓱했는지 주절주절 변명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이런 걸 잘 고치긴 해서 나한텐 일도 아니었다. 말끔하게 고쳐주고 자신있게 다른 건 없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눈치를 보다가 이것저것 자잘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해주는 김에 완벽하게 도와준 다음 제대로 생삭을 냈다. 야, 나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그니까 진짜 고맙다. 아 일을 너무 했더니 떡볶이랑 치킨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약간 더운데 후식으로 이거 어때? 나는 후식으로 이것을 제안했는데 내가 먹자고 한 이것은?

0: 영스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먹자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리수, 2번 팥빙수.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있지의 I see.
1: Hey, hey, hey!

I see.팥빙수? 오, 너무 좋다. 빙수까지 내가 쏠게. 그렇게 일을 마치고 떡볶이랑 치킨을 야무지게 먹은 다음 후식으로 빙수까지 완벽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와, 진짜 배부르다. 그래도 오길 잘했지? 오랜만에 친구랑 밥도 먹고 수다도 떠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덕분에 즐거운 주말을 보내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 진짜 고맙다. 다음에 또 고장난 거 있으면 부탁 좀 할게. 그땐 치킨으로는 안 된다. 고기 쏴. 이렇게 오늘의 지도 배부른 하루로 완성!

영 스맵스. 오늘은 2365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 정답은 문고리와 팥빙수였습니다. 와, 이렇게 막 뚝딱뚝딱 잘 고치는 친구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잘 고치지 못하고 전등은 자주 갈아봤고 전등 전등 끝. 예, 그것만 해보고 다른 거는 막 해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고리까지 막 이렇게 쑥싹쑥싹 막 하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친구랑 같이 밥도 먹고 일석이조입니다.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조사.
2: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무장난인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씨 퀴즈 마칠 시간입니다. 이경환님 안녕하세요. 야근하느라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듣고 있어요. 이 시간까지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웬디는 처음이에요. 목소리도 엄청 좋고 발음도 또박또박하고 와 이젠 퇴근하면서도 웬디 라디오 들어야겠어요. 반가워요 웬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대에 야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혼자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야근하면서 이제 팀원분들이랑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외롭지 않게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퇴근하면서 저희 라디오를 챙겨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Tomorrow by Together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

0: 부담이 제로지.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1: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3: 헐 엄마, 몸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2: 몸젤?
3: 몸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몽젤.
4: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5: 남심 여심 다 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윷마치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6: 9 8 7 6 5 4 3 2 1
7: 속보. 20년 스포츠 중계 배성재의 난 하루 연습 파격 발언한 전현무 화제.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해외 출장 떠난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윤마치의 10을 진행 중인 가수 윤마치입니다. 첫 곡은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였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20년 스포츠 중계 배성재의 난 하루 연습 파격 발언한 전현무 화제였습니다. 반가운 배성재 DJ 소식인데요. 전현무 씨가 배디를 도발을 해서 화제입니다. 전현무 계획 3에 나온 내용인데요. 배성재 DJ가 스포츠 중계 20년 경력에 빛나는 1등 캐스터시잖아요. 근데 예능형 방송인 전현무 씨가 이벤트로 중계에 도전했다가 배성재 캐스터를 이긴 적 있다고 도발을 했고요. 옆에서 곽튜브 씨가 20년간 스포츠 중계한 배성재가 하루 연습한 전현무에게 안 된다라고 부추기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아마도 2024년 파리올림픽 역도 중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0: 중계로 늘 꺼드럭대는 배성재 DJ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내일 방송되는 전현무 계획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배성재 DJ 벌써 그리우신 분들은 챙겨보시고요. 내일 월드컵 체코와의 경기도 배성재 캐스터 중계로 봐주세요. 그리고 냉정한 님이 윷마치도 라디오 연습 안 해도 이 정도인데 뭐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떨려. 이렇게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거든요. 근데 티 안 나죠? 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님과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상상의 달인, 스토리 만들기의 달인 이종범 작가님 따라서 저도 여러분의 망상 사연에 N으로서 파워 N입니다. N으로서 열심히 과몰입해볼게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윷마치가 진행하는 마텐, 지금 생방송 보실 분들은 고릴라,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직으로 들어오시고요. 자유롭게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1: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MPC 윤마치가 여러분

0: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많이 사랑해 주세요. 8704님, 이직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 적응 중인데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세요. 예, 애영이 화이팅! 넌할수 있어! 아이, 한 달은 누구나 다 적응 기간이죠. 이제 한달 지나면 행복한 일만 있으실 겁니다. 애영이 화이팅! 넌할수 있어! 안주현님, 올해 3월에 마치님 콘서트 갔었는데 그게 원동력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스디, 마치 언니, 화이팅!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립니다. 스디가 혹시 스타 DJ일까요? 아마도 행복합니다. 다른 거면 어떡하죠, 근데? 스디가 스타 DJ이길 바라면서 주현이 고마워. 자, 실시간 문자도 하나 와 있는데요. 신은주님, 내일 체코와의 축구 경기 때문에 식구들이 점수를 예측하느라 우왕좌왕하는 중이에요. 저는 2대1로 이긴다에 손 들었는데 윤마치님은 몇점 예상하시나요? 저는 잠깐만요. 체코가 어느 정도 하는 팀인가요? 아니 물론 게임마다 다르시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기 때문에 2대1? 아니 저는 4대1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4! 체코 미안해요. 1! 로 예상을 해볼게요. 제발 이기길 우리나라 화이팅! 이상 MPC 타임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고 일어났더니 제 모든 노래 가사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노래도 프리스타일로 부르면 괜찮지 않을까요?
1: 만약에 한 달간 지구상의 모든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겜덕은 매일 밤을 새서라도 게임을 하지 않을까요?
0: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남자와 ENFP 여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 드립니다.
1: 하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0: 엔사세! 앤드리 사는 세상 엔사세 함께할 분입니다. 일터에서 만난 까마득한 학교 선배님.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2: 네,
0: 작가님이십니다.
2: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처음
2: 안녕하십니까?
0: 뵙겠습니다.
2: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선배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너무 차가 많이 나면 선배라는 말 듣기도 좀 민망한 거 있잖아요.
0: 하늘 같은 선배님이셔가지고.
2: 늙어버린 사람입니다.
0: 아니 근데 수능을 3개 틀리셨어요?
2: 가물가물한데 그 정도 언저리로 기억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서 엄청 놀림 받아요.
0: 왜요?
2: 수삼틀이라고 여기는 원래 뭐 잘하는 거 있으면 엄청 놀리거든요.
0: 아 그래요? 잘하는 거 있으면 놀려요?
2: 손님에게 따세요. 손님이 오면 그 누구보다 팬클럽만큼 따뜻한 곳이 여기지만
0: 네.
2: 이제 박힌 돌이다, 고정이다, 맨날 보는 사람인데 식상하다 그러면 이제 정말 하찮게 되거든요. 제가 그중에 이제 가장 이제 저점인 사람이기 때문에.
0: 아니 좀 특이해요. 여기 그 청취자분들의 약간 뭔가 결이
2: 여기만의 문화가 있죠.
0: 문화가 있어요.
2: 그걸 특이하다고 표현해 주시는구나. 역시.
0: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2: 이상하다고 하셔도 돼요. 이제 뭐 친해져가지고 괜찮아.
0: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좀 자주 뵈니까
2: 네.
0: 좀 약간 적응도 스리슬쩍 하나씩 놀리시는 분들이 생기고 계세요.
2: 아, 놀리면서 되게 놀리는 걸 재밌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0: 그렇죠.
2: 놀릴 때가 많으면 너무 좋은 거죠.
0: 아니, 하차 얘가 되게 많은데.
2: 저는 언제나 하차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이 게스트에게 하차라고 인사를 해.
0: 아우.
2: 여기는 하차가 저에게 하는 인사예요.
0: 매콤하네요.
2: 아주 맵죠.
0: 아우. 바로 또 올라오죠, 하차. 아우.
2: 네.
0: 아,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 교수님으로 강의를 나가고 계세요?
2: 네, 이번 학기가 첫 학기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0: 제가 생방송 처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떨리셨겠어요.
2: 아, 그쵸. 아무래도 이제 새로 만나는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요. 항상 긴장되고. 그래서 마치님의 후배들도 이제 제 수업을 듣죠. 간간이
0: 그쵸.
2: 듣죠. 예.
0: 저도 이제 후배라고 말하기도 약간 민망한 학번의 친구들이라서.
2: 아유, 아닙니다. 아직은 선배죠, 윤마치님이.
0: 그렇죠?
2: 저쯤 되면 저같이 늙은 거 아니면.
0: 에이, 늙은 게 어딨어요? 다 젊습니다. 100세 미만은 다 젊습니다.
2: 아, 그래서 덕분에 오랜만에 동문 만나가지고 이제 음악 나가고 광고 나가는 사이에 옛날 얘기 많이 했습니다.
0: 맞아요.
2: 네.
0: 동아리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네. 죄송해요. 교수님 죄송해요.
2: 아, 뭐가 교수님이에요?

0: 저는 자체 휴가 많이 하고요. 네. 약간 수업 잘 안 들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그 음대 교수님도 무섭지 않아요? 안 그래요?
0: 이렇게 아 죄송해요 하면 또 이제.
1: 오, 아 중요한 거는 자체 휴강과 이 결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하고 뭐 했냐가 중요해요. 뭐 했어요 윤마치님은 자체 휴강하고?
0: 이제
1: 낭만이 있으면 괜찮아요.
0: 일단은 네. 그냥 아예 나가지 않은 것이 이제 거의 팔할이고.
1: 아 진짜요?
0: 너무 멀었어요 학교가.
1: 아, 학교 멀면 힘들지.
0: 안 갔어요 그냥.
1: 그래 안 갔다고요? 네. 서태웅이라고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 있는데 학교 멀면 안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0: 또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인 거죠?
1: 네, 예, 슬램덩크 이... 주인공이에요. 아. 만화 주인공. 아. 안 가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0: 전 집에 있었어요.
1: 와, 굉장하다. 이건 낭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0: 근데 혹시 다모토리 아세요?
1: 알죠. 어? 저 때 많이 갔던 곳인데?
0: 그쵸.
1: 우리끼리 아는 얘기 또 한다고.
0: 다모토리 가끔 갔고요.
1: 아, 낭만 있다, 낭만
0: 있다.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1: 낭만 있어.
0: 네, 그렇습니다. 네.
1: 네.
0: 그리고 작가님 앞으로 온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아 1910님이 교수님들은 학교 축 아 이거 진짜 궁금하다. 학교 축제 때 뭐 하시나요? 작가님도 구경 다녀오셨나요? 올해 연대 축제에 윤마치 DJ가 공연하러 다녀왔어요.
1: 아.
0: 작가님 학생 때도 연고전 있었나요?
1: 아니, 연고전은요. 저 때가 아니라요. 저보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세대 때도 있었고 그 위에도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저는 학생 때 알바를 세 개씩 하고 막 그래가지고 축제를 즐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어머.
1: 그러니까 축제 때 다들 막 그거 보러 가려고 그러잖아요.
0: 네.
1: 저는 그 공연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아 그럼 진짜 완전
1: 그 시간 동안 저는 이제 거기 가는 분들에게 김밥 팔고.
0: 어머나.
1: 알바하고.
0: 어머나.
1: 그때가 대목이죠.
0: 서빙이죠.
1: 아 그때는 또 추가 서빙 하시는 분들 많이 또 구인을 하세요.
0: 아 진짜.
1: 그럼 이제 딱 축제 때는 알바가 잠깐 네 개가 됐다가 세 개가 줄고 이렇게 되거든요.
0: 아...
1: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0: 그렇죠. 땡겨야죠.
1: 아, 그죠. 그리고 약간 아... 교수님들이 축제를 가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0: 아무래도
1: 좀 아 애들 노는데.
0: 그러니까요.
1: 가서 뭐 많이 사줄 거면 또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니어가지고. 예. 그리고 뭐 수업 때 거의 안 들어오니까 그냥 휴강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0: 아 예. 그럼 휴강 해주셨나요 이번에?
1: 저는 안 해줬죠. 왜냐면은 휴강하면 안 됐어요 저는.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저는 못했어요.
0: 그
1: 나도 하고 싶어
0: 위에서 그랬다라고 그죠. 이제 핑계를 대셨는데요.
1: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아 나도 휴강 시켜주고 싶었다 정말.
0: 아 하차유가 또 들어오겠어요.
1: 사탄이다.
0: 아. 그리고 9043님이 네. 작가님도 드러머?
1: 아네
0: 드러머 시절엔 야외 페스티벌 같은 공연 나가보셨나요?
1: 많이 갔죠. 그때는 페스티벌들 위주로 많이 갔죠. 주로 이제 뭐 가수들 쇼케이스나
0: 네.
1: 아니면 이제 뭐 앨범 발매 쇼케이스 그런 거 많이 했었고 페스티벌 때 많이 했었죠. 예.
0: 그러면 비행기를 타면 직업을 뭐로 적으시는 거예요?
1: 저 만화가요 그냥. 전 직업이 옛날 직업.
0: 직업은 변경이 될.
1: 그죠. 이직을 한 거죠. 이직을.
0: 이직을 했다.
1: 그렇죠.
0: 오, 야 선배 위험. 헬기부터 띄우자.
1: 아 이분들 손님이 오면 일단 나한테 헬기를 띄우라 그래요. 제가 헬기 소리 잘 내거든요.
0: 아 이게 그 소리예요?
1: 네. 궁금하세요?
0: 아, 지금 내실 소리가 많은 거 아시죠?
1: 할 때마다 너무 웃겨 근데. 아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음대생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너무 부끄럽다 진짜.
0: 어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머.
1: 아 어머. 이게 그렇게 신기한 거구나 몰랐어요.
0: 아니 이게 이제 또 에코를 이제 싹 넣어주시잖아요.
1: 그렇죠.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합이 잘 맞아요. 내가 이거 하면 바로 에코를 넣어주세요.
0: 그죠. 네. 이 타이밍이 완벽히 맞았거든요.
1: 그렇죠. 아 지금 할 거구나 바로 넣어주세요.
0: 전 에코가 걸려서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1: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비트박스 윙님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막 에코까지 넣을 정도의 그런 능력자는 아닙니다.
0: 세상에. 아 그리고 이제 힙합 하시면 됩니다.
1: 아 힙합 하라고요? 네. 힙합 뭐 해요?
0: 힙합 노래 아무거나 해주시면은 제가 뭐
1: 해야 돼?
0: 나 진짜
1: 무조건 그래 또 연대 보하셨는데 아 진짜 뭐 하지? 뭐 할까요?
0: 여기서 하셨던 노래가 있나요?
1: 아 넘버원 에코 주세요.

0: 잘한다 역시 와 반성. 아,
1: 이거 여기 살려야 되거든요.
0: 아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1: 근데 네. 그 디자인을 하시네요 휘파람을.
0: 아 그죠 그죠. 아 이것도 일종의 직업이어가지고 나중에 휘파람 그 피처링 하실 거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가수분들 피처링 많이 하거든요.
1: 진짜 하셨죠?
0: 앨범 몇 개 나왔죠.
1: 그죠?
0: 네.
1: 휘파람으로요?
0: 휘파람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휘파람 소리가 필요하다. 근데 나는 이제 이 휴먼 터치 AI 말고 필요하다 그럼 불러주시면 제가 지인 할인 들어갑니다.
1: 기가 막히다.
0: 진짜 냈다는 사실이 웃기죠.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 싱글을 냈다는 게 웃겼다는 웃긴 것이다.
1: 진짜 장난 아니시네요.
0: 아 근데 확실히 새로 손님 오시니까 서로 이렇게 소개하느라 시간 다 가네요.
1: 그렇죠. 알아가는 맛. 저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안 하게 돼요. 그럼 너 속마음 저 선배 뭐 하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0: 사실 비밀. 맞습니다. 나 진짜 뭐 하는 인간인지 나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1: 그냥 좀 신기하긴 하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0: 네, 그래도 네. 확실히 그 음악 업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기 꼭 피처링 필요하면 말씀 주십시오.
1: 진짜요?
0: 영업을 네. 해야 돼요. 영업을 해야 돼요.
1: 그렇죠. 영업 요즘 얼마나 중요한데요. 일단은 꼭 제가 이제 넣어두겠습니다.
0: 아 이게 배성재 DJ가 있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되게 하찮게 쳐다보거든요 저를.
1: 네.
0: 눈으로 막 욕해요.
1: 네.
0: 손님들은 착하시잖아요 보통.
1: 그렇죠.
0: 얘기하는 걸 다 받아요.
1: 그럼요.
0: 되게 어색해요.
1: 아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해볼까요 한번?
0: 아니요 그냥 이래 해주세요 이래 해주세요.
1: 한번
0: 너무 따사가 좋다.
1: 한번 정말 제 동네 친구 되듯이 한번 가볼까요?
0: 아니요 너무 따사가 좋아. 선배 대접해주세요 빨리.
1: 이렇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는 언제든 준비가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0: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1: 아니에요 허락만 기다리겠습니다.
0: 네, 선배 대접해주세요.
1: 네 넘어갈게요. 그럼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어떤 코너인지 한해 같은 대선배님이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0: 네, 이 코너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실제 일어난 일처럼 저희 둘이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는데 시간이 한 시간이 훌렁 버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1: 정말 이대로 안 읽으시네요.
0: 아, 제 맘대로 읽죠. 대본 맘대로 읽어요, 진짜로.
1: 아, 네.
0: 근데 다행히 오늘 N이셔가지고
1: 저는...
0: 네.
1: ENFP 그냥 그거밖에 안 나와요.
0: 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하신 거 봤거든요.
1: 네.
0: 엔사세의 최적의 인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들어오세요.
0: 정말 쓸데없고 생산성 없는 수다를 떨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는다고 방송 이래도 되나 싶을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네. 밖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 뭐 이종범 작가님은
0: 네.
1: 아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0: 아.
1: 그냥 처음 봐도
0: 네.
1: 10년 본 것처럼 하실 거다.
0: 아 이게 베텐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1: 아.
0: 매콤하고 재미있지만 그래서 아슬아슬한 이제 이썸님, 뭐 지영님 이런 분 계시면은 뭐 예인님 이런 분들 재밌어요. 대신에 아슬아슬해요. 이게 빈볼이 될 수도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꽉 찬 스트라이크거든요. 저는 굉장히 안전하지만 그만큼 또 잔잔하게 가는 코너이기 때문에.
1: 근데 이게 잔잔하면서.
0: 네.
1: 이게 홈런 때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0: 아 근데 손님 오실 때 이게 오늘 목요일에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잔잔하게 가시는 거죠?
0: 안전하게 가야죠.
1: 알겠습니다.
0: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싶은 말은 안 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0: 네.
1: 가시죠.
0: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그 한번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1: 맞아요.
0: 첫 번째 사연은요. 익명 이인님께서 보내셨어요. 한여름 땀 냄새 정말 불쾌한데요. 불쾌한 냄새가 아닌 아 참고로 그 이 대본의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제 뒤쪽에 가보시면 사연들이 쫙 있습니다.
1: 찾았습니다.
0: 네. 지금 눈동자가
1: 굳이 찝지 않으셔도 됐는데
0: 여기저기를 가셨어.
1: 네. 아, 감사합니다.
0: 익명 이님의 사연이에요. 한여름 땀 냄새가 정말 불쾌한데요. 불쾌한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나게 땀 냄새 향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두 분은 땀이 많은 편인가요? 냄새만 안 나도 땀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어허.
0: 참고로 저는 여름이 힘듭니다. 땀이 많고
1: 네.
0: 열이 많아요.
1: 열이 많으시구나.
0: 그래가지고 겨울을 좋아하고 여름에 되면은 거의 반 죽거든요.
1: 근데 열이 많으신 상이세요.
0: 아 그런가? 그 무슨 상이에요? 그건 또 열이 많은 상은 무슨 상인가요?
1: 핫하다 뭐 이런 거죠,
0: 걸렸다.
1: 선배님. 아이 선배님
0: 걸렸다.
1: 핫하시다.
0: 혹시 뭐 수염 나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저 핫하시다.
0: 그 약간 남방계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왜 눈썹 진하고 이런 거?
1: 제가 핫하다고 말아 핫하다는 말은 절대 안 들어주시고 핫하시다. 여러모로 핫하시다.
0: 근데 맞아. 무대에 서시면
1: 네.
0: 조명 같은 거 되게 덥지 않으세요?
1: 되게 덥죠.
0: 그러니까요. 라이브 같은 거 하시면
1: 네.
0: 땀 많은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나요?
1: 너무 힘든 게 진짜 이게 땀이 막 진짜 막 눈에 들어가고
0: 그러니까 줄줄 땀이 막 흐르잖아요.
1: 여름 야외 페스티벌이 정말 최고인데요.
0: 예.
1: 해보셨나요?
0: 해봤죠.
1: 그렇죠?
0: 저 난리 나죠.
1: 난리 나잖아요.
0: 난리 나요.
1: 또 땀도 많으시니까 우리
0: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땀이라는 건 말이죠.
1: 네. 잠시만요. 핫하시다 아니라니까요. 핫하시다.
0: 바로 오자마자 이제

0: 게스트를 하차시킬 수 있는 DJ시잖아.
1: 아, 핫. 네. 핫 하고요.
0: 근데 땀이라는 거는 정장 흘리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뒤에 어떻게 후처리를 하냐가 문제예요.
1: 정확하죠.
0: 그잖아요. 그럼요. 그 상태에서는 그냥 뭐 물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 뒤가 문제지.
1: 그렇죠. 이게 네. 묵혀진다면.
0: 그죠. 이제. 보통 이제 땀이 많은 타입이신 편이에요? 아니면은 안 나는 편이세요?
1: 저는 정말 그냥 평균인 것 같아요.
0: 평균?
1: 네. 많지도 적지도 않은.
0: 그래도 뭐 여름에 힘드시죠?
1: 아, 그럼요. 이제 저는 이게 머리가 네네. 제 머리가 아닌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 이식 이런 게 아니라.
0: 아, 네네네. 아, 이식도 보통 자기 머리죠?
1: 아, 그것도 맞죠. 아이, 콕 찍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 붙임머리?
1: 붙임머리라고 하죠. 이게 붙임머리인데 네. 이게 사실상 이불이에요.
0: 더워요?
1: 이불을 진짜 너무 더워요.
0: 아, 그럼 뒷목이 더우시겠네요?
1: 뒷목이 아주 너무너무 더운데 네. 이제 이렇게 머리를 풀고 치렁치렁 풀고 네. 여름에 공연을 하면은 네. 정말 제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어요.
0: 아, 알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또 그 메이크업도 하시잖아요.
1: 같이 녹죠. 이렇게
0: 메이크업을 하면 땀 나면 어떡해요?
1: 요즘에는 사실 기술이 좋아요.
0: 방수가 돼요?
1: 방수까지는 아니고요.
0: 아, 네. 아, 그 정도 아니고.
1: 방수는 아니고요.
0: 덜 녹아요?
1: 약간 덜 녹아요. 그리고 남아는 계세요.
0: 아, 감사하게도. 남아는 계세요?
1: 네, 남아는 계속 주시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휘청휘청 하시죠.
0: 오.
1: 그때 조금.
0: 자, 그렇다면 한여름에 땀 냄새 향을 바꿀 수 있다 본인이 만약에.
1: 네.
0: 그러면 좀 나을까요?
1: 그럼요.
0: 어떤 향으로 본인은 고르고 싶어요? 예를 들면.
1: 복숭아 향 이런 거?
0: 아, 달달한 쪽으로요?
1: 달달한 쪽으로.
0: 저 어차피 향수도 안 뿌리고 대신 향수 향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1: 향수 안 뿌리세요?
0: 아니, 향수 뿌리는데.
1: 그렇죠.
0: 땀 냄새를 그런 무슨 과일, 꽃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주로 애용하는 향수로 바꾸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 향이죠. 여기까지 나요.
0: 나나요?
1: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아주?
0: 나 이게 배성재 DJ님에 의하면 네. 고급 호텔 복도향.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고 듣고 와야 돼요.
1: 네.
0: 입으로 돌아올게요.
1: 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0: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2: 고릴라 SBS 생활정보.
3: 초여름이 시작되는 5월 입하 무렵부터 하얀 꽃을 가득 피우는 입함나무. 향기로운 꽃이 20여일 동안 풍성하게 피었다가 지죠. 영국의 한 식물학자는 마치 흰눈을 덮은 것 같다며 눈꽃이라는 뜻의 학명을 붙였는데요. 우리는 하얀 꽃이 쌀밥을 닮았다 해서 입함나무라고 부릅니다. 또 남부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입함나무는 이제 기후변화와 도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가로수가 됐다는데요. 꽃이 오래가고 병해충에도 강한 덕분입니다. 입함나무가 앞으로도 도심 속 가로수로 사랑받으려면 특성에 맞는 관리도 필요하겠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술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줄여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윤마치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윤마치고요. 이종범 작가님과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로 토크하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사연 계속 소개해볼까요?
1: 네, 다음 사연은요. 이승윤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내일부터 평생 살이 절대 찌지 않는 능력이 생긴다면요. 대신 죽을 때까지 단 한 가지 음식만 맛있게 느껴지고 나머지는 전부 종이 씹는 식감의 종이 맛이라서 먹는 재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딱 하나의 요리만 맛을 느낄 수 있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0: 진짜 앵 같다.
1: 진짜 앵이죠.
0: 진짜.
1: 슬슬 그 죄책감 올라오시죠. 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0: 아 이런 거 이 질문 오니까 약간 빡 왔어요.
1: 딱 아시겠죠? 이 정신선 아시겠죠?
0: 아 이런 거. 아.
1: 일단은 살이 절대 찌지 않는 능력이 생긴다.
0: 네.
1: 그 식욕 관리가 잘 되시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힘들어요?
0: 쉽지 않아요.
1: 쉽지 않아요?
0: 쉽지 않아요.
1: 주로 터지면 뭘 드세요?
0: 터지면 당연히 빨간 음식들.
1: 빨간 거.
0: 매운 거.
1: 떡볶이.
0: 짠 거.
1: 떡볶이랑 약간 그 술 들어가고 이런 것들.
0: 저는 또 제가 술을 잘 안 해요.
1: 압니다.
0: 아세요?
1: 압니다. 그 좋아하는
0: 그래 술이, 보이나요?
1: 좋아하는 술이 되게 그 뭐랄까 청초한 술인 것도 알고 아, 잘 안 드신 것도 알고
0: 읽고 오셨구나.
1: 공부하고 왔습니다.
0: 그렇죠. 아유.
1: 아 근데 보통 저같이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주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이제 많이 먹게 되잖아요.
0: 네.
1: 밤에 야식에 어울리는 거.
0: 그렇죠.
1: 근데 살이 절대 안 찌는 체질이 된 거예요. 이제.
0: 아 짜릿합니다.
1: 대신에
0: 네.
1: 하나밖에 맛을 못 느껴요.
0: 하나밖에 못. 아 근데 왜 이렇게 너무 괴롭지? 잠깐만.
1: 근데 죽을 때까지 한 그거 그 고름은 계속 가야 돼요.
0: 계속 가야 돼요?
1: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식은 뭐예요?
0: 근데 네. 이제 뭐 이제 요리도
1: 네.
0: 한 그릇 요리가 있고.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애니라 그래요.
1: 아, 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0: 한 그릇 요리가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막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정해 주세요. 괜찮죠?
1: 허거. 그거만 맛볼 수 있으면 거기다가 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아. 태국에 네. 무카타라고 있어요.
1: 뭔데 그게?
0: 그게 여기 안에는 샤브고
1: 네네.
0: 밖에는
1: 네.
0: 철판이라서
1: 오.
0: 삼겹살과 샤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에요.
1: 이래 뭐라고? 무카타.
0: 무카타.
1: 무카타. 그럼 만약에 나는 무카타 맛만 제대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무카타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천재인데? 그건 안 돼요. 근데
0: 왜요?
1: 그거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안 되고 아, 한 가지 음식만 돼.
0: 한 가지?
1: 그렇게 하면 너무 무카타잖아요. 그러면
0: 이거 한 가지잖아요.
1: 야 그냥 20초 반상이라고 하지 그러냐라는 분이 계시고요.
0: 아, 한 가지잖아.
1: 만약에 그 몇 년에 한 번씩
0: 네.
1: 그 정한 음식을 바꿀 수 있다고 내가
0: 아,
1: 단서를 드릴게요.

0: 막 3년에 한 번씩 메뉴를 바꿀 수 있어요. 아 지금부터 3년은 떡볶이만 느낄 수 있어. 다음 음식은 3년 뒤에 바꾸자.
1: 떡볶이가 네. 요즘은 토핑을 넣잖아요. 토핑 변경 가능해요? 아, 중요한 일이에요.
0: 어, 네. 주로 그러면 주로 이제 애착 토핑 3대장만 얘기해 보세요.
1: 일단은 저는 이제 로제 쪽으로 좀 가고요.
0: 어, 네. 저도 매운 거 못 먹어 가지고.
1: 아, 그래서요?
0: 네.
1: 로제에다가 이제 뭐 콘 치즈나
0: 어.
1: 이런
0: 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네요.
1: 아,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작은 변화가 네. 큰 차이를 만들어요.
0: 아, 근데 진짜 특약 사항을 잘 넣으시네요.
1: 특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1: 핵심이 특약 아닌가요, 원래?
0: 와, 근데 너무 좋다. 배디랑 배성재 DJ하고 네. 이 엔사제를 할 때 네. 요리 쪽 사연을 가끔 안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뭘 해도 답이 비슷해요.
1: 왜요?
0: 안 가리고 다 먹는다, 잘 먹는다 뭐 이러면서 배디는 이제 음식에 대한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너무 새로워. 너무 새롭다. 갑자기 무카타를 끝내는 DJ는
1: 아, 무카타 아 한번 무카타로 할래요 저는
0: 무카타로 하겠습니다 무카타
1: 뭐 어쩔 네. 거야 무카타
0: 무카타 네. 저는 아 저라면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전 라면이죠 저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그렇게 보실 일이에요 그거를 라면이라는 게 그 라면이라는 게 우리 마음 속에 소울푸드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쳐다보실 일이에요 지금
1: 소울푸드긴 한데요 선배님
0: 네, 네.
1: 맞는데요 선배님
0: 네네네
1: 근데 약간 부족해요 뭔가 요즘에
0: 왜냐면 라면도요 보세요 짜장만 라면 있죠 스파게티만 라면 있죠 비빔면도 라면이죠 엄청 많잖아요 라면이면 되라고 하면 저야말로 엄청 많지 않습니까
1: 잠시만요 그 라면의 종류를 사실 짜파게티와
0: 아, 네 그러니까 짜장면 라면이랑
1: 아, 죄송해요.
0: 네, 괜찮아요. 볼 수 있어요.
1: 아니 그 약간 뭐 국물 라면에서 네. 다른 국물 라면으로 바꾸는 거는 네네네.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이제 짜장 라면에서 국물 라면이 뭐 이걸 라면으로 다 퉁친다는 건 약간의 양아치스러움 있지 않나?
0: 아 그거 뭐 어떻게 전국 인정협회에서 나오셨어요?
1: 아니.
0: 아니 저는요 자작하게 끓이면 전부 다 비슷해진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배님?
0: 저 심지어 짜장면 라면에도요 일반 라면 스프를 반쯤 섞습니다.
1: 근데 그건 맛있을 것 같아요.
0: 맛있잖아요. 그 사천 맛 나거든요.
1: 밥 마실 거예요. 밥.
0: 밥이요. 자작하게 끓이면 못 말지만 밥 만 라면은 라면인가요? 인정해 주세요.
1: 밥 만 라면이요. 그러니까 같이 말아서 끓인 것.
0: 토렴 하듯이.
1: 토렴.
0: 어.
1: 토렴.
0: 밥을 말아버린 라면은 라면인가? 라면이 되면 전 그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1: 라죽이죠 그건.
0: 라죽. 네. 라죽은 안 되는 거예요?
1: 그건 안 되죠.
0: 토핑은 되면서.
1: 토핑은.
0: 밥을 토핑으로 얹으면 돼요.
1: 그건 돼요.
0: 그 건더기 스프 대신에 밥을 넣는 거예요. 괜찮아요?
1: 뭐 그 정도는 뭐.
0: 가능해요?
1: 근데 이제 건더기 스프랑 같은 네. 양에.
0: 같은 양이요? 그건 밥 한 숟갈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1: 그러니까요.
0: 어, 아니 파. 알겠습니다. 저는 라면으로 하겠습니다.
1: 네, 다음 거 하겠습니다.
0: 네, 다음 거는요. 어, 최경옥님의 사연입니다. 아, 근데 이게 배선태 DJ랑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재미가 있네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예능, 교양, TV, 땡튜브 등 뭐든 제한 없이 한 가지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다면 어디에 나가고 싶으세요? 가서 뭘 하고 싶으세요? 이종국 작가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예능 섭외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1: 어, 근데 저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0: 유마치님 예능 섭외요?
1: 아니요 작가님이요.
0: 아 저한테 들어오면 좋겠다고요?
1: 겪어보니까 네. 짜릿해요.
0: 뭐가 짜릿해요?
1: 와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구나 해가지고.
0: 아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주로 교양 프로그램만 나갑니다.
1: 아 이거 교양 프로그램이에요?
0: 그러니까 여기가 유일한 예외예요. 교양 없음 프로그램이죠. 그 아, 절대값은 같아요. 방향이 반대일 뿐이에요.
1: 아,
0: 교양이 아주 있거나 아주 없거나 둘 다 절대값은 비슷하거든요.
1: 아 중간이 없으시군요.
0: 그렇죠. 마치님이라면은 어떤 프로가 섭외가 들어오면 내가 너무 좋겠다.
1: 저는 약간 진짜 뭔가 제한이 없다면.
0: 네네.
1: 저는 솔직히
0: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1: 짜릿하다.
0: 내가 평가를 받아봤는데 내가 평가를 하겠다.
1: 진짜 짜릿하다.
0: 지금 진짜거든요 얼굴이?
1: 지금 약간 스쳐가거든요. 네네. 제가 지금 나갔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지만 그건 네. 아니에요. 너무 잔인해요.
0: 아 그런가요? 적고 보니까
1: 전 SNL.
0: 오 진짜요? 네. 와 SNL. 네. 와 그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생각도 못했어요.
1: 그러니까 조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약간 누군가를 웃기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0: 눈이 약간 살짝 돌아 계시거든요. 오, 근데 SNL 나가면 잘하실 것 같긴 한데.
1: 그러니까 약간 다 웃긴 거 만들어 주시잖아요, 또.
0: 그죠, 그죠.
1: 저는 그냥 막 이렇게 막 난리만 피우면 되는 거잖아요.
0: 세트가 완성돼 있죠,
1: 그러니까.
0: 세트가.
1: 저도 약간 그 약간 뭐 병원 요즘에 많이 보시잖아요.
0: 네네.
1: 피부 병.
0: 그죠.
1: 그거

0: 정말 너무너무 해보고 싶고요.
1: 혼자 방에서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실장 역할 이러면서?
0: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거 하죠. 하죠.
1: 망가지실 각오가 돼 있네요.
0: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1: 지금 안 되죠.
0: 근데 한 5년 뒤에는
1: 아, 네.
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5년 뒤에는?
0: 네.
1: 망가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놓고
0: 그때는 제가 아무리 안 망가지려고 해도
1: 네, 그죠.
0: 제 언행으로 망가져 아, 있을 것 같아요.
1: 원래 본인의 모습은 그렇다.
0: 그렇죠.
1: 근데 제가 듣기로는 침착맨님 방송 굉장한 팬이라고 들었단 말이죠. 그게 안 나오네요 지금.
0: 진짜.
1: 저는 이제 종종 놀러 가거든요. 워낙 오랜 친구니까 만화가잖아요.
0: 저. 선배님 안녕하세요.
1: 갑자기 또 선배님이네.
0: 저 1학번 윤지영이고요.
1: 아까 전에 라면 어쩌더니랑 얼굴 다르네요.
0: 아우 정말.
1: 근데 그 침착맨 방송 나가 제안이 왔어요 그러면.
0: 네.
1: 어떻게 바로 가요?
0: 다 빼야죠.
1: 다 빼야 돼요?
0: 다 빼야죠. 앨범 미루고.
1: 어?
0: 막 발매 당일이야. 그럼 앨범 미뤄 하고 침착맨 가야죠.
1: SNL 대 침투부.
0: 그러지 마세요. 에이 진짜.
1: 침투부랑 배텐이랑 같은 날이에요.
0: 왜 그래요? 피디님 왜 그러세요?
1: 솔직해져도 돼요. 어차피 뭐 어쩔 거야. 이렇게 또 나가서 이제 침투부 또 거기 또 침투자분들 들으시면 또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이거.
0: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저 그러면 침착맨 나갔다 와도 돼요?
1: 아, 뭐 죄송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거 보러 갈 거 지금?
0: 아니 얼마 전에 또 막 이게 등용문이잖아요 사실. 스타 그쵸. 등용문.
1: 그쵸.
0: 네. 스타가 아니면 나갈 수 없어.
1: 마치님이 미안해할 사람은 딱 세 명밖에 없어요.
0: 누구요?
1: 저 부스 밖에 3명. 그 외 모든 사람은 좋아할 거예요.
0: 생각보다 적잖아.
1: 같이 갈 거예요.
0: 하하.
1: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침착맨님하고 거의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왜 만화계에서 알았으니까.
0: 아 그렇네요.
1: 웹툰 작가 때부터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침투부에 놀러 가고 싶어도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0: 아.
1: 야 말려나 병거나 놀러 가도 되겠니라고 물어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0: 네.
1: 왠지 유명세를 얻기 위해 내가 네 채널을 지금 이용해 먹을게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0: 네.
1: 형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0: 네.
1: 10년을 기다렸어요.
0: 10년을.
1: 아, 그건 농담이고요. 아, 5년 기다린 것 같아요.
0: 5년을.
1: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또 같이 놀게 되더라고요.
0: 네.
1: 저는 그래서 약간 여한 하나 풀었고
0: 네.
1: 침투부 여한 풀었고 옛날부터 진짜 나가고 싶었던 방송이 저는 있어요.
0: 뭐예요?
1: 세계 속으로 걸어가는 프로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0: 알죠.
1: 오, 저 완전 다른 나라. 걸어서 세계 속으로.
0: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애청자이십니다.
1: 특히 우리 위세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0: 너무 좋아하시죠.
1: 저 그거 처음에는 나레이션만이라도 하고 싶다. 아니 나레이션을 시킬 거면 너를 보내지 뭐하러 나레이션만 시키냐 그러는 거예요.
0: 보통 가시는 분이 나레이션 하시지 않나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나레이션 겸 출연이었어요.
0: 어머나. 근데 뭐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1: 먼 것 같아요.
0: 왜요?
1: 불러주시려나?
0: 그럼요.
1: 이랬는데 오지. 이러면 이제 힘들죠.
0: 근데
1: 네. 진짜 힘든데 가면 힘든데 네.
0: 어디 쪽이 보이기는 해요.
1: 뭐 도시는 아니죠?
0: 핫해서
1: 도시는 아니죠?
0: 도시는 아니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1: 신문이 많은 곳? 남방구죠?
0: 넘어갈까요?
1: 아니요. 더 집요하게 물어볼 거예요. 아마존 그, 쪽인가요?
0: 걸어서
1: 이거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 휘파람 그 연습곡 같은 거 중에서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노래가 가장 어려운 노래 중에 하나고요. 왕벌의 비행보다 바로 전 단계라고 해야 되나? 진짜 어렵습니다.
0: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1: 이거를
0: 그 끝 처리가
1: 아 이게 떠는 거요.
0: 네.
1: 근데 이게 중간에 그 오카리나 같이 이렇게 구멍 난 악기로 해야 되는 거라서
0: 아.
1: 휘파람으로 하려면 연습을 엄청 해야 돼요.
0: 아
1: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금 힘듭니다.
0: 왕벌의 비행은 안 되시는 거죠?
1: 안 되죠.
0: 아직 안 되시는 거예요?
1: 왕벌의 비행 하려면은 특수 기술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해요. 불 때도 나고 이제 그 빨아들일 때도 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연습을 해서 마스터를 한 분들 선수분들이 보통 왕벌의 비행을 하세요.
0: 뭐 학원을 다니신 거예요?
1: 세계 대회가 있어요.
0: 휘파람이요?
1: 휘파람 세계 컴페티션이 있어요. 거기 우승자들이 가끔 갈라쇼처럼 우승하고 나서 이제 한번 해준다 그러고 이제 공연을 해줄 때 왕벌의 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협연도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남들의 두 배로 부를 수 있는 기술을 익히신 분들이거든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0: 아니. 제가 이제 지금 정적이 흐른 게 아니라
1: 네.
0: 말을 잃은 거예요.
1: 되게 신기한 세계죠.
0: 제가 전혀 모르던 세계예요.
1: 아, 거기도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리그가 있고
0: 네.
1: 휘파람만 부는 리그가 있고 그 양쪽 리그를 전부 다 우승한 사람이 또 일본에

0: 계시고 이런 게 있어요.
1: 어, 역시 일본. 아, 장인들 많으시잖아요.
0: 많습니다. 아. 자, 이제 다음 거 할까요?
1: 네.
0: 이게 이런 얘기로 이런 얘기 해도 재밌다.
1: 뭐. 아, 시간이 막
0: 뭐 어때? 나,
1: 어, 이렇게 막 삭제되고 있어요.
0: 엔사센 되면 어때?
1: 그죠. 네. 넘어가실까요?
0: 네, 가겠습니다. 어, 강은아님의 사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화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평화로우실까요? 그렇다고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다들 화병에 걸려서 더 위험한 사회가 될까요?
1: 어, 이거 어려운데?
0: 그 마치님이 마지막으로 화내보신 기억이 나세요? 언제?
1: 마지막으로 화내본 거?
0: 뭐?
1: 그러니까 뭔가 뭐?
0: 두 시간 전에 이런 거 말고.
1: 구두로요? 아니면 카땡으로요? 통으로요? 아,
0: 모든 어느 쪽으로건 윤마치라는 이 인간에게서 분노가 뽑아져 나왔다. 뿜어져 나왔어.
1: 분노까지 가야 되는 거죠?
0: 분노랑 화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 짜증 수준은 아니에요.
1: 짜증 수준은 아니다.
0: 화가 아닌가? 난 거야. 화.
1: 아, 가물가물한데요. 저는 사실 뭐
0: 화를 잘 안 내세요?
1: 아이 뭐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살겠어요, 선배님.
0: 어, 한 3시간 전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가끔마다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시거나,
1: 네.
0: 뭐 인터넷에서 뭐 봤을 때.
1: 근데 오늘 뭐 운전하다가 한번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0: 네네네.
1: 뭐 어제도 뭐.
0: 아, 도로상에서 있죠.
1: 도로상에서 좀 많죠.
0: 도로상에서 있죠.
1: 많죠.
0: 또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1: 하죠. 쉽지 않아요.
0: 그게 언제인데요?
1: 한 진짜 3시간 전?
0: 진짜 3시간 전이요? 어,
1: 아니, 너무 터무니없는
0: 네네네.
1: 행위를
0: 네.
1: 당해버려가지고.
0: 아, 도로상에서?
1: 그렇죠.
0: 솔직히 욕이 나왔다 안 나왔다?
1: 에이, 너무 딥하게 가지 마시죠, 선배님.
0: 어차피 혼자 있는 건데 뭐 어때? 혼자 있는 건데. 그 자동차 안에 혼자 있잖아요.
1: 아, 자동차 안에 혼자 있는데.
0: 혼자 있는데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에이. 도로상에서 이제 운전할 때 화가 나면 보통은 욕이 나옵니다. 그때 욕을 참는다? 인격자예요.
1: 짧게 하죠, 짧게.
0: 짧게.
1: 짧게.
0: 그 한 글자나 두 글자 정도의 욕을 하시는군요. 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어쩔 네. 수 없어. 뭐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1: 그렇죠.
0: 위험했으니까.
1: 네.
0: 근데 만약에 화가 없어져 세상에.
1: 네.
0: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를 내려 그러면은 딱 안 나오는 거예요.
1: 그럼 제가 그 아까 그 상황에서
0: 있겠는데?
1: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0: 아무것도 안 나와요.
1: 미치겠는데요?
0: 오, 약간 화병 난려나?
1: 어, 아니 이게 병은 모두가 그럼 이제 다 갖고 있는 디폴트가 될 것 같고요.
0: 그렇죠. 어, 그러면은
1: 무기를 갖고 다녀야 될 것 세상에 오지 않을까.
0: 아, 이제 약간 그 저는 이제 집에 다들 샌드백 하나씩 사놓을 것 같고.
1: 네, 그죠.
0: 약간 다들 입시 타격기 하나씩 배울 것 같고.
1: 저 고릴라.
0: 네, 저런 거.
1: 때리기 굉장히 좋게 생겼거든요. 지금 고릴라가 있어요.
0: 플라잉 드롭킥 같은 거 할 것 같고.
1: 그렇죠.
0: 각자 스트레스 풀이가 좀 늘겠죠.
1: 늘겠죠.
0: 만약에 화를 못 내게 된다면 윤마치 씨가 윤마치 DJ님께서 고를 스트레스 풀이용 액티비티는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다, 적투기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1: 스트레스 풀이.
0: 아니면 맞기다 뭐.
1: 저는
0: 네.
1: 일단은 화를 못 내는 무언가를 찾아서
0: 네.
1: 예를 들면 강아지라던가.
0: 어, 네.
1: 강아지라던가.
0: 어, 강아지.
1: 강아지라던가.
0: 강아지죠.
1: 강아지를 이렇게 복복복복 긁고.
0: 복복복.
1: 얘는 저한테 화 못 내니까요.
0: 아. 우리 또 리트리버.
1: 네, 그럼요. 나리. 이제 하소연 좀 하고.
0: 네네네.
1: 뭐 그렇게 좀 힐링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해요.
0: 근데 실제로 저는 강아지나 개랑 사는 사람들은 솔직히 여기서 이 사연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1: 그럼요. 네,
0: 마음속에 하수구 청소가 다 쫙 되거든요.
1: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0: 아...
1: 성격이 다 좋아요.
0: 그 꼬순내가
1: 힐링이죠, 힐링.
0: 그 발바닥 냄새가 있잖아요. 그 힐링. 강아지 패드 냄새가 있잖아요.
1: 와, 그거 진짜.
0: 그거는 마음에 어떤 평화를 주기 때문에.
1: 그럼요.
0: 아, 근데 복복복복 긁는 거 너무 부러워요. 우리 집 개는 허락하지 않거든요. 네, 허락하지 않아요.
1: 개가 맞나요?
0: 뒷다리가 아파가지고 아파.
1: 아이고.
0: 아파하니까 못 만지겠어.
1: 그 제가 개가 맞나요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아파요를 뒤에 말씀하셔버리면 제가
0: 그러니까.
1: 개님에게 굉장히 죄송해지잖아요.
0: 그래서 약간 정수리 긁어요, 정수리.
1: 아, 그 정수리.
0: 개들 중에서 이렇게 앞머리가 딱 까진 애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까진 애들 있죠.
0: 그 앞니만을 긁어주는 걸로 대신해요.
1: 아,
0: 하지만 나도 등 엉덩이 팡팡 해주고 싶거든요.
1: 굉장히 그 면적이 좁을 텐데.
0: 그러니까요, 약간 네. 되게 소심하게 긁어줘야 돼.
1: 아...
0: 속상하다.
1: 나리 한번 만나러 오세요.
0: 나리 한번 보고 싶네요.
1: 네.
0: 자. 다음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679 아버님의 사연입니다. 이 사람과 인연이라면 손가락에 실이 묶여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이 실을 나만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1: 오.
0: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굵은 실, 멀리 있는 사람은 가느다란 실. 아, 그 실의 두께로 위치 파악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색깔도 달라요. 연인이면 빨강, 친구면 파랑,
1: 어머.
0: 원수면 검정,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검정.

0: 실이 보여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이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오 이런 식이야.
1: 이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0: 이 엔사스에 보내시는 분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1: 이 진짜 이거는 고수다.
0: 굉장한 엔들이죠.
1: 저는 비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0: 이, 각자가 힘 원기옥 같은 거예요. 각자가 네. 이 엔력을 모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1: 야.
0: 그래서 이제 마치님께서 딱 손을 봤는데 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봤는데 검은 게 이렇게 보여.
1: 네.
0: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원수잖아요. 원수 그러면.
0: 원수죠.
1: 그러니까 지금 원수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0: 누가 날 싫어하는 거지?
1: 어머 세상에
0: 어떨 것 같아요? 잘라버리나 다? 다 수술 쳐버리나?
1: 그래도 돼요?
0: 자르지 실이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져요.
1: 당연히 잘라야죠.
0: 검은색
1: 저는 그럼 가위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0: 근데 검은색을 잘랐어요. 근데 갑자기 평소에 늘 가끔 평소에 늘 서로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나 기억을 못해. 이게 이제 N이죠 N.
1: 그럼 또 이제 나리 쓰다듬으러 가야죠.
0: 나리가 있으면 다 되는구나.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연인 빨강, 친구 파랑, 원수 검정에 추가하고 싶은 색깔 있어요? 일단 베텐러분들은 빨간색이 없을 거고요. 온통 파란색이야. 그 검은색이랑 검푸른색 까득하겠죠?
1: 아니.
0: 네.
1: 하차가 순한 거네요.
0: 아 이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죠 이제 이쯤 되면.
1: 아 이제 정당방이다.
0: 맨날 맞고 있으니까 제가.
1: 아우. 오.
0: 근데 이제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말고 하나가 더 있으면 만약에.
1: 다른 색. 아우 이거 이 질문조차 정말 N스러우세요 선배님.
0: 그런가요? 이런 어려운 선배님이에요?
1: 에 하나 더 있다면은.
0: 왜 보통 이렇게 전보러 가신 분들이.
1: 네.
0: 아 귀인이 올해 상반기에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나한테 큰 득이 될 사람의 색이 있다 그러면은 어떨까?
1: 너무 짜릿하게 됐네요.
0: 사람이 이제 레인보우색. 얘만 좀 얘만 빠짝빠짝해. 따라가 보면은 귀인이 나오는 거죠.
1: 아니 그건 사실 너무
0: 이거는 치트키잖아요. 치트키.
1: 너무 치트키죠.
0: 돈이 필요하다 그때. 나 어디 실 없나?
1: 와. 근데 저는 사실 떨어지 않고 있었거든요.
0: 아 네네네.
1: 다른 색을 뭘 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0: 네네.
1: 바로 나오시네요.
0: 그죠. 마치님 예를 들면 그런 시장을 발견했잖아요.
1: 네.
0: 좋은 곡을 줄 사람.
1: 짜릿해.
0: 좋은 프로의 섭외가 들어온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1: 짜릿해.
0: 요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우리 엔사스입니다. 얘기하니까 약간 좀 죄책감 들지 않으세요?
1: 네, 약간 이게 맞나?
0: 배덕감 들지 않아요?
1: 약간 이게 맞나 싶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죠?
0: 아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채팅창에서 먼저 광고 듣고 오세요.
0: 네 맞습니다. 광고 듣고 오세요. 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1: 가원
2: 안나입니다.
0: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위에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1: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저희 둘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릴게요. 작가님 수고하셨고요.
4: 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뭐 재밌었나요? 엔사세 괜찮으셨어요?
1: 아, 이런 거구나를 이제 깨달았고요. 네. 아, 아니 사실 이게 한 시간이 너무 짧아요.
4: 어, 금방 가죠.
1: 왜 이렇게 지금 전 제가 11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4: 근데 제가 했던 엔사세 중에서 오늘이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1: 그래요?
4: 확실히 다르다 이런 네, 느낌.
1: 또 아유 참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올해 엔사세 중 가장 재밌었다고. 에이 근데 이거는 조금 띄워주기식 발언이신가요?
4: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제가 보기엔 코너는 문제 없었다. DJ가
1: 진짜요?
4: 문제였다 그동안.
1: 아 귀가 간절해오시겠어요 우리. 네. 아 그러면 작가님. 또 봬요.
4: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가시고요.
4: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윷마치의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끝곡은 트와이스의 턱대턱이에요. 꿈에서 연애하세요.

0: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모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평소에 불안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라면 대체할 행동을 정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밀린 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책상 앞에라도 앉기라든지 괜한 걱정에 불안하면 눈 감고 심호흡하기 이런 식으로 간단한 행동이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라디오에만 집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B2B의 괜찮아요로 6월 11일 목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평소 불안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사소한 대체 행동을 정해두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도움이 되나 싶지만 실제로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불안함을 안 느끼려면 일단 무조건 마무리를 해야죠. 예. 근데 뭐 이런 거죠. 뭐 이걸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건 좋은데 아 뭐 밀린 일이 너무 불안해. 밀린 일을 애초에 안 만들었어야지. 그러면서 불안해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네,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죠. 그거는 네. 불안할 때 어떻게 하냐. 왜 불안한지 원인을 찾는 것 같아요. 왜 불안하지? 불안한 이유를 찾는 것 같고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방법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결국엔 다 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막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너튜브 콘텐츠 같은 거 늘 불안하죠. 조회수가 잘 나올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내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계속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니까 좀 업계 파악을 좀 하고 다른 채널들이랑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 요즘 전체적으로 추세가 좀 이러네 좀 많이 빠지네 너무 걱정하지 말자 뭐 요런 것들을 하고 에, 너무 막 1등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 자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 디깅뮤직은 아이돌 보이밴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이렇게 안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가야지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였고요. 강은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안 땡기면 진짜 어른이 된 거라는 후배의 말을 듣고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전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그냥 지어내신 것 같은데 누군가 이분이? 예, 처음 들어봐요. 생전. 저는 굳이 아이스크림 가게 가도 막 아이스크림 땡기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가끔 뭐 식사 끝나거나 뭐 고기 같은 거 먹고 아 젤라또 같은 거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그냥 그 시중에 파는 아이스크림이 막 땡겼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그런 하겐땡 이런 거 있죠. 그런 녹차 뭐 이런 거 스트로베리 막 이런 거 땡겼는데 뭔가 그 시중에 파는 그거는 뭔가 인식이 뭔가 제가 너무 이게 당이 많아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좀 안 땡겨요. 아, 죄 짓는 느낌이랄까? 오히려 차라리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건 좀 먹는데. 자, 사연 보내주신 강은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저는 르스라핌의 붐팔라 그리고 멜로망스의 해피송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4829님이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방음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옆집 알람 소리에 같이 일어나는 생활에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여기서 2년 어떻게 살죠? 해주셨는데, 아, 요거 좀 심한데? 요거 좀 그 방음 그런 부스 뭐야 교회 같은 데 가면 그 솜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 있는데 약간 그런 거라도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잠시 후 2부 디깅 뮤직은 아이돌 보이밴드 특집 준비했고 저는 유승우 서현진의 사랑이 뭔데 그리고 적재의 나란 놈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수많은 말보다 좋은 음악 하나가 마음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보물 같은 음악을 찾는 즐거움, 디깅 뮤직. 오늘은 보이밴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딘딘의 뮤지카 2부 시작했고요. 오늘 디깅 뮤직은 보이밴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밴드 붐이 왔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도 음원 차트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자체가 그 밴드 페스티벌이 또 많아졌죠. 예, 굉장히 많아졌고 큰 기획사에서도 이제 밴드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루시가 최근에 그 체조경기장에서 또 콘서트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밴드의 파이가 많이 다시 커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밴드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밴드가 줄 수 있는 그 벅차오름이 있거든요. 근데 한동안 밴드가 좀 주춤할 때가 힙합이 많이 올라왔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게 뭐 하나가 올라온다고 뭐 하나가 이렇게 좀 주춤할 필요는 없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늘 밴드의 수요는 무조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밴드만이 줄 수 있는 그 공연에 그게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디깅뮤직은 일명 꽃미남 밴드라고 불렸던 아이돌 보이밴드 음악들 준비했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생각나는 아티스트나 노래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시고 자 오늘 처음 만나볼 아티스트는 꽃미남 밴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클릭비입니다. 클릭비는 성공, 히트하다, 의기투합한다라는 뜻의 클릭과 밴드, 보이스, 베스트의 이니셜인 B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고 99년에 7명의 멤버로 데뷔를 합니다. 기타, 드럼, 베이스, 키보드가 모두 갖춰져 있는 K-아이돌 밴드의 원조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이돌에 대한 편견이 심했는데 심지어 밴드로 나오니까 악기 연주 실력에 대한 비난과 의심이 항상 따라다녔다라고 하고 근데 실제로 이때 뭐 상혁이 형 같은 경우는 저랑 오빠네 라디오를 함께 했는데 이때 상혁이 형 실제로 한강에서 캐스팅 되는데 악기 다룰 줄 몰라서 너 악기 연습해라 해가지고 악기 연습했으니까 욕 먹을만 하지?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네. 자 그럼 저희는 클릭비의 드리밍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비의 드리밍 듣고 오셨고, 클릭비는 멤버들의 외모 때문에 꽃미남 밴드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는데, 지금 그 당시 사진들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지금마저 잘생겼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우, 다들 너무 잘생겼죠, 진짜. 너무 잘생겼죠. 예. 딱 그 밴드부 오빠들에 대한 약간 밴드부 형들 느낌에 대한 약간 그 결정체 아닐까? 예. 자, 클릭비는 2002년도까지 밴드로 활동하다 2003년 정규 4집부터 멤버 개편과 동시에 댄스 그룹으로 컨셉이 바뀌게 되고, 2006년도에 그룹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에 재결성을 하면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고, 올해 8월에는 데뷔 27주년을 맞아서 완전체 콘서트를 또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원조 아이돌 밴드 클릭비의 백전무패에 이어서 밴드 컨셉으로 낸 마지막 앨범에 수록된 To Be Continued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Now that's what I call

자, 클릭비의 백전무패에 이어서 To Be Continued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아티스트는 FT 아일랜드고요. 2007년도에 5명의 멤버로 데뷔한 보이밴드입니다. 그룹명은 Five Treasure Island의 줄임말로 5개 보물섬이라는 뜻입니다. 데뷔 당시 멤버 전원이 90년대생이어서 평균 나이가 만 16세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09년생, 10년생, 11년생 멤버들이 데뷔를 한 건데 음악방송 1위 했을 때 평균 나이가 17.4세였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역대 최연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 사실 이때 아마 사랑아리로 바로 하지 않았나? 이거는 곡도 좋았고 멤버들도 주지만 사실 이때 이거는 제가 볼 때 홍기영의 힘이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예, 이 어린 나이에 이 보컬이 있다라는 거는 예, 대단하죠. 저도 가끔 뭐 홍기영이랑 친하고 하니까 연락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영상 같은 거 볼 때 안 듣고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소리만 듣는 경우에 이제 홍기영 노래 소리가 딱 들리면 아, 이홍기다 이게 딱 있는데 한 딱 데뷔 초반에 그게 엄청 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 이거 뭐야 약간 이런 게 아마 확실히 세지 않았을까. 자, 그럼 저희는 FT 아일랜드 데뷔곡인 사랑아리에 이어서 지독하게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아일랜드의 사랑아리 이어서 지독하게까지 듣고 오셨고, 자 오늘도 퀴즈 준비했습니다. 애프터아일랜드 보컬 이용기 씨와 잠시 후 소개해드릴 CN블루의 정용화 씨는 배우로서 같은 작품에 출연했는데, 자 문제 드립니다. 이용기, 정용화 그리고 장근석, 박신혜 씨가 꽃미남 밴드 멤버로 출연했던 SBS 드라마 제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주관식 문제고 2009년도에 방송된 드라마고요. 네 분이 꽃미남 밴드의 멤버 역할을 맡았다는 게 힌트입니다.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애프터아일랜드의 바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디깅뮤직 시작했고, 아까 제가 퀴즈 하나 드렸는데 이용기, 정용화, 장근석, 박신혜 씨가 꽃미남 밴드 멤버로 출연했던 SBS 드라마 제목은 무엇일까요? 였는데 주관식 문제였고 꽃미남 밴드가 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은요, 미남이시네요 였습니다. 자, SBS에서 2009년도에 방송된 수목 드라마였고, 장근석, 박신혜, 이용기, 정용화 씨가 A-Angel이라는 꽃미남 밴드 멤버로 출연을 했고, 심지어 정용화 씨는 CNBLUE로 정식 데뷔하기 전에 이 드라마로 먼저 얼굴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딕뮤직 다음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CNBLUE입니다. CNBLUE는 FT 아일랜드에 이어서 2010년도에 데뷔한 보이밴드인데요. FT 아일랜드가 아이돌 보이밴드의 길을 열었다면 CNBLUE가 그 길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두 팀의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FT 아일랜드가 와일드하면 CNBLUE는 약간 모던한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저희는 CNBLUE의 사랑빛 듣고 디깅뮤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N블루의 사랑비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디깅뮤직은 아이돌 보이밴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CN블루는 올해 1월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올해로 17년차 데뷔 16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CN블루 멤버들은 한 인터뷰에서 같이 합주하고 악기 연습하면서 순수하게 음악을 즐겼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가장 순수하게 음악을 즐겼던 때가 언제냐 해주시면 저는 아마 지금 이 CN블루 멤버들도 데뷔 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활동하기 전에

그냥 저 혼자 방구석에서 음악을 대할 때 진짜 막 거의 막 20시간 막 음악을 듣고 쓰고 막 할 때 그 열정? 에,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좀 결과가 나오니까 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랑은 좀 다르죠. 에. 자, CNBLUE의 러브에 이어서 저는 I'm Sorry까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It's over. I'm sorry.
1: Do it now.

자, 신블루의 러브에 이어서 I'm Sorry까지 듣고 오셨고, 다음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엠플라잉인데요. 2015년 5월에 데뷔한 5인조 보이밴드고, 팀은 뉴 그리고 플라잉, 넥스트와 플라잉을 합쳐서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엠플라잉은 역주행으로 화제가 됐는데, 2019년도 1월에 옥탑방이라는 곡이 발매 당시에는 음원 차트 1000위 밖으로 밀려났다가 역주행을 해서 2월 말엔 차트 1위를 찍고 3일에는 데뷔 4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에 발표했던 플래시백이라는 곡은 라이브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발매 5년 만에 음원 차트 탑백 안에 들기도 했고, 올해 4월에는 음악방송의 재소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노래 중에 역주행했으면 좋겠다는 곡, 곡은 되겠죠. 예, 뭐 딱히 하나를 꼽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엠플라잉의 옥탑방에 이어서 플래시백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플라잉의 옥탑방에 이어서 플래시백까지 듣고 오셨고, 다음 만나볼 아티스트는 데이식스인데 2015년 9월에 데뷔하고 JYP 최초 밴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밴드 붐을 일으킨 주역이자 여는 공연마다 전속 매진을 기록하면서 K-POP 밴드 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고, 만약에 제가 밴드 멤버가 된다면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싶냐 해주셨는데, 좀 프론트맨 되고 싶습니다. 전 프론트맨이 되고 싶습니다. 예, 기타 들고 딱 프론트맨을 하고 싶고, 아니면 베이스도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베이스가 좀 멋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예, 제가 느끼기에. 자, 그럼 저희는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s 그리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s에 이어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까지 듣고 오셨고 오늘 디깅뮤직은 아이돌 보이밴드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저는 3부 끝곡으로 2019년도에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루시의 히어로 들려드리면서 디깅뮤직 마무리하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웰니스입니다. 자, 그럼 카니 웨스트의 굿 라이프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카니웨스트의 굿라이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웰니스였는데, 요즘 이 약간 웰니스가 뭔가 또 하나의 뭔가 트렌드처럼 돼가지고, 뭐 헬스장 가도 뭐 웰니스 어쩌고, 뭐 어디 가도 웰니스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아는 뭐지?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오픈하신 웰니스 센터가 있다고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뭐 컨디션 떨어질 때 좀 오세요 이래서 한번 갔는데,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우나 있고 크라이오 테라피라고 그 엄청 차가운 이런, 예, 뭐 호날두가 하는 거요. 그거 있고 거기 뭐 산소통이 또 있더라고. 고압 산소통.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는데, 약간 그게 한 공간에 이렇게 집약체처럼 다 들어있어요. 뭐 고압산소통도 있고 뭐 하체 부종 뭐 이거 해주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크라이오 있고 사우나 있고 막 별거 다 있는데, 딱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미국 부자 아저씨들이 약간 그 베버리힐스에 있는 부부가, 한 중년 부부가 마치 집 옆에 있는 곳에 와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때 느낀 게 하면서 뭐가 엄청 좋아지는 거는 사실 느끼진 못했거든요. 그냥 뭐 땀나니까 좋고 막 오 좋네 약간 이랬는데, 그냥 그 기분이 뭔가 이렇게 그냥 웰니스라고 써있으니까 뭔가 건강해지고 뭔가 산소를 내가 머금고 먹고 이런 게 뭔가 내 몸에 약간 활성산소가 좀 많이 돌지 않을까, 약간 그 기분이죠. 그냥 뭔가 아 내가 웰니스를 했다 이런 기분.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높으신 그 배우신 분들이 만든 장비고 하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또 느낀 게 아 마음가짐을 또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게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뭘 하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제일 좀 기분이 좋은 게 어쨌든 가장 좋은 웰니스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거를 좀 꾸준히 해야 된대요. 근데 사실 뭐 한의원도 꾸준히 가면 좋고 모든 걸 꾸준히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한번 뭐 주변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뭐 엄청 두 발 뻗고 나서서 막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제가 효과를 막 많이 보진 못했다. 하지만 기분이 웰니스 된다. 네. 자, 저는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버블진트의 시작이 좋아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8110님이 환경 생각해서 장바구니를 샀는데 장바구니 챙기는 걸 깜빡해서 여전히 매일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방에 장바구니를 넣어둬야 할까봐요 해주셨는데 장바구니 요즘 마트 가면은 좀 뭐라 그러지 가격을 좀 더 내면은 그 네 장바구니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거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어쨌든 차 같은 데서 좀 넣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4237님이 택시 탔다가 기사님께 연애 고민 직장 고민까지 상담받고 내렸습니다. 연애 결혼 직장 고민까지 상담받고 내렸습니다. 부모님보다 제 인생을 더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성향이 맞으셨나 보네요. 요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좀 힘들어하시는데 저는 요즘 택시 타서 뭔가 이렇게 기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말도 잘 안 거시고 좀 딱딱하게 이야기해서 그런가. 자, 저는 체인스모커스 피처링 헬시의 클로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저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영준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푸른 나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알게 모르게 계절을 따라 성장해가는 식물들은 우리의 관심이 있든 없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자라있겠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이 더 많이 성장하는 계절이기를 바라며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금요일을 맡고 있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윤덕원입니다. 오늘의 첫 곡 소희의 침묵하던 나무 속에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여름에는 모든 것들이 쑥쑥 자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

친구들이 분명히 봄부터 자라왔을 텐데 난 왜 그걸 못 봤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내가 항상 관심 있는 게 아니면 눈을 계속 뭐 두고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봤을 때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같이 학부모들은 남의 집 애들은 빨리 크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맨날 보는 친구들은 성장한지 모르다가 이제 같이 자라고 있는 다른 친구들 보면 그런 것들이 부쩍부쩍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이 나를 보든 말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나름대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만큼 커져 있고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을 이제 뭐 누구의 눈 없더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돌아봤을 때 푸른 숲이 거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6389님께서 다이어트 중인데 배가 고파 잠이 안 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는 참 공감합니다. 네. 그 밤에 배고플 때 진짜 어떻게 될지 그냥 참고 자야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뭘 좀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적당히 먹는 게 힘들다. 라면 한 개를 끓이면 이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라면 반 개를 끓이긴 좀 미묘하잖아요. 그렇죠? 뭐 있을까요? 저는 진짜 배고프고 먹을 거 없을 때 냉장고 요리하려고 뒀던 매실청을 좀 진하게 타다가 그 설탕의 맛을 좀 즐기면서 이걸로라도 좀 때워야겠다 하는데 그걸로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식빵 반쪽 정도 구워서 먹는다? 너무 이거 약간 좀 그런가요? 아니면 그 호두과자 같은 거 한 두어 조각 먹으면 약간 좀 이거 좀 뭐 허기는 달래면서 너무 과하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 항상 그렇게 제가 원한 대로 준비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 마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냉장고에 있는 그 청 같은 거 괜히 그냥 마시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겠죠. 네. 최현웅님께서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목소리 좋다는 칭찬을 자주 들으시죠?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덕원님의 목소리는 이거 내 입으로 읽기 좀 그런데 차분하고 지적이면서 다정해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오늘도 잘 듣고 갈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정한 모습인 약간 허당끼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 밤 시간에 함께 얘기 나눈다는 게 참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얘기하지? 어떻게 하면 더 다정하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또 막 칭찬의 메시지를 받으면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미 즐거워요. 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밴드 기린의 Hold On To Me 듣고 오겠습니다.

아침 달리기를 시작했다. 왠지 한두 번 하고 그만두면 주변에 말하기가 머쓱할 것 같아서 조용히 달리다 보니 벌써 3주차를 맞이했다. 초반 찌들어있던 몸이 영 길을 못 펴고 근육통으로 고생하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 조금 적응이 된 모양이다. 여전히 돌아오는 길에는 무거운 몸이지만 뭔가 기분은 상쾌한 상태가 되었다. 달리면서 몇 차례 경로를 수정했다. 한강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같은 곳을 조금 반복해 돌아보기도 하면서 수정해보니 나름대로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었다. 고가도로 밑으로 그늘이 있어 더운 날씨와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구간을 매일의 러닝 코스로 정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멈추고 걸을 수밖에 없던 곳들도 슬슬 익숙해지는 것을 보면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가 싶기도 하다. 익숙함이란 어찌나 무서운지 처음 달리러 나갈 때는 세상 어색하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여유도 생기고 주변도 둘러보게 된다. 코스의 특징이나 거리, 나의 페이스도 대략 파악하게 되니 마지막에 더 스퍼트를 해본다거나 조금 코스를 길게 다녀볼까 하는 마음도 든다. 그래봤자 아직 초보 러너인 주제에 너무 앞서가는 걸까? 얼마 전에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달리기를 하는데 자꾸 아이가 멈춰 걷는다. 어디까지 뛰어야 되는 거야? 묻는 목소리가 이미 지친 기색이 완연하다. 하긴 나도 처음 달릴 때 어디까지 가야 되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결국 그런 시간을 거쳐서 너의 반경도 넓어지는 것이라고는 말 못하고 30초만 쉬었다 가자 하고 달래야 했다.

열심히 대충 뛰는 사람, 아니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오늘의 글은 모르는 길을 얼마나 달릴 수 있나요?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은 곡은 정재영의 러닝이었고요. 저는 이 러닝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리기에 적합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그 헤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막 떠나려고 하는 거를 막 뛰어서 잡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역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사람 많은 역 속으로. 예. 근데 이제 막 그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뛰어가는 그 모습이 되게 생동감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길을 가는 것은 좀 그렇게 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쯤 돌아가면 뭐 이만큼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도 조절하고 여기에는 뭐 언덕이 있으니까 뭐 페이스 조절하고 여기는 뭐 뭐가 있으니까 발 조심하고 알 때는 좀 뭐랄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좀 여유로움도 있는데 처음 가는 데를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먼저 포기하게 된다 그럴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처음 가는 길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넘어설 때 뭐 운동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못했던 거를 하게 되는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익숙함과 새로움을 잘 좋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더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함께 뛰었는데 쉽진 않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좀 더 만나볼게요. 6769님, 덕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차게 출근합니다. 항상 편안하고 좋은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몸이 좀 불편하지만 가족을 위해 힘내봅니다. 원 리퍼블릭의 뷰티풀 컬러스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힘차게 출근하시는군요.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느낌표가 진짜 많거든요. 거기서

6769님의 어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저도 뭔가 좀 반영해서 힘차게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 늦은 시간에도 가족을 위해서 출근하시는 모습 너무 좀 뭐랄까 대단한 것 같고,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 이 모든 순간들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신 에너지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즐거운 방송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1310님 닉네임 피어나라 소년이요. 새벽 애프터클럽을 이정표 삼아 산책 중입니다. 가끔은 제가 만든 멜로디 외에 제 목소리를 얹기도 하는 송라이터예요. 오늘의 제 신청곡은 LG 트윈스의 영원한 18번 이동현 선수를 향한 제 마음속의 헌정곡입니다. 세 번의 수술을 견뎌내며 마운드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한 사람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정연우의 그대의 불꽃을 신청합니다. 인생이라는 외로운 마운드 위에서 오늘도 풀카운트 승부를 겨루고 있을 혹은 잠을 청하고 계실 모든 이들에게 조용한 마음의 불꽃이 고요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쵸. 그 많은 분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정말 인생의 어떤 순간들을 좀 경험하시고 혹은 떠올리고 또 다시 또 투사하시면서 많은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긴 하지만요. 신청하신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6769님의 신청곡 원 리퍼블릭의 뷰티풀 컬러스, 그리고 1310님의 신청곡 정연우의 그대의 불꽃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8821님, 헤어진 지 3개월이 넘어가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며칠 전 쪽지를 남겨왔습니다. 그 후 잠을 청하다가도 답장이 왔을까 새벽에 몇 번씩 깨는 중이에요. 수신되지 않은 그 상태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깬 뒤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를 듣게 됐네요. 마음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1: 어떻게?
0: 이게 참, 저 다른 상황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상태에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헤어진 뒤에는 마음을 정리하는 쪽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런 파동이 마음에 잡고 있어서 붙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미련이 남지 않게. 근데 쪽지로 하시는 건 좀 애매한 면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지금의 우리 상태가 내가 접근해도 될까? 또 말을 걸어도 될까? 그런 말을 해도 될까? 좀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마음속에서 번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정말 잡고 싶으시면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안 만나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음을 접어야겠죠. 아마 그분은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메시지 확인 안 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사실 확인 안 해도 메시지 온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의 흔들림이 있거나 혹은 흔들림에 따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확인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확인을 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하려고 하는 쪽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진짜 뭐 엄청 진지하게 그래 그러면 잘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얘기했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러면 마음 정리하면서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기다리다가 그때는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너무 오래 끌면 서로에게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본인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저는 정리를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고 다시 된다면 또 그때는 인연이겠죠. 전미양님 덕원님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늦게 일어나서 못 들었어요. 이적에 아침반 신청하며 출첵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편하신 대로 와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반갑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김현주님의 신청곡 산타 에스메랄다의 You are my everything. 전미양님의 신청곡 이적의 아침반 들을게요.

네,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좀 더 만나볼게요. 김예진님. 덕원님, 덕원님은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빨간 음식만 봐도 땀이 나는 사람이에요. 여름이 무서워요. 날이 더워지면 땀이 많아 고민이거든요. 벌써부터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효신님의 A 신청해요 라고 보내셨네요. 아, 땀이 많이 나는 분들 여름 좀 좋아하기 쉽진 않죠. 저도 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쉽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계절에 상관없이 땀이 많이 나서 여름이라고 딱히 싫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 땀 흘리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여름에 그늘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여름일수록 그 몸의 활동성을 낮춰서 그 신체가 땀을 분비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걷고 조용히 걷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항상 몸을 좀 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마음과 몸의 상태일 때 또 여름에 햇볕이나 이런 것들 그 푸르르고 막 빛나는 것들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름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계절이 장단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좀 피해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모든 계절을 좋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 올여름 무사히 보내도록 해요. 네. 송미라님, 그동안 공부와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애프터클럽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일을 그만두고 학업에만 열중하려고 합니다. 전처럼 자주는 아니겠지만 늦게까지 공부할 때 들으러 올게요. 특히 금요일 잊지 않겠습니다. 찰리 푸스의 히어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우, 이제 또 일을 그만두고 학업에 열중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제 그리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다행입니다.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네. 또 학업과 병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멋진 일이고 또 한 어떤 시기에는 또 학업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좋은 성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네, 마음속에 담아놓고 또 가끔씩 종종 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김예진님 신청곡 박효신의 AE 그리고 송미라님 신청곡 찰리푸스의 히어로 듣겠습니다.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4897님의 신청곡입니다. 덕원님, 얼마 전 이승윤 씨의 공연을 보고 왔어요. 요즘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 간신히 다녀온 공연이었죠. 저 울다가 왔어요. 아, 내가 이거 보러 왔구나 싶었네요. 양일간의 황홀감을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이승윤의 달이 참 예쁘다고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힘들 때 공연으로도 힘을 얻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그 음악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마 그런 모습이 또 무대 공연하시는 승윤 씨에게도 엄청 에너지가 됐을걸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힘내서 또 좀 힘들었던 일들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이승윤의 달이 참 예쁘다고 듣고 왔으니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에스페소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윤도건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2부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윌콕스의 왈칵이었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고른 노래들을 쭉 만나보는 그런 날 이런 노래 시간 준비했습니다. 인디션 신보들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앨범들이 있을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앨범 여지영의 언론이 아니고 아이온이군요. 충격입니다. 네. 이게 힙합 앨범이고 되게 대중적인 스타일의 힙합이라는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곡 중에 이제 하루 종일이라는 노래 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 노래는 약간 노래만 약간 좀 힙합 랩 스타일이 있어서 그렇지 약간 그 뭐 전반적인 풍은 또 막 밴드 음악이라고 해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었던 것 같아. 특히 기타 리프가 되게 강조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 노래 두 곡을 여지영 씨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t 그리고 하루 종일 피처링 로쿠 여지영의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재영의 Dead, 하루 종일 피처링 로크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밴드 더 튜너스의 EP 앨범 파도 넘어, 저 파도 넘어 가지고 왔습니다. 튜너스면 참치들인 거겠죠? 네. 그래서인지 노래도 뭔가 그 바다 느낌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앨범 제목도 저 파도 넘어고, 곡 중에서도 뭔가 바다의 이미지, 뭐 파도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뭐 파도 소리나 이런 것들 뭐 삽입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곡 자체가 뭔가 바다

의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약간 이런 게 이 팀의 색깔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노래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더 튜너스의 세일링 그리고 컴투미 두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금요일의 DJ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날 이런 노래 계속 이어갈게요.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싱어송라이터 이재의 정규 앨범 퍼플 트립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이재 씨는. 그래서 밴드 쇼도앤베이스나 최근에 이날치에도 합류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뭐랄까 좀 힙하고 핫한 팀들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베이시스트의 첫 솔로 앨범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진도 그래서 되게 좀 뮤지션들의 면면도 되게 호화스럽네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함께 프로듀스를 한 장영규님 이분도 이날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허키 시바세키 이분이 이제 효도앤베이스도 같이 하고, 또 심지어 이분이랑 부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기타리스트 이능용 씨나 뭐 드러머 김간재 뭐 피처링의 김뜻돌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앨범이 아닐까 싶은데요. 노래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퍼플 트립 호미니니 이재의 노래 들을게요.

이제 퍼플 트립 그리고 호미니니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0018의 찬란 EP 앨범 가지고 왔습니다. 0018은 싱어송라이터고요. 이 0018이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약간 이 00이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영원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왜냐면 그 공 두 개 붙이면 그 무한대 표시잖아요. 왜냐면 저 약간 그런 걸 열심히 보거든요. 그 앨범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소개라든가 하여튼 기록하는 것들을 꼼꼼히 보는 편인데, 이렇게 보통 이제 음원 유통 인디에서 하면 이제 기획사 파트가 있고 발매사 파트가 있거든요. 발매사는 유통사가 보통 되고, 기획사가 이제 아티스트 본인이거나 뭐 소속사가 있으면 소속사가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획사가 인피니트 에이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영원한 18살 이런 거 아닐까? 약간 막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뭔가 그 시기에 풋풋한 에너지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 앨범 보면 속에도 이제 어른이 되면 좀 괜찮을 줄 알았지만 여전히 서툴고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되게 보이스도 되게 안정적이고 음악적으로도, 이 말도 되게 웃기긴 한데, 좀 안정형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정형 음악이다. 왜 그 불안형, 회피형, 뭐 안정형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 그럴 때 약간 음악적으로는 좀 안정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노래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0018의 욕심, 그리고 어떤 말보다 더, 두 곡을 들을게요.

0018의 욕심, 어떤 말보다 더,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앨범은요, 더 수어사이드 다이어리의 EP 앨범 엘피노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수어사이드 다이어리는 두 명의 싱어송라이터가 좀 함께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팀이라고 하는데요. 차밍 립스와 썸머 소울의 이 하나의 팀으로, 이 두 아티스트가 원래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던 이 하나로 합쳐져서 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EP를 발표하게 됐는데, 저 이름들을 들어본 것 같고 노래들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색깔 있는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은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기억이 나는데 함께 했는데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떤 면에서 어떤 케미가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더 활동하면서 보여지는 면들이 있겠죠. 약간 그 좀 해외 영미 쪽 인디 팝 인디락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버터 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이국적인 느낌? 근데 이국적인데 익숙한 이국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영미권스러운 어떤 결 같은 것들을 우리는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한국적이지 않은데 되게 이국적인데 하면서도 뭔가 이런저런 경로로 많이 접하는 어떤 또 무드가 있다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또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음악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되게 괜찮다. 트랙 잘 만들었다라고 느껴지는 앨범이었고요. 노래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The Suicide Diary의 Lodge of No Man's Land 그리고 덤덤 두 곡을 들을게요.

더 수어사이드 다이어리의 로즈 오브 노맨스 랜드 덤덤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밴드 후아인의 스틸 디스 데모 앨범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후아인은 태국이었나? 그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었나? 어떤 그 지명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 밴드는 가상의 밴드라고 합니다. 2031년에 결성된 3인조 밴드의 작품을 미리 들어봤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실연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AI나 다른 어떤 그런 걸 했는지 혹은 가상의 멤버들이 다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듀서가 가상의 멤버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밴드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근데 또 좀 가상의 밴드라는 것이 저 어릴 때는 이제 뭐 그 고릴라즈 같은 팀들이 실제로는 그 뒤에 다 연주한 사람들이 있고 작곡한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캐릭터 위에 또 씌워져서 연주하는 모습이 되게 생경하면서도 멋있게 다가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작은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그런 걸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AI나 혹은 뭐 디지털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 되게 결이 진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 샘플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힌디사이저도 사실 일종의 그 뭐랄까 소리를 생성해서 내는 악기가 있고 건반 악기들 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악기를 녹음한 것들을 재생하는 악기들이 있단 말이죠. 원리적으로. 그럼 그것은 실제 연주인가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샘플 파일을 이용해서 뭐 드럼 룹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든다거나 기존에 있는 것들 뭐 이제 샘플링해서 뭐 차핑해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창작과 그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얘기들은 정말 복잡하고 논쟁적이긴 한데요. 거기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활동하느냐는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일관적인 기준으로 이건 맞다 아니다라고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그 와중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가고 그런 영역들을 좀 개척해 나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앨범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 앨범의 프로듀서인 오도함 씨가 그런 얘기 약간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막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노래 두 곡을 가져왔는데요. 후아힌의 한라산 그리고 사랑이 움직이고 있어.

윤도건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소리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짧은 사연들 애프터클럽 SNS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박지현님 사연이 있어서 또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요새 안팎으로 여러 일들이 많아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답니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음악의 기대 잠시라도 생각에 눕혀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보내셨네요. 맞아요. 그 생각이 늪에 빠지는 그런 기분이 있죠.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인데 이게 늪에 빠지고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를 좀 좀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짜 음악으로 한번 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임원일의 Falling in Love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세비의 손바닥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혜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Every day I need you, I remember you. 너였던 골수집 인디 들의 노래 오래된 스웨터 빨간색 목도리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0: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 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부호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입니다. 우리가 푹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무슨 일을 할까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우리가 사람들 좀 없을 때 집을 치우듯 뇌도 뭐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생긴 뭐 찌꺼기나 뭐 이런 안 좋은 물질들 이런 걸 청소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청소가 잘 되고 뭐 치매나 이런 데 예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는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걸 넘어서 낮 동안 다친 우리의 감정도 치유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창의력을 발산하는 놀라운 작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 겪었던 속상한 일,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들, 이런 감정 찌꺼기들은 뇌가 렘수면을 하면서 감정을 재처리한다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감정적인 기억을 다시 재생해보면서 기억 속의 날카로운 감정적 고통은 무뎌지게 하고 사건 자체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렘수면은 하룻밤의 심리치료와 같은 건데요. 단순히 감정만 다루는 게 아니라 낮 동안 쌓인 수많은 정보들을 밤새 정리해서 기억하고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기억들을 연결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자는 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자는 동안은 뇌에서 알아서 감정 치유해준다면 잠에 깨서는 저를 찾아오면 되는 거 아시죠? 속상한 마음들 다 위로해드릴게요. 금요일 아침 저에게 위로받고 싶은 일들,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7389님, 잘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는 줄 알았는데 감정도 치유하고 기억도 정리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왠지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더 잘 자야겠네요. 저도 꿈을 꾸면은 깊은 수면 아니라고 해서 아, 내가 이래서 일을 해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푹 잘 때 오히려 더 바쁘게 하는 일들이 있었네요. 네, 진짜 친구분들 숙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영우님, 찡디 새벽 출근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찡디 목소리 들으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요. 기쁜 소식이 있어서 찡디에게도 전하고 싶은데요.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큰 행복인 아이가 열흘 뒤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젠 셋이 될 저희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길 찡디가 응원해주세요. 야, 열흘이면 드디어 엄마 아빠 만나러 나오는군요.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 이때라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영님 항상 행복하시고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나올 겁니다. 아이 나오면 꼭 또 얘기해 주세요. 6876님, 새로운 학교에서 근무한 지 2주가 다 되어가네요. 새로 적응하느라 계속 긴장했더니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일은 편하게 쉬고 싶어요. 주말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내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적응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선 뭐 신경 쓸 것도 많지만은 몸에 우선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둘 다 지치게 되는 것 같고요. 주말 동안 푹 쉬시면서 적응하느라 고생한 내 몸에 내 정신에 휴식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원투비하이의 골든피쉬 이 곡 듣고 목동 이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6월 12일 찾아주신 분은 한유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살 한유나입니다. 요즘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게다가 평일에는 야근까지 해야 돼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바쁜데요. 이럴 때 남편이 저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한다고 집안일에 소홀해요. 청소는 물론 빨래와 식사 준비까지 남편이 알아서 하죠. 게다가 고생했다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멘탈 관리까지. 엄마가 해주신 것보다 더한 챙김을 받고 있는 요즘 남편에게 고맙다 못해 그의 배려가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주말에 학교를 갈 때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이루어진 투박하지만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까지 준비해주네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뒤를 묵묵하게 지켜주는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보, 나 열심히 해서 꼭 학업도 무사히 마치고 멋진 엄마, 일 잘하는 아내로 돌아올게요. 정말 고맙고 많이 사랑해요.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신청합니다.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한유나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남편분의 전폭적인 외조, 내조 둘 다 받고 계시네요. 유나님 말씀하셨죠. 본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지 모르겠다고. 유나님도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남편, 내 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분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투정 한번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또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하시고요. 네. 원하는 일들 다 잘 될 겁니다.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을 때 목동이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마음을 대신 전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3980님, 버스 기사입니다. 새벽 운행 나갈 준비 중인데 펀펀 듣고 기분 업돼서 신나게 준비 중이네요. 새벽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980님. 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분이 업됐다라는 건 우선 졸음운전이랑은 네, 거리가 멀다라는 거 아니에요. 참 좋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이만별의 꽃처럼 예쁜 그대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문자들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1034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운동이라 쓰고 동네 산책을 시작한 임신 6개월 차 청취자입니다. 찡디의 목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노래가 무거웠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네요. 오늘이 첫날이지만 출산할 때까지 번번 들으며 열심히 해볼게요. 가벼운 산책도 운동이죠. 네, 이렇게 하셔야 우리 1034님도 건강하고 또 태어날 아이도 건강하지 않을까요? 네, 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3307님, 엄마가 암을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옆에서 병 간호하는 동안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엄마는 저에게 그냥 다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살가운 딸이 아니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게 늘 후회됩니다. 엄마 가시는 날 비가 엄청 왔어서 이 노래 들으며 많이 그리워하고 있네요.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3307님도. 네. 근데요, 꼭 얘기를 해야만 모든 게 전달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눈빛만으로도 그냥 자식이 어떤 마음인지 어머니는 다 받으셨다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앞으로 3307님 건강하게 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보여드리는 게 우리 어머님께 또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마지막 효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띄워드릴게요. 이 곡 듣고 잉데카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앵데카솔. 오늘 앵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답답해요 님입니다.
1: 찡디 안녕.

안녕하세요. 자꾸 손해보는 남편 때문에 답답합니다. 지난 주말에 갑자기 외출할 일이 생겨서 남편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원래는 항상 잘 데려다 주던 남편이 그날따라 택시 타고 가라고 하길래 너무 이상하고 수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사실 우리 차 경수 빌려줬어. 아, 딱 하루만 쓴다길래 깨끗하게 쓰고 준다 그래서 제 동의도 없이 차를 빌려준 거 있죠?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차를 빌려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남편 마음대로 혼자 차를 빌려준 거였죠. 화는 났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돌아온 차의 상태를 보고 제 속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차 안이 난장판이었거든요. 과자 부스러기와 먹다 흘린 음료, 묘하게 난 냄새,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차 빌려주는 거 반대한 것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새 차비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친구한테 그런 걸 어떻게 달라고 하냐며 자기 용돈에서 해결하겠다는데 정말 한숨만 나오고 답답합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손해만 보는 남편 보면 속상해요. 찡디, 제 속상한 마음에 잉대카솔 발라주실 수 있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답답해요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또 생각이 드는 거는 기름도 안 넣어줬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은 와 그러면은 짜증이 막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친구 사이에 차를 쉽게 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차 몰고 하루짜리 보험 뭐 들 수는 있지만은 그 만약에 사고 내면은 일도 복잡해지고 친구와 내 사이도 멀어질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공유 자동차도 요즘 너무 잘 돼 있고 뭐 쉽게 차도 구할 수 있어서 그냥 남편분이 거절을 못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거절해야 될 거는 깔끔하게 해야 오히려 인간관계나 뭐 친구관계나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편분에게 꼭 이런 거를 거절해야 친구 사이도 지킬 수 있다. 이거 거절한다고 못된 사람이 되는 거 절대 아니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내분이 참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답답한 상황 있을 때 잉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들어보시죠.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펀펀투데이를 듣고 있는 분들 7시까지는 절대로 주파수와 고릴라 어플을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사연과 노래들 준비해놨거든요. 계속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라디오에서 내가 보낸 사연과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도 직접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6914님, 찡디 굿모닝. 제 나이 40대 큰맘 먹고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새벽뿐이라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왜 커피를 먹어도 잠이 안 깰까요? 공부해야 하는데 계속 졸려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가 딱 맞다라고 느끼는 게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바리스타인데 카페인에 너무 취약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카페인의 내성이 강한 분이 또 커피도 여러 번 드셔봐야 또 커피를 내리는 실력도 늘고 공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권영재님, 57살 가장입니다. 와이프는 갱년기, 큰딸은 늦은 사춘기가 와서 매일 싸우네요. 전 중간 입장이라 조금 힘듭니다. 인생의 동반자인 와이프 편을 들어야 하지만 저는 괜히 눈치가 보이네요. 3년 전에 희망퇴직을 하고 이직 성공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꼭 이직 성공하고 예전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뉴스에 여름 안에서 부탁드려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어렵네요. 그래도 권영진님 안 해본 편 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영재님의 원하는 게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올해 꼭 이직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권영재님이랑 6307님도 같이 신청한 노래였어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함주영님이 신청한 슈퍼주니어의 미라클까지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주스의 여름 안에서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듣고 왔습니다. 곽운수님, 고릴라 어플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저도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너무 이른 새벽에 눈이 떠져서 뒹굴대다가 잠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모든 창문을 다 열어두고 지금 펌펀에 집중하고 있어요. 억지로 자려고 노력 안 하고 펌펀 듣다가 출근하려고요. 이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억지로 지금 조금 잡아야 또 불쾌하게 찌뿌둥하게 깰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공기 선선할 때 환기 한번 싹 하면서 편하게 펌펀 투데이 들으면서 하루 열 준비를 해보시죠. 2인권의 펌펀 투데이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워너스 건이와 함께 이거 해보셨어요? 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건이에게 궁금한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정은주님의 신청곡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아침이야. 일어나세요. 오늘의 기상송 NS 윤지 박재범의 If You Love Me.

NSUNG 박재범의 If You Love Me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출석 체크 문자로 시작해볼까요? 4259님, 찡디, 저 오늘 퇴근하고 야구장 갈 생각에 너무 설렙니다. 가서 스트레스 다 풀고 올 거예요. 아, 가서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요. 응원도 많이 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잠시 후 원어스 커니와 금요일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클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레노.
12: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 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레노.
13: 이거 보셨어요?
14: 아니.
13: 저긴 가보셨어요?
14: 아니.
13: 이거 진짜 재밌는데 한 번만 해봐.
15: 아무리 생각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급 추천들.
13: 이거 해보셨어요?
15: 호시탐탐 감금하기 위한 틈을 노리고 있는데요. 역시 네. 빈틈이 없는데요. 항상 감상 금요일 만들어주는 원어스 건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16: 안녕하세요.
15: 반갑습니다.
16: 새 코너가 그 생각해보니까 생각할수록 네. 그리고 또 보내주신 원고 읽을 때도 그렇고 너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15: 건희 씨랑요?
16: 네.
15: 그러니까 건희 씨가 눈이 희번덕거릴 때가 있다니까. 네. 좋아요. 벌써 이거 해보셨어요? 두 번째 시간인데
16: 네.
15: 어떻게 이 코너에 혹시 절망편 상상되는 거 있어요?
16: 이 코너의 절망편?
15: 네.
16: 친구분들이 사연을 하나도 보내주시지 않아서 이거 뭐 이제 이거 해보셨어요가 아니라 뭐 해볼까요가 되는 날 그건 조금 속상할 것 같아요.
15: 진짜 절망이긴 하다.
16: 친구분들 사연 하나뿐이 아니라 추천하고 싶은 게 10개면 10개 다 보내주셔도 되니까.

0: 있으니까 맞아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1: 맞습니다. 아, 권익씨가 아주 그냥 세 번째 코너답게 아주 앞으로 이거 이제 포인트를 아는 거야.
0: 그럼요.
1: 사연이 없으면 코너가 지속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0: 이 코너는 더더욱이요.
1: 아, 그럼요.
0: 네. 또 작가님 사연이 부족하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천템 이만큼 들고 올게요.
1: 아, 참 일당백이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0: 네.
1: 우리 건희에게 도착한 문자들 만나볼 건데요. 제가 먼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8271님. 지난주 건희 출근길 추천템 따라서 해보려고 좋은 사람 도감 책을 샀거든요. 근데 저 이거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알아냈어요.
2: 네.
1: 식탁에 무심하게 툭 올려놓으니까 뭔가 인테리어적으로도 예쁘네요. 책은 얼른 읽어볼게요. 아직 못 읽었어요.
0: 아, 이게 하얀 바탕에 초록색 그 약간 포인트가 있는 책지 표지여서
1: 맞아요.
0: 그래서 이게 약간 우드 계열 인테리어랑 잘 어울려요. 제가 냄비 받침이 우드 계열이거든요. 그 아, 옆에 네. 두니까
1: 오~
0: 괜찮더라고요.
1: 그리고 책 표지가 너무 예뻐요.
0: 아,
1: 기본적으로.
0: 네, 1542님께서는요 지난번에 건희가 혼자 라이브 방송하는 걸 봤는데요. 건희 혹시 쇼츠 중독자예요? 아니 쇼츠에 나오는 노래를 줄줄 꿰고 있어서 너무 귀엽고 웃겼어요. 몇 개만 펀펀해서 불러줄 수 있나요?
1: 어, 진짜 요즘 또 이 네. 트렌드를 항상 네네.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는 입장에서 네네. 빠지지 않고 다 체크를 한다 그랬잖아요.
0: 아, 네네.
1: 요즘 좀 꽂혀있는 쇼츠에 많이 나오는 음악.
0: 아, 요즘은 네.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그런 거 아세요?
1: 어떤
0: 댓글에 뭐 남겨주시면요 네. 그 DM으로 정보 보내드릴게요. 아. 하시는 그 공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알아요?
0: 그럼 가끔 전 댓글 남기거든요.
1: 저도요.
0: 그래서 약간 뭐 저당 밥솥 뭐 이런 거 그 전자레인지에 써도 되는 식기 뭐 이런 거나 뭐 또 저칼로리 소스들 뭐 약간 이런 거 정보 받아본 적 있고 그런 거에 또 깔리는 또 BGM들이 그 동그리여 대답해 주는 이런 거 아니면
1: 에,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에.
0: 오늘 하루 위로하는 글귀들 읽어주거나 뜨는 뭐 저번 출근템처럼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셨나요? 오늘도 엄마는 막 그런 거에 나오는 또 그런 거는 막 이런 거
1: 애잔하게
0: 네.
1: 아, 그 노래도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1: 네. 그러니까 언젠가 저희도 그런 쇼츠용 음악도 한번 여기서 추천을 하면서 아이템으로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아, 좋네요.
1: 건희 씨는 그런 데도 댓글 다는구나.
0: 그럼요.
1: 그러니까 저는 너무 웃겼던 게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제 지인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놓는 거예요. DM 보내준다고.
0: 아.
1: 갖고 이제 만났던 다 아는 이제 친한 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게시물은
0: 네.
1: 여기가 이제 앞으로 재개발 될 거다. 궁금하시면은
0: 아.
1: 부동산 남겨달라.
0: 근데 아.
1: 그 형이 부동산 남겨둔 거야. 그래서 나도 아래 따르다 부동산 남겨두고.
0: 맞아. 저도 한창 이사할 때는 그 역세권에 어디에 댓글에 나도 남겨주시면요
1: 맞아요.
0: 위치 보내드릴게요.
1: 제가 정리한 걸로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0: 댓글에 나도 남겨주셔야 되고. 네. 아,
1: 근데 아직 못 받았어요.
0: 웃기네요.
1: 저는.
0: 네. 아.
1: 자, 그럼 지금부터는 새로운 코너 어떻게 참여하는지 설명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0: 네, 이거 해보셨어요? 는요 매주 저희가 드리는 주제를 보고 와 이럴 땐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아 완전 추천한다 하시는 것들 저희한테 추천 리뷰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찡구분들이 보내주신 추천 사연 만나보고 저와 찡디가 제일 마음에 든 추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가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1: 펀펀투데이 인별그램에 매주 댓글로 사연 받고 있고요. 또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금요일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주방 꿀템입니다. 건희 씨도 지금 혼자 자취하면서
0: 네네네.
1: 살고 있고 저도 혼자 살잖아요.
0: 네.
1: 근데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새삼 요리 뭔가 해먹는다라는 게
0: 네.
1: 보통 일이 아니에요.
0: 맞아요.
1: 건희 씨는 혼자서 좀 잘 해먹는 편이에요?
0: 저는 이제 관리를 시작하면서
1: 네.
0: 조금 식단 관리를 좀 할 때 아, 맛있게는 먹고 싶은데 뭐 사실 살 안 찌는 것들 막 두부

계란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차갑게 먹는 게 너무 싫어서 뭐 두부랑 계란이랑 그냥 이런 거 그 현미밥 해가지고 볶음밥 해먹고 약간 이러면서 좀 요리를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정지선 셰프님 너튜브

0: 요즘 생겼어요.
1: 그럼 지금까지는 권희 씨가 뭘 해먹을 때 요 아이템은 꼭 있어야 된다. 추천템, 필수템 요런 거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저는 무조건 올리브유.
1: 올리브유?
0: 네. 오. 왜냐하면 다른 기름들도 많지만 그 네. 올리브유가 기름 중에 제일 비싼 값을 하는 기름이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좀 일부러 음식에 뿌려 먹거나 요즘 막 전에 소개드렸던 천연 위고땡 이런 것처럼 막 달걀에도 뿌려 먹으라고 해서 저는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정말 많이 씁니다.
1: 만능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자, 건희 씨의 추천 꿀템은 올리브유였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0: 꿀템은 네. 감미료 MSG 있잖아요.
1: 그 네.
0: 다시땡. 네. 어. 못 이겨요.
1: 그 무조건 집에 있어야 돼요.
0: 김치볶음밥 무조건 필요한 재료입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액.
0: 아.
1: 요거 꼭 있어야 돼요.
0: 그쵸, 그쵸.
1: 요거는 어디다 넣어도 라면에 넣어도 아. 짜장라면에 넣어도 볶음밥에도 해장해요. 혹시
0: 아, 네, 너무 공감돼가지고.
1: 네, 이런 거 한번 추천드려봤고요.
2: 네.
1: 근데 친구들이 또 보내주신 주방 꿀템들 엄청 많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2: 네.
1: 하나 하나 만나볼게요.
0: 네, 일단 요닝님, 제 주방 꿀템은 가위입니다. 칼질이 서툰 저에게 주방 가위는 꿀템이랍니다. 팥 썰 때도 가위, 채소 자를 때도 가위, 오렌지 깎을 때도 가위. 칼 대신 가위를 쓰니까 시간 단축도 되고 위험 요소도 뚝 떨어졌답니다. 너무 좋아요. 칼질이 어려운 분들 좋은 가위 하나 사세요.
1: 너무 공감된다.
0: 맞아요.
1: 건희 씨는 칼 많이 써요?
0: 저는 이제 식단 할 때는 양배추를 진짜 자주 먹어요.
1: 오.
0: 그게 가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1: 양배추는 안 돼요. 맞아.
0: 네, 그래서 칼을 쓰다가 설거지 거리를 줄이고 싶어서
1: 오.
0: 이제 나머지를 다 칼로 하는데 사실 라면 끓이거나 팥 썰 때 가위 많은 게 없잖아요.
1: 아 최고 좋죠.
0: 아 그냥 싹싹싹싹 그 10초면 되는데 칼로 하면 안 잘려요. 마지막 밑에가.
1: 맞아. 뭉개지잖아요. 끝에가.
0: 그래서 양배추도 가위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 가위 활용도 높죠.
1: 자 이어서 다음 주방 추천템 소개해드릴게요. 주부구단님이 보내주셨어요.
2: 네.
1: 싱크대에 물막이가 진정으로 필수템이죠. 설거지 할 때 물막이 없으면 옷이 물에 튀어서 흠뻑 젖거든요. 그걸 방지해주고 바닥에도 물이 튀지 않으니 참 좋아요. 다들 한번 사용해보세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요. 곤씨 집에 이거 있어요? 싱크대 물막이?
0: 저도 살려고 설거지를 해봤거든요.
1: 네.
0: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살려고.
1: 네.
0: 물이 잘 안 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조신하게 잘하나 보다.
0: 아 그러니까 막 아 옷에 막 묻고 물 묻고 막 튀고 하면은
1: 네.
0: 아, 나도 사야겠다 했는데 열
1: 네.
0: 번을 해도 스무 번을 해도 옷이 멀쩡해서.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아직 안 샀어요. 아 싱크대가 살짝 깊나 봐요.
1: 아 근데 싱크대가 건희 씨 키에 비하면 좀 낮지 않아요? 웬만한 싱크대들이?
0: 아 조금 높아요.
1: 아 싱크대가 높구나.
0: 네, 꽤 높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1: 신축 사나 보네.
0: 아
1: 부럽다.
0: 비교적.
1: 아 부럽.
0: 그래서 조금이에요.
1: 아 그러니까 저는 싱크대가 좀 낮아요.
0: 네.
1: 그래서 섰을 때 아... 앞으로 기대야 조금 허리가 덜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다 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별 얘기는 아닌데 항상 위에를 탈의하고 설거지해요.
0: 아이고야. 아 왜냐면 별 얘긴데요?
1: 아니 뭐 내 집에서 내가 뭐 그렇게 질색을 아니
0: 아 알고 싶지 않아요.
1: 아니
0: 이거 뭐 주방 꿀팁이 뭐 상의 탈의라는 거예요 뭐예요?
1: 아니 제 꿀템이 탈의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 항상 김치를 먹으니까
0: 네네.
1: 막 흰 옷이나 회색 옷 잘못 입고 하다가 김치 국물 이렇게 튀어 있으면은 지워지지도 않아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이렇게 물막이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벗으실 거 아니면 이거 괜찮다.
0: 아 네네네. 아 좋네요. 꼭 장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아, 이 사연까지 보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0: 네네.
1: 이어서 친구들의 추천템 그리고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0: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듣고 왔습니다. 주방 추천템 건희 씨 또 어떤 게 들어와 있죠?
1: 네, 으라차장님께서 차장님이신가 봐요. 네. 으라차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밥풀 안 묻는 밥주걱 추천드린다고. 밥풀이 안 묻는 주걱 알고 계셨나요? 잘 못해서 진밥이 됐을 때 주걱으로 푸다 보면 설거지가 더 일이잖아요. 요즘 주걱은 밥풀이 안 묻어서 일단 설거지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 밥풀 하나까지 다 먹을 수 있어 버리는 거 없어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예뻐서 인테리어로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으라 차장님.
0: 아, 건희 씨 이거 본 적 있어요?
1: 오, 저는 초면이에요.
0: 저희 집은 이거 써요.
1: 아, 진짜요?
0: 아, 이거 좋아요. 그리고 되게 오래됐어요.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1: 실제로 안 묻어요?
0: 그게 1, 2년은 괜찮고, 네. 오래 쓰면은 좀 들러붙더라고요.
1: 근데 저는 약간 아쉬운 게.
0: 네.
1: 아, 이렇게 생겼구나.
0: 네.
1: 근데 전 조금 아쉬운 게, 예전에는 이제 집에 살 때, 본가 살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밥풀에 밥 다 푸고 밥주걱에 묻어있는 밥알 떼어 먹는 게 또 별미거든요.
0: 맞아.
1: 아,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좀 추억이 좀. 근데 요즘 세상 너무 좋아졌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0: 그리고 얘는 또 좋은 게 서 있어요.
1: 아~
0: 밥주걱이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
1: 아~
0: 그래서 그 주걱을 맞네. 자주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
1: 아, 사실 주걱도. 네. 꼭 접시에 받쳐놔야 돼서 접시까지 설거지를 하나 해야 되고.
0: 맞아요.
1: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죠? 양념 막 국자 이런 거 세워놓으면 너무 좋겠다.
0: 왜냐면 보통 이제 가족들 다 먹을 때 밥 푸고 나서 그 그냥 그 설거지 거리 하게끔 물에 담가두잖아요.
1: 근데 한 숟갈 더 푸고 싶으면
0: 한 살 먹어야죠.
1: 네.
0: 그럼 그거 털어갖고 하면은 진밥으로 먹어야 돼. 그 젖어 있어갖고.
1: 맞아, 맞아.
0: 세워두고 한 끼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드라이하게 밥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쓰고 있고 이건 정말 좋은 꿀템이다. 선물로도 되게 좋아요.
1: 예, 네. 추천템이네요.
0: 자, 이어서 주방 꿀템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봄총각님인데요. 저는 실리콘 지퍼백이요. 다들 남은 채소, 반찬, 과일들 어디에 보관하세요? 플라스틱 통이나 일반 지퍼백에 보관하시나요? 일반 지퍼백은 살짝 불안불안할 때 실리콘 지퍼백 사용해보세요. 국물이 새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밀폐력이 있어요. 채소, 국, 소스 등을 쉽게 보관할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에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과일을 담으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일반 용기보다 부피가 적어 휴대하기도 편해서 전 실리콘 지퍼백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이 애도 초면이에요.
0: 저도 이거 초면이에요.
1: 아, 이건 근데 다회용이라 일회용품을 일단 줄여서 환경에도 좋고.
0: 너무 좋죠.
1: 이런 게 있구나.
0: 그러니까 일반 지퍼백이 이제 비닐로 얇게 돼 있다면은 이 친구는 조금 두껍고 확실히
1: 실리콘으로,
0: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반 지퍼백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 지금 냉동실에 있는 게 곶감.
1: 오.
0: 그거 일반 지퍼백에 있고.
1: 그쵸.
0: 그다음에 또 뭐 밀프렙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럴 데가 없어서 지퍼백에 넣어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2주가 넘어가면은 그 냉장고 냄새 있죠.
1: 아, 맞아. 배어요.
0: 걔가 침투를 해.
1: 아.
0: 그래서 일반 지퍼백만으로는 온전하게 음식이 이 맛이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진짜 매력적인 거,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된대요. 이러면은 말 다 했지.
1: 아, 나 지금 당장 장바구니 담아.
0: 그릇 하나.
1: 잠깐 시간 주시면.
0: 잠 네. 참아야 돼.
1: 네네네.
0: 잠깐 참아야 돼.
1: 노래 나올 때 내가 잠깐.
0: 그러면은 저희가 건희 씨에게 줌날 시간 드리면서 네네. 저희는 3부로 돌아와서
1: 네.
0: 주방 추천템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1: 아, 완전.
2: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shake it.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24.
1: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2: 카페24.
1: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2: 아, 카페24.
1: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3: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우리말 지킴이
2: 개방정은 온갖 점잖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요. 여기서 쓰인 앞글자는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일상에서 이 개방정을 깨방정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방정을 떨며 분위기를 띄웠다라고 해야 하는데 깨방정을 떨며 분위기를 띄웠다라고 하는 식이죠. 우리말을 더 세고 강하게 발음하려는 습관 때문에 깨방정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깨방정은 국어에 없는 틀린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심한 호들갑이나 경방스러운 짓을 뜻할 때는 깨방정이 아닌 개방정. 정확하게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오늘 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주방 추천템 받고 있습니다. 또 다음 쿨템, 꿀템 만나볼게요.
1: 네, 또 다음 쿨템은요? 아니, 꿀템은요? 154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0: 이제 나만 놀린다. 네, 막.
1: 주방 쿨템 아니고 꿀템. 아니, 주방의 신은 엄마 아니겠습니까?
0: 아, 못 따라가죠.
1: 그 어떤 주방용품이 있다고 한들 우리 엄마 손만 있으면 다 해결되고 엄청 맛있는 음식들이 뚝딱뚝딱 나오잖아요. 전 그래서 주방에 계신 엄마를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점심 저녁 맛있게 차려주시면 맛있게 싹싹 그릇을 비우고요. 설거지도 알아서 잘 하자고요.
0: 얻어먹었으면은 설거지 정도. 이거는 필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0: 권희 씨는 그럼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중에 네. 아, 이게 정말 최고다 꼽는 메뉴가 있어요?
2: 저요? 네. 저는 유일하게 엄마가 해준 것만 먹는 메뉴가 두 가지 있는 게
0: 뭐예요?
2: 시금치랑 오이지.
0: 오.
2: 제가 집에서 시금치 나물 무침, 시금치 네. 무침이랑 오이지를 집에서 맨 처음에 먹고 컸다가 네. 급식에 넣은 걸 먹어봤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0: 야.
2: 저 시금치가 그렇게 하는 맛이 나오는 음식인지 몰랐고 오이지에서 그 오이 향이 나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시금치는 들기름 시골에서 짠 들기름으로 묻혀주셨고 오이지는 정말 물기를 딱꽉 빼서 오독오독한 맛에 그것도 들기름을 좀 쓰세요. 그래서 양념 맛 때문에 저는 오이를 안 먹는데 오이지는 먹어요라고 말을 했었는데 다른 데서 오이지를 먹으니까 그 오이 향이 미세하게 나는 거예요. 약간 그 뭔가 그 수세미 아니면 약간 좀 주방 세제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머님의 손맛이었구나를 커서 알았어요. 야. 급식 먹으면서
0: 다들 그런 음식 메뉴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치찌개를 밖에서 웬만하면 안 사 먹어요. 그 이유가 어머니 거에만 입맛이
1: 맞아요.
0: 우리 엄마는 최소한 고기를 한 근 넣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고기 육향이 나야 되는데 딴 데 가니까 막 참치가 들어있고
1: 막 국물 맑고
0: 너무 맑은 거야. 꾸덕꾸덕하고 맞아요. 주황색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밖에서는 김치찌개를 잘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 야, 엄마 손. 야, 이거는 뭐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1: 그러니까요.
2: 자꾸 우리 친구분들이 저번 주도 그렇고 엄마 치트키를 쓰시네.
0: 지금 전화하기였잖아요. 네. 부모님께 전화하기였고.
1: 아, 근데 이건 어머님께서 고생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패스입니다.
0: 자, 이어서 또 다른 주방 추천템 건희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박범준님 냉장고 메모 시트 추천.

0: 합니다. 아, 마카펜으로 쓰고 지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특수 접착 시트로 투명하게 붙일 수 있는 예쁜 제품도 있어요. 냉장고 안에 식재료가 뭐가 있는지 또 유통기한까지 적어줄 수도 있고 내가 뭘 해먹을지 또는 뭘 먹었는지 기록해놓기도 좋습니다. 마카펜도 자석이라 냉장고 문 앞에 붙이면 딱! 메모 시트로 현명하고 깔끔하게 냉장고 사용해보세요. 사실 필요하긴 한데 유통기한 며칠 남았는지 모르고 그 버리는 음식들이 가끔 있잖아요.
1: 있죠.
0: 그럴 때 좀 아끼고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것마저 귀찮아서 저는
1: 너무 솔직했다. 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전 이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저희 집 냉장고에 네. 샐러드 같은 거 받아서 안 먹으면은 냉장고에 두고 까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다 그쵸. 확인할 수 있으니까.
0: 근데 이게 식재료는 좀 유통기한을 잘 확인할 수 있는데 양념들이나 소스들 있잖아요.
1: 아 그런 거 그렇죠.
0: 케첩이나 매운 마요네즈 같은 게 은근 유통기한이 짧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라벨링을 하시거나 이렇게 좀 냉장고에 써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있네요.
1: 그러니까요. 기록을 해두는 습관은 너무 좋은 거니까요. 자 계속해서 주방 추천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자취왕님인데요. 자취하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리를 해야 될 때 볶음 요리 좋아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럴 때 다진 마늘과 올리브유를 섞어서 작게 소분한 뒤 냉동을 해보세요. 저는 보통 얼음틀에 넣어서 냉동시켜놔요. 그럼 요리할 때 얼린 다진 마늘 한 조각을 꺼내기만 하면 바로 후라이팬에 넣고 볶으면 됩니다. 요리 준비도 편하고 맛도 좋은 볶음 요리가 완성됩니다. 와,
0: 이것도 나름 꿀팁이긴 한데 요즘은 네. 그 다진 마늘 큐브도 나와요.
1: 그 뭐예요? 큐브가 나온다고요?
0: 그냥 큐브 치즈처럼 네. 그 요만한 큐브에 다진 마늘 딱 한 스푼 용량만 개별 포장이 돼서 그냥
1: 그래요?
0: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튜브로 짜는 다진 마늘도 있고
1: 짜는 것도 있다고요?
0: 네 치약처럼 아. 튜브 안에 다진 마늘이 들어있어서 그냥 뚜껑 돌려서 치약처럼 그냥 쭉 짜면 돼요. 아,
1: 저는 그 다른 집들도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그 일반 그 지퍼백에 네. 다진 마늘을 A4 용지처럼 해갖고 얼려져 있어요. 아. 네.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몇 장 주셔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할 때 이제 꽝꽝 깨갖고 조금씩 조금씩 쓰는 거죠.
0: 맞아요. 근데
1: 그러다 보면은 네. 소분이 안 돼서 한번 열면은 이게 처음에 그 맛이 안 나.
0: 그렇죠.
1: 이게 약간 맛이 조금 변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니까 소분을 해두면 되게 좋겠는데?
0: 오히려 저는 꿀팁 드리고 싶은 게 그 아 요즘 근데 냉동파도 팔더라고요. 다 잘려서.
1: 냉동파요?
0: 왜냐면 파는 냉동하면 되게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1: 전 해놔요 제가 그렇게.
0: 근데 막 실온에 두거나 이제 하면 수분에 약한 식품이기 때문에 금방 무르고 갈색되고 근데 냉동해놓잖아요. 네. 근데 냉동할 때 저는 지퍼백 안에 파하면 파끼리 둘러붙어요.
1: 맞아요.
0: 근데 넣을 때 올리브유를 살짝 해서 쉐킷쉐킷해서 얼리면 그 기름기 때문에 파가 지들끼리 안 붙어요. 그래서 파는 근데 냉동파보다 큰 거 한 단 사서 손질하는 게 훨씬 싸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파는 올리브유를 살짝 그 지퍼백에 흔들어서 서로 살짝 묻혀서 얼리면 안 붙더라고요.
1: 야 이거 새로운 꿀팁까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0: 더 좋은 꿀팁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댓글에 나도 남겨주시면
1: 정말 너무하다.
0: 네.
1: 동그리요.
0: 사연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친구들이 추천해준 주방 꿀템들 만나봤는데요. 저랑 건희 씨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주의 추천템 선정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릭남의 Good For You 띄워드릴게요.

0: 에릭남의 Good for You 듣고 왔습니다. 저랑 건희 씨가 뽑은 2주의 추천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주방 꿀템으로 실리콘 지퍼백 한번 써봐. 진짜 좋아.
0: 자, 우리 실리콘 지퍼백 추천해주신 봄총각님 축하드립니다.
2: 아, 일단 무엇보다 네. 이제 장점도 너무 많지만 환경을 아낄 수 있고 그렇죠. 일회용품 사용이 조금 절감되는 게 너무 좋지 않나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0: 그리고 저희도 진짜로 찾아봤잖아요.
2: 네, 저 지금 장바구니에 있어요. 네.
0: 그 디자인이 뭔가 좀 예쁘기도 해요.
2: 맞아. 약간 그 불투명한 거에 여기에 약간 과일이 살짝 비친다 이러면 조금 냉장고가 예뻐 보일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 좀 진짜 좀 요리 고수. 네. 약간 살림 고수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어서
2: 전자레인지 사용도 되고 일회용품도 줄이고 너무 좋다.
0: 여러 번 쓸 수도 있고.
2: 그니까요.
0: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봄총각님에게 추가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색다른 시도가 어려운 친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 하고 싶은 걸 가져만 오세요. 저희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희망편,
0: 절망편. 친구들의 고민 시간을 줄여주고 재밌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주말 지침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정말 괜찮을까? 고민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저희에게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저와 건희가 대신 시뮬레이션 보여드릴게요. 지금 건희 씨도 이게 지금 빨리 해드리고 싶어갖고 애가 타는 거예요.
2: 그니까요.
0: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의욕에 넘쳐 있다고. 네. 그렇죠? 언제든 사연만 보내주시면 의욕 넘치는 저희 두 남자가 한번 재밌게 살려보겠습니다.
1: 네, 할까 말까 할 말, 갈까 말까 갈 말, 먹을까 말까 먹 말.
0: 잘한다.
1: 고민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펌펀투데이 홈페이지인 금요일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 에 사연 남겨주세요.
0: 오늘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두 형제맘님 만나볼게요.
2: 안녕하세요, 찡디 건희씨. 저희 집은 주말마다 혈기왕성한 초3, 초1 두 남자아이를 데리고

0: 이곳저곳 많이 나들이를 가는데요. 웬만한 곳을 다 가봤더니 애들도 지루해하는 것도 같고 저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맛조개 체험을 찾았습니다. 태안 갯벌에서 맛조개를 캘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두 남자 형제를 데리고 갈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맛조개 체험 추천하시나요? 두 분이 우선 시뮬레이션 좀 돌려주세요.
1: 네, 두 형제맘님이 맛조개 체험을 지금 초3, 초1 두 아이를 데리고 하러 갈지 말지 고민 중이신데
0: 갈 말.
1: 네. 건희 씨는 갯벌 놀러 간 적 있어요?
0: 저도 어렸을 때 갯벌 체험으로 현장 체험 학습 가본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 그때의 기억이 좀 남아 있어요? 어때요?
0: 그냥 갔구나.
1: 아, 갔구나 정도예요?
0: 네.
1: 저는 그때 가서 너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근데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애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여서
0: 저도요.
1: 그때 전화 실수가 어머니가 갯벌 갈 때는 이 옷을 입어라 라고 지침을 주셨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박 2일로 가서 그냥 보이는 거 가방에 있는 거 입으니까. 그래서 예쁘게 사진 찍을 때 갯벌에서 입고 버릴 옷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고 갯벌에는 사진용 필살기를 입고 가서
0: 아이고.
1: 그 옷을 입고 이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재밌게 놀고 집에 와서 혼났던. 어허. 자, 그럼 지금부터 두 형제맘님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저희가 돌려봐야겠죠?
0: 그럼요.
1: 희망편과 절망편 잘 들어보시고 갈지 말지 골라보세요. 먼저 저와 건희가 맛조개 캐기의 희망편 리뷰해볼게요.
2: 아, 어서오세요. 저희는 맛조개 체험.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도구도 다 빌려드리니까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캐시면 돼요.
3: 그렇게 초등학생인 두 아들과 맛조개 캐기를 시작했는데요.
4: 와, 엄마. 엄마, 소금 뿌리니까 맛조개가 막 나와요.
3: 야, 재밌다. 나도 맛조개 잡았어.
4: 어, 나 또 잡았다.
3: 아이들이 소금을 뿌리는 족족 맛조개가 올라와서 큰 바구니 두 개 가득 맛조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2: 아이고, 많이 잡으셨네요. 아우, 여기 가져오세요. 잡은 조개로 조개탕도 끓여드릴게요.
3: 우리가 직접 잡은 조개로 조개탕을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조개를 우려내서 그런지
4: 국물이 끝내줘요.
3: 직접 캔 조개로 조개탕에 칼국수까지 끓여 먹을 수 있었죠. 어찌나 맛있었던지 두 그릇 뚝딱했습니다. 게다가 얼굴에 묻은 갯벌이 팩 효과가 있었는지 얼굴도 반짝반짝해요.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맛조개 체험 희망편 만나봤습니다. 네. 어때요? 이 정도면은 건희 씨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어요?
0: 그럼요. 이 정도면 인생의 갯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막 소금을 뿌리면 그 막 맛조개가 튀어나오는 그런 자연의 그 다 느낄 수 있는 게 아, 너무 의미 있고 또 사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 과 교감할 수 있는 게
1: 맞아요.
0: 너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제가 태클 거는 건 아닌데 그 교감은 하고 잡아먹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체험 정도로 가는 게.
0: 근데 사실 막 소금 뿌렸을 때 조개 나오는 게 전 그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1: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걔가 뭐 이렇게 뭘 내밀잖아요. 혀 같은 거를.
0: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밀물과 썰물을 몸으로 느껴본 이제 물 때 끝나서 물 들어오니까 나가야 돼요 할 때 마지막까지 버티기다 보면 진짜 막 물이 내가 거기 있었던데 갑자기 바닷물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고 이런 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1: 맞아요.
0: 게 또 어렸을 때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1: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본 것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하잖아요.
0: 그럼요.
1: 좋습니다. 이어서 맛조개 체험 절망편도 리뷰해 볼게요.
3: 아이들과 갯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4: 엄마, 나 다리가 안 빠져.
1: 아, 엄마, 나도 다리 안 빠져.
4: 에, 장화 안으로 다 들어와 흙이.
1: 아, 엄마, 나 얼굴에 흙 묻었어. 이거 닦아줘.
4: 엄마, 조개 안 나오는데.
1: 아, 엄마, 나도 조개 못 잡겠어. 도와줘.
4: 엄마, 얘 다 놓쳤어. 잡아줘 그냥.
3: 맛조개도 제대로 못 잡고 두 아들의 종노릇만 하다가
1: 갯벌에서 나오게 된

0: 했는데요. 아들 씻기는 것도 빨랫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났습니다. 근처 식당 가서 조개구이를 먹었는데 아들들은 직접 못 잡았다고 난리 치고요. 저 두 번 다시 갯벌 안 갈 거예요. 맛조개 체험 절망편 만나봤습니다.
1: 가지 마시죠.
0: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2: 아 참 극과 극이네요.
0: 아 안 될 것 같아. 예. 그 사실 저희는 웬만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어, 가지 말아야 되겠는데.
2: 근데 또 물때 밀물과 썰물 이 자연 형상을 배울 수 있고 또 맛조개와 교감도 하고 그럼 막 그 얼마나 신기해요. 소금을 뿌렸더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데서 갑자기 구멍이 송송송송 쇽. 어.
3: 엄마 너무 신기해.
0: 엄마 다리가 안 빠져.
3: 엄마 이거 뭐야? 어 물 들어온다.
0: 아 오늘 고생하셨어요.
3: 아 엄마 재밌었어.
2: 아, 왜냐면 절망편이 마지막에 나오면
3: 갈까?
2: 아 가지 말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근데 다들 괜히 어렸을 때 한 번씩 가보는 게 아니에요.
0: 맞아요.
2: 가보는 이유가 있어요.
0: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진짜로. 자 우리 친구분들은 이걸 다 들었을 때 희망편과 절망편 중에 뭐가 더 끌리시는지 우리 두 형제 맘님도 잘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2: 네.
0: 저랑 건이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와!

0: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부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자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 만한.

0: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3: 이거 해보셨어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권희 씨 오늘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4: 그니까요. 또 새 코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이거 해보셨어요 코너로 뭔가 이번 주말도 그렇고 앞으로 뭔가 꿀팁들 많이 알아가서 저도 너무너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3: 네. 저랑 권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올 거고요. 오늘 네. 끝곡은 없습니다.
4: 아
3: 우리 토크가 많았어요.
4: 아.
3: 끝곡 없이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 꿀팁이 알찼군요.
3: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힘차게 인사 올려볼까요?
4: 네.
3: 오늘 하루도
4: 어메이징
3: I love you
4: 소마찡
3: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요, 대충과 완벽의 사이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넘나드는 거랍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대세에 지장이 없는 일은 대충 설렁설렁하고요. 중요하고 꼭 잘해내야만 하는 일은 완벽하고 꼼꼼하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해내는 거죠. 인생에서 그리 애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너무 애를 쓰면은요, 우리의 체력과 정신은 쉽게 넉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과감하게 아웃시키는 결단력, 강약, 중간약, 양약, 중간약 조절할 줄 아는 꼼수 꼭 필요하죠. 우리 인생 짧고 굵게가 아니라 적당히 굵고 길게 가야 하잖아요. 제 얼굴처럼요. 자, 저 포함 우리 철가루들 모두 대충과 완벽 사이를 잘 넘나들게. 땡가리스 프라이데이 김영철의 파워 FM. 오늘 금요일 첫 곡은 뭘까요? 예상한 대로 전 김영철입니다.

0: G.O.D. Friday Night!으로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Thank God It's Friday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최미사님이 강약, 중강약 적당히 하는 게 가장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아, 그쵸?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죠? 아, 강할 때 또 항상 또 낄낄 빠빠했는데 낄낄낄낄 했다가 또 근데 계속 이렇게 말하다 보면 뭔가 나중에 지켜지겠죠? 조혜영님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정확히 일을 끝내고 쉬는 것 또한 행복 포인트죠. 맞습니다. 박광래님, 저도 그까이 거 대충 치우자 하고 미뤄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철판을 듣는 이 시간은 완벽하게 지키고 있답니다. 아, 라디오 들을 때도 좀 뭐 대충 힘 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을 또 완벽하게 광래씨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힘을 빡 주고 살다 보면 결국 탈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과 대충 사이에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거 그 자세 잊지 말아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무조건 엉망이 소리 들어봐야죠. 오늘도 그러면 안 돼 개그우먼 고한재 정씨랑 빵빵 터지는 사부 만들어 볼 건데 어디 가면 안 돼. 2부에서는 작곡가 미감 미친 감성과 함께 크레이지 케이팝 리뷰도 함께하고요. 자, 오늘도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 오늘 철파유저 준비한 선물은 단백질면 수분보충음료 김치세트 혈당관리차입니다. 문화선물이 있네요. 코믹 마샬 아츠 퍼포먼스 점프 관람 티켓인데요. 눈앞에서 터지는 리얼 액션 쉴 틈 없이 꽂히는 코믹 펀치 80분 동안 쉴 틈 없이 코믹 액션이 릴레이로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자, 고릴라 잘 보이나요?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 1565번님이 철업디 어제 회식에서 말 실컷 하셨나요? 크크크. 아, 어제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4시쯤, 3시 반 4시쯤에 1차가 끝나고 점심이 이제 끝나니까 메인 작가님이 먼저 이제 이리저리 가고 이제 2차를 갔지. 예. 5시에 하는 데가 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계속 하는 데 갔다가 거길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이제 우리 영준 PD랑 그래 따라라 우리 송승은 다음에 영준이 보내고 막내 수현이도 참여하더라고 보내고 상윤이 점점 보내고 이제 나머지 지은 작가랑 혜연이랑 남아서 이제 우리 진짜 가고 싶은 토마토 설탕 뿌린 데 있거든. 거기 가서 가서 이제 애들 얘기 들어줬지 뭐. 어제 진짜 얘기 다 들어주고 이제 보내고 하니까 9시 반. 나의 10시간은 어디로 날아간 거야? 언제나 치면 김영철이 워낙에 나의 하루가 어디 날아간 거야? 왜 이렇게 웃기지? 자, 어제 정말 말 많이 들은 영철이에요. 광고 듣고 오늘 아침 데일리 포트 어드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리!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9: 아우 남는 게 없어요.
7: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0: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1: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2: 에?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11: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브이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매년 수많은 유실물이 접수되지만 물건을 직접 찾으러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유실물 집앞 배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유실물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유실물 센터까지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한 뒤 가까운 역 고객안전실이나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되고요. 또 경찰민원 24에서 날짜와 물품 유형, 분실 장소 등을 검색해 유실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새롭게 시행되는 집앞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페인은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커피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평소 걱정이 많고 긴장을 자주 한다면 카페인에 더 민감할 수 있어서

0: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어서 혈압 관리 필요한 사람은 커피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카페인 민감도가 다르지만 여기저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데일리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커피 어떻게? 커피 조절할래요? 커피 조절할래요? 커피도 조절하시고요. 자, 제가 잘 놀다와 소개한 4922번님. 오늘 우리 집 공주님이 놀이공원 현장학습을 가는데요. 사복을 입고 가는 날이라 어제 방구석 패션쇼가 열렸어요. 1번부터 5번 착장까지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마다 영혼을 끌어모은 딸바보 남편의 리액션이 어찌나 웃겼는지 몰라요. 예쁜 옷 골라 입은 우리 딸. 오늘 친구들이랑 세상에서 제일 예쁜 추억 가득 만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아, 아빠의 영혼 끌어모은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의 리액션도 있지. 아, 이 5번까지 보면서 상상했는데 얼마나 신났을까. 아빠 이거는 어때?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뻐. 나 근데 2번 이게 잠깐만 기다려봐. 2번 이건 아! 이 정도면 아빠. 그래서 결국 골랐나요? 자, 오늘 사복 입고 첫 가는 우리 공주님 놀이공원 현장학습 가서 다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귀가도 해야 돼, 잘. 4757번님, 제가 오늘 대한민국 소개했죠. 오늘 11시부터 한국 체코전 있잖아요. 다들 저희 가게에 와서 응원하시라고 점퍼 앞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자리를 쫙 깔아놨습니다. 우리 선수도 부상 없이 시원한 경기 해주기를 기원해봅니다. 대한민국! 하셨습니다. 아, 11시 진짜 어디서 봐야 되나. 지금 저도 집에 다시 갔다가 오늘 대전 가야 되거든요. 대전 오늘 장동선 박사님하고 어쨌든 오후 4-5시 만나는데 그래도 응원은 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모두 어쨌든 오늘 뭐 식당이든 등등등 곳곳에서 응원 잘 하시고 출근도 또 이따가 해야 되니까 4757 492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단면 세트를 드리고요. 자, 7시 17분 3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떨까요? 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대.
0: 저 오늘 응원하기 좋은 날씨인가요?
1: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0: 날씨 들어보죠.
1: 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28도, 광주가 29도, 대구가 30도로 어제보다 높아지겠고 기온은 점점 더 오르면서 당분간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더워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겠고요. 모레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4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아일린 it's me 방역 방역이에요.

0: 아침을 내주신 학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수수수수 분 보충 음료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장안의 화제 빵냐빵냐빵냐.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하고요. 정말 의사들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한 철가루는 정은주, 은주씨인데요. 남편과 내일부터 4박 5일로 남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작년에 한번 갔던 곳이라 그대로일지 아니면 어떻게 변했을지 기대가 되네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연을 만끽하고 오려고요. 철앞뒤 남해 맛집 아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고요. 정은주님.
1: 네.
0: 네. 싸이 노래 한번 가볼까요? 싸이.
1: 네.
0: 거대의 연예인이 되어. 어머.
1: 뭐지?
0: 어머, 뭐 하는 거야? 어머, 어머.
1: 죄송해요.
0: 지금이 우리에게는 꿈이야.
1: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0: 그러면 딱 한 번 해줄게. 둔둔둔. 오빤.
1: 오빠 강남스타일.
0: 그렇지 은주님. 굿모닝.
1: 감사합니다.
0: 잘했어. 아, 네. 이제부터 죄송합니다면 안 돼.
1: 네.
0: 네. 뭐야? 네.
1: 아, 죄송해요.
0: 아니, 죄송했어. 아니, 남편과 이제 내일 남해를 여행 가기로 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누가 가져간 거예요?
1: 아, 원래는 저희 남편이 계획을 하고 저희가 이제 뭐 평소에 저녁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가 그냥 저기 너무 좋다, 뭐 저기 괜찮겠다 막 그러면은 남편이 그거 기억했다가 이렇게 이제 대강 아웃라인을 계획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잡아서 가게 됐습니다.
0: 아니 이게 남해로 이제 여행지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1: 아 지난번에 이제 그 남해 지난번에도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0: 그래.
1: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시내 방향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골 방향 버스를 탄 거예요.
0: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1: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관광객인 줄 알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왜 시골 방향으로 가니까.
0: 그렇지.
1: 관광객이 시골 방향으로 안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님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맛집도 소개해 주시고 뭐 관광지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 버스를 잘못 타간 바람에 그 다른 그런 데를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 문 닫아서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요번에 다시 또 기억하다 보니까는 거기가
0: 좋았다.
1: 생각이 나서 그 맛집을 다시 가보려고
0: 그래서 잘했어요. 아니 남편하고 여행하는 스타일이 좀 이렇게 맞나 봐요.
1: 예, 거의 좀 저희가 맞는 편이고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러고 남편은 이제 대강 이렇게 어느 날짜에는 어디 가 있고 어느 날짜에는 어디로 가자 이렇게 아웃라인만 짜는
0: 남편은
1: 스타일이거든요.
0: 아웃라인 스타일이고 이제 아내분이 우리 은주 씨가 꼼꼼하게 땅땅 이렇게 하자 디테일.
1: 아니 디테일은 아니고요. 이제 가다가 이렇게 뭐 여기 괜찮겠다 여기 들어가자 뭐 이런 식이에요.
0: 그게 잘 맞구나 둘이서.
1: 네.
0: 자 이번 여행도 기대되면서 수분 보충 음료는 기본으로 드리고요. 스피드키 잔무지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쌓아드리고 제한 시간 30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풀 수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갑니다. 코가 긴 동물.
1: 코끼리.
0: 그렇지. 연상 퀴즈 노란색 삐약삐약 닭 하면 떠오르는 동물은?
1: 병아리.
0: 사자성어 많은 사람들 중 눈에 띄는 한 사람 군계?
1: 이닭.
0: 공통점 배추 열무 갓 공통적인 요리는?
1: 김치.
0: 그렇지. 속담 눈 가리고 땡땡한다?
1: 아웅.
0: 산수 한다. 퀴즈 토끼 다리수 곱하기 거북이 다리수는? 4 16.
1: 16.
0: 잘해서

0: 꼼꼼하게 들으셨어요. 은주씨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여기서 사회가루 퀴즈는 맞추지 마세요.
1: 네.
0: 윙윙윙.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윙윙윙.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가 된 곤충인데 이 곤충의 집은 육각형의 입구가 아래로 향해 있고 꼬리에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박땡, 말땡, 꿀땡. 자, 한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리는 무료. 오늘 상품 수분 보충 음료였고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마지막 여행 가기 첫날 한마디 한다면?
1: 아, 남편에 항상 남편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남편한테 실언을 해가지고 남편이 지금 많이 삐져 있어요. 빨리 화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가 미안하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화를 지금 조금밖에 안 푼 것 같아요. 남편 빨리 화 풀고 우리 이대로 재밌게 늙어가자.
0: 그래 실언도 하지 마시고요. 오늘 벌 받아야겠어.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치복스 바겐보디 랜드로버.
3: Don't worry, 비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비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여쌰! 원흥 뜨셔지!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자식들, 네가 인간이야! 일어나 임마!
2: 여러분, 네가 인간이야 할 땐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1: 네가 인간이야! 일어나란 말이야!

퀴즈 타임. 오늘은 김하나님의 사연인데요. 오늘 랜덤 선물로 뭐 하나?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오늘 자 하나하나 뭐 하나 지금 아주 나이스. 뭐 하나 선물 안 뽑고 뭐 하나 아주 나이스. 뭐 하나 쓰기 좀 있어. 김하나 뭐 하나 선물 안 받아가고. 자 김하나의 사연은요. 뭐 하나 물어볼게. 올해 100대 명산 정복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와 6월까지 50개 산 올랐으니까 나머지 열심히 해서 올해 안에 100대 명산 꼭 오르고 말 거예요. 철없어도 제가 힘내서 오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노래는 헌트릭스의 골든 들려주세요. 와 이 노래 들으면 산 쫙쫙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와 어떻게 6월까지 50개 산을 먼저 다 했대. 야 진짜 딱 반 해놨으니까 딱 반하면 되겠네 그죠. 아 근데 이제 6, 7, 8 막 더울 텐데 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오이 같은 거 딱 싸서 그지 잘 올라가야 돼. 수분 보충해야 되니까. 아 이렇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씩 응원해줘요. 자 그러면 오늘 철없어 공감한다 주제 2026년 반이 된 지금 내가 이룬 건 입니다. 아 2026년에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철가루들이 올해 목표는 또 뭐였는지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 지켰다 어느 정도까지 해놨는지 싹 다 알려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신청해 주시고 문자는 아시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거일레는 무려. 첫 번째 드랍송 저도 좋아하는 아는 형님 500개 돼서 불렀던 가라비 가라비 골든 헌트릭스의 골든. I was gone I was in love I do what in 악기 속에 뮤직 속에.

레이건도. 자, 2026년에 발의된 지금 내가 이런 거 지금 현재 골든인가요? 실버인가요? 자, 우리 다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숨지 마시고요. 나와주세요. 황만웅님이 큰 성공은 아니지만 올해는 매일 만보 걷기를 꾸준히 실천해서 체력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만웅님 진짜 너무 좋죠. 저는 7000보를 딱 그냥 세팅을 해놔놓고 그치 7000보에서 좀 더 걸으면 만보인데 아 만보 걷기 하니까 그치 살도 빠지고 황만욱 좋다 이러다가 진짜 여행 한번 가면 또 2만보 걷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 해몰래 황만욱 1254번이 살 빼고 돈모기가 목표인데 살 모으고 돈 빼기 하고 있어요. 유유 반대가 되었군요. 하반기 어떻게 좀 반대로 달려볼까요? 조금 아까 우리 황만욱 씨처럼 만보 걷기 목표를 한번 해봐요. 조금 걷고 걸어야 또 뛰게 돼. 그러니까 1254 할 수 있어. 박유경님은 저는 매일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였는데 지금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잠든다는 건 안 비밀 크크크. 근데 엄마가 이렇게 먼저 자면 아이들도 같이 따라 자죠. 우리 그때 철파에 공개방송 왔는데 10시쯤에 다 자는 아이들 일찍 자는데 비법이 했더니 제가 그냥 불을 끄고 자요. 그러면 어? 엄마가 자네? 아이들 잔다 그러잖아. 근데 책 읽어준 엄마 너무 좋다. 하반기도 꼭 지키기 유경스. 정윤자님은 홈쇼핑 끊기요. 방송 채널을 삭제해버렸더니 막상 안 보이니 안 사게 되긴 해요. 크크. 중독성 진짜 끝내주잖아요. 와 윤자님 이거 진짜 이거 끊는다는 거 어플을 지운다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한때 저도 왜 깨톡 한번 지웠다가 와 문자량이 줄기는 해요. 근데 무슨 일이야 라고 다 문자로 오니까 설명하기가 근데 홈쇼핑은 또 다른 거니까 윤자님 잘했다. 0528번이 고3 수험생과 중3 막내 두 딸들과 함께 1년 동안 런을 연습하고 와 꾸준히 달려서 런데이 참석하고 완주했습니다. 저희 고3 딸은 학생부에서 3등 했답니다. 달리기 늘거든요 뛰면. 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프 마라톤 나오고 이제 이런 거 아닌가? 0528번이 뛰는 주법이기도 중요하죠. 제대로 배워야 돼. 자 우리 다들 뛰고 걷고 합시다. 운동해야 돼. 4153번님 초보 운전인데 운전 능력 향상이 목표였거든요. 어제 고속도로도 제법 잘 타요. 아 주차는 또 엄청 늘었답니다. 창을 열어 하, 고속도로 로망스 이야 4153번님 부럽다. 근데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주차까지 늘고 너무 좋겠네요. 내가 없는 능력 어? 내가 없는 능력? 했더니 2369번님이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 공부 중이에요. 9일 남았는데 너무 떨리네요. 덥석 도전하겠는데 오열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쉽지 않지만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재밌기도 합니다. 시험 끝나고 닭갈비에 맥주 한잔 하고 싶어요. 2369번님 공부하는 거 특히 시험 있는 공부를 한번 해야 돼요. 그치? 이런 스트레스 한번 받아봐야 되더라고요. 잘해서 나서 학창시절 돌아가고 독서실 가고 도서관 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9일 남은 거 그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너무 이제 막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2369 파이팅! 8823번이 올해 목표는 책 200권 읽기였는데 벌써 130권을 달성했어요. 목표 순항 중입니다. 그 6개월 딱 반 나눴을 때 조금 더 가 있을 때 오늘 그 쾌감은 8823번님 아시겠네. 70권 서서히 또 잘 하시고 그죠? 더울 때도 틈틈이 읽으시고 9796번님 매일 아침 필사하는 거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실천 중. 계속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조성모의 다짐 신청해요. 아 9796번님 와 나도 그 필사 사놓고 막 못하고 있었는데 하니까 이거

또 보통 아니죠. 재밌죠. 우리 철가루도 어때요? 쭉 계획 시키는 거 보니까 더 자극을 받네요. 나도 하반기는 따라갈 거야. 자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운전하신 분 말고 걷는 분들은 오른쪽에 옷길 한번 살짝 잡아두시고 그러면서 왼쪽에 오른쪽에

0: 우리가 몰랐던 K-POP에 관한 미친 포인트 크레이스 리뷰. 케이팝 리뷰 전문가 금요일에 미친 감상 우리의 조금미 작곡가 겸 프로듀서 미친 감상 미감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미입니다.
0: 한정희님이 미감님이 올 상반기에 달성한 것 중에 자랑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1: 올해 저희가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0: 잘 되고 있습니까? 미감이 잘 돼요 여러분. 네. 저도 잘 돼요.
1: 네. 네,
0: 미감이 노래 한 100개 중에 한 게 이제 아이고 좀 애매한 거 저희 받으시거든요.
1: 아니 저는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네. 왜냐하면 네. 로고송도 만들고 네. 다 해봤잖아요. 그죠?
1: 맞습니다. 네.
0: 아 그러면 저는 오늘 또 본코로 또 들어가 봐야죠.
1: 네, K-POP 배우기 231주차입니다. 철업디 아이유아이가 오랜만에 신곡을 들고 나왔는데요.
0: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네, 네. 너에 대한 생각에 잠겨.
1: 그 노래 아시나봐요.
0: In the moonlight. 대체하라. 노래가 약간 좀 눈물이 좀 나 약간.
1: 네, 네 맞습니다.
0: 오늘 그러면 아이유아이 나무나무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오늘 아이유아이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새 앨범을 발표했죠. 타이틀곡 갑자기가 주요 음원 차트 1위까지 오르면서 네.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유아이의 이전 히트곡들과 요즘 뜨겁게 반응이 오고 있는 신곡 갑자기 정리해보겠습니다.
0: 네. 아, 정말 갑자기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소개해줄 아이오아이의 히트곡은 뭔가요?
1: 네, 첫 번째 곡은 드림걸스입니다. 이 곡은 아이오아이의 데뷔곡이자 꿈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팀이다 보니까 이 노래의 가사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쁜 데뷔곡이 아니라 진짜 꿈을 향해 달려온 멤버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들렸거든요.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곡은 후렴이 굉장히 밝고 직선적입니다. 멜로디가 어렵지 않고 이제 시작한다는 에너지가 분명해서 데뷔곡으로 아주 좋은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노래 들어볼게요.

0: 아, 그냥 꼬불냥이 달려가는 짐걸스. 그냥 딱 그 자체네요 지금.
1: 네 맞습니다.
0: 뭐 밝은 에너지도 느껴지고 통통 튀고. 아 이때가 데뷔곡이 벌써 10년 전일 거 아니에요? 10년 전.
1: 10년 됐어요.
0: 강흥천님이.
1: 네, 아이 노래가 뭐랄까 세련된 느낌의 곡들이 많습니다.
0: 아 그리고 그 오디션 대회 출신들이잖아요. 네. 그 혹독한 경쟁률이었잖아요. 일단 다 잘해. 뭐 춤, 노래, 맞아요. 무대 매너. 아우. 진짜 아이오아이 모습이 막 떠오르고 있죠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노래 소개해줄 노래는?
1: 네, 두 번째는 너무너무너무입니다. 아... 이 곡은 아이오아이의 활동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는 곡이죠. 제목부터 후렴까지 반복이 강하잖아요. 너무너무너무라는 단어가 반복되니까 한번 들으면 머릿속에서 잘 안 빠지고 중독적입니다. 이 곡이 잘된 이유는 단순한데 강하죠. 멜로디가 귀엽고 리듬은 어렵지 않고 무대에서 멤버들의 캐릭터가 확 살아났거든요. 노래 들어볼게요.

0: 어, 우리 9699번님이 어,
1: 이 곡도 철업디가 엄청 따라 부르지 않았나요? 크크크크.
0: 아,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진짜 많이 따라 불렀죠. 이게 저 입장에서는 노래가 신나고 너무 좋은데 안무를 하려면 네. 어디서 오른쪽 춤 내리는지 이게 되게 너무너무너무 네 번째 너무너무너무 이게 맞아. 성현미님이
1: 네 너무라는 단어가 거의 100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크크크. 아이오아이 너무 좋아요.
0: 너무 어어 아이오아이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야 진짜 이 노래 너무 신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작곡가 미감 어 벌써 두 곡으로 했어. 그죠? 네. 작곡가 미친 감성이 소개해줄 요즘 다시 돌아온 아이오아이의 마지막 노래는요?
1: 네 갑자기 돌아왔는데 갑자기 1위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0: 아 갑자기 아 제목도 네. 진짜 너무 또 진짜 잘 지었어 갑자기.
1: 그러니까요. 어. 이 곡은 아이오아이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새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는 멤버들이 다시 모여 부른 노래라서 곡 제목처럼 정말 갑자기 찾아온 선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발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네.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까지 올랐는데요. 더 의미가 있는 건 콘서트 첫날에 차트 1위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팬들 입장에서 9년 만에 다시 만난 팀이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네. 어,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곡은 K-POP 요즘 K-POP처럼 과하게 세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어. 신스팝 사운드의 그리움과 반가움을 같이 담은 곡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순히 컴백한 곡이 아니라 아이오아이의 시간을 다시 이어주는 노래처럼 들리는 거죠. 한번 들어볼게요.

0: 야 이거 진짜 김남경님이
1: 네 노래 은근 중독성 있더라고요.
0: 고나미님이
1: 네 요즘 초등학생 떼창곡입니다.
0: 초등학생들이 우영식님도
1: 네 갑자기는 진짜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크크 갑자기
0: 누우면 뜬금없이 네, 웃음이 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 김한나님도
1: 이 노래 듣고 부르다가 울컥하는 거 저만 그런가요?
0: 아니 한나님 난 아까 우리 미감이 그랬잖아요. 이 노래가 그리움과 반감을 곡에 그런 걸 담았더라고.
1: 맞아요.
0: 이 부분 이럴 때 네. 청아가 딱 춤추면서 권유림님도
1: 영화 가사가 많은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서 더 좋아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하트.
0: 보통 했으면 I wanna sleeping suddenly 네. 이런 게 없어서 너무
1: 이게 진짜 한글이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0: 그렇지. 네. 분명히 suddenly 한번 들어갔을 네. 텐데 네. 없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전소미 전소미가 작곡했잖아요, 그죠?
1: 네, 맞아요.
0: 강은주님이
1: 직장 동료가 한동안 이 노래 무한 반복해서 들어서 노래를 외우다시피 많이 들었어요. 안무도 따라하고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0: 안무가 좀 어려. 머리를 치고 이렇게.
1: 근데 안무를 되게 잘하시네요.
0: 아 잘하지. 박희영님이
1: 네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
0: 양이지 선수 주식하거든요. 네.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 아 노래 네. 좋다 오늘.
1: 아무튼 맞습니다. IOI 시작을 알린 데뷔곡 드림걸스부터 대중 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너무너무너무 그리고 9년 만에 다시 돌아와 IOI의 현재를 보여주는 갑자기까지 이 프로젝트 그룹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추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런데 IOI는 10년이 지나 다시 돌아왔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증명한 팀인 것 같습니다.
0: 야 콘서트 하면서 마지막 첫날 갔던 친구가 그냥 했대요. 마지막 날 다 울었대 멤버들. 아 그 이 또 음이
1: 그죠.
0: 음악 방송 보는데 팬들 네. 다 그거 해가지고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다 울었어 우리. 네. 김영자님이
1: 네 철업디도 IOI 멤버가 됐어야 해요. 크크크크 왜 이렇게 잘 따라해.
0: 그러니까 아 네. 철업디도 갑자기 우리 갑자기 김영자.

0: 씨가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가시기 전에 찰가루들을 위한 미친 감성의 크레이즈 퀴즈 내주셔야죠.
1: 네 오늘은 아이유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보기 중 오늘 소개하지 않은 곡은 무엇일까요? 1번 너무너무너무 2번 갑자기 3번 막걸리
0: 소개를 하려는데 막걸리 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몇 분 뽑아서 수분 보충음료 보내드릴게요. 미갑 오늘도 즐거웠고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레노.
4: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이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어요. 4777번님이 3번 막걸리. IOI는 장르 상관없이 다 잘하는 만능 아이돌 그룹인 것 같아요. 오늘 IOI 예전 노래들도 더 찾아 들어봐야겠어요. 저도 드림걸스랑 뭐 옛날 곡을 좀 한번 쫙 다 우리 같이 들어봅시다. 우리 철가루 분들 우리 응원해주자고. 김환진님도 3번 막걸리. 출근을 하려는데 갑자기 철파의 물 다 듣고 내려야 해요. 좋아요. 아는경님도 3번 막걸리. 저희 아들도 심부름만 시키면 TV 보려는데 갑자기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네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갑자기가 차고 나가기가 좋네요.

자, 소개된 분들께 수분 보충 음료 보내드리고 일부 찰가루 퀴즈 정답은 벌이었습니다. 김소미님이 벌 앵앵 소리 들을 때마다 휘휘 손 부채질 하지 마세요. 그러다 불려요. 유유 맞아요. 갑자기 이분자님도 벌. 자, 6986번님 3025님도 선물 챙겨드릴게요. 선곡 평가해 주시고요. 저는 영철본색 갑자기.

0: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규범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반부패, 청렴을 소재로 한 영상 제작, 웹툰 공모전 등 부패 행위의 경종을 울리고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대국민 서비스 품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모닝 메아야 해비어 피션 플리즈 안 쓰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진짜.

엄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빚보증을 잘못 섰는데 생계수단이던 가게에 불까지 났으니 그야말로 풍비박산. 어린 언니는 밖에서 통기타 치며 돈 벌어오는 아버지 역할을, 나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엄마의 역할을 시작해야 했다. 내가 고 1대2다. 양희은의 청바지는 인간 세탁기 양희경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언니는 그 시기를 청바지 단 한 벌로 버텼으니까 귀가한 언니의 바지를 빨면 다음날 또 입고 나갈 수 있도록 밤새 말려야 했다. 겨울에는 꽁꽁 칼바람에 얼어붙은 바지를 아랫목에 깔아가며 말렸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의 집안일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아이를 낳고 배우 일을 하면서도 나의 부엌일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아들들은 남이 만든 건 귀신같이 알고 잘 안 먹었다. 오래도록 이모 저모 노력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나는 밥을 해주는 복만 있지 얻어먹을 복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직접 먹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건데 그걸 부엌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우울해지는 거다. 그래서 놀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다. 부엌 놀이. 놀이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며 하는 기쁨, 새로운 놀이를 찾아가는 즐거움이 지금 내 삶의 원동력이다. 양희경, 그냥 밥 먹자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중에서. 영철 본세. 아, 매일 아침 고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아, 얼마나 괴로웠을까. 오늘도 나는 놀이터로 나와 놀이 친구들이 올려준 글을 문자를 읽으며 마음껏 뛰어놀고 있어. 그 즐거움이 내 삶의 원동력이지.

삼시. 내일 아침 8시에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본색 시간. 오늘은 도순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님. 아들이 라디오를 들어보라고 해서 듣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살짝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적응이 돼서 활기찬 영철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최근에 읽은 책 속에 좋은 글이 있어서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총구석에 살던 19살 소녀가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36에 혼자가 된 후로 아들 둘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다 보니 책 속 내용처럼 밥을 해주는 복만 있었습니다. 아들 둘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밥과 반찬은 저의 행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노력해준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며 두 손 꼭 잡아주는 아들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삼계탕을 만드는 놀이를 해야겠습니다. 라고는 책 속의 내용까지 이렇게 정말 소박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예, 당연히 엄마 생각도 나고 또 날 위해 밥을 해주고 옷을 말려주었던 애숙이 누나도 생각이 나고 양희경 선생님이 버전을 또 읽으니까 저는 양희은 선생님 오늘 아침에 금요일은 라디오를 듣고 가시려나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가끔 라디오를 들어주시면서 매일 들어주실 거예요. 문자도 주곤 하시는데 양희은 버전의 그럴 수 있어를 읽었을 때 그 가장 역할했던 얘기를 했는데 양희경 선배님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청바지를 빨아줬던 얘기가 있었나? 아무튼 이 언니 얘기를 듣다가 또 동생의 버전 들으니까 느낌이 다르죠. 놀이로 생각하는 거 너무 좋은 게 제가 정확하게 저는 기억합니다. 이금희 선배님의 어느 인터뷰였어요. 뻔뻔투 될 때쯤이니까 저한테는 한 13-14년 전이겠죠. 여러분 마음을 바꿔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한 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금희 선배님 그랬어요. 아침마당을 하는데 삶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또 출연료까지 주더라고요. 크크크 뭐 이런 한 줄을 보는데 그래 나도 라디오 가면 여러분 진짜 우리 인문학 배우죠. 저 너무 공부하잖아요. 제 삶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머 방송국에서 출연료까지 주네. 돈까지 안 주고 했으면은 제가 좀 괴로워하면서 이랬겠지만 출연료를 또 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신이 나는 놀이터에 와서 여러분들이 또 놀이 재료를 주시죠. 그렇게 신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오면서 오기 싫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 아 오늘 조금 몸이 무겁네. 그런 날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금요일이네. 그렇게 10년을 했네요. 아 도순녀님 백상 챙겨드리고 오늘 가는 출근길이 어떠세요? 놀이터라고는 쉽진 않겠지만 마음을 한번 바꿔먹는 데는 한 줄이면 충분할 겁니다. 다양한 글 함께 올려주세요. 함께 나누자고요.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가 바로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시각 8시 7분 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글리,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박미경님이, 정글리님이 좋아하는 놀이는 뭔가요? 아, 혹시 고기 뒤집기 놀이? 아, 하셨는데
1: 좋아합니다.
0: 네, 일은 뒤집기. 아니죠. 고기 뒤집는 게 일은 아니죠.
1: 아, 즐겁죠. 네,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고기 뒤집는 거 저는 좀 일처럼 느껴. 저는 잘 못 구우니까.
1: 아, 예.
0: 놀이까지는 아니었는데.
1: 네. 그 굽는 것도 좋아하는데 누가 더 많이 먹나라는
0: 그런 놀이 있고요.
1: 게임도 좋아하고요. 네. 네.
0: 나는 회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까?
1: 아, 회를요? 네. 아, 그냥 드시죠.
0: 그래요?
1: 네.
0: 자, 이제 뉴스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첫 소식입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요.
1: 네, 이번 지방선거 중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의 개표 결과에 덧씌워져 결과적으로 한 개표소의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의 총체적인 선거 부실 관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제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성남시 중원구와 광주시에서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누락되거나 뒤바뀐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전북 교육감 개표 누락은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전북 선관위원장이 닷새나 지난 뒤에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건데요. 선관위 직원들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계자가 조퇴했다는 이유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내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리,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였는데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도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고요?
1: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4,200억여 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2,000억여 원입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려진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인데요. 종전 최고 과징금은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 당시에 1,347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개보위는 이 쿠팡이 유출 사고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무려 3,750여만 명이었습니다. 올해 2월 정부가 파악한 인원보다 400여만 명이 많았는데요. 쿠팡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유출된 정보가 3천여 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쿠팡 회원이 아님에도 배송지 정보에 올라갔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만 430만 명이 넘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이번 조사에서 쿠팡이 1,1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일부 블로그 등에서 이 쿠팡 배너를 걸어놓으면 그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의 접속 경로나 일시, IP 같은 온라인 활동 기록이 동의 없이 쿠팡에 넘어갔습니다. 온라인 활동 기록이 장기간 쌓여서 연결되면 개인적인 관심사, 건강 상태, 정치 성향이나 종교 등 민감한 정보까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광고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쿠팡으로 끌려가는 이른바 납치 광고도 여전했는데요. 쿠팡은 2022년부터 납치 광고를 제재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부 파트너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가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요.
0: 네. 휴전의 종전까지 논의하던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고 네. 있습니다. 공세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미국이 군사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어제 아침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란을 향해 발사했고요. 이란 전역의 방공망과 군 감시 설비, 통신망을 타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격 범위가 수도 테헤란 인근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란도 곧바로 보복에 나섰는데요. 그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 등 이 중동지역 미군기지 18곳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으며 요르단에서 미군 전투기 여러 대를 파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전면 폐쇄하고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이란과 합의를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아직은 최종 결정 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정말 끝나지 않는 전쟁이군요.
0: 네, 계속 왔다 갔다 했죠. 네.
1: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오늘이죠. 오전 11시 드디어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리죠.
0: 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남자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경기에 출전합니다.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체코와 오늘 오전 11시 첫 경기를 치르는데요. 두 대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은 조 3위를 기록해도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생기지만 이후의 경기를 고려하면 조 2위 안에 진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첫 경기를 잡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체코는 유럽의 전통 강호이고 이 선수단의 평균 신장이 185cm가 넘는 장신 군단입니다.
1: 그러네요.
0: 특히 최전방에는 191cm의 파트리크 시크 선수 그리고 199cm의 이 토마스 호리 선수가 있어서 네. 세트피스 방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앞서 열린 A조 그 멕시코와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는 네. 멕시코가 2-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 이번 월드컵에 34살의 나이로 참가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어제 이 꿈의 무대인 월드컵을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잘 준비했다며 준비한 것에 맞게 꼭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월드컵 통산 3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 선수는 한 골만 더 넣으면 한국인 월드컵 최다골 기록을 쓰게 됩니다.
1: 아, 기록도 세우고 32강도 가고 응원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1: 예.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박수경님이 정불리는 11시에 고기 구우며 응원하실 건가요?
0: 아, 대답부터요.
1: 네. 갑자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어디서 봅니까?
0: 글쎄요. 고기집에서 볼까지 생각 중이네요.
1: 자,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0: 고맙습니다.
1: 자, 노래 듣고 피트랑 영어 공부해 갈 텐데 아, 버즈가 준비하고 있네요. Let's go together.

0: 영국에서 물건 넣은 찐 영국인?
1: Oh,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1: 진짜 영국식 영어.
0: 철가루 장땡땡님이 우리 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요즘 야근에 휴일 근무까지 제대로 겹쳐 그야말로 퇴근할 때 사람의 형상이 아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답니다. 그런 절 보고 남편도
1: 당신 오늘도 파찜 파김치가 되어서 왔네. 말이 안 나오네. 대체 언제쯤 파김치 졸업할 거야?
0: 그러니까 발음 파김치도 언제 졸업할 거야? 처음에 뭐라고 했어? 파침 뭐?
1: 파김치.
0: 파김치.
1: 파김치. 저도 파김치라서 그래.
0: 어떡해요. 피터쌤 그래서 오늘 이 피곤해 보인다에 왜 업그레이드 멘트잖아요. 왜 이렇게 파김치가 되었어? 파김치가 되었네? 영국식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0332번님이 우리는 탁구, 배드민턴 같은 생활체육 많이 하는데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생활체육은 뭘까요? 배드민턴이 아닐까 싶은데 어이구 나도 궁금한데요. 피터 굿모닝 하와이.
1: 굿모닝. 생활 스포츠 테니스도 되게 테니스. 유명하죠. 윈블든.
0: 배드민턴.
1: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뭐 큰 땅도 필요하니까 제일 자주 하는 거 펍 안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들이요. 다트 있잖아요. 한국도 다트 되게 인기잖아요. 영국에 진짜 스포츠처럼 해요. 월드 챔피언십도 있어요.
0: 아니 그 피터는 축구 말고는 아예 관심 있는 생활 스포츠가
1: 제일 많이 했던 거요? 학교에서는 럭비.
0: 아, 럭비. 피터 럭비도 했어요?
1: 럭비만 했어요. 엄격한 학교였으니까 축구 없고. 네. 재밌어요 럭비도. 네.
0: 럭비 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기도 하죠.
1: 엄청.
0: 아, 이제 연결시키고 싶어서 오늘 배워볼 진짜 영국식 영어가 아까 피터 좀 어려워하셨는데
1: 네.
0: 피터 이 파김치가 됐다. 참 표현 재밌죠. 파김치가 왜 그러냐면 익으면
1: 아 힘이 다 빠지고 그 약간 아삭아삭한 파에서
0: 그래서 파김치가 되었네.
1: 그래서 싫어요. 저는 그 아삭아삭한 거 좋은데.
0: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tired를 지난 거잖아요. 아까
1: 그렇죠.
0: 아까 이분도 업그레이드 멘트라고 했는데
1: 네.
0: 자, 파김치가 되었네. 남편이 상대방 해주는 거니까 you are tired 이런 느낌을 보다
1: okay.
0: you are 한 제가 두 개 정도 하면 생각이 떠오른 게
1: 네.
0: exhausted.
1: Okay, exhausted.
0: E-X-A-A-U-S-T-E-D. exhausted.
1: 네, E-X-H. 네.
0: 아, E-X-H.
1: H-A-U-S-T-E-D. Exhausted.
0: S-T-E-D. 네. exhausted.
1: 오, 좋아요.
0: I'm exhausted. 나 완전 진짜 그 곰피.
1: 그렇죠.
0: 피곤을 지나서.
1: 녹초가 된
0: 녹초.
1: 거죠.
0: 네, 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1: Exhausted은 사전에 찾으면 나와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좀 더 재밌는 거.
0: You are collapsed.
1: Oh, collapsed. 완전 collapse. 쓰러질 정도로
0: C-O-L-L-A-P-S-E-D. Collapsed.
1: 네, collapsed. Collapsed. 이것도 좋아요. 쓰러질 정도로 피곤할 때.
0: 건물이 붕괴되고 할 때도 collapsed 쓰죠.
1: 그렇죠. 근데 약간 exhausted 맥락에서. 근데 exhausted랑 다른 단어. 한 번 이 영국식 영어 가져왔던 것 같아요. Knackered. Knackered. 그것도 영국에만 쓰는데. K가 묵음인데. K-N-A-C-K. K-E-R-E-D. Knackered.
0: Knackered.
1: 그거는 진짜 영국식 티나고 Exhausted, Knackered 하고 이거 약간 세 개 세트예요. 근데 이 뜻은 또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 약간 산산이 부서지다. 이거 사전에 찾아봤는데
0: 파김치 발음을 못하면서 갑자기 산산이 부서지다 잘하는데요.
1: 산산조각나다.
0: 산산조각나다.
1: 이렇게 유리 깨질 때 The glass broke 보다
0: 와장창 깨지다 broken 말고
1: sh로 시작해요. Chandelier.

0: 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1: Shadowing, shrunk.
0: 근데 그 정도 사람과 막 부서진 것처럼 피곤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1: 피터, 오늘 준비한 표현은요?
0: You look absolutely shattered.
1: One more time, please.
0: You look absolutely shattered.
1: 자, you look 그렇게 보인다. Absolutely는 영국 사람들 많이 쓰죠. Absolutely.
0: 강조.
1: 강조. 네. 정말, 너 정말 그렇게 봐. 어떻게 shattered, shattered, shattered 스펠링은요?
0: S-H-A-T-T-E-R-E-D. Shattered. 그래서 유리가 이렇게 산산조각 났을 때 shattered glass. 라고 해요.
1: 조각난 창문
0: 유리. 네, 유리. 네, 네. Shattered glass.
1: S H A T T E R 그리고 ED가 붙어서 shattered.
0: Shattered. 그리고 you are보다 you look 그렇게 생겼다.
1: You look happy. 뭐 행복해 보여. You
0: 그쵸.
1: look tired.
0: 맞아요.
1: 근데 you look absolutely shattered.
0: You look absolutely shattered. 아까 exhausted도 여기 대처해야 되죠. You look absolutely exhausted. 하고 아까 복습 차원에서 knackered. You look absolutely knackered.
1: Shattered, shattered라고 했지만 사실 또 미국 분들은 You look absolutely shattered 이렇게 하죠.
0: 그렇죠. Shattered. Shattered. T 발음 좀 약하게. 영국식으로 하려면 아까 되게 좋았어요. 한번 다시 해주세요.
1: You look absolutely shattered.
0: Shattered.
1: Shattered. 네.
0: 약간 욕 같지만 좋아요.
1: 무슨 소리예요?
0: 네, 무슨 소리. 너무 좋아요.
1: 아주 아주 피곤해 보일 때 정말 쓸 수 있는 아까 파김치가 될 정도로 진짜 완전 녹초가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 자, 우리 장땡땡님이 올리신 표현. 파김치가 되었어. 어떻게 한다고요?
0: You look absolutely 땡.
1: 자, 룩이라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SH로 시작하는 거 맞아? ED도 붙여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Thank you very much. Goodbye.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뿌리 인어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피스타팜 롯데리아.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오늘 진영령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파김치가 되었네. You look absolutely shattered. S-H-A-T-T-E-R-E-D. Shattered. 박광래님이 우리 광래씨 오늘 문자 많이 주네요. Shattered. 금요일쯤 되면 저도 슬슬 파김치가 돼가죠. 근데 내일도 출근해야 돼요. 요요. 내일도 우리 출근 놀이. 출근 놀이 하는 걸로 광래씨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돼. 6700님도 정답 Shattered. 유치원 다니는 손주들 남미 육아다 보면 파김치가 돼요. 9시만 되면 자게 됩니다. 에휴. 박여우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소개된 분들께 김치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 돼. 엉만이 권진영 씨랑 같이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면 안 돼.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생활정보.
5: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요. 전분 성분인 아밀로스함량이 다릅니다. 한국인은 아밀로스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중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개.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휴, 형 영철이 몰래 들어가야겠다. 아, 오늘도 무슨 시비를 걸지 몰라.
1: 진영아, 진영아.
0: 나 어떻게 봤어?
1: 뭔 소리야? 내 눈에는 너만 보이잖아.
0: 어, 왜?
1: 넌 내 밥이니까. 범국민 향금과 채취 프로젝트?
0: 너 자꾸만 그러면 안 돼.
1: 7452번님이 저 어제 연차 내고 하루 종일 쉬었는데 네. 하루 종일 63보 와우. 걸었더라고요. 크크크. 억만 언니는 하루에 몇 보 정도 걷나요? 억울한 연기의 달인 억다리 억만이 개그우먼 권진영 씨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억만이 억다리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1: 만보기 어플 아니면 뭐
0: 있죠, 있죠.
1: 만보기 어플도 있고.
0: 만보기 어플도 있고 스마치, 항상 이걸로 보죠.
1: 스마치래. 스마트워치도 있고 줄였어.
0: 스마치로 스마치, 하고 있지.
1: 스마치 그렇지. 괜찮지 않아요?
0: 스마치
1: 괜찮네. 스마치 있어?
0: 스마치
1: 약간
0: 있지.
1: 그거 같잖아요. 저, 예. 누구라고 얘기하네요?
0: 역시
1: 스마치 있어.
0: 역시 영철이 형은 스마치 투마치 이런 그런 치자로 끝나는 게 잘 어울려.
1: 특급 칭찬이야.
0: 그러니까.
1: 라인 마주 스마치 투마치 좋았어.
0: 스마치다.
1: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몇 번 걷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진영이는 몇 번?
0: 저는 늘 8,000보에서 만보 걸으려고 노력해요.
1: 진영아, 진영아 나도 7,000보 나 네네네. 세팅해놔서 7,000보야 나 일단 무조건 매일은.
0: 그리고 그거 왜 8,000보 걸으면 포인트 주는 거 있어요?
1: 나 100원씩. 그거 해야 되겠다 하나 그지.
0: 저 그걸로 돈 많이 모았어요.
1: 집 샀어?
0: 한 4만 원 정도?
1: 닭똥집 정도는 먹을 수 있겠어?
0: 그러니까 네.
1: 그렇지 좋아 잘했어.
0: 살짝 설렜으나
1: 권유림님이
0: 진영님 오서방님도 축구 좋아하시나요? 오늘 축구 어디서 누구랑 보시는지 궁금해요.
1: 궁금해요. 어디서?
0: 아, 저 집에 가야죠.
1: 저기 오서방 출근했고.
0: 아, 근데 오서방이 오늘 이상하게 오늘 재택근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스멜이 나지 않아요?
1: 아니요, 오늘 축구를 네.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재택근무가 있는 데는 그게 신청해서 하겠죠.
0: 그래요. 그래서 네. 재택근무라고 하는데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1: 오늘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올 때 출근길이 좀 덜 막혔던 느낌도 들고.
0: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1: 우리 박주현님이
0: 스마치 투머치 의치.
1: 의치 말아 더 넣어줘. 양의치 이런 거.
0: 양의치.
1: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치랑
0: 의치다. 투마치, 네. 예, 스마치, 의치.
1: 박주열 씨 잘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0: 안돼
1: 억만이랑 시작해보자. 박땡땡님이 보내신 사연 음악 주세요.

0: 제 남친은 참 특이해요. 숫자 3에 갇혀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야, 자기도 아 맞지? 여기 아 두 잔 주세요.
1: 아니 돼요. 세 개 시키는 거 잊어버렸어요.
0: 뭐? 지금 우리 닭갈비 3인분이나 먹고 왔는데 무슨 커피까지 또 세 개를 시켜?
1: 커피가 배부르면 케이크라도 시켜줘요. 남은 거 내가 싸가지고 갈게요. 꼭 세 개 주문해요.
0: 아 진짜 돈 아까워 자기야. 제발 그놈의 3차 타령 좀 그만하면 안 돼?
1: 아니 돼요. 세 개를 시켜야 그 어떤 안정감이 있는데.
0: 또 밸런스구나. 또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자기야 나도 팝콘 좀 줘.
1: 그래요. 자 여기 팝콘을 주고 있는데.
0: 아 뭐야 꼴랑 3개? 제 손바닥에 팝콘 3개를 올려주더라고요.

0: 밥은 원래 세 개씩 먹어야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그렇게 저는 그날 팝콘을 딱 30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요. 진짜 짜증나는 거 싸울 때입니다. 자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때 잠깐 연락 한 통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0: 잠깐!
1: 뭐야?
0: 자기 지금 바람권 3분이 지나붔어요. 이제 그래? 그 입 다물고 내가 3분 얘기할게요.
1: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한다고? 의견 차이로 싸울 때도 한 명의 발언권이 3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서 남친은 핸드폰으로 시간을 잽니다. 근데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와다다다 따지는 게 2분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친은 제 말이 끝나도 꼭 1분을 기다렸다가 자기도 따집니다. 뭐야? 왜 내 말에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0: 드디어 3분이 지나왔어요. 이제 내가 얘기할 차례니까 자기는 입을 열면 아니돼요.
1: 항상 이렇게 3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싸움이 흐지부지 끝난 적도 많은데요. 암튼 남친의 밑도 끝도 없는 숫자 3사랑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남친아, 이제 제발 자꾸 또 그러면 안 돼.
2: 사연 주신 박땡땡 씨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리고 우리 2695번님이
1: 왜 둘이 만나죠? 친구 불러서 셋이 만나야지.
2: 그러게 그러니까. 다 3회 연연하다 보면
1: 그러니까 결혼도 셋이 갈 수 있겠다. 아니 애기 가질 수도 있잖아.
2: 그런 의도로 처음에 약간 위험
1: 아니, 그거
2: 그런
1: 아니고
2: 약간 처음에
1: 내 말 들어
2: 끝까지 들어야 돼.
1: 안 들으면
2: 안 돼. 우리 둘이는 돼 안 되는 뭐 진짜 연습한 줄 알겠어.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애기 아세
1: 셋이 이제
2: 3인분 이렇게 3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나?
1: 복삼자라고 해가지고 또 3회에 집착하는 사람 살짝 보기는 했던 것 같아.
2: 복삼자 삼복도 있네. 초복 중복 말고
1: 그러네. 삼복
2: 8009
1: 그 경환씨 연기 삼삼하네요.
2: 칭찬인가요? 은신혜님은
1: 생일 선물도 3개 달라고 해요.
2: 그러니까
1: 그러니까
2: 이 금사님은
1: 딱 3대만 맞을래?
2: 또 이런 사람들 또 맞는 건 또 안 좋아해.
1: 그러니까 맞을 땐 도망간다고.
2: 오늘도 그러면 공감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긴급 제보
3: 이때네 박때네.
2: 오늘 긴급 제보는 이걸로 받아보죠. 집착
4: 싫어!
1: 예를 들어보겠대네. 우리 언니는 요즘 한창 다이어트 중인데. 깜짝이야. 뭐야 언니 왜 그래? 왜?
4: 진영아 이거 봐봐. 왜? 봐. 나 어제보다 100g이 늘었어.
1: 100g 고작 100g 늘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야? 언니 100g 정도는 그냥 붓기야.
4: 붓기 아니야 살이야. 나 어제 물도 한 컵밖에 안 마셨다고. 짜증나. 대체 근데 왜 살쪘지? 100g 이거 어떻게 빼냐 그.
1: 체중계에 집착하는 우리 언니 100g만 늘어도 난리 너무 피곤하다네.
2: 긴급 제보 집착
4: 싫어
3: 이때네 봤대네.
2: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혈당 관리차 쏠게요. 샵 1077도 같이 읽어보다 시작.
3: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2: 사연 안 보내고 그러면
3: 안돼.
2: 노래는 박미경이 부릅니다. 그래서 내게 집착 아니고 집착했던 거야.
1: 집착했던 거야. 집착거리면
2: 안돼.

0: 박미경 집착 듣고 온 시간 8시 42분 2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개그맨 권진영 씨랑 함께하고 있는 이때네 빠때네 오늘 집착
1: 싫어
0: 사연 쭉쭉 볼까요?
2: 8738님께서 삼촌이 탈모가 시작됐는데 빠진 머리카락을 서랍에 모은대네. 열어보고 너무 무서웠대네.
0: 왜 모으시지?
2: 아까운가 보다.
0: 아 그렇지.
2: 탈모니까.
0: 나도 왜 모으시지 했는데.
2: 그러니까.
0: 맞아. 이것도 머리가 20, 30대는 우리 뭐 머리카락
2: 저도 여기 이제 정수리 부분이 약간 모발이 가늘어졌다.
0: 그래, 우리가 모발이 얇아져. 맞아. 8738번이
2: 그래서 일부러 모자를 안 썼다니.
0: 모자 쓰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땀 차이니까.
2: 네네네.
0: 고빈주 씨가
2: 이때네 요즘 우리 언니 치타 과자 치토땡에 집착하며 하루에 10개씩 사와서 책상 위에 진열 중이라네.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네. 지금 100개는 모은 듯.
0: 야. 옛날에 그 치토땡 안에 우리 뭐 그지 뭐지 그
2: 거기에 뭐 뭐라 그러지
0: 스티커 같은 거
2: 들었잖아.
0: 거 있었는데
2: 그거 뭐 보는 재미가 있었죠.
0: 맞아. 그 따조였나?
2: 따조.
0: 이 도국 씨는요?
3: 저는 2대8 가르마에 집착한대네. 왼쪽 눈썹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가르마를 타야 하루의 시작이 뭔가 수월하게 시작되는 것 같대네.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조금만 흐트러져도 다시 가르마를 탄대네.
0: 아, 도국 씨 그렇구나. 서장훈 씨 보면 그 딱 똑같은 2대8이거든요.
2: 그러니까
0: 있어.
2: 깔끔하게.
0: 근데 저는 미용실 가는 원장님이 내가 이거 타면 반대로 하고 나면 가운데로 주거든요. 왜? 그러면 네. 이게 두피 머리를 위해서 계속 한쪽만 하면
2: 그렇대요?
0: 아니 센 말로는 그래서 좀 한 번씩 바꿔주더라고.
2: 그렇구나.
0: 한 번씩 바꾸는 건 안 돼? 그렇구나. 어쨌든
2: 네.
0: 만약에 집착이 있어 각자 하나씩 우리 있잖아.
2: 있지. 저도 앞머리가 갈라지면 안 돼?
0: 그래?
2: 커튼 열린 것 같아서 부끄러워.
0: 그래서 앞머리를 내렸구나.
2: 내리지.
0: 서수빈
4: 같이 일하는 동기는 가게에 집착을 한다네. 책상 위에 딱 정해져 있는 그 자리 없으면 중얼거리면서 딱 그 자리에 둔다네. 책상에 딱딱 제자리 없으면 머리 쥐어 잡는다네.
0: 이런 사람 있어요.
2: 군대 갔다 온 거 아니야?
0: 네, 아까 또 가르마 얘기했는데 또 우리 서모 장훈께서 김모 희철 여기에 또 각들이야.
2: 아, 또 각을 딱딱 잡아?
0: 이렇게 딱 각이 있더라고.
2: 와.
0: 그 자리 있어야 되고
2: 또 굉장히 깔끔하신
0: 분이잖아. 깔끔하지, 깔끔하지.
2: 깔끔하다.
0: 나도 요 정도까지는 집착 아니에요. 각까지는 아니고.
2: 저도 아빠한테 썼으면 제자리 이렇게 배워가지고.
0: 근데 진영이가 약간 여러분 깔끔하고 그 자리에 올려놔.
2: 자고 일어나면 입을 반듯하게. 그래서 우리 오서방이 저보고 자기 군대 갔다 왔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했어요.
0: 그치.
2: 네네네.
0: 왜? 갔다 온 것 같아가지고.
2: 면제.
0: 진영이 면제.
2: 군대 면제.
0: 전선영.
4: 초딩 딸 반에서 키는 작은 편이라서 매일 키를 잰대네. 그러면서 엄마 나 오늘 좀 큰 것 같지? 엄마 나 좀 큰 것 같지 않아? 하루에도 수십 번 물어보고 키 재는 딸아 키 크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적당히 의자.
0: 그렇지.
4: 이제 클 거야.
0: 그 집에 키를 재는 기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나도 몸무게 집에 재는 거 있거든요. 나도
2: 있죠.
0: 매일 아침에 재.
2: 매일 재요? 요즘에는 베둘레를 재라 그러더라고.
0: 팔아?
2: 베둘레, 그러니까 허리 재는 거 있잖아.
0: 그 사야 되겠다.
2: 그걸 딱 재서 여자는 85가 넘으면.

0: 85cm가 넘으면 지방간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남자는 90인가 90 그 언저리인 거야.
1: 그냥 그 허리 그 줄로 줄자로
0: 줄자로 오케이. 이제 배꼽 근처를 이렇게 재는 거야 우리.
1: 좋은 정보 감사. 김명암님은
0: 네. 우리 남편은 바지선에 집착한다네. 쭉쭉 뻗은 게 좋다면서 칼각으로다가 다려달라고 하는데 짜증난다네. 네가 다려라.
1: 그래.
0: 어떻게 칼각? 요즘은 칼줄은 보기 힘든데 그쵸?
1: 아, 각자 그 집착하는 거. 재밌다 그죠? 모두 혈당 관리차 선물 챙겨드리면서 그러면 안돼 마지막 사연은 인안나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0: 며칠 전 회사에서 차장님이 저한테 은밀하게 다가오시더니만
2: 진영씨 그거 들었어?
0: 뭘요?
2: 자네만 알고 있어.
0: 네네.
2: 아니 글쎄 우리 팀 김영철이하고 옆 팀의 황보 알지?
0: 예, 예.
2: 사귄다는 거야. 이제 일주일 됐대. 근데 쉿, 절대 비밀이니까 자네만 알고 있어. 알았지?
0: 아 그렇구나.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두 사람이 사귀던 말던 안물 안궁이었지만 차장님이 대단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니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아 근데 또 두 시간 뒤에 이번엔 친한 동기가 저한테 다가오더니만
2: 야야야 진영아 대박 대박 뉴스
0: 어?
2: 대박 뉴스야.
0: 아, 뭔데 뭔데
2: 이거? 진짜 너만 알고 있어야 돼.
0: 알았어.
2: 있었어 있어야 돼. 진짜 딴데 말하면 큰일 나.
0: 알았어.
2: 큰일 나 무조건 가는 거야. 안돼 안돼.
0: 그래. 아 그럼 말하지 말고. 아유,
2: 듣다, 아니 듣고 싶지 아니야. 않아. 듣고 싶지 않아도 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야. 어? 아니 글쎄 글쎄 말이야. 와.
0: 아이
2: 김영철 알지? 김영철이랑 황보랑 사귄다는 거야. 사귄다는 거. 만난 지 한 반년 됐다라. 와. 어? 대박 대박 진짜 이거 대박 뉴스지.
0: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진짜 대박이다.
2: 너 진짜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안 돼. 알았지 알았지. 알았어. 약속 약속 약속.
0: 아, 알았어 알았다고.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라 놀랍지도 않고 딴 데 얘기할 생각도 없어서 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점심 먹고 오후가 되었고 슬슬 졸음이 몰려와가지고 탕비실에서 커피 한 잔 타던 중이었습니다.
1: 진영 씨.
0: 예.
1: 자, 커피 마셔.
0: 아, 예, 예. 과장님도 한 잔 타드릴까요?
1: 근데 저기 들었어?
0: 예, 뭘요?
1: 아직 못 들었구나. 그럼 이거 진짜 진영 씨만 알고 있어야 해.
0: 에?
1: 이거 진짜 비밀인데 우리 팀 김영철 씨랑 옆 팀의 황보 씨랑
0: 왜 왜요 사귀기라도 어머. 한대요?
1: 어머 깜짝이야.
0: 아 진짜
1: 어떻게 알았어 진영 씨? 이거는 진짜 특급 비밀이야.
0: 아 똑같은 얘기를 하루 종일 듣고 있자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커피 한 잔 들고 제자리에 가서 다시 일을 하는데 누군가 슬금슬금 다가오는 게 우리 팀 부장님이시더라고요.
2: 진영 씨.
0: 예.
2: 커피 마셔?
0: 예, 어우 너무 졸려가지고요. 아, 부장님도 한 잔 타드릴까요?
2: 아이구야, 내가 뭐 부하 직원들 커피 심부름 시킨 적이 있어?
0: 예?
2: 큰일 날 소리들. 근데 말이야.
0: 예, 부장님 뭐 할 말 있으세요?
2: 아니 뭐 딱히 뭐 할 말 있는 건 아니고.
0: 예.
2: 아이고 이거 근데 혹시 이거 들었어?
0: 그 소리에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일단 모른 척 잡아댔습니다. 아니요 무슨 소리요?
2: 아이 그게 그러니까 네. 말이야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자네한테 말하는 소리인데 네. 이거 진짜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다고 맹세부터 해야 돼.
0: 아니
2: 그래야 말해줄 수 있어.
0: 아이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듣고 싶진 않아서.
2: 아니 아니야 예? 근데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팀 예? 김영철이랑
0: 예.
2: 옆 팀의 황보 씨랑 결혼을 흔드네?
0: 예? 결혼이요? 분명히 아침에 사귄 지 일주일 됐다고 했는데 점심시간쯤에는 반년이 됐고 퇴근할 무렵 되니까 결혼을 한대네요. 다들 뭐 그렇게 남일에 관심이 많은 거지. 어? 많은지.
1: 그건 상관없어.
0: 우리 사무실 사람들 입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소문을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발 진짜 작고 이렇게 크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
1: 사연 주신 이난나 씨께는요 백화점 상품을 보내드리고요.
0: 네.
1: 이런 분이 있습니다.
0: 정민순 씨께서 네. 철없디어 황보 씨 사귀는 거 진짜인 줄 알고 검색해봤는데 믿은 제가 바보네요.
1: 아, 그러니까 미순님 저도 잠깐 행복했네요. 황보야 황보야 이렇게 옛날에 황보야 고백하지 마. 고백톤이야. 고백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황보야 이렇게 하셨을까? 황보야 이렇게 했는데 황보가
0: 고백하지 마시고
1: 고백 처녀 씨.

0: 어떤 오빠 그렇게 고백해서 하지 마. 윤지 씨가요?
1: 이 정도로 회사분들이 다 아는 거면 비밀 연애가 아닌가 봐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비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들었어.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그 남녀 아까 진영 씨처럼 관심 없는 사람 그래요? 사귀나 보다.
1: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지지.
0: 그렇지.
1: 네네.
0: 아유 일주일 사귀었는데 벌써 결혼을 해?
1: 그러니까요.
0: 정은주님이
1: 이러다가 다음 날 애도 있다고 나오겠어.
0: 그러겠어, 그러겠어.
1: 아이고 참 아이고 좋다. 참.
0: 배정혜 네. 씨가
1: 비밀에 집착하는 회사네요. 크크크크. 얼마나 하루하루가 무료하면 이런 거에 그냥 그러니까. 귀가 팔랑거리고.
0: 진영 씨 이런 뭐 에피소드 있었어요? 이렇게 왜 누가 갑자기 이렇게 막 놀랐던 거?
1: 아 옛날에 그냥 우리끼리 아 이게 재밌게 그냥 들었어? 왜? 영철이 형 약간 우울증한데 이런 얘기 누가 했었어. 근데 너무 해맑은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구나.
0: 그런 얘기가 있었어.
1: 아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0: 내가 뾰루퉁 이렇게까지 있었나?
1: 뾰루퉁은 아니 그게 뭐 영자 신문을 봤나 봐. 근데 그게 이제 와전되면서 영철이 형이 우울증이 약간 났대. 너무 점잖긴 한데 툭 치면 알죠. 앉아봐 얘기 좀 하자고 계속.
0: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이럴 일이 없는데.
0: 그럴 일이 없는데.
1: 그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0: 그런 루머가 또 있었군요. 네네네. 우리 이 영선님이
1: 철업디 1인 N역인데 겁나 잘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2: 그러니까요. 홍철이 얘기를 해줬는데 에피소드를 우리 작가님이 꽁트에 살렸다. 광고야.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 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네.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아, 권진영 씨랑 함께 그러면 안 돼 함께하고 있는데 1340번님이
1: 혀 짧은 연기가 홍철이었구나. 그랬구나.
0: THTH를 살렸어.
1: 아, 그렇게 되는구나.
0: 0991번님은
1: 저 황보미경인데 자꾸 제 이름 불러서 저랑 철없지를 사귀는 줄요. 크크크 닭살도 돼요.
0: 아, 미안해요 황보미경 씨. 네, 황보이 정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1: 그러니까.
0: 자, 오늘도 우리 진영 씨 덕분에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돼. 그린스 함께하죠. 오늘 하루
1: 오픈 업
0: 지칠 때는
1: 지아랍
0: 양철이랑
1: 진영이는

0: 방탄꼭지
1: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오.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오.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오.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건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달콤한 설렘을 느꼈고요. 아이가 처음 뒤집고 서고 걸을 때까지 수많은 시도를 기다려주며 벅찬 행복을 배우기도 했거든요. 기다림이